오랜만에 동료가 밥을 산다길래 웬일인가 했더니 밥값만 내는 게 아니라 생색도 함께 낼 때,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 앞에서 야 내가 왕년에 인기 참 많았지 이러고 잘난 척할 때, 거들먹댄다는 말로는 1%가 좀 부족하죠.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만 좀 거들먹대. 꺼드럭대다라는 말, 분명히 사전에도 나와 있는 단어죠. 몹시 우쭐대며 잘난 체하다, 과장된 몸짓으로 허세를 부리다, 영어로는 스웨거 정도 될 텐데요. 거들먹거리는 것과 비슷한 것 같지만 태도와 몸짓의 건방진 정도가 요즘 더 만화적인 느낌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허세 드립의 장인들이시니까 또 이 느낌 아실 거라고 믿고, 오늘 말 나온 김에 팔 한번 깔아볼까요? 딴 데 말고 여기서 우리끼리 한번 마음껏 꺼드럭대 봅시다.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5월 28일 목요일 입주 1328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짝짝!

0: 진짜 꼬드럭거리는 노래로는 이게 1등이죠. 자, SBS 그대 찰까요 알렉스입니다. 5월 28일 대 꼬드럭데이. 네. 목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꼬드럭대기 좋은 아침입니다. 아, 잭잭. 아하, 아하. 21에 내가 제일 잘 나가. 네. 소식자로 유명한 연예인이 몸무게 70kg이 넘었다면서 으스댈 때. 헬스클럽에서 5kg짜리 덤벨을 들었다고 목에 힘 줄 때. 좀 그만 좀 꼬드럭대지. 뭐 이런 말이 절로 나오죠. 자, 분명 사전에 등재된 단어인데 거들먹거리는 것에 코믹함을 한 스푼 더한 이 단어가 요즘 한참 유행하는 단어인데 거들먹과는 차원이 다른 꺼드럭의 용례를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허세드립의 원조 맛집이 또 여기 아니겠습니까? 생색 정보통 혹은 꺼드럭 챌린지. 네, 꺼드럭데이. 여러분들의 사연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저희가 원래 이거를 지금 한 허세 특집이라고 해갖고 한 세 번 정도 진행해봤거든요. 오늘까지. 그러니까 오늘 세 번째 정도 진행하는 건데, 네, 이거 정기적으로 뽑아줘야 돼요. 이거 약간, 네, 꺼드럭데이 아니면 분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오늘은 얼마나 여러분들, 예, 허세 넘치는 꺼드럭이 또, 예, 꺼드럭 드립들이 난무할런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니까 어서 오셔서 네, 허세 남겨주시죠. 서울 경기 98.1MHz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이거 뭐 우리 방송 이거 광고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오고 막 이래도 되는 거야? 광고 요새 너무 많이 늘었어.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5: 경리나라.
6: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7: 리메이드 서울.
8: 고려용접법.

0: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9526님께서 헤헤이 그 양반 또 오셨네. 그 저 뭐요? 그 저 그 아이 거 있잖아. 그 어? 왜 그 이름 어려운 그 양반? 맞습니다. Somewhere over the rainbow, what a wonderful world. 와, 이렇게 예, 접학복이죠? 어, 저희 조피디님께서 어, 제 편의를 위해서 한글로 적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카마카비 몰레. 어, 네, 카마카비 몰레. 어, 몰레군요. 어, 그 W를 어, V로 발음을 하는 거구나.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허세와 꺼드럭거림의 거의 주제곡 아닐까요? 바비 맥퍼린의 Don't Worry Be Happy. 네. 여기 가사를 들어보시면요. 월세가 밀려도 Don't Worry Be Happy. 지금 월세가 밀렸는데 남 얘기라고 막 하는 거 아니야? 야, 나 때는 뭐 월세 한 반년 밀리고 뭐 그랬지. 어? 올라가고 어? 집주인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좀 이번 달도 좀 밀어주십소. 막 이렇게 얘기도 좀 하고. 어? 걱정하지 마. 어? Don't worry, be happy. 어? 어, 약간 꺼들먹킹인데 꺼들먹킹. 예, 바비 맥퍼린. 해석이 또 그렇게 되는군요. 자, 어, 여러분들의 꺼들먹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빛나는 나님. 제가 사람 끄는 재주가 좀 있어서요. 텅 빈 집 음식점 가면은 잠시 뒤에 꽉꽉 차서 줄을 서 있더라고요. 어, 그대 찾고 조금 후면 채팅창에 불이 날 거예요. 제가 떠서. 뭐 인터넷으로도 이놈의 인기는 식지가 않네.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남들보다 식사를 좀 빨리 한다? 제가 사람 끌고 다니는 재주가 되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식당에.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사람 몰리는 게 싫어서 늘 일찍 가서 일찍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딱 들어오고 나면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 거야. 네, 그런 착각을 또. 피노키오님, 꺼드럭의 원조. 아, 이거 뭐 내가 만주벌판에서 개 타고 말 장사할 때 아닙니까? 그때 나 이거 보고 처음에 오타인 줄 알았어. 개를 타고 말 장사라. 약간 닮은 살결인 거죠? 어, 만주벌판에서 개 타고 말 장사. 예, 요거 좀 웃기네. 춘석풍님. 오늘은 그대창을 대형 스피커 5대 설치해놓고 들으니 사운드가 최고네요. 다들 집은 뭐 대형 스피커 5대 정도는 놓고 살잖아요. 하셨습니다. 어, 대형 스피커 5대를 꺼내 놓으셨어요? 원래 보통은 인테리어 할 때 이렇게 벽 뒤에다 숨겨 놓거나 천장에다 이렇게 심어 놓지 않나요? 네, 보통 이렇게 뭐 볼륨 컨트롤 같은 건 이제 스마트 기기로 이렇게 연동해서 어, 보통 그렇게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약간 아날로그 식이시구나. 해놓고도 별로였다 내가. 재수없네. 강화도 호랭이님. 이제 간식으로 라면을 좀 먹어볼까 하고 라면 두 봉을 끓였다. 그리고 남겼다. 원래대로라면 국물에 밥도 말아 먹어서 겉절이까지 올려 먹었어야 되는데. 그치. 어제는 좀 내가 사치 좀 했지. 이건 진짜 사치인데요. 국물을 그냥 버려요? 이건 정말 그냥 사치인데. 꾸리 누나님. 아, 나. 아니, 다들 문자가. 다들 문자가. 아, 어, 아, 나, 뭐, 이런 걸로 다시 시작해요. 아, 나, 이거 뭐, 내가, 이거 뭐, 꺼들어꺼려도 되려나, 이거? 에? 아, 나 참, 이거. 아, 10년 경차 타다가, 아, 뭐, 소형 SUV로 지난 주말에 계약했습니다. 예, 예. 아, 이거요? 올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이거 뭐, 예. 가로치고, 꺼들먹거릴만 한가요? 소심쟁이는 여기까지. 귀엽네. 어, 10년 경차 타시다가 소형 SUV로 잘하셨네요. 이제 운전은 이제 거의 프로급이 되셨을 테니 그죠? 조금 더 넓어진 그 공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이래도 될라나 몰라. 어? 빠기공주님. 이 잘난 게 너무 많아서 뭘 적어야 할지 이거 대략 난감하네요. 네, 빠이공주님 앞으로 뭘 적어주실지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라브루니의 문 리버 그리고 스텔라장의 르 아모르 르 바게트 파리스 듣고 옵니다.

0: 오타!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4년 넘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굳건히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청취율도 잘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제덕이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예예. 예. 여러분 덕이죠. 네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그대의 밤 나의 아침. 네, 띄워드렸습니다. 지금 뭐 다들 뭐 파리는 이제 지겹다. 네. 어떻게 스텔라장을 불러드려? 이게 말도 점점 짧아지는 거 있잖아요. 뭐 뭔지 알죠? 아, 알디가 이런 노래 좋아하시는구나. 어떻게 좀 불러드려? 약간 이렇게 말도 살짝 좀 짧아지는. 네. 아니 거기다가 지금 우리 새싹들이 네, 여기저기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문자 보내시는 새싹들도 지금 함께 많이 해주고 계시네요. 아유, 귀여우셔라. 미영님, 어제 일이 있어서 오전에 사무실을 비웠더니 일이 마비되고 난리가 났잖아요. 여기저기서 강대리님 찾고 아주 아비규환이었다는, 이거 어쩌냐는, 나 없으면 이제 회사가 안 돌아간다는. 아, 뒤에 한 두 줄은 제가 붙인 겁니다. 예, 예. 강미영 씨군요. 이제 나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간다는. 하쿠나 마타타님, 제가 1969년생인데요. 사람들이 다들 89년생 아니냐며 너무 어려 보인다고 한참 동생인 줄 알았다고 그러네요. 참네. 이래서 사람이 이게 동안도 이래서 불편하다니까. 아니 89년생들이 나랑 친구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몰라. 이렇게 내가 69년생이고 막 이런지 잘 몰라. 물론 뒤에 몇 줄도 제가 붙인 겁니다. 예. 아니 그래도 하쿠나마 타타님 69년생인데 89년생이라뇨. 아니 뭐 사실일 수도 있죠. 예. 지숙님, 아 집에 방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제 그 제 방을 못 찾아갔어요. 아침에 나오는데 한참 헤맸네. 헷갈려.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하자면은 이게 그 부엌 옆에 있는 로타리에서 돌아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카트를 타고 요렇게 가든을 지나서 우회전을 한번 하면은 거기에 수영장이 있어요. 그 수영장에서 오른쪽 탈의실을 건너서 가면은 방이 하나 나오는데 그 방은 그 방은 우리 직원들 방이고 이 정도는 해 주셔야 예예.

램틀님, 파리는 이제 지겨워서 안 가요. 네. 파리가 뭘 잘못했죠? 흑기사님, 세컨드 차로 캣땡퍼 전기차 생각을 하다가 형인디. 형인디 A3 보러 나가려고요. 사치가 심했나요? RD 폭풍 잔소리 대환영입니다. 일단 형인디. 예. 아, 이분 안 쳐다놓고 잔소리하고 싶다. 아, 막 미치겠다. 지금 나가서 차 산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살려고요? 안 쳐놓고 잔소리하고 싶다. 두 번 생각하세요. 보헤미안님, 호르무즈 해협 건으로 럼프 형이랑 통화하느라 출석이 좀 늦었네요. 잭잭. 뭘 하셔요? 어제 나한테는 별 말 안 하던데. 아, 렉스야, 걱정하지 마. 어? 형이 다 정리할 거야. 어? 걱정하지 마. 이거 어제 MOU 그 뉴스 나온 거 있지? 그거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돌려보냈거든? 야, 렉스야, 걱정하지 마. 호르무즈 해요? 야, 이거 정리하는 거 어렵지 않다. 형이 알아서 다, 정리하고, 내가 이렇게 배 쌓여있는 거 통행 이렇게 쫙 풀어줄 테니, 걱정하지 마, 렉스야. 라고 저한테 얘기하던데요? 로이킴, 그때 헤어지면 돼. 박재정의 헤어지자 말해요.

수고했어. 들어가. 내가 전화할게. 저기 로이킴하고 예, 그 재정 씨, 우리 박재정 씨 오셔가지고 라이브하고 가느라고 여기 제가 생방 중이니까 멀리는 못 나가고 예, 여기 스튜디오 밖에 인사만 하고 왔습니다. 자, 뭐 쉽지 않네요. 오늘 뭐 트럼프도 모시고 네, 가수들도 모시고 파리도 갔다가 봄돌바람님 여러분 꺼드럭 어렵지 않아요? 던져만 주세요. RD가 참 기깔나게 살려드립니다. 네, 꺼드럭 종문 꺼드럭킹입니다. 내꼬님 며칠 컨디션 꽝이라 운동을 좀 해야겠는데 나가기는 귀찮고 요가센터 하나를 인수할까봐요. 그러면 운동이 돼요?

아, 치과를 좀 가야겠는데 어디 치과가 좋으려나? 어, 거기 저기 어디 저 사거리 가면은 치과 유명한 데 있잖아. 그럼 그 건물을 사면 되나? 그럼 이가 좋아져요? 보라님, 저희 집 수영장 오셔서 수영하세요. 50m 풀 괜찮죠? 오, 저희 집에 100m 풀이 있는데 50m 풀을 왜? 아, 아, 이렇게 약간 소소한 체험. 애들이 이렇게 튜브 띄워놓고 노는, 아, 물장구 치러 오란 얘기시죠? 자윤 아빠님, 자, 이제 다들 약 먹을 시간이에요. 케빈 해리스, 리아나의 This is what you came for 띄워드립니다.

이쯤에선 미소라도님, 여기 우주인데요. 무지하게 그대창 잘 들리네요. 레인보우 짱. 혹시 고슬링이세요? 네, 라이언 고슬링이세요. 하종님, 처음 듣는 사람은 여기 사기꾼만 모여있는 줄 알겠네. 어떻게 2부에 뭐 리딩 들어가나요?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기분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6: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5: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6: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7: 이순환 우수제품.
8: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9: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7: 무상 방문 수거.
9: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5: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9: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2: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사흘 만에 다시 폭발음이 이어지며 무력 충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당국자는 현지 시간 27일 미군이 미군 병력과 호르무즈 해협 상선 항행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이란 내 군사기지를 겨냥해 새로운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협상 테이블로 올려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데 대해 북한은 오늘 다시금 명백히 하지만 비핵화는 절대로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을

0: 통해 밝혔습니다. 앞서 쿼드 외교장관들은 26일 인도에서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자신들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동중국해, 남중국해 상황을 거론하면서 어떠한 강경 조치도 하지 말라는 취지의 강력한 경고도 내놨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1심 판단도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저가 수주 구조와 안전관리 문제 개선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 측은 이번 파업으로 전국 타워크레인 가운데 85% 정도의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현장을 비롯한 전국 주요 건설 현장에서도 공정 차질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9.1도입니다. 김윤주였습니다.
1: CBS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산발적으로 소량의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낮까지 곳곳으로 5mm 안팎의 비가 더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아서 전반적인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아지겠는데요. 참고로 오늘 대기 중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게 시작했지만 낮 기온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25도를 웃돌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부산이 28도까지 예상되고 서울과 파주, 춘천과 강릉은 27도, 대전, 광주 24도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습도가 높기 때문에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날씨가 오늘보다 조금 더 덥겠고 이번 주말에는 비 소식은 없는 가운데 한낮에는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0: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2: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3: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조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성시경의 두 사람 띄워드렸습니다. 로꼬홀릭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알디, 곧 저희 부부 29주년 결혼기념일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4살 연상인데요. 자상할 땐 오빠 같고 놀리고 장난칠 땐 친구 같은 든든한 제 옆집이랍니다. 둘이 오랫동안 같이 살다 보니 이젠 표정이나 눈빛만 봐도 어떤 기분인지 알게 되네요. 아, 되게 지금 분위기 홀리하잖아요. 아, 근데 이 사연을 보니까 이 드립을 치고 싶어. 눈빛만 봐도 알수 있잖아. 죄송합니다. 참을 수 없었어. 여봉봉, 결혼 29주년 축하하고 우리 앞으로도 서로 더 아끼고 사랑하며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자 하셨어요. 신청곡 성시경의 두 사람 띄워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지인이 또 장가를 가가지고 네, 거기서 성시경의 두 사람 요거를 또 축가로 불러줬는데 특정 부분을

마이크를 줄 테니 불러라. 네. 제대로 망쳤죠? 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자, 베스트햄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브레든군 고기 준비하고 있고요.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공연 선물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누군가의 생존을 바꾼다면? 이런 질문에서 시작된 실험적인 연극 서바이트. 양심과 궁주림이 충돌하는 극한 상황에서 밀실에 갇힌 세 인물의 살아남기 위한 필사의 선택이 무대 위에 펼쳐지는데요. 현대인들을 위한 우화 같은 연극 서바이트. 6월 17일 수요일에서 21일 일요일까지 서강대 메리홀에서 공연이 됩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말머리에 연극이라고 쓰시고요, 이름 그리고 관람 원하시는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죠. 두 분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초대권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1호점부터 27호점까지 시즌1이 마무리가 아주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시즌2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잠시 숨 고르는 의미로 초창기에 소개해드린 가맹점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8호점을 소개해드릴 차례죠.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축산물 할인 매장 땡땡 미트. 최고급 품질의 고기를 거품 뺀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창고형 할인 매장이고요. 아기새 인증 시 10% 할인가에 모신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고 있는 마당에 참 좋은 가게들 많이 그 가맹이 됐어요. 그죠? 예. 이제는 뭐 소고기 집까지. 그죠? 좋습니다. 잭잭 가맹점 리스트 확인하시려면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 방문하시면 되고요. 1호점부터 27호점까지 상호 위치 할인 내역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대창 인스타그램 그 인별그램에서도 확인 가능하고요.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가맹점 참여 원하시는 대표님은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가맹점 방문하실 때 여러분 잭잭이라고 아기새 인증하셔서 할인 혜택도 챙기시고 그리고 다녀오시면 인증문자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인증문자 모두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는 에라 모르겠다. 오늘도 그냥 무료로 해드리죠. 아이 까이 거. 예. 자, 광고 듣고 올게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지친 나를 안아프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0: 세금 지킴이 맞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3: 피부 가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글리캐스트의 Don't Stop Believing,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카페 마들레님의 신청곡, 빌 메들리, 제니퍼 모런스의 The Time of My Life. 네, 뭔가 이렇게 좀 그 타이즈 입고 이렇게 에어로빅 할 때 신는 토시 양말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하고 헤어밴드 하고 달려가고 남자 배우한테 이렇게 탁 점프하면 남자가 이렇게 허리 잡고 이렇게 쫙 위로 올려주고 뱅글뱅글 돌면서. 네, 가능합니까? 자, 오늘 거드럭 특집 함께 오겠습니다. 거드럭 특집 가로치고 허세 특집. 예, 다손이님, 잠깐만. 그나저나 오늘 목요일인 거죠? 아, 오늘 저녁은 천혁 셰프가 와서 저녁 식사를 책임지는 날이네요. 어제는 그지. 이현복 셰프가 오셔서 가지 덮밥을 해주셨는데 오늘 메뉴는 뭘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입구망에 있는 날이니까 힘나는 걸로 해달라고 해야지 하셨습니다. 이분 꺼드럭을 부리긴 부리셨는데 타임라인이 꼬였어. 최현석 셰프가 저녁 식사를 책임지는 날인데 이코망은 이제 곧 있으면 시작이거든요. 9540님, 알디 성시경 고막남친 끝나고 다음 편 시즌3 MC라면서요. 알렉스의 허세지왕. 왜 다들 음악적인 건데 저는 허세지왕이죠? 다들 음악적인 건데. 3007님, 이 코망 시작하기 전에 댄서들이 도착하기로 했는데 좀 늦으시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해운대로 오세요. 이 코망에 맞춰 100명의 댄서들이 백사장에서 메가댄스를 보여줄 겁니다. 장관이겠네요, 장관. 예. 요즘 부산 날씨 어떤지 모르겠네요. 조만간 저 헬기 타고 한번 내려가야겠네요, 부산. 5650님, 제가 목요일마다 늘 참석하는 파티가 있는데요. 이따 거기서 만나요. 춤추면서 기꺼이 대고 물어봅니다.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코만 가자. 이것이 꺼드락의 급판이다. 점을 왜 이렇게 많이 찍어주신 거예요? 8389님, 주식, 사업, 기타 등등으로 가진 돈 다 날려먹었지만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알디 덕분에 아침부터 많이 웃었네요. 행복하게 듣고 있습니다. 이거 허세 신거죠? 네. 예. 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니 스팀슨, 스마일, 그리고 제레미 주커의 컴 트루 듣고 옵니다.

0: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1: 파워는 어디 가서 살 수 있을까요? 눈두덩이를 뒤덮은 시퍼런 아이섀도우, 버스 손잡이만한 링기걸이, 팬더 부럽지 않은 스모키 메이크업, 사바나에서 방금 탈출할 것 같은 애니멀 프린트 바지에 킬힐까지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가게에 들어서 기부섭게 환불해줄 것 같은 센언니의 파워가 필요하시다면 오늘 이 고망을 한번 믿어보시죠. 누가 우리에 괴롭혔어?

동네 노는 언니님, 꺼들어거리다가 현실로 돌아오니까 현타가 세게 오네요. 쓸쓸히 버스 기다리는 중. 누가 헬기 좀 보내줘 봐봐요. 하셨습니다. 현타는 동네 노는 언니에게만 오는 건 아닙니다. 네네. 1294님, 인천 앞바다에 주차 한 군데 보내드릴까요? 그거 타고 해운대까지 갑니다. 아직 헤어나지 못한 분이 계시는군요. 자, 소찬이의 Tears 갑니다.

0: The beginning. 마리아님, 이분 사연이 오늘 연차라 집에서 이코망 즐깁니다. 시방 나는 위험한 짐승이어라.
1: 어디서 이렇게 들리는 것 같지?
0: 지중님, 완마 험한 것을 끝판왕에 벌써 나와불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겨?
1: 즐기시면 되죠. 예, 전국 곳곳에서 모여들고 계십니다. 루머스의 스톰 뛰어봅시다.

논다비님께서 알라이트라고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3499님 어우 의자를 바꾸던지였지 리듬 좀 탔더니 삐걱대고 난리도 아니네. 반짝이님 대학 때 친구들이랑 나이트 가서 듣던 노래들이 다 나오네요. 그때 아주 징글징글하게 잘 나갔었는데 아 옛날이요 하셨습니다. 옛날 소시적에 못 나가던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게 존재하나요? 백지영의 대시

아라님, 오늘 이코망에 모셨던 가수들 초청해서 저희 앞마당에서 풀파티 할 테니까 시간 되신 분들은 LA로 오세요. 저녁에 보내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오세요 하셨습니다. 몇 건 챙겨야 되나요? 조혜님, 아유 참 백종도 울고 갈 정도로 한 몸매 했었는데 날렵했던 나는 어디로 간 건지 그 시대에 머물어 있죠. 밴쿠버님, 나 홀리하게 성경 필사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네. 진짜 그 시절 나이트가 없었다면 전 이렇게 못 버티겠죠? 고마워요 하셨습니다. 성경 필사하고 계셨는데. 자, 골든걸스 원 라스트 타임 듣겠습니다.

아싸, 신나게 춤추다가 버스 기사님이랑 눈이 마주쳐서 급하게 갓길에 세웠습니다. 왜요? 운전하면서 춤추는 사람 처음 보시나요? 하셨습니다. 처음 보는 건 아닐 텐데. 카라님, 아 진짜 아기새님들이 다 알디 닮아가네요. 제가 왜요? 왜요? 내가 창피해요? 자, 11시 5분부터 이어지는 김희주의 랄랄라도 함께 해주시고요. 마지막 곡 환불원정대 Don't Touch Me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나 둘 셋 안녕.

0: CBS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7: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자 성장 동력이 될 시흥 이젠 바이오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신현송 총재 취임 후 첫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동 상황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사태 추이와 파급 영향을 조금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결정으로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10일 이후 8연속 동결돼 다음 회의 전까지 1년 동안 연 2.5%로 고정됩니다. 다만 금통위원들은 오늘 회의에 앞서 일관되게 통화정책 방향 전환, 즉 금리 인상 사이클로의 진입을 사실상 공식화한 상태여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업 전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할 20대 후반 청년들의 고용시장 이탈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20대 후반 인구는 1년 전보다 7만 2천 명 줄었지만 경제활동 인구는 10만 9천 명이나 급감해 4월 기준으로 2013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그냥 쉬는 20대 후반 인구가 전년 동월 대비 3만 1천 명 늘어 6년 만에 최대폭으로 커지면서 전체 쉬었음 인구 규모도 22만 8천 명으로 4월 기준 2020년 이후 최대치였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0: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애야 할 것이라며 장 차관들이 직접 뛰며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제17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같이 말한 뒤 중동 정세를 언급하며 중동발 에너지 물류 리스크는 언제든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오늘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 이란은 매우 성사시키고 싶어 하지만 지금까지는 미국을 만족시킬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처리를 맡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에게 줘야 할 것들을 주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을 끝장낼 것이라고 이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9도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입니다.
1: CBS 작년 의성 산불 기억하세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는데요. 그때 고운사라는 이름의 절도 대부분 불타버렸어요. 고운사 등운 주지스님의 이야기입니다.
2: 이 안에 전체가 불바다가 되니까 이 안에 온도가 1000에서 1500도예요. 소방관들도 이제 가족들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죽는 줄 알고.
1: 그런데 며칠 뒤에 스님의 눈에 작은 초록색이 들어왔습니다.
2: 제가 불나고 한 3일, 4일 후에 산에 올라가니까요. 온 산이 까만 재료만 덮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 사기 불 한 뼘이 올라왔다. 소나무들은 이제 불이 오면 다 죽는데 저 소나무 밑에 팔뚝 정도 되는 굵기에 화려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들은 다 타서 죽어버렸는데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개들이 올라와서 저만큼 커버렸어요.
1: 숲은 불탔지만 모든 것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고운사는 불탄 숲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인공조림 대신 숲을 그냥 놔두는 자연 복원을 택했는데요. 소나무는 소나무로서의 삶은 마쳤지만 다른 많은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의성에 가시면 폐허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김윤주의 랄랄라 김윤주입니다. 요맘때 이런 생활의 발견 하고 싶지 않나요? 봄과 여름 사이를 즐기는 나만의 N가지 방법들. 최종회가 될 봄노래 들으며 꽃향기 흡입하고요. 시원한 영화관에서 고소한 팝콘 먹으며 즐기기. 탐스러운 딸기 케이크로 입안 가득 봄을 저장하고 시스루 패션으로 봄, 여름 그 사이를 런웨이하고요. 혼자 놀기 고수였다면 누군가와 계절 마중 여행도 가고 시원한 야외에서 온라인 공연도 챙겨보고요. 떠나는 봄, 오는 여름을 누리는 특별한 방법들 아닐까요? 봄과 여름 사이를 행복꾸며 사는 아무거나 비법은 뭐다? 계절 이행시도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로 주세요. 엉뚱발랄 꿀팁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예요.

0: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럼블피쉬 그대 내게 다시 5월 28일 목요일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2436님 계절이행시 개 계절은 절 절겁다 천생연분님 개 개미몸매 절 절구통 1435님 개 계란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절 절망이에요. 다이어트에 계란 필수인데. 뭐 1435님은 괜찮은데 앞에 두 분은 아무 말 대잔치 맞죠? 오늘 그런 날인 거죠. 계절 이행시도 물론 아무 말 대잔치 환영이고요. 봄과 여름 딱 그 사이 어딘가에쯤 있잖아요. 그 사이를 지나는 아무거나 비법도 받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보내주시면 오늘도 방금 소개된 세 분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커피 드릴게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올품.

잔나비 처음 만날 때처럼 카더가든 명동콜링 처음 만날 때처럼 혹시 송재훈님 노래인가요? 하루나님 아니요 이것은 윤종신님의 솔로 데뷔곡입니다. 작곡도 윤종신씨가 했네요. 자 흐릿한 목요일입니다. 이제 이 흐리고 비오는 날씨 거치면 조금 더 여름에 가까워져 있겠죠. 봄과 여름 사이를 행복하게 사는 아무거나 비법 계절 이행시 받고 있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477님, 계절 이행시, 개똥 가지고 튄 친구, 절대 용서 못한다, 내 돈 돌려줘.

세미로님, 개, 계산은 언니가 한다더니, 절, 절대 화장실에서 나오질 않네요. 4884님, 개, 계단 오르기 운동하는데 관, 절, 절이, 계단 오르기 운동하는데 관, 절이. 아우성을 친다고. 아, 계절 이행시 아무 말 대잔치에 다들 심취해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봄과 여름 사이 그 어디쯤을 행복하게 지나가는 아무거나 비법입니다. 물론 계절 이행시도 좋아요. 그리고 이분들께도 모두 커피 드릴 거예요. 이하이 1, 2, 3, 4.

이하이 1234 21 I don't care. 6002님의 계절 이행시케, 계절 한때만 먹을 수 있는 요리, 절 절대 놓치지 않기. 예를 들면 투릅. 크, 맛있겠다. 0329님 걔 누구 있느냐, 이리 오너라. 절 절로 꺼져라. 커피 드립니다.

0: 남들에겐 사소해도 내겐 황당하고 걱정되는 일, 정말 황당하고 걱정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속풀이라도 하고 싶다면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로 사연 주세요. 살다 살다 내가 별걸 다 방송에서 말해보네. 김윤주의 랄랄라 별다방, 2722님의 사연입니다. 내년이면 8호선을 타실, 그러니까 80대가 될 우리 아빠. 신장이 안 좋으세요. 염분인 칼륨 제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 체중 10kg만 줄이면 혈압, 신장, 코골이 다 좋아진대요. 나가서 좀 걷자 하면 입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1: 아이 나 내 심내혈관 나이 85세요. 발목 허리 다 아파 못해요

0: 가도 친구분한테 전화만 오면
1: 예 어디라고 에이 그래요 그래요 당장 튀어나갈게요 좀만 기다려
0: 심지어 얼마 전에는 아빠 오늘 건강영상 같이 보기로 약속했었죠 이거 꼭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켜드릴게요
1: 아이 알아 난 약속은 칼이요 당장 틀어봐라야
0: 하다가 또 전화가 오면
1: 아이고 약속이 있는 걸 깜빡했어
0: 나가시니까 엄마도 보다 못해서
2: 어이 영감 귀한 딸이랑 한 약속을 물로 보는 것이오 뭐여 시방 어딜 가는 것이오
1: 아이고 놈의 마누라들은 남편이 외출을 하면 춤을 춘다는구먼 저놈의 옆에 내네
0: 하면서 또 나가시더라고요 부모님 걱정돼서 제가 자주 가서 건강 챙겨드리기는 해요 근데 저렇게 매번 나가서 짜고 매운 거 먹고 다니실까봐 그러죠 그 연세에 매번 친구분 전화 받고 뛰쳐나가시는 아버지 아 진짜 어떻게 말려야 돼요 아버지 가지 마세요

살다 살다 내가 별걸 다 방송에서 말해보네. 김윤주의 랄랄라 별다방. 오늘은 2722님의 사연이었고요. 브라운 아이즈의 가지마 가지마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내 꽃님이 그댁은 아버님이 그러시는구나. 저희는 엄마가 팔순이신데 우리 동네 수영장 인어세요. 수영장 인어 너무 표현 재밌다. 수영장에서 사시는구나. 아무튼 고민은 안 들어오고 사연자분 따님 너무 착하고 사랑스러우시다. 그쵸. 이렇게 애틋하게 살뜰하게 챙겨주는 따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별처럼님. 근데 아버지들은 잘 안 변해요. 어머님들도 그러시죠. 네. 리따님이 60 넘으면 충고하지 말라던데요. 못 고친다고요. 그죠. 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MBTI도 뭐 나이 몇 이상이면 크게 의미 없다. 왜냐하면 타고난 것보다 살아낸 시절로 만들어진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뭐 그 비슷한 느낌이겠죠? 헬레나님, 저희 아버지 얘기네요. 최근 아프셔서 병원 가시고 의사쌤 얘기 듣고 조금 고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옆에서 이렇게 사랑의 잔소리 계속 챙겨주시고 병원도 계속 꾸준히 같이 가주시는 게, 그러니까 아버님이 변하시지 않더라도 아주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변하시더라도 어쨌든 옆에서 누가 이거 해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아버님 어머님들께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0337님, 아버지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고 친구분들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시라고 하세요. 그럼 건강하실 겁니다. 이렇게. 그쵸. 몸에 좋은 거 하는 것만큼 마음에 좋은 거 하는 것도 건강에 되게 좋은 거니까 아버지 친구 만나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모습 그대로 옆에서 잘 챙겨주시고 잔소리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우리 2722님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따님이라고 좋아해 주셨습니다. 별다방에서 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보내드릴게요. 속상하고 답답해서 별다방에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 말머리에 별다방 쓰시고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 둘 하나 둘 번으로 보내주세요. 적극편 들어드리고 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립니다. 아까 10시 뉴스 하는데 습도가 95%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너무 꿉꿉하고 좀 이렇게 자칫 화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신나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코요테 열정.

끝에 열정 쌓이 화사 이제는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목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선물 소개합니다.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의 재료를 사용하는 산들바람 김치의 김치,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토 크림, 그리고 모바일 쿠폰을 드립니다. 임동준님 신청곡이에요. 아이브 해야.

0: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1: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2: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0: 도심지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3: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4: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여행.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7831님께서 친구 인숙이랑 고등학교 때 많이 들었던 노래라고 인숙 씨 만나러 지금 가신대요. 가는 길에 신청해 주셨어요. JTL 어페러데이 들으면서 김윤주의 랄랄라 마칩니다. 오늘도 룰루랄랄라.

CBS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0: 핵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경향신문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 전망치에서 석 달 만에 0.6%포인트 높인 2.6%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2022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라 1분기 GDP 성장률이 1.7%로 한은의 기존 전망치 0.9%를 크게 상회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물가 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 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며 기준금리 인상 시기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통위는 오늘 기준금리를 연 2.5%로 8연속 동결한 통화정책방향회의 의결문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점도표 형식으로 공개된 금통위원들의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에서는 전체 21개 점 가운데 19개가 현재 금리보다 높은 지점에 찍혀 매파, 즉 통화 긴축 선호 성향이 확인됐습니다. 그만큼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셈입니다. 단체 통장이 전세 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주가 단체임을 알리는 표기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입니다. 그동안 단체 통장인데도 동호회 이름에 앞글자를 따 축약하면 사람 이름처럼 혼동될 수 있어 이른바 삼행시 단체 통장이라는 수법으로 전세 사기에 악용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우선 이와 관련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0: 1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에서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 유권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 누구든지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기업 초과이윤 분배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SNS를 통해 정부가 대기업 이윤을 뺏어서 나눠준다는 건 억측이라며 정부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강제로 관여할 권한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점점 더 벌어지는 노동자 간 격차를 그냥 보고만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 주권인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이 흐리다 차차 맑아지겠으나 내륙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0.7도, 습도는 89%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2: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난생 처음 만들었던 수제 믹스테이프 생각나세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팝송을 한 곡 한 곡 골라서 녹음 버튼을 누르던 그 순간 왜 그리 떨리던지 녹음은 시작됐는데 뒤늦게 끼어들어서 슬쩍 곡 소개를 하던 DJ는 또 왜 그렇게 야속하던지요.

용돈을 쪼개서 처음 샀던 음반은 대개 보물 1호가 되죠. 소리 나는 대로 가사를 받아 적은 다음 신나게 외워 불렀던 첫 애창곡은 지금도 막힘없이 완창할 수 있는데요. 그건 아마 시멘트가 덜 굳었을 때 찍어놓은 발자국이 영원히 남는 거랑 비슷한 거겠죠? 10대 시절, 감성 충만했던 시절에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 법이니까. 때론 이렇게 추억 때문에 노래가 오래 남겨지고요. 때로는 또 노래 덕분에 그 시간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게 바로 추억의 힘이고 노래의 위력인 거겠죠?

0: 5월 28일 목요일입니다. 5월도 이렇게 마지막으로 접어들고 있네요. 첫 곡은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였고요. 맨 처음 브로마이드를 샀던 나의 첫 팝스타도 어느새 제법 나이가 들었을 테고 난생 처음 내한 공연을 보러 갔던 전설의 락밴드도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이 되었죠. 근데 참 신기한 건 우리를 열광하게 했던 그 음악을 듣는 순간 우리가 가장 싱그러웠던 그때 그 시간으로 순식간에 되돌아간다는 거죠. 원래 첫사랑은 잊을 수 없는 거라 하잖아요. 인생의 여름에 우리가 처음 만난 음악들도 어쩌면 첫사랑 같은 존재일 텐데요. 추억의 한 페이지를 꽉 채우고 있는 노래들, 그 노래에 얽힌 이야기들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에 함께하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에게 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7: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8: 신축도,
9: 리모델링도
10: 경동하우징.
11: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2: 빌딩앤 리치.
11: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2: 빌딩앤 리치.
8: 신축도,
9: 리모델링도
10: 경동.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 아이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3: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세일러문님, 날씨가 흐릿하니 기분이 영. 업무 효율도 안 나고 살짝 이어폰 끼고 기분 업하러 왔습니다. 하셨는데, 아, 이 말이 무섭게 날씨가 화창하다가 다시 구름이 끼다가 오늘 비 소식은 뭐 오락가락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요. 그럼 구름이 두터운 것 같아요. 그래도 구름 사이로 가끔 또 햇님이가 얼굴을 비춰주네요. 신나는 노동요가 흘렀습니다. 4100님이 오늘 선곡 미쳤다 하셨고, 우리 조르지오님은 이 노래의 청량감은 최고입니다. 꿉꿉한 게 사라졌습니다 하셨는데, 두 곡이었어요. 아하의 Take On Me 였고요. 그 전곡은 Man at Work의 Down Under 였죠. 하종님, 지수님 오늘 습도가 90%가 넘는데요. 어쩐지 1시간 걷기 운동하고 오니까 앞머리가 다 젖어서 감고 나온 줄 알았습니다. 불쾌지수 높이지 않으려면 해피송 들어야지. 아, 그러니까 오늘 다 이게 구름이 많은 탓인 것 같아요. 오늘 뭔가 좀 비가 내리지 않아도 이렇게 습한 기운이 사죠. 아무튼 여기서만큼은, 해피송에서만큼은 불쾌지수 노노노, 유쾌지수 고고고입니다. 식님, 청량한 바람과 함께 또 해피송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모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은 목요일. 아, 그 뮤지션도 있었지? 오늘은 알파벳으로 뮤지션을 찾아보는 날. 오늘의 알파벳은 K입니다. K. 자, K로 시작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팝 뮤지션 누가 있을까요? K로 시작하는 뮤지션. 뭐 있죠, 있죠. 지금 알려주시면 됩니다. 알파벳 K로 시작하는 뮤지션. 그들의 얽힌 사연도 있으면 함께 해주시고요. 뭐 우리말로 편안하게 한글로 적어주셔도 됩니다.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알파벳 K로 시작하는 뮤지션. 지금부터 해피송에 전해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저희가 먼저 준비한 곡이에요. Soft Cell, Tainted Love.

제퍼슨 에어플레인 Somebody to Love 였고요. 수업셀의 Tainted Love 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은 알파벳으로 뮤지션을 찾아보는 날. 오늘의 알파벳은 K입니다. K. K로 시작하는 뮤지션. 6261님 케이티 페리의 로어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로어. 아, 케이티 페리도 굉장히 힘차게 노래하잖아요. 예, 케이티 페리 또 적어주신 분들 몇 분 더 계시고 5239님은 케니 G요. 92년도 남편과 한창 연애할 때인데요.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해서 준 첫 테이프에 케니 G의 노래가 있었어요. 앞쪽은 케니 G, 뒤쪽은 보이스 투 맨. 와, 진짜 90년대 그 추억이 돋네요. 3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는 마음으로 한 곡 한 곡 정성을 들여서 우리 5239님을 생각하면서 녹음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 엊그제 그 느낌으로 남아계신 것 같고 한 PD님도 케니지의 곡을 청하셨고요. 라몬스님은 키스 자렛, 피아니스트죠? 재즈 피아니스트 마이송

8812님 코리아나 다크 아이즈. 헤일리님 카오마의 람바다. 이거 계절감 있네요. 영실님은 켈리 클락슨의 스트롱거 등등 신청하셨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은 알파벳 K로 시작하는 뮤지션입니다. 먼저 스텔라님 신청하신 곡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이에요. For the Good Times.

Kingston Trio,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 The Chris Christopherson의 For the Good Times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은 알파벳 K로 시작하는 뮤지션이죠. 왕개미님, Kiss의 Alive. 아, 70년대 곡이죠. 4534님은 화물차 기사입니다. 항상 해피송 잘 듣는데 지금은 휴게소에서 식사하고 신청곡 보냅니다. 캔자스의 Dust in the Wind. 아, 오늘 분위기에 뭔가 어울리는데요. 안전운전 하시고. 버섯돌이님은 케니 로저스의 Lady. 또 귤맘님은 케니 로긴스의 노래 중에 The More We Try 요 며칠 내내 듣고 싶었다고 하셨고요. 또 군이님은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의 Can't Help Falling in Love. 또 보통날님은 캐샤의 틱톡. 오늘도님 카트리나 앤더비브스의 Walking on Sunshine. 이제 걸으러 나가신다고. 와, 오늘 같은 날도 땀 되게 많이 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약간 습기가 좀 있는 날 잘 다녀오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즐거운 노래님은 카일리 미녹의 Can't Get You Out of My Head. 26년 전 말레이시아 비치 클럽 나이트에서 만나 같이 춤 누구를 만나? 정말 카일리 미녹을 거기서 만나 같이 춤췄다 이건 아니시겠죠? 자, 어쨌든 그 26년 전을 다시 한번 어게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재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알파벳 K로 시작하는 뮤지션 이어지는 곡은 킬러스예요. 휴먼.

우노 유노님, 오 새로운 버전이네요. 몇 시간째 앉아서 작업만 했는데 음악이 너무 신나서 잠시 일어나 스트레칭 중입니다. 으쌰 으쌰 하셨는데 Kirk Franklin 버전으로 September였고요. 또 파란파도님, Case and the Sunshine Band의 Shake Your Booty, Killers의 Human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닫는데요. 민호님, 영표님, 나오키님, 9381, 왕개미님 등등 킹크림슨의 에피타프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0: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7: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녹화뉴스입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용 방향과 관련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신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성장은 견조한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환율 변동성, 가계부채 리스크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금리 인상 시기와 속도는 물가 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며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를 후진적 사고로 규정하며 책임자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서울의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긴급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점검하고 짚어봐야 한다며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고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역 GTX 철근 누락 은폐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의 단장을 맡고 있는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도 안전불감증에 빠진 서울시가 시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 일상을 지키는 것이 행정의 가장 기본적 역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철거 비용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와 전문 기술자 양성, 감리 시스템 개선 등을 주문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전환 시 기존 한미 합의대로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는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빈나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의 연합사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말했습니다. 한미는

0: 2018년 안보협의 회의를 계기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의 연합사 형태 지휘 구조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연합 방위 지침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에 있는 팔달산 일대에 불을 지른 4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4부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날이 갠 뒤 주말을 비롯해 당분간 맑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까지 중부지방과 경상 내륙 곳곳에 비가 조금 내린 뒤 당분간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 맑겠습니다. 하늘이 맑아지면서 일사량이 늘어 주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 낮 기온이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이상, 대구 등 영남 일부는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 팔라우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6호 태풍 장미는 다음 달 2일 오키나와 동쪽으로 북상한 뒤 방향을 꺾을 전망이며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1.8도, 습도는 85%입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2: 사랑으로 연애로, 그 알싸한 감정으로 청춘을 낭비하라. 떼쓰기, 보채기, 연락 끊어보기, 설득하기, 밀고 당기기, 미워하기, 욕하기, 칭찬하기, 그리워하기. 사랑이라는 이름이 없다면 모두 불가능한 것들. 이나미의 시, 내게 스무 살이 다시 온다면 이었습니다.
0: 1시 5분입니다.

0: 멍순이님, 회사 휴가 쓰고 웨딩드레스 보러 갑니다. 원래 주퇴만 쓰려고 했는데요. 감기가 된통 걸려서. 너무 아파서 휴가 쓰고 병원에 들렀다 갑니다. 기침은 많이 하지만 덕분에 살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평일에도 해피송도 듣고 좋네요. 예쁜 드레스 잘 고르고 올게요. 하셨네요. 아, 웨딩드레스? 야, 이 말만으로도 설렙니다.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뭐 그러면 이제 몇 달 안에 결혼하시는 거잖아요. 컨디션 관리 잘하시고 그래도 살 빠진 건 좋다. 그죠? 아, 이거 꼭 유지해야지 그 드레스가 지금 빠진 살 빠진 그 이 실루엣으로 쭉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해피송도 응원합니다. 파이팅! 많이 많이 축하드리고 또 사연 주세요. 아, 이 곡도 약간 그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한테 불러주면 너무 감동적인 곡이잖아요. 케이스 앤 조조의 All My Life 였습니다. 해피송 2부로 건너왔고요. 달려라 자전거님. 아, 이건 1부에 주신 사연인데 라디오에서 듣기 힘든 노래를 오늘 많이 듣네요. 대학 때 음악다방에서 자주 듣던 곡들.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음악을 듣다 보면 특히나 아 그때 그 사람들, 그 사연들, 그때 그 장소 등등 기억이 나죠? 오늘은 2부에서 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 2부 주제는 80년대 감성템. 80년대 하면 떠오르는 것들, 음악도 당연히 좋고요. 영화 같은 것도 있죠. 영화가 예전에는 참 귀한 거였죠. 요즘은 그냥 TV 틀거나 휴대폰에서도 그냥 뚝딱뚝딱 보지만 예전에는 영화 한 편 보기가, 비디오 한번 빌려보기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영화도 좋고 80년대 그때 길거리 음식 우리 요즘 왜 이렇게 길거리 떡볶이가 없어가지고 그죠? 길거리 음식이 많이 줄었어. 또 80년대 하면 이런 선물 우리 주고받았다. 그러니까 비밀 일기장 같은 거. 학교 다닐 때 그 정말 친구들하고 많이 교환 일기 같은 거 썼던 기억도 나고. 80년대 대표적인 스타들 있죠. 뭐 홍콩 배우들 많지 않았나요 그때? 자, 어쨌든 우리 햇님이들이 80년대 하면 떠오르는 그 감성템들 알려주시면 됩니다. 뭐 얘기 제가 혼자 다 한 것 같긴 한데 신청곡과 함께 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80년대 감성템 지금부터 알려주시죠.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30kg 났다.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눈이 부시게님, 멀리 밴쿠버에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해피송을 듣습니다. 여기는 밤 9시 17분, 해피송 항상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밴쿠버라고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루의 마감을 해피송과 함께 해주신다니 너무 감사하고요. 그곳 소식도 자주 전해주세요. 핏불이었고요. 피처링은 캐샤, 팀버, 또 바위나리님, 캐들랄로이, 저스틴 비버, 스테이였고요. 또 넬리, 켈리 롤랜드가 함께한 딜레마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2부는 80년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갑니다. 타임머신이죠. 언제쯤 얘기하고 또 80년대 감성템. 뿌띠뿌띠님, 저는 80년대 하면 우레메, 영구와 땡치리, 뭐 털도사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정말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반갑다 친구야. 그때는 진짜 TV 앞에 찰싹 달라붙어서 요즘 아이들 뭐 스마트폰 보는 것처럼 뭐 가요 톱10, 전설의 고향, 토토줄 이런 거 봤던 기억나네요. 강혁씨. 80년대 감성템은 저는 학교 끝나고 전자오락실 가서 그냥 오락실, 전자오락실 뭔가 최첨단 느낌이었어요. 영업이 끝날 때까지 있었습니다. 숙제도 안 해갖고 50원에 유명한 오락인 갤러그, 너구리, 방구차, 미스터 아시나요? 갤러그랑 너구리는 알겠는데 그래도 방구차랑 미스터는 정말 모르겠네요. 오락실도 그렇고 만화방도 있었죠. 요즘 같은 그런 만화방 아니고 약간 어둡고 침침하고 동네 아저씨들이 즐비했던 그곳. 등불님은 학보가 생각이 난다. 학보. 대학교 학보. 그 대학 학보 사이에 편지를 써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 사무실 앞에 우편함에 나에게 온 학보가 있나 하고 애인이 보낸 학보를 뜯어보는데 가슴이 두근거렸던 기억이. 저는 83학번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썼는데 당시 뭐 수단이 없잖아요. 서로 소통할. 근데 그냥 편지를 두면 딴 사람이 훔쳐가거나 뭐 분실이 되거나 좀 민망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각고 사이에다 편지를 껴서 넣었다. 야, 이거는 또 80년대 학번만이 아는 그 비밀이네. 아니, 요즘 근데 학번은 종이로 나오나? 종이로 나오나요? 5981님은 81학번이시래요. 감성적인 아름다운 일들도 많았는데 저는 왜 그 매캐한 최루타 냄새만 기억이 날까요? 유유, 그것도 학창시절의 아픈 한 페이지겠죠. 맞습니다. 또 80년대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던 시절이잖아요. 저는 꽤 어렸을 때였는데 어느 날 오후 늦게 집을 나갔는데 눈이 되게 매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옥수토박이님은 80년대 감성템은 길보드 차트, 노점상에서 산 그 수많은 카세트 테이프. 그 만통 게 다 없어졌어요. 하셨고. 1182님, 와, 이거 아직도 갖고 계신, 사진첩에, 찾아보니 사진첩에 있네요. 친구가 녹음해준 테이프입니다. 쌍팔년도 6월 버전이 되겠습니다. 옥덜매라고 했었는데, 그 친구.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지금 생각

가면 유치한 줄임말들이 많았어요. 줄임말의 원조격이었죠. 보니까 막 들국화, 파랑새, 그런 노래들이 여기 막 들어있네요. 산호라면도 있고. 영준 스머프님은 85년 노량진역 맞은편 극장에서 봤던 플래시댄스가 생각이 납니다. 제니퍼 빌스가 그 당시 재수생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었죠. 아, 영화도 빼놓을 수 없죠. 사관과 신사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 등등. 송사리님, 7, 80년대 하면은 포니, 브리사, 르망 하셨는데. 자동차? 아, 포니하고 르망은 알겠다. 포니하고 르망은 알겠는데요. 진짜 포니는 이거는 뭐 우리 역사에 뭐라 그럴까?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차잖아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80년대로 무려 몇년 전이야, 이거 진짜. 거슬러 올라갑니다. 80년대 감성템. 이어지는 곡은 곱돌님, 해숙님, 옥스토박이님, 카사구구에요, 투샤이.

라또 곱돌님 카세트 테이프를 다시 돌리려고 제도 셔플에 끼워 돌리곤 했는데 아 워크맨에 배터리 아끼려고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와 제도 샤프도 이거 얼마만이에요. 아, 곱돌님 해숙님 목스토박이님 카사구구의 투샤이였고요. 또 현철님 소금공주님 칼리미녹 또 제이슨 도노반의 Especially for you 또 80년도 아 칼리미녹 진짜 대단했다. 엘튼 존 키키디 그들도 만만치 않았죠. Don't go breaking my heart 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2부 80년대 감성템입니다. 5853님 하이틴스타 책받침 있습니다. 구루마리님은 You Call It Love 소피 마르소 너무 좋아하셨다고 그 책받침에 소피 마르소 PB 케이츠 인기였죠. 예전에 진짜 문방구 가면 한쪽 벽에 그 쫙 있었어요. 유명 스타들의 그 약간 A4 용지만 하다고 해야겠죠? 사진. 그래서 거기서 막 코팅도 해주시고 저는 장국영 거 있었는데 해피바님은 LP판이 생각이 납니다. 저 국민학교 때였는데 We Are The World가 발매돼서 아프리카 기근 구호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퇴근길에 아빠한테 사다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참 대견해 하셨던 기억이 나요. 초등학생 때요. 이제 왜 이렇게 속이 깊었대요. 와, 아버님 건강하신 거죠? 어쩌다님은 저는 유일하게 교복을 못 입어본 세대입니다. 89학번이라 중학교 입학 때 교복 자유라 고등학교 졸업 때 다시 복원. 그때그때 달라요님은 공포의 외인 구단이 생각이 난다고 이현세님의 만화. 영화로도 나왔죠. 이보이님이 엄지를 맡았었다고. 또 최재성 씨가 남자 주인공이었죠. 정수라 씨 노래도 있었고. 우리 창수님 또 영표님은 비디오 테이프요. 아, 특히 영웅본색 대여점에 예약을 걸어놔야 빌려볼 수

있었는데 그때 비디오 가게 차리면 대박이 났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대여 문화가 되게 많아서 그 도서 대여 하는 데도 있었잖아요. 뭐 만화책도 그렇지만 일반 그냥 서적 같은 것도 한동안 왜 트럭 같은 걸로 그 책들 갖고 다니면서 그 실어 나르면서 막 대여해 주셨던 아저씨들도 계셨는데 그죠? 왕서방님, 80년대, 82년 프로야구 개막, 83년 프로축구 개막, 80년대 농구대잔치, 이충희, 김현준 등등 인기 스타들이 참 많았죠 하셨는데. 와, 김현준 씨 진짜 오랜만이다. 천재, 또 천재가 또 허재 선수, 뭐 이제는 허재 뭐, 뭐라고 해야 될까, 레전드죠. 좀 빼놓을 수 없죠. 아이리스님은 81학번인 제게 80년대는 제 삶의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성인이 되었고, 첫사랑을 했고, 첫 직장에 결혼과 출산까지. 그래도 80년대 하면 마이클 잭슨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시면서 제 청춘의 한 페이지, 아,가 마이클 잭슨이다. 디스코텍에서 그의 노래와 함께 모두 함성과 함께 춤 삼매경에 빠졌었네요. 하셨는데. 80년대 정말 너무 바쁘셨는데요, 아이리스님. 자, 우리 햇님이들의 80년대 이야기 만나보고 있습니다. 모두 감사하고요.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집니다. 피러와 요라님, 또 텔라님, 머라이어 박님, 웅이님, 키니에요. Everybody's changing.

2288님, 마이마이 배터리 다 되면 배터리 이빨로 깨물면 좀 더 돌아갔습니다. 아, 뭔 소리예요, 진짜. 킴 와일드의 You Keep Me Hanging On이었고요. 케이티 언스터의 Suddenly I See, 또 퀸이었습니다. 아, 그렇게 다 변했어요. Everybody's Changing.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 6261 리따님, 친솔님, 영실님, 졸리나님 등 케이티 페리의 Roar 남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0: 볼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한국경제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성장세가 상향 조정된 것은 일시적 흐름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2.6%로 0.6%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신 총재는 성장 개선세 지속 여부는 곧 현재 반도체 사이클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달렸다며 반도체 가격이 계속 높게 유지될 수 있고 반도체가 단기간에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신 총재는 삼성전자 성과급으로 임금이 구매력 증가를 통해 수요를 증가시켜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올해 목표인 수출 5강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장관은 출입 기자단과 진행한 만찬 간담회에서 올해 4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3,065억 달러로 연말까지 9,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계 수출 5강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김 장관은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140%에 달해 다들 반도체 때문이라고 하는데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산업 품목들도 14에서 15%대의 탄탄한 성장세를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삼성전자 파업이 일단락된 것과 관련해서 노사 모두 이번 타결을 진정한 글로벌 톱으로 가는 디딤돌로 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국제에너지기구 IEA와 합의한 비축유 방출 이행을 위해서 민간 비축 의무 일수를 줄입니다. 석유사업법에 따라 정유사는 일평균 내수 판매량 40일치를 비축해야 하는데 이를 20일로 줄이는 고시를 제정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IEA에 약 1,200만 배럴 규모의 방출 실적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7월까지 예년 대비 85% 수준의 원유를 확보한 데 이어 8월 원유 수급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용 생모래제품 절반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검출됐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생모래제품 18개를 조사한 결과 절반인 9개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트레몰라이트 성면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트레몰라이트 성면은 폐암과 악성 중피종 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 생모래가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문구류 제품들로 소량의 성면에 노출되더라도 치명적인 질환이 발병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군 간부의 강압적인 팔굽혀펴기로 인해 근육이 녹는 상해를 입은 육군 15사단 병사의 누나가 생명을 위협하는 가혹행위를 근절하라며 엄벌을 탄원하고 나섰습니다. 피해 병사의 친누나는 엄벌 탄원서에서 국가를 믿고 동생을 군대에 보냈는데 이 사건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며 부당한 명령으로 인한 가혹행위가 근절되도록 책임 있는 군 지휘관을 엄벌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철원군 15사단에서 복무 중인 A상병은 지난 3월 9일 군 간부의 지시로 100회에 가까운 팔굽혀펴기를 한 뒤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근육이 녹는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늘 0시 45분쯤 경기 의왕시 내손동의 한 호텔 2층 객실에서 불이 나 투숙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불로 20대 여성 투숙객 한 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

0: 옮겨졌고 다른 투숙객 40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으며 불이 난 객실에는 투숙객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이 난 호텔은 지상 10층, 지하 3층 규모로 경찰과 소방당국은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중부지방 일부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5도입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2: 이제 곧 어두워지겠는걸? 그럼 이제 아바나의 불빛이 보이겠지. 너무 동쪽으로 나왔다면 새로운 해안의 불빛이 보일 테고 아무도 나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 아이는 내 걱정을 하고 있을 거야. 늙은 어부들도 내 걱정을 할 테지. 그 밖에 다른 많은 사람도 역시 걱정하고 있겠지. 노인은 생각했다. 난 정말 좋은 마을에 살고 있구나. 책 속 이야기,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속 한 구절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마음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사람을 살게 합니다.
1: 2시 5분입니다.
3: 이봉규의 어떤 가요?

이곳 서울 아침은 구름이 잔뜩이었는데 해 떠버렸어요. 오늘 이미 첫 번째 트랙입니다. 신지 피처링 마리 마우스 Head to the Thrill to the North.

0: 5월 28일 목요일입니다요. 이번 교회였던가요? 이면 첫 번째 트랙 마이티 마우스 신지 함께한 헤틀라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봉디 봉보라봉봉 아나운서 이봉규 인사 올립니다. 6358번님께서 지금 문자 주신 게 이봉규의 어떤가요 말고 가끔은 봉규리의 어떤가요로 멘트해 주는 건 어떤가요? 그럴게요. Why not? Of course. 봉씨이고 이름이 규리인 거죠? 안녕하세요. 규리예요. 규리의 방송 오늘도 함께해 주십시오. 봉팔님은 이런 날도 있는 거 아세요? 오늘 5월 28일이요. 와, 이런 날이 있는지 몰랐어요. 햄버거의 날이랍니다. 햄버거의 날. 5월에 있는 특이한 기념일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 유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50여 년 전에 독일 함부르크의 선원들이 고기 스테이크를 빵 사이에 끼워 먹던 함부르크 스테이크가 미국의 이민자유에서 업그레이드되면서 1904년에 저기 세인트루이스 세계박람회를 통해서 처음 햄버거라는 이름으로 등장했고 그후 1989년에 미국 햄버거 산업협회가 매년 5월 28일을 햄버거의 날로 지정했다, 제정했다라고 합니다. 요새는 이색버거라고 해서 들어가는 재료도 참 다양한데요. 어쨌든 뭐 햄버거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고기 패티 들어가죠. 토마토, 상추, 오이 등등 다양한 재료들을 이렇게 층층이 싸서 먹는 재미가 있는 음식이 햄버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A며 사연과 신청곡 데이 내가 쌓고 싶은 이것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봉팔님들은 뭘 쌓고 싶으세요? 뭐 적금도 있을 수 있고 경력도 있을 수 있고 새로 이사온 이웃과의 정을 쌓고 싶다. 자격증과 관련된 지식을 쌓고 싶다. 외국어 능력, 손기술 등등 그것이 쌓기만 할 수 있다면 기발한 것도 좋습니다. 신청곡 받을게요. 조금 더 구체적일수록 좋겠죠. 어떤가요가 늘 쌓고 싶은 것 바로 청취율 아니겠습니까? 청취율을 계속 누적하여 쌓고 싶다. 이봉규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 무료고요. 요새 어떤가요에 부쩍 새싹봉팔님들이 많이 보입니다. 최근에 듣기를 시작하셨는지 아니면은 과거부터 듣고 계셨는지 저는 몰라요. 최근에 수면 위로 올라오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새싹봉팔님들 저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광고전에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좋다
1: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여행 갈 때마다
2: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2: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3: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4: 위제로
3: 과식에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4: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0: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 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4: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3: 큐큐큐큐 큐밍.
4: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5: 또 눌어붙었네.
6: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슈퍼주니 어였어요. 미라클이었고요. 그 전 거 B1A4 그대와 함께 재생해드리고 왔습니다. 오늘 방송 초반에 말씀해드린 대로 햄버거 데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봉팔님들께 내가 쌓고 싶은 것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나저나 우리 봉팔님들은 어떤 햄버거 좋아하세요? 내 최애 햄버거는 어떤 햄버거예요? 우리 PD의 최애 햄버거는 어떤 메뉴죠? 저는 처음으로 먹었던 햄버거가 엘사의 불고기 버거거든요. 지금도 저의 최애입니다. 뭐 다른 브랜드의 버거도 맛있는 게 많지만 아 모르겠어요. 불고기 먹을 때만큼의 만족감은 없더라고요. 저는 우리 PD는 핫치킨 버거 이건 어디 회사 거죠? 어디 브랜드예요? 핫치킨 버거는 같은 회사인가요? 엘사인가요? 최애가 아닌가 봐요. 여기저기 있죠. 0680번님은 군데리아가 최고라고. 아, 주말에 그 토요일에 군데리아 먹으면은 지금 생각하면은 안 먹을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그쵸? 갑자기 또 군데리아 먹고 싶네요. 7234번님이 어제 마지막으로 문자 주셨던 봉팔님인데 그 실장님 이름을 호명하며 실장님이 간식 사준다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실장님 성함을 아주 크게 호명해 드렸죠. 어제 봉디가 잘 읽어줘서 간식으로 피자 잘 먹었습니다. 앞으로 고정합니다.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큰 사이즈로 피자를 4개나 또 사주셨네요. 아우 호탕하시네요 우리 실장님. 앞으로 7234번님 회사에 계시는 분들은 피자 먹을 때마다 먹고 싶을 때 연락 주세요. 바다솔님은 이게 쌓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고장난 허리를 위해 복근을 쌓고 싶다. 이게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오히려 복근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무너진 이 허리 근육을 복근으로 보완하는 셈입니다. 근데 복근을 이렇게 기르려면 또 허리를 써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진 항아리에 물붓기인가요? 해피바님은 역시 또 근육 말씀하셨어요. 우리 봉팔님 중에 이제 빠지는 근육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나마 별로 없는 근육도 늙어가니 없어지네요. 근육을 쌓고 싶어요. A면 끝나려면 한 34분 정도 남았거든요. 우리 딱 50개만 해볼까요? 스쿼트를 지금부터 한 5번에 나눠서 그러면 해피바님 오늘 운동은 충분히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해봐요 우리 같이 50개만 콜. 마키아토 샤초가님은 살은 빼고요. 지금 당장은 중1 딸과의 친밀감을 쌓고 싶습니다. 아우 너무 슬퍼요. 우리가 이렇게 안 친했었던가. 우리 가족의 똘똘 뭉침 플러스 통장 잔고 쌓고 싶습니다. 중1과 똘똘 뭉치기 쉽지 않죠. 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리 아이가 돌아온다고는 하지만 근데 무엇보다도 중1 이전에 아이가 유아기 시절 때 아이와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또 사춘기 이후에 아이와의 관계를 결정한다고 하니까 우리 딸 마키아토 샤추가님이 계속 기다리고 있을게요. 같은 자리에서 꼭 엄마 품으로 다시 와줘요. 0671번님은 쌓고 싶은 곳으로 항공사 마일리지 그리고 카드 포인트. 아, 실속을 챙기시는 067번님이십니다. 그러시면서 신청곡으로 보내주신 건 에드시런의 Shape of You. 심지어 에드시런도 그냥 Shape라고 보내셨어요. 어떤가요는 또 친절한 제작진입니다. 에드시런 Shape of You 감질맛 듣기로 15초만 들을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15초 딱 맞춰서 들었어요. 아 근데 저도 사실 15초만 듣겠다고 하지만 에드시런 같은 아티스트의 곡은 그냥 다 들어버리고 싶어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하지만 여기엔 정체성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가요 프로그램이니까. 행복한 노엘라님께 팥빙수 한 그릇 대접해드립니다. 윤종신이에요.

명카 드라이브의 냉면이었고요. 그전곡 윤종신 팥빙수 행복한 노일라님의 신청곡 재생해드렸습니다. 팥빙수와 냉면까지 점심 간식으로 저희가 챙겨드렸어요. 이번 기회 어떤가요? A면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봉팔님들 쌓고 싶은 것 2498번님.

이세요. 씁쓸합니다. 인내심을 쌓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정말 정말 억울한데, 아이들 때문에 또 가정을 위해서 참아야 하는데 참 힘드네요.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째 그렇게 사셨나요? 더럽고 짜증나고 진짜 막 때려쳐버리고 싶어도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 가면 내 품에 안기는 애들 얼굴 생각하면은 오늘도 삼키는 거죠. 그 화와 울분을 삼킵니다. 2488번님. 맞아요. 소화가 안 될지라도. 힘내십시오. 희나비맘님, 저는 수영을 배운 지 이제 3년이 넘었는데 정말이지 어쩜 일이 안 느는지. 제가 저희 반에서 제일 오래됐는데요. 제일 끝에서요. 전 정말이지 수영 실력 좀 쌓고 싶습니다. 제발.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3년 동안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제일 끝에 설지라도 성실하게 수영한 나를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근데 3년이면은 야, 충분히 잘하실 때가 됐긴 됐는데. 그쪽에 재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인정하고 이제 수영은 충분히 하신 것 같으니까 다른 종목으로 바꾸셔도 좋을 것 같아요. 루이비숑님도 댄스로빅 등록하셨는데 댄스 실력을 쌓고 싶다고. 중년이 되니까 예전 같지 않네요. 이게 또 그런 곳은 다 이게 타스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격이 그런 걸잘못 이겨내는 사람이면 또 힘듭니다. 처음 가면 또 눈치도 보게 되고 또 몸도 안 따라주고 서글프죠. 내가 왕년에는 날아다녔어 이 사람들아 하고 싶어도 참 그래요. 뭐 그냥 새로운 거 시작하려고 해도. 아란 엄마님은 비상금 통장에 돈 쌓기 일 시작하면서 몰래 몰래 비상금 통장 이거 참 신기하죠. 내가 목표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이거 모아가지고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거 이거 하나 사야지 하고 열심히 모으면은 진짜 운명의 장난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딱그 비상금이 다 모아질 시점에 딱 그만큼 돈 나갈 일이 늘 생기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내가 모은 비상금으로 그 고비를 넘깁니다. 그럼 그 생각하죠. 야, 이거 진짜 내가 비상금 안 모아놨으면, 야,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그래도 이걸로 잘 막아서 다행이다. 그리고 그 뒤로는 비상금을 모으질 않아요. 웅이님, 친절과 상냥함을 쌓고 싶은데 지금 회사에선 까칠함과 짜증과 화만 쌓고 있네요. 아우! 처음부터 그러셨겠어요, 웅이님도. 처음에는 친절하고 상냥하셨겠었겠죠. 근데 어느 순간 회사 생활하다 보면은 나만 바보된 그런 기분이 드는 날이 있잖아요. 나만 손해보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친절하게 응대하고 또 다른 팀에서도 뭐 일을 토스해줬을 때 내가 받아서 잘 처리해줬는데 이게 나는 상냥함이 또 배려가 무기라고 생각했는데 그쪽에선 오히려 나를 역용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야, 이 배신감, 배반감, 나만 당했네 이런 마음 들때참그 조직에 대한 로열티 이런 것들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죠. 그쵸? 누구나 처음엔 다 그랬는데 이게 회사 생활하다 보면은 까칠해져요. 짜증이 늘어가고 성숙해지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파인코코님의 신청곡 들으면서 우리 잠시 성숙의 시간 갖겠습니다. 스페이스 A예요, 성숙. Mesdames, Messieurs, le disc jockey Zach est de retour.

구피였어요. 쇼크 그 전곡 스페이스 A의 성숙 파인코코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번 여정가요 A면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봉팔님들 쌓고 싶은 것, 정택님이 쌓고 싶은 것, 마음의 평화를 쌓고 싶어요. 아, 마음의 화가 화가 유유유 제발 inner peace 마음의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강인 줄 알았는데 정말 큰 강인 줄 알았는데 이런 사소한 일 터지면은 야 내 마음이 강이 아니라 진짜 비 오고 나면 고인은 웅덩이였구나 그런 그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가끔 전 이런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옹졸하고 좁고 웅덩이여도 야 이 웅덩이가 모이고 모이고 커지고 커져서 강을 이루는 거니까 그래 이 웅덩이도 잘 또 담아보자 여기에라도 담아보자 정택님 릴렉스 5805번님 저는 손님이 많아서 일감을 많이 쌓고 싶어요. 손님이 없어서 조용하면 너무 불안해요. 진짜 자영업자분들은 하루에도 이 불안감이 몇 번씩 엄습할 것 같습니다. 잘 돼도 불안해요. 잘 돼도. 갑자기 안 되면 어떡하나. 요 이제 매출 유지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 잘 안 돼도 불안하고. 그래서 쉬지를 못하십니다. 우리 자영업자 우리 봉팔님들이. 휴가도 못 가요. 남도 휴가 간다 해도 뭔 휴가예요 지금. 계속 가게 열고 계시죠. 그 어디입니까? 5805 계시는. 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거기 운영하시는 곳 이름이 뭐예요 거기 좀 알려주세요. 하나 패밀리님은 저에게 질문을 주셨는데 미국 사는 지인에게 장난감 선물을 보내야 합니다. 거기도 장난감 많은데 왜 한국 장난감을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그 콩땡땡 놀이형 패드를 사서 보냈는데 너무 좋아한대요. 40개월 여아입니다. 혹시 추천 좀 받아봐 주실랍니까? 40개월 여아가 재밌게 놀 수 있을 만한 장난감. 장난감 오히려 미국이 진짜 더 많고 다양할 텐데 그 디즈땡 인형만 보더라도 그 미국 디즈땡 가니까 야 거기는 인형 종류도 훨씬 더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없는 것도 다 있더라고요. 40개월 여하면은 어차피 이 기호가 몇 개월 단위로 막 확확 바뀌어서 오래 놀지를 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가 미국 사는 지인에게 뭘 보낸다 하면은 그냥 우리나라 책을 보낼 것 같아요. 40개월이니까 지금 뭐 한 뭐 4살? 한 5살, 6살이 재밌게 볼 수 있는 책들? 장난감은 일시적이지만 책은 또 아이가 하루에도 두 번, 세 번, 11번 볼 수 있으니까 책만큼 좋은 게 있을까. 그리고 이제 거기다 플러스 하나 주는 거죠. 미국 사는 지인에게 고생 많다 하면서 한국 발 마사지기 뭐 이런 거 좋은 거 하나 보내주시면 야, 이 분이 또 나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파인코코님이 봉디는 뭘 쌓고 계신가요? 뭘 쌓고 있을까요? 이 곡 들으면서 저도 한번 고민해보고 올게요. 사랑하오님의 신청곡입니다. 모자이크 와

이불 검수하면서 포장하며 매일 듣는데 윤상의 사랑하오 신청합니다. 지난번에 같이 일하는 언니 문자 읽어줘서 샘나서 저도 보내요. 그대 사랑 샘내지 말아요 이제. 8305번님 신청곡 지금 나갑니다. 테이프 갈고 비면으로 돌아오죠. 사랑.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오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 해피 장미빛 축제가 열립니다.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서울 서소문 고가 철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조위는 오늘부터 4개월간 운영되며 토목구조 분야 전문가인 강원대 박철우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위원회에는 이번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중심의 외부 전문가 12명이 참여합니다. 사조위는 오늘 첫 회를 열고 안전관리계획서 수립과 이행 적정성, 해체 작업 구조 검토 적정성과 시공 중 안전관리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 상승세가 4주 만에 소폭 둔화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직전주 대비 평균 0.25% 올라 상승폭이 0.06%포인트 줄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중구와 마포구만 상승세가 커졌고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오름폭이 축소됐는데 강북구, 광진구, 성북구, 도봉구 등은 상승폭이 큰 편에 속했고 강남 3구도 상승세가 둔화했습니다. 경기도와 파주시가 어제 저녁 파주시 적성면 무건리 일대에서 장마철 산사태에 대비해 주민 대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야간 재난 상황을 가정해 긴급 재난 문자 발송과 주민 대피, 경찰 소방 협조 체계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경기도는 실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농약 비료 유통업체 등을 집중 단속해 불법 행위 24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사례에는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보관과 취급기준 위반, 무등록 농약 판매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기도는 부정 농자재 유통이 농작물 피해와 유통질서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여름방학 기간 이공계 대학생 현장실습생 36명을 모집합니다. 실습생들은 식품의약품과 미생물, 환경 분야 연구 현장에서 실무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을 받게 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시 중단했던 생생시정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지방선거 직후인 다음 달 4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세계 최고 높이의 주탑 전망대인 청라 하늘대교 전망대를 새롭게 개방하고 서해 낙조와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야간 특화 코스를 처음 운영할 예정입니다. 영종 탐방 코스와 연평도 안보 체험 코스 등 다양한 테마 견학도 정상 운영합니다. CBS 뉴스 백원경이었습니다.
5: CBS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이순환 우수 제품.
7: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8: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무상 방문 수거.
8: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5: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0: 일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6: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이 시간만큼은 볼륨을 키우고 비트의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떤가요?
7: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6: 가요 비면 플레이 재생합니다.

Yo, yo, yo. 이번 게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트랙. That You featuring 정인 Go Back 이었습니다. 비면 접속 체크해보죠. 진짜로 봉팔님들 꾸벅꾸벅 졸음이 쏟아지다가 라디오에서 내 이름이 흘러나오잖아요. 갑자기 누군가 날 찾잖아요. 잠이 번쩍 깹니다. 그 경험 해보셨어요? 지금 해보신 봉팔님들은 맞아요 봉디. 진짜 졸렸는데 봉디가 제 이름 불러주자마자 잠이 깼습니다. 이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아직 뭐라는 거야. 라디오에서 내 이름 왜 불러줘. 아직도 의심하고 계십니까? 어떤가요? 그렇게 잘 나가는 프로그램 아닙니다. 한 번에 막 문자량이 1000개, 2000개씩 쏟아지진 않습니다. 제가 최대한 노력해보면 우리 봉팔님들 아이디 성함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호명해보려고 노력하면 한 80%는 호명해드릴 수 있습니다. 20%는 다음 기회. 진짜로 진짜로 지치셨어요? 눈이 막 감겨요? 그럼 이름 불리기 딱 좋은 타이밍이네요. 점 하나만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특별히 뭐 휴대폰 번호나 아이디가 아닌 이름으로 불리고 싶은 분들은 본인의 본명을 불러주셔도 좋습니다. 오케이?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 무료 접속 체크 Let's get it 꼬마마녀님의 신청곡이에요. 손상미입니다. 헤라의 질투 세프템버A님 수지맘님 하얀아이님 천우진님 안교식님 해바라기님 접속 완료! 몸을 좌우로 가볍게 흔들어봅니다. 실시에 Left, right, left, right 현희 사랑님 데니 오빠 사랑해님 하남 개인 택시 기사님 이민규님도 어서오세요. 제 이름 좀 호통 버전으로 부탁해요. 안소정 소정아 최상철님도 허람대원님도

하다가 이름 불러준다고 해서 처음으로 진짜 넣어봐요. 제 이름은 와우 함수민이에요. 함수민 FX민님 환영합니다. 9353번님 새우깡님 이제 48번님 송성배 수고있다 득표봉님도 꼬마마녀님도 중동사 3층 작업실 소리질러. 아, 침묵의 작업실 안 돼요. 작업실 왜 이렇게 조용한 거예요. 6775번님 본명 김혜수예요. 1781번님도 와니마미님 김유미님 음원 마음의 한식처님도 안녕. 오랜만에 참여했으니까 불러줘요. 자주자주 오세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요 따스한 햇살님.

최승규, 송명수, 황정숙 바쁘다 바빠 바쁜 와중에도 접속. 올드 샤드님, 아이디 콩님, 알라뷰 감자님도 알라뷰. 여행 스케치님, 우리 아들 정유한과 천사효주님도 접속. 가게 이름입니다. 한번 불러주세요. 5805번님. 영어 이름인 줄 알았어요. 사람 이름인 줄. 로티. 로티 뭐하는 곳이에요? 로티는 로티 화이팅. 비비 요합니다. 뽀뽀뽀 치키치키니 뽀뽀뽀 치키치키니 뽀뽀. 미련 렛츠고. 김지은님도 삼남매 마음님도 시험 보고 온 사랑하는 동생 백은영 수고했다. 율란 0730번님도 소금이님, 제주마리님, 259번님 접속. 뽁뽁뽁 치키치키니 뽁뽁뽁. 저는 살면서 저랑 같은 이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My name is 박가숙. 성함이 박가숙님. 반갑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하얀 아이님, 홍조님, 태국에서도 듣고 계셨군요. 햇빛가득님, 우리 복실이 엄마님도, 느긋한 두끼님, 초롱님, 저희 다

0645번님 한 번 더 불러드립니다. 오수선실에서 5805번님 지승차 운행 마치고 어떤가요? 주파수 용접해놓으신 흑기사님도, 웅이님, 소금이님, 별빛사랑님도 안녕하세요. 이번 어떤가요? 오늘은 우리 08님들의 소중한 아이디와 성함을 하나하나 호명해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접속책 진행 중. 샵 1212 레인보우로

뿅. BBP 련. 그리고 손상미 헤라이즈도 꼬마 마녀님의 신청곡까지 재생해 드렸습니다. 이번 기회 어떤가요? 비면 함께 하고 있고요. 아까 마저 호명해 드리지 못한 분들. 민소리 엄마 우리 김인영님, 나르는 돈가스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제주도의 낙지볶음집에 운영하고 계시는 매코롬님. 예. 가게 이름도 매코롬이에요. 매코롬 많이 맛있게 잘해요. 제주도 가면 저도 꼭 가볼게요.

오늘 하늘공원에서 운동하고 계시는 우리 당선예님, 담이 할미예요. 예,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 누가 제가 지금 이렇게 한 분 한 분 호명하는 게 수상소감인 줄 알았대요. 수상소감? 수상소감은 어떻게 하면 멋있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제 인생의 그 수상소감은 봤던 사람 중에 가장 멋있었던 수상소감은 백상 그 예술 대상인가요? 백상 있잖아요. 그거. 백상 그 대상. 네, 거기서 배우 오정세 씨가 그 동백꽃으로 상 받으시고 했던 수상소감이 저에게는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수상소감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거기까지 얘기가 나왔네요. 자, 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이번 기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고요. 행복한 노엘라님. 봉디 여기 파주 오산이 삐약이 실내복 물류입니다. 지난번에도 문자 주셨었죠? 여기. 날씨 덥다고 휴게소에도 있는 코끼리 냉풍기 하나 사달라고 했더니 코앞에 있는 선풍기로 버티라네요. 아우 사장님, 코끼리 냉풍기 나라에서 70% 지원해준다는데 하나 사주세요. 코끼리 냉풍기 그리워하다가 코끼리 여사님 쓰러지게 생겼어요. 아유 더워 더워. 코끼리 냉풍기가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그 날씨 더울 때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이렇게 진짜 코끼리 코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네모난 사각 긴 박스형 기계 위에 이렇게 동그란 코가 나와 있어서 이게 이제 냉풍기로 쓰는 건데 이거 뭐 물류 그 회사에서 일하시면은 여름에 얼마나 더우시겠습니까? 사장님 이거 나라에서 70% 지원도 해준다는데 한번 좀 긍정 검토해 주시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어떤가요가 사장님 민원 전문 방송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이 방송 꼭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행복한 놀라님 계시는 곳에서. 자, 이어서 추억의 방울방울 이우동성 퀴즈 이어가보죠. 한 마음 한 목소리보다는 누군가 음이탈을 해줘야 누군가 불협화음을 내줘야 정답에 가까워지는 시간 추억이 방울방울 이구동성 퀴즈.

0: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세 분 모셔봅니다. 알고 보니 이 세 분이 더위를 많이 타세요. 먼저 인중에서 유독 땀이 많이 난다는 노라봉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놀라 놀라봉입니다.
1: 네, 다음에 오신 분은 머리를 아주 헤어밴드로 시원하게 넘기고 오셨어요. 허리케인봉쌤 안녕하세요. 아우, 오시는데 힘드셨죠?
2: 노라봉쌤은 인중부터 땀이 싸지만 저는 두피부터 땀이 폭발해요. 줄줄 흐르기 전에 헤어밴드로 무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허리케인봉입니다.
1: 마지막으로 샌들을 신고 오신 봉님 오쌤. 사실 저는 겨울에도 샌들을 신습니다. 여기저기 바쁘게 다녀가지고 사계절 발에 땀이 많은 남자, 안녕하세요, 풍진모입니다. 네, 평소보다 에어컨을 더 빵빵하게 저희 스튜디오도 틀었고요. 세 분 외쳐주시기 전에 땀부터 좀 천천히 식히세요. 아우, 노라봉쌤님 많이 더우셨구나. 자, 물 한 잔 드릴까요? 물 한 잔 드려요?
0: 네.
1: 노라봉쌤님, 저희 탄산수 한 잔 드릴까요? 냉장고에서 얼른 하나 꺼내 드릴게요. 캔 탄산수 한 잔 드세요, 노라봉쌤. 아유, 무슨 땀을 이렇게 많이 흘리세요. 제 수건도 좀 쓰세요, 손수건. 예. 안 주셔도 됩니다. 예. 자, 좀 정신 좀 우리 다시 차려보고 우리 세 분 퀴즈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더워도. 이 세 분이 지금 뭘 할 거냐면요, 동시에 한 단어를 세 음절로 나눠서 외쳐 주실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우리 봉팔님들은 세 음절을 잘 조합해서 어떤 단어인지 보내주시면 돼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다섯 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구동성 퀴즈 1단계부터 갑니다. 1단계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세 분이 진짜 한마음 한뜻으로 동시에 외치시거든요. 자.

0: 세 글자 한 단어. 1단계 외쳐주세요. 자,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세 분. 아,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세 분이 좀 그 발음을 불명확하게 하시는 듯합니다. 조금 더 쫙쫙 좀 한 글자 한 글자 발음 하나하나 초성, 중성, 종성 다 씹어가지고 좀 다시 한번 발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1단계 다시 한번요. 아, 똑같이 하시네. 여전히 좀 비협조적이세요, 오늘. 자, 2단계 넘어갈게요. 1단계에서 난 이미 정답을 캐치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에는 세 분 좀 많은 봉팔님들께서 쉽게 좀 맞힐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2단계 주세요.
1: 뭐지?
0: 네. 요거는 이제 감이 오네요. 2단계에서는. 자, 2단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2단계 한 번만 더 듣고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정답 단어 확인해보죠.
1: 뭐지?

0: 태사자 타임 김원준도 없는 동안이었고요. 이구동성 퀴즈 오늘의 1단계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단계 다시 들려주세요. 세 분. 요거 들으시고 진달래님 CBS 라디오 통틀어 제일 어려운 퀴즈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아마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 통틀어서도 요 코너의 난이도가 가장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가요에서 퀴즈를 풀면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는 거랑 같아요. 다른 프로 가시면은 야 이게 너무 쉽다 하실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어떤 가요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현상. 5464번님은 충무공을 들으셨대요. 충무공. 충무공. 그리고 소피아 로레님 현충일. 충자가 들렸어요. 충자 있나요? 1단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충자 들어보죠. 퉁충. 아 충자 들리네요. 충자가 있긴 있어요. 5117번님 정답 무더위. 잼마님 몰티슈래요. 몰티슈. 몰티슈. 아, 어디 몰에서 쓰는 티슈죠? 몰티슈는. 7292번님 뭐하슈. 자 지금 슈자가 충자로 들린 듯 하거든요. 자 슈인가요 충인가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슈.
0: 슈인 것 같기도 하고 충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오늘의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세 분 발음해 주세요.
1: 몰티슈.
0: 오늘의 정답은 물티슈였습니다. 이게 동시에 나오니까 슈가 충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전혀 연관성이 없는 발음이라고 생각했는데도. 자 정답 맞히신 분들 중 저희가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께는 오늘 중으로 보내드리고요. 당첨자는 홈페이지 선곡표에서도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노래는 김성철 피처링 최유리예요. 물티슈 받고 티라미슈 케이크 갈게요.

김성철 피처링 최유리 티라미수 케이크였고요. 티라미수 케이크 드시고 저희가 혹시나 부족하실까봐 샐러드도 챙겨드렸어요. 허밍어반 스테레오의 샐러드 기념일이란 곡이었습니다. 이번 기회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옥주님 문자 주셨는데 진짜 큰일 날 뻔하셨어요. 내일 새벽에 온 가족 처음으로 일본 갑니다. 근데 오늘 남편 여권이 만료된 걸 알았어요. 멘붕. 남편은 혼자 못 가는 거냐 유유. 급 검색해봐서 구청 앞에 사진관 가서 사진 찍고 일본으로 임시 여권 발급받았습니다. 내일 새벽 공항에서 알았다면 어쩔. 남편 혼자 집으로 돌아갈 뻔했어요. 우리 남편이 여행을 많이 안 다니긴 했나 봐요. 앞으로는 자주 데리고 다녀야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네요. 저는 만약 그런 상황이면은 야, 못 가나 보다 하고 말았을 텐데. 확실히 그럼 일본에서 입국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시 여권이어도. 오늘이라도 알아서 참 다행입니다. 여행이 가서 얼마나 재미있으려고 가기 전부터 이랬을까요? 근데 한 가지 의심되는 것은 우리 남편분입니다. 진짜 몰랐을까요? 본인의 여권이 만료된 사실을? 공항에서 혼자만 돌아오려고 했던 어떤 그런 계략이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전 갑자기 급 의심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계략을 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분 연기가 상당히 자연스러웠나 봐요. 이렇게 옥주님께서 알아채신 것 보니까. 데이식스 듣겠습니다. 예뻤어.

0: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3: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어느 맑은 여름날 화려한 조명에 흔들리는 댄서를 바라보며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것은 조명이 움직이는 겁니까? 댄서가 움직이는 겁니까? 스승은 제자가 가리키는 곳은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며 말했다. 무릇 움직이는 것은 조명도 아니고 댄서도 아니며 서로의 인생뿐이다. 당신의 삶이 음악이 되는 순간, 이봉규의 어떤가요? 이봉규 어떤가요? 오늘 마지막 트랙 준비했습니다. 느긋한 뚜기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변진섭이 부르는 그대만의 모습. 뒤어서 방송되는 하유진의 Like It Pop, 계속해서 CBS 표준 FM Stay Tuned. 봉팔님들 내일 또 올 건가요?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보다 돈이나 효율성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사회 일각에 여전하다며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승강장에서 홀로 작업하던 청년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진 구의역 참사가 오늘로 10주기가 됐지만 그 이후에도 수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안전은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강 전 실장을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2024년 12월 6일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아 보관했다가 폐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은 문서를 책상 서랍에 보관하다가 파기했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증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를 통틀어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올해 1분기 가구의 소비지출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분기 가계 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310만 5천 원으로 1년 전보다 5.3% 늘어 3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웃도른 것은 7분기만이며 항목별로는 자동차 구입지출이 30% 늘었고 이어 오락, 문화, 보건, 음식, 숙박 순으로 증가했습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소득 하위 20% 이하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7.3% 증가했고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도 6.9%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인 소비 증가세를 두고 최근 국내 주식시장 활황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은 오전까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13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2도, 습도는 58%입니다. 송인찬이었습니다.
5: CBS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8: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9: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보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10: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분명 달력엔 목요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쩐지 월요일 마냥 온몸이 축 처지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마라톤에서 결승선이 코앞인데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두고 다리가 완전히 풀려버린 기분이랄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 시계는 몇 시 몇 분 무슨 요일을 지나고 있나요? 과부하가 걸린 마음에 이 노래가 잠시 시원한 바람을 불어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뱅글스예요. Manning Monday.

목요일에 듣는 뱅글스의 Manic Monday,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라이키팝 하유진입니다. 보헤미안 님이 가수 목소리가 하디랑 비슷하네요 하셨는데 그런가요? 뱅글스 목소리랑 제 목소리랑 비슷한가요? 저도 노래 좀 잘하고 싶은데. 김도윤님, 안녕하세요. 목요일 오후라 약간의 여유가 생겼어요 하셨네요. 오늘이 목요일인데 이상하게 저는 뭔가 바쁘더라고요. 마음도 바쁘고 일도 많고 이래서 아 월요일인가 싶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목요일, 내일은 금요일, 주말이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오 예상치 못한 이득이랄까요? 황금박지님이 오전에는 갸냘픈 비가 내리고 나서 지금은 시원한 바람과 함께 햇님이 빵긋거리네요. 오늘도 늘 그러하듯이 라이키팝과 겁나 좋은 시간 만들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간 만드시려고 겁나 좋은 시간이라고. 저는 이 표현이 재밌었어요. 갸냘

0: 큰 비. 그저 오늘 출근길에 갸냘픈 비가 더 어찌나 이렇게 보슬보슬 내리던지. 근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은 햇님이 빵긋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도 날씨가 그런가요? 하이오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신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3: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나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3: 여행. 아, 또 눌어붙었네.
4: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Whispers의 Rocksteady였고요. 크랜더갱의 Fresh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 저는 오늘이 목요일이지만 달력은 목요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이 왠지 월요일 같은 거예요. 근데 로아맘님은 오늘이 꼭 금요일 같아요 하셨어요. 월요일이 휴일이었어서 그런가 봐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또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늘이 뭔가 휴일 같아요. 이게 하루 쉬는 게 너무 좋지만 또 가끔 날짜를 좀 오락가락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풍금새님,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한 바퀴 휙 돌고 왔습니다. 오늘만 같아라예요 하셨어요. 날씨가 오늘 비 오고 나서 하늘도 어찌나 맑은지 바람도 좀 살랑살랑 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슬픈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에게는 슬픈 소식. 이제 날씨가 더워진대요. 아, 이 더위를 여러분은 어떻게 이겨내실 계획인가요? 선풍기 켜고 에어컨 켜고 하긴 해야 되는데 아, 참 저는 더위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거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시원하잖아요, 내리면. 근데 이번 비는 좀 습하긴 했는데 앞으로 이 찾아올 더위를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약간 고민이 됩니다. 도노하게님, 뉴욕은 새벽인데요. 라이키팝 너무 좋아요. 파이팅 하자고요 하셨어요. 뉴욕에서 듣고 계신가 봐요. 어머, 글로벌 라이키팝. 그 멀리서도 또 시차가 다른데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림자님이 요즘 주식 반도체 쪽이 난리라서 하디 갖고 있나요? 갖고 있으면 한턱 쏘세요. 저는 주식이 없어요 하셨는데 반도체 주식 저도 없습니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위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반도체 주식은 없네요. 아, 진짜 요즘에 주식 안 하면 바보라고들 막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급해지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일확천금을 바라면 안 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강만성님, 오늘도 기분 좋은 음악으로 5시까지 들려주세요 하셨는데요. 네, 그럼요. 좋은 음악으로 1시간 꽉 채워드리겠습니다. CBS 뮤직 차트 38위에요. 캐롤 킹의 You've Got a Friend, 그리고 8280님 신청곡 Three Dog Night의 An Old Fashioned Love Song 띄워드립니다.

하효진의 Like Pop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존 레논의 No. 9 Dream이었고요. Dream Academy의 Life in a Northern Town까지 띄워드렸어요. 사랑아지영님이 이 존 레논의 넘버 나인 드림, 이게 넘버가 진짜 NUMBER 이 넘버가 아니라 제목에 그 샵 표시라고 하죠. 그 특수문자가 들어가서 이 독특한 제목도 좋아요 하셨는데, 저 이거 처음에 이 시스템에서 이제 노래를 들려드리려면 검색을 해서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넘버라고 정직하게 검색했다가 노래가 안 나와가지고 아 배웠답니다. 넘버 나인 드림 노래 되게 오묘하고 뭔가 이 몽환적이라고 할까요? 좋았어요. 제가 아까 더위 때문에 힘들 것 같다 막 이랬는데, 서대문 꿀주먹님이 더위 많이 타는 사람한테 약 올리는 말이 있대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도 안 더워. 이거 저희 어머니가 맨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아 가만히 있으면 안 더워, 가만히 있어봐 이러시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덥습니다. 이경수님이 잘 이겨내면 가을이 바로 와요 하셨는데요. 와 가을을 기다리기에는 아직 제대로 여름이 안 왔잖아요. 사실 좀 까마득합니다. 아 근데 또 여름에 좋은 점은 음식이 맛있는 여름 제철 음식이 또 있잖아요. 음유시인님께서 토마토와 오이의 계절이라고 하셨고, 윤세훈님이 하디 여름에는 삼계탕, 팥빙수, 수박 최고죠 하셨는데, 그러네요. 또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맛있는 음식들이 있네요. 특히나 여름 음식들은 뭔가 탱글탱글 색깔도 알록달록 예쁘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이겨내봐야겠습니다. 그죠? 아직 더위 제대로 온 것도 아닌데 이게 겁나가지고. 0337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Dusty Springfield의 You Don't Have to Say You Love Me. 그리고 인기 차트 40위네요. Lighthouse Brothers의 Unchained Melody.

라이라스 브라더스의 언체인드 멜로디였고요. 더스티 스프링필드의 You Don't Have To Say You Love Me. 이 곡은 잠실 갈매기님이 샹송 분위기가 나는 노래예요 하셨는데 말 듣고 보니까 약간 중간에 봉슈 봉슈 할 것 같은 그런 노래였어요. 아, 김영표님이 여름으로 이행시 지어주셨거든요. 여! 여기 지금부터 여름이에요. 름! 름름하게 버텨봐요. 오, 또 로코홀릭님도 여, 여러분 름, 늠 더워도 우리 올여름 잘 이겨내보아요. 파이팅 하셨네요. 캬. 어쩜 이렇게 잘 지으실까. 름이 어렵거든요. 근데 늠름하게 버텨봐요. 늠 더워도 잘 이겨내보아요 하셨네요. 캬, 감사합니다. 저도 좀 이런 거 보면 배워요.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나중에 잘 써먹어야겠어요.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이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이번 주 공연 선물 있습니다. 제10회 한국 뮤지컬 어워즈 작품상, 극본상, 연출상 수상, 한글과 사랑에 빠진 할머니들의 인생 예찬,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입니다. 이 공연은 6월 6일 토요일 저녁 6시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 주세요. 아, 오늘 라이키팝 끝곡은요. 0830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Crowded House의 Don't Dream It's Over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포근한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낮 기온도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북창원의 낮 기온이 30.8도, 서울도 26.5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또 평년보다 좀 더 높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갈수록 점점 더 더워지겠습니다. 특히 주일인 일요일에는 대구가 33도, 서울도 30도까지 오르는 등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분간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겠는데요. 다만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는 곳이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대구 17도, 광주 16, 원주대전 15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은 서울 춘천 28도, 청주 광주대구 27도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현재 북상 중인 태풍 장비는 다음 주 중반쯤 일본 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여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광고하기 좋은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오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CBS 경제연구실. 안녕하세요. CBS 경제연구실 서현미입니다.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은 거대한 금리 발작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20년 만에 5%를 뚫어냈고 일본과 영국의 장기금리도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0: 전 세계를 덮친 이 장기 금리 폭등은 잠깐 스쳐가는 조정일까요? 아니면 시장이 부러지기 직전의 경고등일까요?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고금리 공포 속 생존 전략을 긴급 진단해 봅니다.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컴.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또 눌어붙었네.
4: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5: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십니까?
5: 센터장님, 이번 주는 장이 좋은데 지난주는 증시가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네. 시장을 뒤흔든 진짜 배우가 아무래도 좀 날뛰는 국채 금리 때문이었을까요?
6: 저는 그랬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금주 들어서 금리가 좀 떨어졌죠. 어쨌든 미국과 이란 전쟁이 뭐 더 악화되지 않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유가가 떨어지고,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금리를 밀어올렸고 주식시장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주춤거리고, 금리 상승세가 주춤거리고, 또 주식시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다시 한번 뜀박질을 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이후로 보면 참 자산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미국은 2009년 이후로 따지면 횟수로 18년째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5: 네.
6: 물론 쉼없이 오른 건 아니고 2018년과 2022년에는 꽤 깊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조정이 있더라도 조정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았어요. 그건 뭐 사실 약세장이라고 말하기 힘들죠. 그냥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장이었는데,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크게 보면 강세장이었지만 주식 들고 있는 사람이 앗뜨거 할 정도로 주가가 크게 흔들렸던 시기들에는 예외 없이 금리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5: 네,
6: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도 만약에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 주식도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 그나저나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네, 엄청 많이 올랐었잖아요. 5.2%까지 치솟으면서, 네,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20년 만에 최고치를 처음이었습니다.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긴 만기의 국채 금리가 갑자기 이렇게 무섭게 치솟는 이유는 뭐예요?
6: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중앙은행은 어느 나라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0: 기준금리를 정하는데 이번에 그 케빈 워시 의장이 연준 의장으로 들어갔죠.
1: 네.
0: 이 연준 의장의 임기가 4년입니다.
1: 네.
0: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사들의 임기는 13년입니다. 굉장히 이제 길죠.
1: 네.
0: 이제 정권이 바뀌더라도 소신 있게 중립적인 통화 정책을 펴라고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하는 사람들의 임기는 굉장히 깁니다. 근데 미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30년짜리 국채, 그럼 지금 국채 발 지금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사면 30년 후에 원금 받고 정해진 이자를 받는 겁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 임기가 13년이지만 장기 국채는 그거보다 더 길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만기가 짧은 단기 금리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고요. 만기가 긴 장기 금리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 지성에 따라서 앞으로 미국 경제의 장기 성장률이 어떨까, 장기적인 인플레 기대가 어떨까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게 장기 금리입니다.
1: 네.
0: 근데 최근에는 미국은 단기 금리도 올라가고 장기 금리도 올라가는데 단기 금리 상승 속도가 조금 빨라서 미국은 뭐 장기 금리만 오른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고요. 근데 영국 같은 나라는 단기 금리보다는 장기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고
1: 네.
0: 일본은 그 중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걱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생길 거란 걱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어떻게 보면 2008년 위기가 나자마자 금융기관이 진 빚을 전부 다 정부 세금으로 메꿨거든요. 그러면서 정부가 그 경제 깊숙이 개입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또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정부가 또 많이 우리나라도 재난지원금도 받고 그랬잖아요.
1: 네.
0: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의 글로벌 경제 구조는 금리, 즉 이자율이 올라가면 경제가 치명상을 입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과 2022년에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았을 때도 결국 지금은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이고 금리에 가장 취약한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이제 사실 미래의 불확실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채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더 높은 프리미엄을 주지 않으면 내가 국채를 사지 않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인 네. 것 같은데 그러면 요즘에 그 채권 자경단들도 와서 엄청난 협박을 한다고 하잖아요.
0: 이게 사실 채권 자경단이란 말이 80년대 초에 미국에서 나왔던 말인데 이 채권 자경단이라는 말을 만들었던 사람은 상당히 경제적 관점 혹은 정치적으로 보수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한 1960년대까지는 이 케인즈주의라고 하는
1: 네.
0: 뭐 자본주의하니까 시장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이 완전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서 많은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입주의적 경향을 지닌 이 케인즈 경제학이 자본주의의 주류 모델이었거든요.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의 민주당,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이런 분들이 정부가 많은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정부가 시장에 많이 개입을 하면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하니까 시장에 맡겨두는 게 좋아. 뭐 한국의 국민의힘, 뭐 크게 보면 미국의 공화당.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이런 분들 공화당과 같은 사람들은 보수주의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집권하게 되면 이제 규제 완화, 감세 이런 주장을 하죠.
1: 네.
0: 그래서 채권 자경단이라는 얘기가 80년대에 나왔는데 이 말을 만든 사람이 약간 정치적으로 보수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1: 시장에 맡겨라.
0: 네, 정부가 방만하게 너네들이 막 재정도 쓰고 그게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했던 케인즈 경제학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그럼 장기적으로 채권을 가진 사람이 채권을 팔고 막 매도를 해서 그러니까 재정적자가 만약 커질 거라고 생각하면 채권을 산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예요.
1: 네.
0: 근데 부채 규모가 늘어나면 미국 정부의 신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우리도 개인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지면 돈 빌릴 때 높은 이자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권 자경단은 이 장기 채권을 가진 사람들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못하게 되면 장기 채권을 팔므로써 장기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정부에게 압박을 주는 뭐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국 같은 데서는 거의 전형적인 채권 자경단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고
1: 네.
0: 그래서 지금은 뭐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기름값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 성격이 보수 정부건 진보 정부건 어쨌든 공공부채가 많이 늘어난 건 맞거든요. 특히 영국 같은 나라는 정치적인 리더십도 좀 휘청거리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내가 아베 수상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뭐 비슷하게 하겠다는 거 하니까 이제 지금 선진국의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전쟁이 있고요. 이건 뭐 중동 전쟁이 멈춰지게 되면 뭐 유가가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전쟁으로 인한 좀 부작용은 완화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가 이렇게 막 질주하는 것에 대해서 좀 채권 시장은 좀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이 채권 자경단들의 경고를 받아들이려는 정부의 노력은 어찌 보면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는 미국이 해결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고.
0: 그럴 수 있죠.
1: 네. 네. 그 재정 적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네. 저는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보수주의적 입장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일본이 90년대 버블이 붕괴된 이후에 잃어버린 20년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 돈을 썼어요.
1: 네.
0: 또 국민들에게 상품권도 나눠주고 지금 우리가 하는 뭐 현금 보조금 지급 이런 거 다 일본이 했던 거거든요.
1: 네.
0: 그러면서 부채가 많이 늘어났는데 일반적으로 일본이 보냈던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20년이 돈을 효과적으로 쓴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그래도 정부가 그렇게 돈을 써서 일본 사회가 무너지지 않았다고 보는 쪽이에요. 어쨌든 뭐 돈이 효율적으로 안 쓰였더라도 민간이 돈을 못 쓸 때 정부가 돈을 써서 그 공동체가 뭐 일본이 경제가 어려웠지 공동체가 깨진 건 아니잖아요.
1: 예.
0: 정부가 돈 써서 그걸 견뎌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돈을 써야 될 거냐는 제 생각에는 참 논란이 많은 이슈예요. 뭐 자기 철학에 따라 다른 주장이 나올 수 있는데 시장을 보는 제 관점에서는 잃어버린 20년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 일본 정부가 돈을 계속 썼어요. 정부 부채도 늘어나고 국채도 계속 발행했는데 그때 일본의 금리가 안 올라갔어요.
1: 네.
0: 저는 그거는 정부가 돈을 써도 되는 신호라고 생각해요. 금리라고 하는 거는 돈을 빌릴 때 지급해야 될 돈 빌린 데 지급해야 될 이자예요. 그런데
1: 네.
0: 일본 정부가 막 국채를 발행해서 민간이 쓸 돈을 정부가 뺏어가면 민간과 정부가 서로 한정된 경제적 자원을 두고 경쟁을 벌이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요.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돈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떨어졌다는 거는 정부가 돈 안 쓰면 민간의 자금 수요는 그만큼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잃어버린 20년 동안 일본 정부가 쓴 돈이 뭐 효율적으로 썼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의 개입 자체는 찬성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돈을 쓰는데 이자율이 높아진다. 첫 번째 일단은 정부 스스로가 부담이 돼요. 국채에 대한 지급해야 될 금융비용이 늘어나는 것이고 또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관점에서 보면 한정된 경제적 자원을 두고 정부와 민간이 경쟁을 하니까 결국 돈의 값은 금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채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갈 때는 아무리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정부라도 거기에 대해서 시장과 잘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져 버리면 결국은 굉장히 개입지향적인 철학을 가진 분들도 더 높은 국채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그런 모습들이 저는 영국과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럼 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시장에 대해서 뭐 밀당이라 그럼 그렇지만은 조금 시장을 좀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 근데 저는 그거는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1: 중앙은행의 역할이 지금 가장 중요한 때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부보다는.
0: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부의 그 행태가 바뀔 거다라는 기대는 전혀 없고요.
1: 네.
0: 실제로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저는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게 뭐 몇 해 전에는 플랫폼 기업 기술의 진보 지금은 AI 뭐 이런 게 있지만 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기간으로 보면 저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압도적으로 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났을 때 세계 경제가 다 어려웠죠. 근데 한국 경제는 2008년 위기가 사상 최악의 위기 아니었고요. 한국은 뭐 IMF 외환위기가 더 힘들었죠. 네. 근데

0: 2008년 미국의 경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경험한 경기 후퇴가 어디 있었나 찾아보면
1: 네.
0: 1930년대 대공황까지 가야 돼요.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특히 금융기관 같은 거 잘못 날리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가 생길 때마다 중앙은행이 좋게 말하면 위기관리 능력이 좋아진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중앙은행이 돈으로 메꾸는 그런 양상들이 제가 오늘 방송 초기에 단기금리는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경향이 강하고
1: 네.
0: 장기금리는 시장의 집단지성으로 네.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게 장기금리까지로 중앙은행이 영향을 주기 위해서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양적 완화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게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정상적인 정책이 아니에요. 온갖 변칙적인 정책이 다 나오고. 그래서 저는 결국 중앙은행이 어떻게 시장과 소통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2022년에 영국에서 벌어진 일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1: 네.
0: 그때 영국 보수당의 그 리즈 트러스라고 하는 총리가 이제 집권을 했어요.
1: 네.
0: 그래서 트러스 내각이 들어오자마자 이 사람은 거의 이 그 대처 대통령을 대처 수상을 뭐 자기의 우상으로 여기는 이 대처 수상이 80년대 미국의 레이건과 더불어서 대서양 동맹이라 그러죠. 아주 보수적인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2022년도에 트러스 총리가 들어와서 대처 수상과 비슷하게 감세. 그럼 보수주의자들이 주로 쓰는 정책이잖아요. 감세를 얘기했는데 근데 코로나 직후에 뭐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정부가 막 돈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출을 줄일 생각은 없어. 지출 축소 플랜 없이 감세해 준다 그러니까
1: 네.
0: 시장 금리가 그야말로 채권 작용단이 발동한 거예요. 야, 그렇게 쓰면 부채가 늘어나고 그럼 정부가
1: 강만하다.
0: 빚을 어떻게 갚을래? 그래서 2022년 가을철에 영국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장기 금리가 지금처럼. 그럼 그때 이걸 누가 막았냐?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막았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영국에서 벌어진 일은 저는 영어로 따지면 SF와 같은 초현실주의였어요. 왜냐하면 2022년도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있었고요. 그 영란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있었어요.
1: 네.
0: 금리 올리는 건 긴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 네.
0: 시장 금리가 발작을 하니까 금리 올리는 와중에 시장의 장기 채권을 사들이면서 유동성을 푸는 양적 미니 양적 완화라는 걸 금리 떨어질 때까지 또 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어떻게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긴축 사이클인데 금리 올라간다고 또 돈을 풀지? 이건 굉장히 좀 양립하기 힘든
1: 그렇죠.
0: 모습인데.
1: 네.
0: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뭐 세상이 리셋이 되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그 결국은 금리가 불안하게 움직이는 게 중동 전쟁 탓. 이거는 뭐 언제든지 해결될 수 있죠. 이란도 미국도 물가가 올라가서 트럼프 정부도 정치적으로 부담이니까
1: 네.
0: 이건 수습이 될 수 있는데 최근에 금리가 올라갔던 또 다른 축인 어떤 그 시장이 걱정할 정도의 재정 지출 확대 이게 제어가 되긴 힘들 것 같고 이렇게 높아지는 금리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어떻게 소통하면서 금리를 적절하게 제어하느냐가 제 생각에는 뭐 올해 한 연말 정도까지 보면
1: 네.
0: 가장 중요한 또 또 어쨌든 전쟁 후폭풍으로 물가가 조금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3분기까지는. 그러면 이제 물가도 높고 또 재정에 대한 걱정도 높아지고 하게 되면 금리는 이번 주에는 조금 조정 압박을 받았지만 기조적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자꾸 위로 튀려고 하는
1: 네.
0: 그런 시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앙은행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반도체의 시간이지만
1: 네.
0: 시간이 갈수록 또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러면 우리 미국 연준 얘기 잠깐 해볼게요. 케빈 어시가 공식 취임했잖아요.
0: 네.
1: 이제 케빈 어시가 다음 달이면은 이제 금리 결정하러 나올 거 아니에요.
0: 네.
1: 지금 심정이 좀 어떨까요?
0: 전 되게 복잡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저는 케빈 어시가 그 매파라 그러죠.
1: 네.
0: 인플레이션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그런 성향은 아니고 케빈 어시는 저는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해요.
1: 작은 정부.
0: 작은 정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완화 같은 거 하니까 당시 이제 그 공화당에서도 조금 이제 오른쪽 조금 이제 우파적 철학 강하게 가진 분들이 연준 해체론 같은 거 주장했어요.

0: 연방준비제도가 너네가 뭐니? 그렇게 단기 금리 조정을 통해서 경제에 개입을 해야지 장기 채권도 사고 자원 배분을 왜곡한다는 생각인데 크게 보면 케빈 워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중앙은행은 엄청나게 중앙은행이 어떤 스타 플레이어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작년 5월 달에 케빈 워시가 어떤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파월이 많으면 자꾸 신문 1면에 나온다. 그런데 중앙은행 총재가 왜 1면에 나오나?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은 신문 B 섹션, 비즈니스 섹션에 뒤에 나오면 되지. 중앙은행이 1면에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조금 위태로울 수 있는 게 지금 2008년 이후 중앙은행의 개입은 뭐 사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개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1: 네.
0: 생리적으로 케빈 워시는 그런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좀 채권시장의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1: 네.
0: 반대로 뭐 트럼프의 굴종을 해서 막 금리를 낮추고 지금 그 스티브 마이란이라는 사람이 연준 이사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1: 네.
0: 지금 계속해서 금리 낮추자는 소수 의견을 내요.
1: 네.
0: 그럼 주식시장이 좋아할 거냐?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시장은 바보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든 적절하게 장기 인플레 기대 심리를 조절해야지 중앙은행이 그런 식으로 맹종하게 되면 그때는 기준금리를 만약에 연준이 낮추더라도
1: 네.
0: 확률이 높다는 건 아니지만 낮추더라도 장기금리가 올라갈 수 있어요. 정말 채권 작용단이
1: 네.
0: 너네 그렇게 인플레이션 관리하면 큰일 나라고 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약간 일말의 좀 불안함은 어쨌든 중앙은행의 역할이 큰 그런 시대에서 조금 시장주의자에 가까운 분이 미국 연준의 수장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불안 요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면 전체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 중앙은행들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올해 이제 하반기로 접어드는데 네. 하반기에는 좀 전체적으로 금리를 좀 올릴 것 같다고 하우스에서는 좀 보고 계시는 거죠?
0: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1: 네.
0: 왜냐하면 한국은 이제 부채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어쨌든 이자율이 높아진 것 자체가 부담인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아닌 면도 있고 또 올해 성장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우리 1분기 성장률이 1.7%였는데 우리가 말하는 성장률은요. 이 가격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아요. 예컨대 반도체가 10개 팔리다가 12개 팔렸다 그러면 반도체 수출은 20%가 늘어난 건데 지금 반도체 가격은 몇 배가 됐잖아요.
1: 네.
0: 그래서 1분기 성장률이 반도체 수량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감안하면 한 6, 7% 정도 됩니다. 그럼 올해 성장률은 굉장히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상황이 조금 좋을 때 기준금리를 올려놓는 것도 좋습니다. 예, 그래야 경기가 나빠졌을 때 좀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버퍼가 생기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 생각에 주요 중앙은행 중에서 이제 일본은 이미 조금 긴축 사이클에 먼저 들어갔고 이제 중립적인 스탠스에서 기준 금리를 가장 먼저 올리는 주요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우리가 제일 먼저 올릴 수도 있다.
0: 네. 7월 정도가 좀 이제 중앙은행이 한번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그때 한 걸음 한 걸음씩 0.25씩
0: 그럼요. 0.25 네. 해야죠. 우리나라도 부채가 많아요. 지금 어느 정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정도의 금리를 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란 이야기지
1: 네.
0: 금리는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데 이번이 그래도 조금 아주 크게 부작용 없이 기준금리를 좀 올릴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1: 좀 안정적인 시기라고 보시는 거죠?
0: 저는 그렇게 올리기에는.
1: 봅니다. 그럼 금리 외에 혹시 주식 상승세를 훼손할 수 있는 다른 것들도 있을까요? 다른 지표나 변수?
0: 금리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근데 사실 그래요. 지금 주식이 네. 주식 상승세라고 하기에는 그냥 반도체 또라고 하기에는
1: 네.
0: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 대한 의존도가 뭐 압도적으로 크니까 크게 보면 이 반도체 쪽에서 뭔가 좀 이제 훼손이 있어야 되는데
1: 네.
0: 제가 뭐 반도체가 계속 좋을 거라 이건 전 알 수는 없어요. 다만 또 어떤 계기가 있어야 시장의 기대가 조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7월 초에 첫째 주에 또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도 가이던스를 발표하거든요.
1: 네.
0: 뭐 그쯤 되면 뭐 여러 가지

0: 가지 또 전망에 대한 상이한 의견들이 나올 것 같고 글쎄요. 뭐 사실 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제 머릿속에서 떠오를 정도의 약재라곤 그건 악재가 아닐 거예요. 약재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이런 건데 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한에서는 금리가 가장 좀 가시적으로 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그러면 환율 얘기 마지막으로 좀 한 번만 해볼게요. 환율이 사실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이번 달 초만 해도 한 1,450원대까지 네. 내려갔다가 1,520원 찍고 지금 조금 조정을 네.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외국인이 팔고 나가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뭐 그게 좀 강하다고 봐야죠. 네. 왜냐하면 뭐 작년 11월 이후로 코스피 4천 넘어서부터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요. 뭐 한 100조 원 정도 이탈했으니까 그거는 뭐 어느 정도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인 건 맞는 것 같고 다만 어쨌든 과거와의 어떤 반응 양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환율이 1,500원 넘어가면 주식시장은 이미 휘청거리고 네. 그랬을 텐데
1: 지금 다 받아내고 있으니까
0: 지금은 이제 들어오는 돈도 강하고 또 과거에 환율이 올라갈 때는 사실 뭐 그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이탈이라고 하는 변수도 있었지만 한국의 뭐 가장 기본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게 이제 경상수지잖아요.
1: 네.
0: 경상수지 흑자가 아주 급감하거나 그런 사인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1: 네.
0: 지금은 뭐 경상수지는 사상 최대 수준의 흑자고 주가는 또 사상 최고치고 하니까 우리가 환율 올라가는 거를 너무 안일하게 봐서도 안 되지만은 과거와는 조금 뭐 달라진 면이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금융 쪽에서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좀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 샀던 것도 저는 환율에 영향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 거냐인데
1: 네.
0: 글쎄요. 저는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뭔가 과거와는 좀 룰이 달라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1: 뉴노멀이다.
0: 뉴노멀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 말인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CBS 경제연구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CBS 경제연구실을 검색하세요.

0: CBS. Don't you know? 당신 곁에 CBS 라디오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1: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박지환의 뉴스톡 530이 방송됩니다.
1: 토크로 전하는 뉴스. 박지환의 뉴스톡.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주요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여야 정치권은 오늘도 막판 지지세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보다 돈이나 효율성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사회 일각에 여전하다며 삼성적 GT

0: KTX 철군 누락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8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향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현장 체험학습에서 안전부주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네, 첫 소식입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3,571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여야 지도부는 전국을 돌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정치부 양형욱 기자와 선거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양 기자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벌써 사전투표할 때가 됐어요. 그 참여 방법 짧게 짚고 갈까요?
3: 네, 내일과 모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71개 투표소에서 열립니다.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나와 있고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 등 신분증은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투표용지는 7장인데요.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8장이 주어집니다. 국회의원 재보궐 투표도 하니까요. 모두 아시겠지만 사전투표일에는 관외 투표가 가능합니다.
2: 네, 선거가 어느새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지도부도 전국을 돌며 결의를 다지고 있는데 특히 보수 계열 전직 대통령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보수 결집 조짐이 보이자 민주당 지도부도 여권 결집을 호소하고 있죠.
3: 네, 오늘 정청래 대표는 서울 강동구, 광진구, 마포구를 차례로 찾아서 정원호 후보와 각 구청장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를 계속 비판했는데요. 이 부분은 직접 들어보시죠.
4: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윤 어게인도 모자라서 박근혜 어게인, MB 어게인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성격을 확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보수가 결집한다, 어쩐다 그랬는데 저들이 결집하면 우리는 더 결집해야 되겠죠.
3: 네, 오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맹활약 중입니다. 강원 원주 중앙시장을 찾아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중앙시장을 찾은 건 14년 만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주말 부산을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지원 등으로 보수 결집 조짐이 나타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광역단체장 16곳 가운데 8곳을 수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선거 초반 경북을 제외한 15곳에서 민주당이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겁니다. 민주당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는 자신의 고향인 철원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0: 있습니다. 이후 화천으로 이동해 강원 북부를 잇는 교통망 확충 등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리고 민주당은 선거 막판에 그 최대 이슈로 떠오른 서울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좀 키우고 있어요. 오늘 국회에서 전문가 그 자담회도 열렸다면서요?
0: 네, 민주당 행안위 국토교통위 주최로 열린 이번 자담회에서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고 등 서울시 안전 문제 재발 방지 대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슈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안전사고를 정치 공세의 소재로 활용했다가 자칫 정치적 역풍이 부는 상황을 경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기자간담회를 자처해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죠. 이 대목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2: 서울시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큰 슬픔에 잠겨 계실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0: 민주당이 서울시가 안전불감증에 빠졌다며 오 후보를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안전사고까지 정쟁으로 몰고 가느냐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밤에 그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서울시장 선거 그 후보자 TV 토론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이 안전 문제가 쟁점이 되겠어요.
0: 네, 밤 11시에 열립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 정의당 권영국 후보가 참여하고요. 정 후보와 오 후보가 토론회에 동시 출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관훈클럽,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는 두 후보가 따로 나와서 패널들의 질문을 받는 대담 형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말씀하신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외에도 GTX-A 철근 누락 사고 등 서울시 안전 문제를 놓고 집중 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양형욱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TX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GTX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로 10주기를 맞은 구의역 참사를 언급하면서 아직도 가슴 아픈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들의 원인이 안전보다 돈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 때문이라며 GTX 철근 누락 또한 이런 병폐가 원인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심각성이 크다며 성역 없는 조사와 강력한 사후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4: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3: 정부는 전문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꾸려 이미 지난주부터 관리 실태를 점검 중입니다. 점검기간은 약 2개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번 사태의 주요 책임자 중 한 명이 현직 서울시장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여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오 후보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다만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지시가 건설과정 전반을 점검하면서 적정성 검사, 시공 오류 원인 등을 살펴보라는 내용이었다며 확대 해석을 자제했습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1: 세 명이 목숨을 잃은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는 치마가 발견돼 안전 점검을 하던 중에 일어났습니다. 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한 각종 절차는 존재했는데 정작 위험한 상황에 투입되는 안전 점검에 필요한 안전 절차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이틀 전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는 안전점검을 진행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일 새벽 철거 작업 중 상판에서 2.9cm의 치마가 발견돼 작업을 중단하고 외부 전문가 등을 불러 안전 문제를 살펴보던 중 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한 매뉴얼에 따라 관련 절차가 진행됐지만 정작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 매뉴얼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안전점검의 안전은 사각지대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조원철 교수입니다.
6: 드론 가지고 육안으로 원격 감지를 할 수도 있고 현장에 포크레인 같은 데도 타고 올라가서 구조물에 힘을 주지 않고도 육안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안전하다 싶으면 그때 그 다음에 올라가야죠. 규제성이 있는 규정이 강력한 규정이 필요해요.
5: 다만 시급하게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현장 상황상 이번 사

0: 있다고 해서 전문가들이 직접 구조물로 들어간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5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서울서부지검은 11명 규모의 전담팀을 각각 꾸리고 신속히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CBS 뉴스 김지은입니다.
1: 여러분은 지금 박지환의 뉴스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재홍의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한판승부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 우려와 성장 전망 개선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통화정책 방향회의를 열어 연 2.5%인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8차례 연속 동결 결정입니다. 국제유가 급등 탓에 물가 흐름이 불안함에도 금리를 현행 수준으로 묶은 건 경기 전망 불확실성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석 달째 이어지고 종전 협상도 아직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입니다. 오늘 금통위의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동결이지만 하는 쪽에서 이미 금리 인상 필요성을 내비쳐 하반기부터 인상 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현송 하는 총재입니다.
4: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안팎으로 높게 형성돼 있는 사정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신 총재는 올해 성장 개선세가 일시적 흐름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며 지속 여부는 반도체 사이클에 달렸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사태가 조기 해결될 경우 올해 성장률이 2.6%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CBS 뉴스 홍영선입니다.
2: 카카오 노사가 어제 열린 노동위원회 2차 조정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파업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카카오 노사가 어젯밤 늦게까지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보상 구조 등을 놓고 경기지방 노동위원회 주도로 2차 조정을 진행했지만 결국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에 카카오 노조는 다음 달 10일 본사가 위치한 경기도 성남 판교역 일대를 행진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걸 시작으로 파업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입니다.
6: 카카오를 응원해 주시는 사용자분들께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파업투쟁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5: 카카오 창사 이래 첫 본사 파업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오늘 오전 사내 게시판에 올린 공지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여러 우려와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지 못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양측 간 이견이 여전하지만 노사 모두 대화는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CBS 뉴스 박유진입니다.
2: 내란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나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입니다. 1심 재판부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할 문건이 미리 준비돼 있었고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연락을 지시한 점 등을 근거로 처음부터 추가 소집 계획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은 객관적 사실이라기보다 경험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해당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직후 희미하게 웃으며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 이후 뒤늦게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승인 아래 문서를 폐기한 점도 인정하면서 대통령을 지금 거리에서

0: 보좌관은 고위 공무원으로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CBS 뉴스 나채영입니다.
1: 초, 중고,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에서 안전 부주의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교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사고 우려로 학교들이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기피하는 현상을 지적한 지 한 달 만에 교육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관련 지침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엔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학교 안전사고 대상엔 수학여행을 비롯해 운동장 체육활동, 실험실 실습 등 초중고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이 포함됩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입니다.
3: 교사의 면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학교안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2: 또 사전 예방 조치를 면책 요건에 포함하고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사전 예방 활동의 기준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교육청 전담팀이 사고 수습에 나서고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법적 대응의 모든 과정을 지원합니다. 지난 3년간 초중고의 현장 체험학습 실시율은 60%대 초반에 머물렀는데 이는 2022년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당시 인솔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을 거쳐 이번 대책을 내년 1학기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1: 전 세계를 고통으로 밀어넣은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 오늘로 딱 석 달째가 됩니다.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미국과 이란이 공방을 벌이면서 휴전조차 위협받고 있습니다. 권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미군이 오늘 새벽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습했습니다. 미군은 병력과 상선 항행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호르무즈 인근에 있는 드론 관제소 등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5일에 이어서 두 번째 공격입니다. 이란은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즉각 반발했고 혁명수비대는 중동 내 미군 기지를 표적 공습했습니다. 미 공군이 주둔한 쿠웨이트 상공에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포착됐고 현지 방공망도 가동됐습니다. 미국은 이번 군사행동이 자위권 행사라고 선을 그으며 종전협상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은 핵심 쟁점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협상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5: 그들은 정말로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나 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특히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핵 프로그램 포기, 호르무즈 통제권 등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도 여전합니다. 휴전은 유지되고 있지만 군사 충돌과 협상 난항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불안감이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권신호입니다.
6: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검찰이 천억 원대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NH투자증권과 상장사 DI 동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하는 걸 보여주겠다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인력으로 꾸린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입니다. 금융당국이 매입채권 추심업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진입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910여 곳에 달해 난립한 추심업 시장이 상위 30곳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과잉 추심 관행도 완화될 걸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다음 달 방탄소년단 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대체 숙박시설 1,300여 곳을 확보해 바가지 요금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를 합동 점검하는 한편 바가지 요금 신고 시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0: 네, 어텐션 뉴스 오늘도 송인찬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어떤 소식까지 오셨습니까?
1: 현금 40억 털렸다는 신고, 알고 보니 전부 범죄 수익금이었다.
0: 아, 불법으로 돈을 벌고 사라졌다가 그걸 사라졌다고 그걸 신고했다는 건가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1: 네, 일단 이 사건은 2024년에 벌어졌습니다.

0: 이 돈을 바로 A씨에게 돌려주지는 않았는데요. 수십억 원의 현금을 은행이 아니라 무인 창고에 보관한 점, 또 자금 출처에 대해서 A씨가 자영업을 하는 사업 자금이다라면서 횡설수설을 하는 점을 수상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사망을 좁혀가던 결과 경찰은 이 현금이 은닉된 범죄 수익금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1: 네.
0: 이 돈은 지난 2021년 발생했던 코넥스 사칭 거래소 사건으로 가로챈 자금의 일부로 드러났는데요. 여기서 코넥스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입니다. 이 명칭을 도용한 가짜 사이트를 개설하고 사람들을 속여서 약 300명으로부터 140억 원을 이상을 뜯어냈던 건데요.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도난 신고를 했던 A씨가 이 사기 조직의 총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 네.
0: 그는 구속 기소됐다가 2022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는데요. 그러나 무인 창고에 숨겨둔 사기 수익금을 도둑맞자 이를 되찾기 위해서 스스로 경찰을 불렀고 결국 어제 송파경찰서는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1: 네, 더할 나위 없는 자충수가 됐네요. 네, 다음 소식은요?
0: 여주 도자기 축제, 경품은 중국산?
1: 경품은 중국산. 근데 여주는 원래 대한민국 도자기의 본고장이잖아요.
0: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통 있는 축제에서 중국산 저가 도자기를 이벤트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축제에서는 SNS 인증샷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미니 달 항아리를 증정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벤트 당첨자인 한 여행 크리에이터가 배송받은 경품 내부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스티커를 발견했다라는 이런 후기를 올리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1: 네.
0: 또 주관사에 직접 전화했더니 경품 안내에 미니 달 항아리라고만 적혀 있지 않았냐라면서 말장난식 대응을 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여주 세종 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은 공개 사과문을 올리고 시민과 관람객 여러분께 우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재단 조사 결과 이 이벤트는 마케팅 운영 용역사가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서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별도의 검수 절차 없이 중국산 도자기를 당첨자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
0: 재단은 이벤트 당첨자 전원에게 여주산 진짜 달 항아리를 다시 제작해 발송하겠다고 하며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1: 네,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축제가 돼버렸네요. 네, 다음 소식은요?
0: 무인 판매점 털이 이번엔 애견용품점이다.
1: 아, 최근에 그 무인 상점을 털어가는 사례가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뭐 아이스크림점도 얘기를 했었고요.
1: 맞아요.
0: 그리고 인형 뽑기 방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무인 애견용품점 얘긴데요. 울산에서 애견용품점을 운영 중인 점주는요, 지난 13일 펫 드라이룸이 결제 내역 없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1: 네.
0: 이펫 드라이룸은 반려견을 씻긴 뒤에 말릴 때 사용하는 전자제품으로 가격은 100만 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이게 남성이 두 손으로 받쳐야 될 정도의 부피거든요.
1: 네.
0: 그리고 또 영상에는 한 남녀가 매장 안으로 들어와서 이 물건을 챙긴 뒤에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커플이 3, 4일 간격으로 반복해서 이 매장을 찾았다는 것인데요. 직원이 퇴근하고 무인으로 운영되는 시간을 노려서 3, 4분 사이에 20만 원가량의 물건을 가져가면서도 또 기록에는 3천 원에서 4천 원 정도만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1: 네.
0: 이들은 현재 벌금 15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상태고 특수절도 혐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점주는 피해액이 150만 원인데 벌금이 150만 원으로 똑같은 게 말이 되냐라면서 억울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1: 네,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희선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진 기상 리포터.
2: 네, 6월을 앞두고 다시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더 오르겠고 주일인 일요일에는 서울도 30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가 한층 더 심해지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맑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서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겠는데요. 특히 내일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 단계, 제주와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수준인 위험 단계까지 치솟겠고요. 더불어 대부분 오후 들어서는 오존 농도도 짙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출 시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 17도, 원주, 청주, 광주 16도로 오늘보다 좀더 낮겠습니다만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구 28도, 대전, 광주가 27도까지 올라서 대부분 오늘보다 좀더 덥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교통 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 팔라우 부근 해상에서 제6호 태풍 장비가 발생해 북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세력이

0: 점점 더 강해져서 계속 북서 지나다가 다음 주 화요일쯤 일본 남쪽 해상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틀 동안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유권자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통상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보다 투표율이 높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앙 정치 차원이 아닌 내가 사는 동네와 나의 삶을 바꿀 정책들을 입안하고 시행할 내 지역 일꾼을 내가 직접 뽑는다는 점에서 지방선거는 어쩌면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장 이상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CBS

0: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4: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자 성장 동력이 될 시흥. 이젠 바이오.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죠. 오늘 오후 화제의 격전지인 부산 북갑 국회의원 후보자 첫 TV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밤 11시에는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도 진행되는데요. 어제 한판 승부가 진행했던 경기 평택을 후보자 토론을 비롯해 주요 격전지의 방송토론 주요 장면과 최근 전현직 대통령들의 부산시장 등판 등이 막판 선거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 일부 승부사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오뚝 유세단 단장이죠. 박주민 의원을 만나고요. 본방송 후에는 유튜브 현장방송 블루라커룸이 이어집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

0: 세제
1: 슈가버블
0: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잘 돌아갑니다
8: 잘 돌아갑니다
9: 잘 돌아갑니다
10: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N코.
1: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N코.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N코.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 전문건설 공제조합 KPN코.
2: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3: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2: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7: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피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8: 네, 박정현 판승부. 매주 목요일 정치 평론계 최강 승부사 네 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승부사들. 자, 오늘도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9: 안녕하십니까, 강성필입니다.
8: 자, 윤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8: 자, 그리고 강승 변호사님과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1: 예, 안녕하세요.
8: 예, 자, 일단 어제 한판 승부에서 평택을 재보선 그 선거에 출마 다섯 명의 후보자들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
12: 네, 저는 들었어요. 들으면서 또 집에
8: 라디오,
12: 보고.
8: 예. 라디오 청취율로 함께 예, 하셨구나. 예. 아유, 감사합니다. 분위기 어땠습니까, 강성필 대변인 어제? 네.
9: 아, 저는 상당히 네, 재밌었어요.
8: 아, 그래요?
9: 네. 아, 역시 CBS구나. 네. 좋았습니다.
8: 아, 네. 재밌었다. 네. 강 변호사님.
13: 혹시 그 진행자의 역량이 얼마나 내 토론을 잘 이끌어내는가에 대해서.
8: 마이크 꺼주세요.
9: 내가 졌어.
8: 아, 그럼 제가 뭐가 돼요? 예, 아유, 더 이상 안 여쭙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됐는데 어제 이제 김영남 후보와 조국 후보가 이제 이 자리에서 두 분이 마주보면서 이제 붙었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그 장면을 주요 발언 영상으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14: 하셔야 짧게 됩니다. 한 말씀만 나왔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운동학원과 관련해서 동생분이 운동학원을 상대로 거액의 채무를 지게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죠. 7년 전에 운동학원 사회환원 하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빚이 많아서 못한다고 하고 계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15: 답을 하겠습니다. 웅동학원 지금 현재 이사회에 저희 가족 한 명도 없습니다.
14: 25년도에 빠지셨죠? 최근에 빠지셨죠?
15: 모두 빠졌고요.
14: 이사진에서 가족들이 다 빠진 게 몇 년도입니까?
15: 모두 빠졌고요.
14: 1년 연도, 전이죠?
15: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025년도에
14: 빠진 거죠?
15: 그 관련해서 저희 그 동생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시점에.
8: 예. 굉장히 치열한 토론 장면이었고 타 방송사에서 많이 이 클립들을 인용했는데 우리 서 변호사님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고 계셔서.
16: 저는 어제 보니까

0: 여의도 황교안 예. 후보는 이게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요.
1: 그렇죠.
0: 예, 근데 상대적으로 저 엄청나게 감정적이잖아요.
1: 예.
0: 막 선거 끝나고 나서도 이게 앙금이 남아 있을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1: 예, 조국 김용남 후보 이 두
0: 예.
1: 분.
0: 예.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요.
1: 예.
0: 단일화 시한이
1: 예.
0: 저 좌파 진영 오늘까지입니다.
1: 좌파 진영.
0: 우파 유이동 황교안은요 6월 2일까지입니다.
1: 6월 2일이요?
0: 이게 아. 중요해요. 왜 아, 중요하냐?
1: 예.
0: 황교안 지지자들은 사전투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1: 하지 가지 말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황교안 후보가.
0: 아니 부정선거 네. 주장하니까 사전투표는 안 하죠.
2: 한 명은 있겠죠. 한 명은.
0: 아니 그러니까 99% 거의 안 합니다. 제 주위에도. 그러니까 제 말은 거의 우리는 6월 2일까지 단일화돼도
1: 아.
0: 그들에게 표가 본투표에 오죠. 그런데
1: 아.
0: 아마 이게 조국 김용남 후보는 네. 내일 모레 사전투표 예. 이제는 절반 이상 한다 보거든요.
1: 아 진보 진영 지지자들은
0: 그렇죠.
1: 예.
0: 그럼 이게 오늘까지가 마감인데
1: 예.
0: 단일화 끝났죠.
1: 예.
0: 이제 우리 주말에 만나서
1: 예.
0: 월화 하면 이게 대역전 될 겁니다. 지금 벌써 만나고 있어요.
1: 아 이미요?
0: 그럼요.
1: 아 오늘 오후에
0: 여러 아. 지금 여러 길로 이제 지도부까지 나섰습니다.
1: 아 예. 황교안 후보가 오늘 오후에 유희동은 배신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할 수 있다?
0: 그래도 이게 여러 경로로 지금 계속. 접촉이 되고 있어요.
1: 서 변호사님이 알고 있는.
0: 뭐 저는 황교안 대표 TV도 많이 나오고 제가 방송도 같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1: 예예. 예.
2: 안 통하는 데가 없네요.
0: 아. 지도 교수니까 연수원 때.
1: 아, 지도 교수. 누가 교수예요?
0: 황교안.
1: 아 황교안이 나한테 배우고.
3: 이분이 좀 이분이 배웠어.
1: 너무한 거 아닙니까?
3: 아니 우리 사람으로 막 어떻게 지금 말이야.
1: 아니 서재표 선생님이 또 일타 강사하셨으니까 네. 항상 이제 훌륭한
0: 사범 연수원의 교수였다.
1: 예, 아기 네. 아박한 사이다.
2: 황교안 후보 57년생이에요.
1: 아니 웃자고 한 얘기에 너무 또 지금 다들 예민하시네. 자, calm down, calm down. 예, 예민하시네. 네. 자, 아직 탈이 없이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2: 네.
1: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3: 아니, 네. 저는 사실, 이제, 단일화 해도 별 효과 없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1: 아.
3: 저는 유희동 후보가 그래도 유일하게 그 평택의 그
1: 투박이.
3: 출생을
1: 네.
3: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3: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 삼선 의원 하셨고, 또 비교적 합리적인 분이라고 저는 평가해요.
1: 예, 예.
3: 그런데, 이분이 지지율이 계속 안 올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평소 본인의 철학과 어떤 이미지에 다르게
1: 예.
3: 황교안 후보에게 먼저 단일화를 하자는 식으로 손을 내미니까
1: 예.
3: 저는 이게 오히려 유희동 후보가 얻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제 토론회 보니까 황교안 후보도 전혀 해줄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1: 단일화를?
3: 네.
1: 어.
3: 그래서 오히려 황교안 후보는 챙길 거 다 챙기고
1: 예.
3: 유희동 후보만 마치 단일화 해줄 것처럼 이렇게 해서 본인도 손을 내밀었는데 손해본 느낌?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1: 그렇군요.
2: 근데 뭐 토론해야 그럴 수 있는 건데
1: 예?
2: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 예?
2: 저도 아침에 그 얘기를 했는데 황교안 후보 측하고 단일화 시한은 늦출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1: 예, 예,
2: 사전투표
1: 예.
2: 차별이 적으니까
1: 예?
2: 이제 그렇게 본다면 아마 주말 사이에 뭐라도 하셔야만 하고 그런 절박함 때문에 유희동 후보가 오늘 뭐 단일화 하자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끝까지 봐야 된다.
1: 아.
2: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 예, 예.
2: 어제 토론에서도 나왔지만 김용남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1: 맞아요.
2: 그 과정에서 김용남 후보를 지지하는 소위 민주 진보 진영 쪽 계신 분들이
1: 예, 예.
2: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그 지지세를 조국 후보로 좀 돌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김용남 후보가 그 의혹 때문에 많이 지지세가 빠진다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1: 대부업체 관련.
2: 예, 그렇게 대부업 되면 이제 두 개가 남은 거죠. 조국 후보가 얼만큼 반사익을 얻느냐, 그다음에 유희동 황교안 그 단일화가 되냐 마느냐 딱 두 개로 이제 좁혀진 거죠.
1: 예, 이제 오늘 그 MBC 의뢰로 코리아 리서치가 지난 26일에서 27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조사한 거네요. 어제와 그저께. 평택일거주 성인 500명에게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인데 이 조사에서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29% 그리고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가 26%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가 20% 자유혁신 황교안 후보가 10% 진보당 김지현 후보 2%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조국 후보가 이제 김용남 후보보다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4: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 조국 후보의 한계도 많이 드러난 토론이었다고
1: 어제?
4: 봐요.
1: 예.
4: 네, 어제 토론이 그러니까 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후보를 지지하던 분들이 혹시라도 김영란 후보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더라도 조국 후보 쪽으로 안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1: 아.
4: 왜냐하면 그럴 바에 진보당을 찍거나 다른 또 대안도 있기 때문에.
1: 예.

0: 혹은 조국 후보가 원내에 진입하는 걸 아예 막아야겠다. 누가 당선되든 상관없이 이런 정도로 악감정이 많이 생긴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장면 싱크 봤던 것도 웅동항부터 그렇고 보면은 가족 동생이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한 건데 나는 그 시점에서 알 수가 없다, 몰랐다. 그리고 가령 유희동 후보가 질문했던 조국식 개명 중에 하나였던 국회의원 신규 주식 취득 금지하자, 하지 말자. 근데 배우자는 주식을 취득한 바가 있다 최근에.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내가 뭐 취득 안 한다고 그랬지 배우자가 취득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뭐 이런 취지 얘기들. 그러니까 뭐든지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아니에요, 나는 몰라요 이렇게 이제 선을 그으려는 무책임성이 그것이 굉장히 진보 진영 하에서는 이게 민정수석 출신이고 이 공직자의 재산 신고는 배우자도 하게 하는 그 취지가 있는데 나만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그 인식이 저는 공직에 저분이 공직에 가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겠구나 그런 인식이 저는 더 강해졌다고 봐요. 그래서 민주진영 내부에서는 물론 지금 너무 격화된 네거티브 공방 때문에 많이 지치셨지만 누군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심리가 굉장히 더 강해 양측 다 김영남이 절대 되면 안 돼, 조국은 절대 되면 안 돼. 이렇게 되면은 진짜 유희동 후보가 어부지리 얻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 근데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주식 투자와 관련해가지고는 너무 충격받은 논리였어요.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나?
2: 예, 예.
1: 그러니까 나는 안 해도 와이프는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식인 거잖아요.
2: 예, 예.
1: 뭐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김영남 후보도 대부 업체 내 동생이 차렸지 내가 차렸니?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는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한 문제여가지고 경남도에서는 교육감 선거 이슈예요 이게. 근데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도 환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해명도 사실 좀 논리가 앞뒤로 안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조국 후보의 입시 자녀 입시 비리와 이 조국 혁신당의 성비 처리에 대한 이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또 김영남 후보의 대법차와 관련된 이 이슈에 대해서도 판단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평택 의뢰 유권자들에게는 아무래도 좀 젊은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자녀 입시 비리나 성비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 그분들이 이제 투표장에 나와야 말씀하신 게 좀 실현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각 이 다섯 분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투표장에 나오냐, 얼마나 많이 투표장에 나오실 수 있도록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지금처럼 민주 진보 내에서 여러 가지 다툼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유희동 후보가 어부가 될 수가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 전제 조건 하나는 단일화가 돼야 한다.
3: 근데 아까 지금 제가 소개한 MBC 조사 그거는 유희동 후보와 황교안 후보를 합하면 30이에요.
2: 그러니까요.
3: 근데 조국 후보가 29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희동 후보, 황교안 후보가 단일화하면 그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죠. 유의미한 단일화가 될 수도 있겠다.
4: 저는 이제 단일화 될 걸로 개인적으로 믿고 있고요. 지금
3: 신앙같이
4: 보십시오. 지금 이번 선거 끝나면요. 보수 정치권 전체가 재편이 될 거예요. 뭐 한동훈의 선거 결과도 봐야 되지만 또 장동혁의 진퇴 문제도 있고 어떻게 재편이 될 수가 있다고 이준석 까지 포함해서 자 이런 경우에 황교안 대표가 출마해가 4등 했을 때하고 이번에 대의를 위해서 사퇴하고 조국 김영남 막는다 이럴 때 나중에 재편할 때 몸값이 털려요. 따라서 저는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신 분이 굳이 여기 출마해서 보궐에 4등을 받을 거면 무슨 실익이 있겠어요. 아마 이게 대성적인 명분도 있고 조국 후보는 막아야 된다. 또 이 김영남도 마찬가지고 그럼 사퇴하면 나중에 보수 재편될 때 다시 한번 또 역할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게 결단이 놀 걸 봐요.
3: 서 변호사 말씀하시는 게 보수의 큰 어른 같은 야 강선 우리 서 변호사님이 감동한 것 같은데?
0: 아니 근데 바로 이 지점인데요. 황교안 후보가 출마를 했다가 단일화 협상에 응한다면은 본인도 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요구 사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요구 사항에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재편에 있어서 본인도 어떤 뭔가를 가져가는 거라면은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세력으로 회귀하는 걸 의미하는 건데 이거를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뭐 아무리 뭐 한쪽으로 쏠려 있다 한들 그 언론도 그렇고 보수 지형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유희동 후보도 지금 이미지가 개혁 보수 이미지가 강한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황교안 후보가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이게 판이 깨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도저히 유희동 후보로서는 이걸 다 받아줄 수가 없는 또 국민의힘으로서도 이걸 다 받아줄 수가 없는 그런 변수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3: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유희동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에 대해서

0: 그래서 늘 바른 말을 해온 사람이다.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1: 네. 아유, 환영합니다.
0: 예, 환영합니다.
1: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0: 환영합니다.
2: 큰 힘이 되겠네요.
0: 아, 그래요?
1: 네. 삐뚤어지면 안 돼요.
0: 아, 별로예요?
1: 뭐 저희 입장에서 환영을 하는 거죠.
0: 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혹시 지지해갖고 한기현 후보가 아, 나 이거 지지하면 안 돼 같은 편이 되면 안 되겠나고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서 변호사님. 이거
3: 저는 유희동 후보가 황교안 대표한테 줄 게 없고요. 예. 장동혁도 줄 게 없어요.
0: 줄 게
3: 본인들이 지도권을 계속 선거 이후에도 당권을 가진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아. 저는 황교안 대표에게 국민을 보고 예. 이번에 아무 바라는 거 없이 예. 대성적으로게 그냥 사퇴하면 아. 국민들이 평가해 준다 이 말이죠.
0: 아, 사퇴.
3: 그렇죠. 네. 단일한 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하. 뭐 여론조사 해봤자 이게 다 나와 있잖아 이미 결과는. 예. 대성적으로 아무 바라는 거 없이 아. 뭐, 뭘 바라겠어요. 뭐 다음에 공천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예. 저는 이렇게 하면 국민들한테는 그래도 이 평가를 더 받는다 이거죠.
0: 아하. 그렇군요.
2: 전한계 씨가 가만히 있을까요? 전한계 씨가 제가 보니까 지금 황교안 후보 선거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서 돕고 있던데 예. 전한계 씨 정도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황교안 후보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 같은데 저는 전한계 씨가 그냥 사퇴하고 지지하고 이런 거 저는 못 받아들일 것 같은데.
3: 제가 알기로 전한계는 중립입니다. 유희동 찍을 사람 찍고 황교안 찍을 사람 찍고 누굴 찍으라는 말 못한다. 아. 부정선거는 똑같지만 그런 지지는 안 하고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택을 이렇게 여기까지 해보고요.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최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두 부산을 갔습니다. 공교롭게. 일단 박 전 대통령은 기장시장을 방문을 해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박민식 북구갑 보궐선거 후보, 정명시 기장군수 후보의 선거 유세, 그러니까 국민의 후보들 유세를 지원을 했는데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을지 강수영 변호사님은?
4: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판한 것 자체가 네. 뭔가 좀 많이 다급하구나. 그 일을 활용하고자 하는 후보들이 많이 네. 다급하고 쫓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하지 말라 했더니 박어게인 하느냐 이런 비아냥도 듣고 있잖아요. 탄핵당한 대통령을 동원한 것이 어떤 소구력이 있는가.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간판으로서 이제 싹 보이고 있는데 네. 여기는 원래 야당 대표가 간판이 돼가지고 소구를 해줘야 되는데 야당 예. 대표가 너무나 허술하니 예. 어떻게든 해보자. 결국 또 MB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예. 지금.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지역보다도 대구에서조차 이게 첫 시도가 대구였단 말이죠.
0: 맞아요.
4: 대구가 여론조사와는 달리 예. 네, 지금 보이고 있는 여론조사와는 달리 추경호 캠프 내부에서는 아 이거 지금 매우 촉박하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예. 만만하지가 않다. 뭐든지 동원해야 한다. 그런 조급함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예, 윤석 대변인.
5: 그래도 어쨌든 보수 후보들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등장이 조금이라도 도움은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확장을 얘기할 때는 한계가 있을 수는 있어도 지역에 따라서 투표 의사가 좀 적거나 예. 또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다른 판단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기존 지지자들이 마음을 좀 다시 바꿔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를 지원할 가능성, 그러니까 투표장에 나가서 국민의 후보 2번을 찍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는 뭐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등장한 것에 대한 정치적 의미를 얘기를 하자면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겠죠.
0: 예.
5: 저는 이것은 박 전 대통령 개인적인 측면을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 입장에서는 예. 대통령 되기까지는 너무나 정치 행보가 좋았는데 네. 마무리가 너무 안 좋아서 결국 탄핵된 대통령으로 남는 것을 어떻게 좀 평가를 다시 받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시간이 좀 지났고 윤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적어도 보수 진영에서 불었던 박 대통령 탄핵 과정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과정 이런 걸 통해서 정치적 복권의 의미를 담은 그런 행보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 예, 거기까지 생각해봤습니다.
0: 이제 기장 구포시장이 아니고 기장시장을 간 건데 부산 기장시장 박민식 후보가 또 굳이 그 자리에 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 박민식 후보가 부산 북갑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 비슷해요.
0: 약간 비슷했어요. 네. 자, 서 변호사님 어떤 영향이 있을지.
3: 뭐 저는 상당히 그 커냐 천군만마다.
0: 천군만마.
3: 예를 들어 이제 그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0: 예.
3: 대구 경북에서 이제 더 절대적 영향이 있고.
0: 예.
3: 그리고 이제 그 충청이나 또 부산에도 저는 일정 부분 영향이 있다. 있다. 우리가 구름 인파를 보면
0: 예.
3: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어 박형준 시장에 대해서. 좀 이게 너무 중도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강성 보수층에서는 이제 좀 나

0: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여론도 있었는데 예. 박 대통령이 이렇게 와서 하지만 투표율에도 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1: 예.
0: 또 전통적인 지지층이 보건대가 투표를 가야 되겠다.
1: 아.
0: 그 박형준 찍어야 되겠다. 이런 게 있고 뭐 저는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는 아버님이 베트남에서 전사하신 어떻게 보면 게 보훈가족입니다.
1: 예.
0: 그 이야기도 하셨죠.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거는 이제 명백하게 박민식 지선을 하신 거예요.
1: 예.
0: 저는 이 부분도 이게 그 부산 북갑에서 전통적인 우리 그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1: 예.
0: 그럼 이게 아직 박근혜 대도 향수가 있거든요. 저는 상당히 그 박민식 후보한테도 엄청난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1: 이런 거는 이명박 전 아까 MB 얘기하셨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부산에 가요. 30일 날 부산 자가치시장. 네. 사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MB계잖아요. 사실 가장 최측근 중 한 분이기도 했는데 아마 직접 SNS가 아니고 SOS를 네. 쳤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2: 근데 이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사실 두 분 다 박어갠인데 정말 보기 안 좋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1: 예.
2: 저희가 굳이 비판할 필요 없지만
1: 예.
2: 그냥 계속해서 사제에 계시고 정치적인 행보 안 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원로로서 예우를 해줄 수 있는 게 있는데
1: 예예.
2: 이분들이 굳이 나와가지고 정치적인 행동을 하시면 우리가 과거에 뭐 중범죄자였던
1: 예.
2: 감옥에 다녀오셨던 그래서 국민을 실망시켰던 그런 법적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굳이 저희가 또 꺼내가지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 예.
2: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 예.
2: 저는 사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더 나쁘다고 봐요.
1: 아.
2: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이진숙 그 후보자 지금 대구 달성에 출마했잖아요.
1: 맞아요.
2: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대구 달성이 자기 지역구예요.
1: 아.
2: 지금 자기 지역구에 불이 났어요. 저희 민주당의 박형령 후보가 이진숙 후보를 지금 오차 범위 내로 지금 추격을 하고 있거든요.
1: 형용 입은다.
2: 네.
1: 형용 입은다.
2: 아,
1: 이렇게 불렀고.
2: 네, 상당히 경쾌하군요.
1: 근데 이진숙. 요 두 개가 같이 하고 있어요.
2: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이 대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고 박형용 후보가 선전한다는 것은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에게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데
1: 예, 예.
2: 정작 자기 본진이 불타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부산 가고 뭐 경남 가고 이럴 때입니까?
1: 강원도 가시고.
2: 강원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유영아 의원 이런 분들이 본인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 같다.
1: 그 미래 뭐예요?
2: 뭐 제가 봤을 땐 전당대회 같은데 출마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1: 최고위원이라도
3: 최고위원.
2: 최고위원이 됐든 뭐 당연히 잘 모르겠지만 자 보세요. 신동욱 최고위원도 갑자기 언제부터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렇게 뭐 이렇게 아꼈다고.
1: 예.
2: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돌아볼 수 있는 뭐 계기가 될 것 같아.
1: 신동욱 의원.
2: 그러니까 이것도 네. 제가 봐서 이분도 보십시오. 전당대회 출마할 겁니다.
1: 아.
2: 그러니까 이분들이 과거의 원로들이 아름답게 좀 이렇게 국민들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 예.
2: 본인들 미래만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다.
1: 네. 예. 윤석 대변인이 흐뭇한 눈빛으로 보고 계십니다.
4: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더 신경 쓰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당은 전당대회가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1: 아~
4: 아침부터 저하고 방송 많이 하시니까
1: 아~
4: 저한테 들은 얘기와 본인의 추측을 섞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예. 볼 때는.
1: 아하.
5: 아주 틀린 말 같지는 않은데
1: 예.
5: 어쨌든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달성에는 안 가시고 한 것에 대한 해석은 뭐 차차 우리가 다시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 예,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유영아 의원. 유영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챙기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막 박 전 대통령 행보에서 막 비판을 막 하니까 아, 서울에 있는 평론가들 관심 꺼라. 우리는 우리의 스케줄을 할 테니까 그냥 관심 끝이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5: 그러니까.
1: 네. 우리가 뭘 하든 뭘 관심이냐.
2: 근데 보세요.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1: 예.
2: 선거 전체적으로는 큰 영향을 줄 수 없지만
1: 예.
2: 분명히 일부 지역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그러면 그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려고 할 때 누구한테 연락합니까?
3: 유영아
2: 의원한테 연락하죠.
1: 아.
2: 그러면 유영아 의원이 아유 대통령님 여기는 안 가도 됩니다. 하면 안 가시고
1: 아하.
2: 여기는 가셔야 됩니다. 하면 가신단 말이에요.
1: 예.
2: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본인이 득을 쌓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2: 그러니까 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자연스러운 거죠 이거.
1: 근데 몸도 좀 불편해 보이시더라고. 허리도 좀 이렇게 네,
5: 좀, 네.
1: 좀 약간 굽어 있으신 네. 것 같고 손 네. 악수할 때도 되게 좀 불편해 보이시고.
6: 바로 그 지점인 게요.
1: 네.
6: 그 대구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 특히 70대 이상의 유권자들이
1: 네.
6: 그 국민의힘에 많이 실망하시고 현 상황이 너무나 지쳐서 투표를 안 하려고 했던 분들이
1: 네.
6: 그 모습. 직접 보지는 못했더라도 영상에서 나오는
1: 그렇죠.
6: 노쇠한
1: 예.
6: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자기와 동일시하는 정서가 있어요.
1: 아, 일체화.
6: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삶을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나의 이제 지난 세월의 공로,
1: 아.
6: 나의 그 산업화가

0: 과정에서의 어떤 공로 이것들을 무시당하는 기분 그걸 느끼는 분들이 아직 계시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봤더니 노쇠하신 거예요. 굉장히 그때 아이고 내가 봤더니 막 꾸구리 가지고 이래 악수하고 내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 내 투표 안 할라 했는데 막 해야겠더라. 이거예요. 이거.
1: 요겁니다.
2: 비슷하게 해봐요.
3: 아 저는 표준말밖에 못하죠.
2: 그게 제거 아니에요?
3: 저 사투리 뭐세요?
2: 왜요? 사투리 뭔서요? 사투리 뭔서요?
4: 표준말 보여주세요.
3: 서울에 온 지가 지금 몇십 년 됐잖아요. 대학 때부터.
2: 예, 서울대 법대 진학 이후에
4: 표준말이셨네요.
2: 자, 이런 건데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는데 부산 자가치시장을 방문을 하면서 시민들을 만났는데 대통령의 일정입니다. 원래 이제 가는 일정이긴 했을 텐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긴 해요.
4: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은 왜 해필이면 부산에 가서 그 격전지에 가서 1박 2일이나 계시고 뭐 해양수도 얘기하시고 물론 바다의 날이 껴서 그런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굳이 정치적 오해를 받을 만한 행보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뭐 이건 이제 야당 입장에서 비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좀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여야 바뀌면 항상 이런 얘기 나오고.
2: 그러니까 뭐 선거 일을 앞두고 한 20일 전에 대통령의 전국 일정을 가급적 안 한다. 뭐 요 정도.
4: 안 한다기보다 뭔가 좀 다 합의할 수 있는 뭔가 이 뭐 비무장지대 같은 하나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과 몇 년 전에 윤 대통령 관련해서도 총선 때
2: 2년 전에 뭐 엄청 했죠.
4: 네, 그 저하고 그 같이 똑같은 얘기를 했었던 그 방송 패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 우리 서부사님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아요.
3: 근데 이거 저는
2: 표준 말로 주세요.
3: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 유세는 무죄.
2: 무죄.
3: 이재명 대통령의 지원 유세는 유죄.
2: 유죄.
3: 이렇게 봅니다.
4: 현직 대통령이니까.
2: 예, 현직이니까.
3: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잘못이 없죠. 그런데 현직 대통령 정치 중립이나 또기 그 정치 관여하면 탄핵 사유나 처벌됩니다. 그런데 시장 재래시장은요. 선거 운동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재래시장이에요. 그런데 13일부터 제가 봤더니 막 울산부터 해가지고 재래시장을 뭐 안 간 데가 없어요.
2: 아 이제 이 그렇게
3: 농사 짓는 데가 대구, 경북, 울산, 뭐 경남, 그다음에 성남에 가가지고 새말하면서 또게 시장까지 이번에 자갈시장까지 우리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창조센터 갖고 윤 대통령 근데 토론회 했잖아요. 시장 가서 게 김혜경 여사까지 내려가 자갈시장 돌면 이거야말로 게 이거 선거 개입이지.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보통 선거운동 할 때 서문시장부터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을 이렇게 부인하고 같이 막 도는 거는 이거는 노골적인 성계입니다. 이 정도면 탄핵 사유입니다.
2: 아, 뭐 또 자가치 시작하는데 탄핵 사유까지.
3: 아니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 이기기 바란다가 탄핵 의결 됐지 않습니까?
4: 아, 탄핵이 안 됐잖아요.
3: 의결 됐잖아요. 탄핵 사유서 써놔야죠 일단.
2: 아 써놔야죠.
3: 지금 써놔.
2: 벌써 지금 소추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5: 그러니까 우리
3: 심하니
5: 또 셔츠 하나 뽑으셨네. 또 뭐 대통령 탄핵 뭐 이렇게 하시는데
4: 표준말로.
5: 예. 네, 표준말로 하셨는데. 그러니까 참 저도 우리 윤희석 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뭔가 서로 좀 합의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아니 때되면 했던 거고 또 때되면 야당도 항상 지적했던 건데 아니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가지고 탄핵안 발의할 거 아니면 우리 좀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다. 좀 쿨하고 세련되게 그냥 좀 합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4: 이번 정부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5: 총선 때는 안 돌아다니는 걸로 보면
2: 예 아유 지금 아유 서변사님
3: 탄핵이란 말은 빼겠습니다.
0: 아 진짜
2: 왜 또
4: 이렇게 되잖아.
3: 탄핵이란 말은 빼겠습니다. 재래시장 방문을 좀 자제하기 좋다.
2: 알겠습니다. 아유 우리 두 분이 성대모사를 하니까 거의 만 명 육박하다가 잠깐 광고 듣고 할 텐데 잠시 후에 광고 듣고 또 부산 북갑 TV 토론의 주요 장면을 지켜볼 테니까 여러분들 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계속 누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6: 제주 4.3의 진실과 기억이 이제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유산이 되었습니다.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 오랜 시간 침묵 속에 묻혀있던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남고 진실로 이어져 인류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로 자리했습니다. 이 기록은 단지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역사를 마주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 기억합니다. 제주 4.3. 그 기억은 계속됩니다. 지금 우리의 기억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7: 알쏘! 좋다!
8: 안녕하세요.
1: 대한민국.

0: 한국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얼쑤 신난다.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안녕하세요. 통계조사원입니다. 오늘도 통계조사원은 국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자 현장 곳곳을 찾아갑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그리고 동네 사장님 응답들이 우리 삶의 모습을 담은 다양한 통계로 작성되어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지원합니다. 더 나은 육아 환경, 보다 많은 일자리, 더 활력 있는 경제를 만드는 정책의 시작. 바로 통계조사 응답입니다. 통계청의 새로운 이름 국가 데이터처로 국민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2: 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목요일 핵심 코너 승부사들 네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오후에 부산 MBC에서 열린 부산북갑 TV 토론회 굉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아마 네 분도 보셨을 것 같은데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크게 또 맞붙었습니다. 해당 영상을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3: 우리 하정우 후보님 어제 나무위키에 출생지가 좀 바뀌었더라고 보니까 원래는 부산시 북구 괴법동 이렇게 적어놨다가 어제는 부산 무승부가 없어요. 그냥 북부 출장소 괴법동 출생 이렇게 바뀌었는데
4: 네, 제 주민등록 등 주민등록증을 떼던 시절에 북구 괴법동이라고 했었고 저는 북구 괴법동으로 주소를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나무위키 같은 경우는
5: 30초 답변 시간 보장해 주십시오.
4: 30초 답변 시간 보장해 주십시오. 네. 자, 나무위키 같은 경우는 공식 자료도 아닌데 그런 자료를 참조하시면 어떡합니까? 당근 게시판 문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명의도용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명의도용 뉴스가 사실인지 아닌지가 궁금하고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왜 고발을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6: 고발해 있는데? 고발되어 있는데?
4: 그러니까 무고죄로 고발하신 겁니까?
6: 아니요. 그거를 명예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돼 있죠.
5: 주도권 토론 시간 5분이 끝나면서 잠시만요.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잠시만 좀
6: 제가 질문 드리죠. 김어준 쇼에 계속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거 왜 나가시는 거예요?
4: 김어준 방송에서 예. 제 지지자분들이 예. 지역에서 김어준 방송에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짧게 통과하는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2: 예, 자 오늘 부산 북갑 토론의 주요 장면 편집한 클립 함께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윤석 대변인 흐뭇한 눈으로 보셨어요.
7: 아니 뭐 흐뭇보다 제가 전체를 다 본 건 아니어서 일부만 조금 조금씩 봤었는데 어쨌든 하정 후보가 많은 준비를 하고 나오려고 각오는 상당히 다지고 나온 느낌은 들어요. 예. 근데 이제 강하게 단호하게 나선다는 것과 화를 내는 것과 구별이 안 가는 상황인 걸로 좀 보입니다. 지금 보면 화난 사람 같아요. 그래서 메시지가 전달이 잘 안 되고 질문에 대해서 즉답하는 데서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소위 말하는 버퍼링이 있다는 거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 바로바로 나오면서 뭔가 유연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저 본인이 예상한 질문이 아니더라도 그런 모습은 안 보여서 어떤 면에서 하정 후보가 본인의 어떤 뭐 독자적인 후보로서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시켜주는 데는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요 정도로 보겠습니다.
2: 자, 우리 민주당의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한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8: 일단 기본적으로 이 토론의 구도 자체가 한동훈 후보에게 상당히 불리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의 갈등이 있는 거는 뭐 대한민국이 다 아는 일이고 또 최근에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한동훈 후보 팬클럽들에게 선거 방해를 많이 당했다고 생각해서 사실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주도권 토론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중앙방송사에서 하는 걸 보면은 보통 한 7, 8분 정도는 주거든요.
2: 예, 어제 저희 합판에서 7, 8분.
8: 그런데 이제 이게 질문을 하고 나서 답변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지만 이 기본적으로 주도권 자체가 짧아가지고
2: 5분이었어요. 5분.
8: 네, 그래가지고 이거 자체가 제가 봤을 때

0: 때는 서로 간에 어떤 물어보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 하정우 후보가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박민식 후보도 공격을 해버리면 마치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마치 본인이 뭐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구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은 있었다. 그런데 본인도 어쨌든 간에 최대한 평정심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 생각보다 하정우 후보가 치고 나가버리니까 좀 당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아니 뭐 공소취소 뭐 이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떤가요? 해버리니까 아니 무슨 예스 노로 물어보세요. 검사 취조실입니까? 해버리니까 첫 방부터 그런 얘기 해버리니까 조금 당한 것 같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그러면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뭔 말 하면 그대로 아무 말도 못 하시겠네요 해버리니까 저도 좀 놀랐는데 갑자기 사진을 꺼내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90도로 인사하는 모습. 아니, 본인도 이랬으면서 저한테 이러십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이 준비했구나.
1: 그거 준비한 것 같네. 아니,
2: 다른 얘기를 하시네. 제가 그러니까, 일부만 봤어도 그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일하셨죠 할 때는 제대로 답변 못했잖아요.
0: 그러니까
2: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0: 그래서 2017년도에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하고 그렇죠. 안철수 후보하고 토론회 하기 전에 안철수 측에서 엄청 자신감이 있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말을 잘 못해. 근데 생각보다 이제 뭐 내용은 잘 기억 안 나지만 애티튜드가 생각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온화한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었다. 근데 국민 뭐 득과 실이 있었는데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다.
1: 그래서 뭐 하정 후보도
0: 선방했다.
1: 선방했다. 네. 잘했다.
0: 사실 걱정 많이 했거든요.
1: 걱정.
0: 한동훈 후보는
1: 속마음을 얘기해 버렸어.
0: 한동훈 후보는
3: 속마음이 나오네.
0: 솔직히 얘기해야죠. 한동훈 후보는 이제
1: 방송 좋네.
0: 전당대회도 준비하시고
1: 대선 토론도 대선 후보 했잖아요.
3: 투명해요.
1: 그렇죠. 자, 우리 서 변호사님.
4: 하정우 후보 이렇게 준비가 안 됐나? 조금 전에 본 거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 자막 있죠.
1: 예, 자막.
4: 이 당원 게시판 문제는 저도 박민식 후보한테 이걸 집중 공개해라 한다고 이렇게 이제 코치를 했지만
1: 코치를 했어요.
4: 예. 근데 이 당원 게시판 이 사건은요 엄청나게 논란이 돼가지고 기사만 검색해도 과정이 잘 놉니다. 한동훈 후보 그때 그 소명 안 하면서 그냥 고발한 거 허위사실 공표로
3: 아니 소명 다 했죠.
4: 이게 기사가 아니 직접 출석 안 하고 재심 안 하고 근데 고발한 게 기사가 다 나오거든요. 근데 질문 좀 보세요. 아니 왜 고발 안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 기사가 다 있잖아요. 그러게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다고 근데 무고죄로 고발하신 겁니까? 이것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제 말이 그때 저희 과정은 방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생생하게 법적인 걸 알고 있는데 근데 하정우 후보가 이걸 질문하려면 최소한 이게 어떻게 된지를 알고 질문해야지. 이게 뭐냐고. 둘 다
1: 질문을
4: 물어보잖아.
1: 너무 못해서 아쉬웠다거나 그죠? 제대로 공격을 못해서.
4: 고발한 거 뉴스에 다 나 있는데 그것도 누가 참모가 안 챙겨줍니까? 그런데 고발하신 겁니까? 또 그럼 제명도 틀리잖아요. 무고라는 건 상대가 먼저 고발해야 되는데
1: 그렇죠.
4: 한동훈 후보가 먼저 고발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틀리잖아요. 이렇게 준비 없이 오니까 계속 사고만 하는 거예요.
1: 강서영 변호사님 잘못하신 것 같네. 법조인으로서 왜 안 도와주셨어요? 하정 후보를.
5: 그거는
1: 먼저 도와주시지.
5: 그 고발을 이제 이게 질문할 때 저도 그건 아쉬운 부분인데 무슨 죄로 누구를 고발했느냐라는 거를 갖다 좀 특정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고발이라는 게 뭐 온갖 사람한테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5: 그러니까 무슨 행위를 어떻게 고발했는지가 특정이 안 된 채로 질문을 하니까 저렇게 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저게 이제 29주 속이 저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당원 게시판 문제는 뭔가 국민의힘의 그 업무 방해다. 이거 업무 방해가 되니까 누군가 업무 방해로 한동훈 후보를 갖다가 누군가 고소를 하면 그걸 갖다가 무고죄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식 구조를 저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 질문할 때 좀 더 구체화하면 좋았을 텐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주도권 토론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1: 5분.
5: 질문을 함축으로 자꾸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실수가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뭐 근데 질문을 함축적으로 했다고 해서 뭐 무능하다 이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조금 과한 해석인 것 같고 뭐 어쨌든 이 토론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내용의 컨텐츠보다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태도, 대응, 그다음에 유려하게 말하는지, 당황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을 놀래키는지 뭐 이런 걸 보잖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뭐 1분짜리 쇼츠를 따도 사람들이 잘 안 보는데 20초에서 30초 안에 승부가 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자기 지지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장면들은 꽤 많이 만들어냈다 그래도.
1: 서로 각자.
5: 네, 각자.
1: 각자 원하는 것
4: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저 인터넷에 그냥 한동훈 단계만 치도요.
1: 아니, 그만해.
4: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허위사실 공표. 이렇게 고발했다고 기사가 쫙 뜨잖아요.
2: 하정 후보 공격하시는 건 전 좋은데
1: 문제가
5: 야, 일단 썰피.
1: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약간 자세히 들어야 돼. 이게 하정 후보를 공격하는 것 같은데
3: 정체가 뭐예요?
1: 한동훈 후보도

0: 싫어서 그거, 결론적으로 박민식 후보
1: 얘기 시작하면 자꾸란 느낌이야.
2: 너무 많아.
0: 장애심이 31년이 아니고 화장은 너무 준비 없다는 거고 당 게시판을 저도 박민식 후보도 세게 공개해야 된다는 거 있죠.
3: 근데 박민식 후보는 잘 공개한 것 같아요. 어때요?
0: 그 못 봤어요.
2: 어쩐지 어쩐지 나 이미 그 애들 본인이
1: 얻으셨네.
2: 야, 안 맞네.
0: 아, 왜냐면 아니,
4: 그러니까 한동 하정우 후보가 그걸 꺼낸 다음에 박민식 후보는 4분 내내 그 얘기를 했어요.
2: 아, 그래요?
4: 4분 내내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박민식 후보가 예. 계속 질문만 하고 답변할 시간을 안 주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마이크가 꺼졌어.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왜 박민식 후보 거짓말하세요라고 막 하니까 네. 그래서 소란이 일어나니까
2: 진행자가
4: 제지하면서 죄송합니다까지 얘기를 한 거거든요.
0: 나중에 유튜브 한번 볼게요.
4: 꺼졌어야지.
3: 코치는 하셨는데 안 보시면
0: 공개하고 코치했죠.
2: 그러니까 이게 마치 수능 다 가르쳐주고 네. 그 이제 수능 어떻게 봤는지 점수 체크는 안 하는 그 강사 선생님 그런 다 끝났다 이거죠.
4: 다 끝나 시험 끝났다.
2: 책임하다.
4: 아, 직장 생활에서 일은 시키는 것보다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2: 그 좋은 멘토는 아니야. 네. 자, 부산북과 여론조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CBS 의뢰로 지난 26일부터 27일 부산 북구갑 선거구 거주만 18세 이상 503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한동훈 후보 지지율 40.7%, 하정우 후보 35.8%, 박민식 후보 17.9%입니다. 두 후보 간 격차 5차 범위 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일단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론조사입니다.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기간이 금지 기간이 됐기 때문에 자 일단은 5차 범위 내지만 한동훈 후보가 40.7, 하정우 후보가 35.8, 한동훈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거 굉장히 네. 아픈 결과 아닙니까?
4: 아 아프죠.
2: 아 예.
4: 아프 죽겠어요. 아.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네. 뭐 이 정도 되면 네. 그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 네. 인정합니다. 한동훈 후보가 예. 캠페인도 잘했고 또 워낙 또 인지도가 있는 후보라 팬클럽들 와서 많이 도와주시고
2: 예.
4: 그랬기 때문에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예.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세 있는 건 맞고
2: 네.
4: 하지만 저희 민주당 하정우 후보도 미디어 노출보다는 우리가 가가호고 우리 당원들 결집시키는데 노력을 했기 때문에
2: 밑바닥.
4: 저희의 어떤 바닥 그 민심은 결집시켰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 예.
4: 저는 뭐 좋은 승부가 일어날 것이고 끝까지 기대하고 뭐 결과를 받아들여야죠.
2: 마지막까지 네. 최선을 다할
4: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2: 서 변호사님.
0: 근데 저는요 예를 들어 이게 여론조사가 한 20분 넘을 거예요.
2: 예, 그렇죠.
0: 토론 한번 하고
2: 예.
0: 이게 후보자 판단할 때 토론 한번 하고 예. 여론조사를 수십 번 한 게 이게 맞습니까?
2: 그럼 오늘 토론을 하고 반영된 여론조사가 좀 의미 있을 것이다.
0: 저는 토론을 네. 한 네다섯 번 정도는 해야 판단하는데 여론조사만 수십 번 놓으니까 이게 판단을 오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2: 피로하셨구나.
0: 저는 우리나라 선거 문화가 좀 문제가 있다. 여론조사는 수십 번 하고
2: 예.
0: 토론을 한 번 하고 오늘 오시면서 한 번 하고 투표해라.
2: 예.
0: 이래고 후보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요거는 이제 하나 지적해 두고
2: 예.
0: 다만 이제 그 저는 이렇게 봐 한동훈하고요.
2: 예.
0: 조국 대표는 예. 여론이 풀로 잡혀 있다 봐요. 인지도도 워낙 높고
2: 예.
0: 또 이게 호감 비호감도 있고 따라서 이제 그 조국 대표도 지지율이 풀로 잡혀 있고 여론에
2: 예.
0: 한동훈 대표도 이게 풀이 잡혀 있다.
2: 예.
0: 다만 정당의 후보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당이 그 응답을 잘해요.
2: 예.
0: 결국 이 국민의힘이 예. 플러스 10%가 있다.
2: 박민식이 플러스 10%다.
0: 그렇죠. 저는 확실히 봅니다. 왜 부산에 보수고 옛날 총선이나 대선 때도 보니까 그게 경험에 의해서 검증된 진리입니다.
2: 예, 예.
0: 따라서 저는 박민식 후보가 생각보다는 잘 놀 거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치열한 3파전 아니냐
2: 예.
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지난주에도 제가 지적했잖아요.
2: 플러스 10%로는 서정 변호사님이
1: 부산 북구갑에서 박민식 후보 모르는 사람이 있겠냔 말이에요.
2: 예.
1: 그래서 그거는 안 맞는 논리라고 제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4: 강승 변호사님
0: 그거는요. 평택에 가도 김용남하고 유희동표가 있어요.
2: 예.
0: 당의 표가 있거든. 지지를 안 잡히도.
2: 아하.
0: 후보에 대한 지지는 뭐 적극 안 해도
2: 예.
0: 부산에도 아마 하정우하고 박민식 표는 조금 더 있을 거예요. 근데 하정우는 뭐 다 잡혔다 보고.
2: 무슨 논리냐는 거예요.
4: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2: 강성 변호사가 저희도 말했지만
0: 한번 까보자니까요.
2: 아직
0: 안 했어.
4: 부산이 예. 그래도 국민의힘의 당세가 강한 그러니까요. 곳이잖아요.
0: 그러니까.
4: 근데 무슨 샤이가 있어요. 다 드러내고
2: 되치기 당하잖아요.
4: 우리는 샤이가 있지.
0: 아니 박민식은 별로 안 좋아해도 국민의힘을 무조건 찍나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2: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박민식 후보도 유사한 맥락을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이제 그 전재수부에게 2% 내로 실제로 질 때 여론조사는 당시에 2020년 당시에

0: 20% 가까이 지는 걸로 여론조사
1: 맞아요.
0: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투표를 해보니까 결론은 1.9인가 1.8% 차이를 본인이 졌었다.
1: 그래서 이게 본인 지금 네. 역전하고 있다고 믿고 있더라고 진심으로.
0: 본인은 그러니까 그래서 여론조사 이게 오염됐다고 이분은 강력하게 네. 주장을 하고 계세요.
2: 네. 아니, 무슨 오염을 각 회사가 다 됩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은 해야죠. 예. 과학적인 추세. 방법을 통해서 예. 예. 회사라는 곳이 너무 엉터리로 하면 그 존립이 되겠어요. 그런 자세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0: 예.
2: 그 가운데서 예. 전략을 예.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3: 예. 예. 제 생각에 이제 박민식 후보 편드는 것까지는 아닌데 예. 그 약간의 변수는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민식 후보랑 하정우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예. 그 후보자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지지의 강도하고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강도는 전혀 전 다른 것 같아요. 워낙 강렬해요.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0: 찐사랑.
3: 예, 근데 이 작은 12만 정도 되는 작은
0: 도시
3: 선거구에 여론조사를 뭐 수십 번을 했잖아요. 무지막지하게 예. 많이 했잖아요.
0: 전화가
3: 많이 것까지 하면은 예.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요. 근데 전화가 계속 오는데 이미 몇 번 대답을 했는데 예. 계속 와요. 그러면 이게 짜증나서 안 하게 되잖아요. 이미 나는 다 뜻을 표했는데 자꾸 전화와 바쁜데. 그런데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애정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100번이 오든 200번이 오든 무조건 끝까지 듣고 반드시 찍어줘야 된다. 이 강도 강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과표지 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한동훈 후보의 어떤 추세를 갖다가 완전히 그 폄하할 정도는 아니고 약간 왜냐하면 박민식 후보가 지금 떨어지는 걸로 나오는 게 예. 이게 저는 좀 의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박민식 후보에 지지하던 분들이 한동훈 후보 쪽으로 넘어갈 리는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이 와중에 예. 이 내란 이후에 당권파가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당을 운영하는데도 박민식 후보를 지지한다는 건 굉장히 강성이거든요.
0: 예.
3: 이분들이 한동훈 후보 쪽으로 넘어갈 리는 없다고 봐서 약간의 과표집은 있을 수도 있겠다.
2: 그러니까 제가 그 과표집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그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이게 사실이면 그래서 뭘 보냐면 같은 조사 같은 회사에서 기간의 차이를 두고 한 조사를 비교를 해볼 때 정당 지지율의 차이가 얼만큼 나느냐 일단 그거를 봤어요.
0: 예.
2: 별 차이가 없더라. 다 봤거든요. 그럼 이제 과표집이라는 얘기는 보수가 더 과표집 됐느냐 아니면 보수 내에서도 한동훈 지지층이 과표집이냐 그건 모르죠. 보수 내에서 한동훈 지지층이 더 과표집 그건 모르는 겁니다만은 말씀하신 정도까지 나오려면 보수가 더 과표집 되는 게 맞겠죠. 그 논리가 작동을 하려면 그런 징후는 없는 걸로 보인다. 예.
0: 오케이. 자, 부산북과 예, 충분히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서울시장 후보 토론 오늘 밤 11시 할 말 또 있어요? 어디?
1: 서울시장.
0: 아, 서울시장 할 말 많다.
1: 오늘요.
0: 예, 오늘 밤 11시.
1: 오늘, 아, 여론조사 두 개 나온 걸로 제가 알거든요.
0: 예, 그 말씀하지 마시고.
1: 예. 예. 하나는 똑같은 걸 알고 예, 예. 하나는 십몇 프로 차이나 알아요.
0: 아, 예.
1: 이게 여론조사 어떻게 믿어요?
0: 아, 서울시장.
1: 부산도 마찬가지다.
0: 아.
1: 서울이 그렇잖아요. 예. 같은 날 두 예. 개가 10% 이상 차이 난다. 예. 어떻게 여론조사 믿느냐?
2: 더한 것도 있어요. 예. 전북은 이쪽 이만큼 이겼다가 하나는 이렇게 이기고.
4: 아, 근데 자. 자꾸 부정선거 음모론처럼 자꾸 부정 여론조사 음모론으로 가는 것 같아서.
2: 네. 공정선거.
4: 아, 공정선거. 네.
0: 공정선거. 자,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서울시장 후보 두 분, 오세훈 후보, 정원 후보, 정원 후보, 오세훈 후보 두 분 이제 아, 동시 출격을 해서 토론을 하게 되는데, 자, 일단 토론 왜 하냐? 계속 이제 오세훈 후보가 벼르고 벼렀잖아요. 어떤 예. 장면이 예상되시는지.
2: 오세훈 후보는 이제 다 쏟아부어야죠 오늘.
0: 오늘.
2: 예, 정원호 후보 저는 정원호 후보 목소리를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워낙에 발언하신 적이 적어서 제가
0: 아,
2: 이게 비꼬는 게 아닙니다.
0: 예, 예, 예.
2: 도전자가 어떻게 저렇게 숨느냐는 비난은 받을만해요. 제가 아. 볼 땐 그동안 행적은 그래서 오늘 이제 뭐 토론 방식이라든지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오세훈 후보는 모든 걸 걸고 뭐 비난보다는. 내가 왜 서울시장을 다시 해야 하는지 내가 그동안 네 번에 걸쳐서 서울시장 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적확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 정원우 후보가 서울시장감이 아니라는 것을 소고하고 그거 성공하면 저는 모른다고 봅니다. 결과.
0: 아, 결과 모른다. 네. 자, 민주당.
4: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지금 정원우 캠프에서 예.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동안 네 번 서울시장 하면서 했던 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는데 너무 두꺼워요. 잘못된 거 물어보기만 해도 저는 토론회 끝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굳이 이제 정원우 후보 진짜 오버하면 안 되고
0: 오버하지 말고
4: 아주 품격 있게, 물어보고 답하는 거 듣고 예. 바로 다음 질문 또 하고 다음 잘못한 거 물어보고 그러면 토론회 끝난다.
0: 가만히 보니까 우리 강성필 대변인이 정원 오버랑 좀 닮으신 것 같네. 안경 스타일도 비슷하고.
4: 아 그런가요?
0: 예.
4: 아 정원 오버님 안녕하십니까.
0: 자 강성필 변호사님.
3: 근데 그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악재인 것이 드러난 이슈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실관계를 따지고 막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보고를 했냐 안 했냐 이 논쟁은 유권자들이 별로 관심이 없고 태도에 관심이 있는데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상당히 실책을 많이 했고 뭐 아직 사고 난 것도 아닌데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언급들이 이제 무책임성처럼 보이니까 아마 이 토론회에서도

0: 공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조건 후보가. 예. 근데 반면에 오세훈 후보가 반격을 할 것들은 또 과거에 많이 했던 무슨 사생활이라든가 뭐 형사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유권자들이 보기에 이게 시정을 비판하는 것과 예. 과거의 그 개인적인 문제를 예. 비판하는 것이 예.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서울 시민들이 아주 실용적인 관점에서 후보자를 판단하는데
1: 효능감.
0: 예. 그래서 오세훈 후보는 공격할 무기가 너무 적어서 상대적으로 오늘 토론에서 많이 밀릴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서병호 선생 묻고 계세요.
2: 정원의 문제점을 질문해도 토론 끝날 겁니다. 지금
1: 서로 문제만 질문했구나.
2: 옛날에 그 여성하고 외박 요구하다가 예. 그게 폭행한 거, 거기다가 5.18 팔아서 변명한 거
1: 예.
2: 이것도 있고요.
1: 예.
2: 그다음에 칸쿤에 예. 임모시하고 갔다가 예. 남자하고 간 것처럼 한국의 심사위원 서명도 없는 거
1: 예.
2: 이 문제도 있고요.
1: 예.
2: 그다음에 기부채납을 굿당 무녀 있잖아요.
1: 예.
2: 기부채납을 요구해놓고 그게 안 받았어요.
1: 예.
2: 즉 갑질이가 지금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 있고요.
1: 예.
2: 또 통일교하고 유착
1: 예.
2: 대각이 또 여수의 부동산이나 그것도 벌써 나옵니다.
1: 예.
2: 성동 수련은 이런 이제 문제도 있고요. 그래도 이게 뭐 제가 보니까 도이치
3: 이제.
2: 도이치 못해서 그렇게 요구하더니 그게 골프대에 협찬받고 앉은 거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 질문하면 토론쇼 끝나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거 뭐 오세훈 씨가 직접 네거티브 하진 않을 것 같고
1: 예.
2: 제가 대신한 거고
1: 지금
2: 정책적으로 아마 부동산이나 정책적으로 아마 오세훈 씨가 가지 않을까 제가 대신 이야기해 준 거예요.
1: 네. 지금 안판 승부를 통해서?
2: 예.
3: 그런데
2: 오세훈 씨가 이렇게 네거티브로 가진 않을까.
1: 여기 정원 후보 대역이 있으니까
3: 서정 변호사님 예. 대신에 자, 다 좋으신데 자, 이거 하나는 그래도 꼭 전정할게요. 아니, 지난날의 과거의 폭행 사건에 대해서
1: 예.
3: 무슨 여자 종업원과 외박을 안 나간 것이 그래서 수가 틀려서 폭행을 했다. 이걸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 그 부분은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혹이라고 하셔야죠.
2: 예,
1: 예. 예, 또 강하게 반론하면 또 서면서 바로 이게 또
3: 네.
1: 예.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도 어제 있었어요. 양양자 후보, 추미애 후보, 조홍천 후보 사이 세 분이 토론을 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4: 전 있는지도 몰라 죄송합니다.
1: 아, 근데 일단
5: 거기까지는
1: 밤 늦게 해. 밤 11시 네, 오늘도
5: 몰랐어요.
1: 서울 시작도 11시인데 어제도 11시 이후에서 굉장히 피곤한 한데 근데 우리 또 한파선부 제작진은 그 피곤한데 또 봤어. 다 봤어. 우리 또 그러면서 그 다 그 평택을 끝내고 집에 가서 또 막
2: 또 네 명 다 안 본 것 같은데
5: 발전해서 질문제 있어서 클립은 살짝 봤어.
1: 아, 그래 그러셨구나. 아,
0: 녹취로 이렇게 정리해서 좀 이거 봤는데
1: 예.
0: 저는 진짜 양양자 후보에 대해서 좀 많이 실망했어요.
1: 아 그래요.
0: 이게 그래도 그 이제 일각에서 어떤 우려가 있었냐면 추미애 후보는 법사위원장 하면서 굉장히 강성이고 공격은 잘하지만 행정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공백이 있지 않을까?
1: 예.
0: 그리고 민주당 내부의 경선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에 야 이거 혹시 뭐 반도체니 막 이런 얘기 나올 때 양양자 후보가의 질문에 당황하거나 밀리면 어떡하지? 이 고민을 했는데 양양자 후보가 너무 큰 실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반도체가 이제 경기도에서 소득이 많잖아요.
1: 예.
0: 반도체 업체들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법인세가 많이 거치니까 그 법인세 가지고 경기도에서 뭘 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단 말이에요.
1: 예.
0: 근데 그 법인세는 경기도로 가지가 않는다. 예, 불교부 단체다 경기도는. 법인세는 어떤 경로로든 올 수가 없다 경기도에. 이제 이 공격을 하니까 아무 대응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양현정 후보는 정말 기본적인 행정에 대한 식었구나. 그걸 노정했다고 봐요.
1: 예, 잠파수 무승부사들 동력도가 12,000명까지 갔습니다. 네 분께 감사드리고 네 분을 사랑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 감사드리고 2부에서는 박주민 의원 만납니다.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 CBS 1분 기상정보입니다. 이번 한 주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이 다소 주춤했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이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더워지겠습니다. 특히 주일에는 서울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갈수록 더위가 한층 더 심해지겠습니다. 6월 여름이 바짝 다가온 만큼 이제부터는 여름 더위에 대한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대구 17도, 광주 16도, 원주 대전 15도로 오늘보다 낮게 출발하겠습니다만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28도, 청주, 광주, 대구가 27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좀 더 덥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내일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는데요. 한낮의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 모두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어지면서 시야가 답답할 수 있겠는데요. 교통안전

0: 오늘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1: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30킬로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오뚝 유세단의 단장이시죠. 박주민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단장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단장이시네요. 오뚝 유세단.
1: 네, 오뚝 유세단입니다.
0: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만들어진 오뚝 유세단?
1: 그러니까 뭐, 경선을 치르게 되면 예. 승자도 있고 패자도 있게 됩니다. 예, 예. 그런데 항상 경선의 그 휴증으로. 예, 예. 당이 이제 제대로 된 힘을 못 내는 경우가 많아서
0: 경선 탈락하신 분들이
1: 예, 예. 과거에도 그래서 경선을 탈락했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민주당의 경우에는 예. 여러 가지 지원을 했었어요.
0: 예, 예.
1: 그 전례라든지 그런 사례에 비춰서 이번에도 좀 그렇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당대표님 제안을 하셨고 오뚝이라는 이름은 이소영 의원이 좀 내서 경선 탈락자들로 구성된 유세단이 구성이 돼서 지금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도 서울시장 경선에서 네. 참여하신 바가 있었으니까 네.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서 네. 당의 승리를 위해서 뛰어달라 네. 그 선두에 우리 이제 박주민 의원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우리 오뚜기 유세는 대변인 뭐 사진 촬영해 주시는 분 다 경선에서 떨어지신 분들로만
0: 아, 그래요?
1: 네. 오. 안 떨어진 분은 들어올 수 없는
0: 아 네. 자격권이 까다롭습니다.
1: 엄청 까다로워요.
0: 그 어떤 주요 선거에 경선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 실력과
1: 맞습니다.
0: 인품이 있어야 되고
1: 네.
0: 거기서도 심지어 떨어졌어야 되고
1: 심지어 떨어져야 돼요. 예. 그 어려운 떨어지는 걸 예. 해야 되는 거죠.
0: 해야 되는 거니까 예. 선택된 분들인데

0: 제가 일정을 보니까 엄청 그 뭐 후보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1: 왜냐면 후보는 지방선거니까 자기 지방
0: 자기 지방만 있으면 되는데, 하면 되는데 예.
1: 저희는 보통 하루에 4에서 6군데 정도를 돌아다녀요.
0: 전국적으로.
1: 예. 그러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새벽 6시 정도에 버스가 출발합니다. 서울에서.
0: 아.
1: 그래서 이제 경남 내려와서 경남 쭉 돌고
0: 하동.
1: 예, 경남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이제 경북으로 버스가 넘어서 숙박을 하죠.
0: 아.
1: 저는 오늘 사실 원래 예. 숙박을 어제 했었어야 됐는데
0: 예.
1: 오늘 방송 출연이라든지 예. 서울 지역 유세가 좀 잡혀 있어서
0: 아.
1: 저는 좀 올라와서 지금 서울에 있고요.
0: 예.
1: 경북은 지금 서영교 의원님이 책임지고 또 돌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공주, 부여, 논산, 계룡, 어제는 거창, 산청, 진주, 하동 다 돌으셨다.
1: 맞습니다. 예. 제가 태어나서 처음 가본 곳들도 있습니다.
0: 그러면 전국을 이제 다 가보는 그런 경험이네요.
1: 예, 지금 현재는 강원하고 제주 빼고는 다 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0: 예. 예. 의원님 목소리 쉬셨어요.
1: 목이 많이 상해가지고 네. 사실 아까 전까지 목소리가 안 나왔는데
0: 네.
1: 여기 오기 전에 병원에 좀 들려가지고 감기 기운도 좀 있고 그래서 주사를 맞았더니 이제 목이 좀 풀려가지고.
0: 아, 이 방송 출연을 위해서 주사까지 맞고 오시는 투혼.
1: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방송을
0: 예,
1: 위해서.
0: 예, 아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단판 승부가 또 의리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 절대 아니죠, 말이에요. 예. 아, 근데 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에 이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 네.
0: 이게 철거 작업 진행 중이다가 했었는데 의원님도 현장 가보셨죠, 그죠?
1: 오늘 현장에 좀 가봤어요.
0: 네.
1: 가봤고 현장이 너무 처참하고 또 어젠가요 공개된 CCTV 영상을
0: 아유,
1: 봤더니
0: 예, 예.
1: 사고 한 1분 전, 예. 5분 전에도 기차가 지나가더라고요.
0: 아.
1: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아, 정말 아찔한 현재 발생된 사고도 아찔하고 참담하지만
0: 예, 예.
1: 더 참담하고 더 아찔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0: 예. 그렇군요. 속히 좀 복구가 되면 좋겠다라는
1: 네네.
0: 그런 바람을 다들 가지실 네네. 것 같고, 자 이런 거는 이제 지방선거 현안으로 좀 가보면 여론조사 결과 공표 이제 인용 금지 기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1: 네네.
0: 하지만 또 우뚝 유세단 단장으로서 현재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전체적으로
1: 지금 당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네.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한 여섯 군데 정도가 접전 또는 매우 중요한 승부처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전북을
0: 네.
1: 포함해서 서울, 뭐 부산, 경남, 대구 뭐 이런 쪽들. 오늘 조승래 사무총장이 얘기했던 그런 지역이 저희들이 봤을 때도 중요하고도 접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예, 우세 지역을 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전남, 광주, 강원, 제주 8곳
1: 정도로
0: 뽑고 있고 예. 서울, 대구, 부산, 울산, 충남, 경남, 전북 7곳은 이제 접전이다. 경북 1개가 이제 열세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인데
1: 네.
0: 지금 일단 좀 뭐랄까 주목 많이 받고 있는 지역 중 하나가 김부겸 후보가 뛰는 대구인데.
1: 대구죠.
0: 예. 네. 대구는 지금 어떻게 다녀오셨습니까?
1: 제가 대구는 두 번 내려갔었는데.
0: 아, 그러셨군요.
1: 사실 뭐 수치로 말하는 것보다는
0: 예.
1: 제가 느꼈던 분위기를
0: 그렇죠.
1: 좀 말씀드리면.
0: 그렇죠. 현장 얘기 중심으로 해주세요. 예.
1: 작년의 경우에도 예. 뭐 분위기 좋다고 했지만 물론 뚜껑을 열어봤더니 23% 정도밖에 지지율이 안 났습니다. 대선에서.
0: 아.
1: 그래서 뭐 수치로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0: 예.
1: 작년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민주당을 환영해 줬다.
0: 예.
1: 반면에
0: 예.
1: 공격적으로 대하시는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대구에서.
0: 아.
1: 근데 올해 두 번 내려갔을 때는
0: 예.
1: 환영의 정도도 좀 더 강해졌지만 무엇보다
0: 예.
1: 공격적으로 저희들을 대하는 분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0: 아.
1: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아, 민주당도 선택지 중에 하나로는 들어갔구나.
0: 아.
1: 예전에는
0: 고려조차 안 하다가
1: 예전에는 민주당 뭐 좋아한다고 해도 선택의 예. 대상은 아니었다가
0: 예. 예.
1: 선택의 대상도 안 되는데 왜 들어서 까불어?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민주당도 하나의 선택지. 약간 민주당도 존중을 해줘야 되는
0: 예.
1: 그런 느낌까지는 대구가 왔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0: 예. 김부겸 후보는 잘하고 계세요?
1: 김부겸 후보님은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소통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0: 예. 예.
1: 친화력도 되게 좋으시고
0: 그러시죠.
1: 무엇보다 대구 분들이
0: 예.
1: 미안함을 좀 가지고 있어요.
0: 김부겸 후보에게?
1: 네, 후보에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잘 발현이 되고 있고
0: 예.
1: 잘 그런 것들이 좀 소통을 통해서 먹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0: 예. 예. 또 그 달성군의 그 이진숙
1: 박형용?
0: 후보 예. 붙고 있는 박형용 후보.
1: 네.
0: 이분도 좀 요즘 언론 인터뷰 많이 하시더라고요.
1: 네. 이 박형용이라는 분이라든지 예. 또는 뭐 수성구청장도 지금 굉장히
0: 아,
1: 좋다 그러는데 중앙에서 봤을 때는 대구에서 활동하고 계신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주목받기가 어려워요.
0: 그럼요.
1: 뭔가 지위를 갖기가 어렵잖아요.
0: 예.
1: 그리고 뭔가 발언할 기회를 갖기가 어렵고.
0: 그렇죠.
1: 그러나 이분들은 뭐 짧게는 10년, 길게는 뭐 15년, 20년 가까운 세월 네. 동안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활동해 왔던
0: 네.
1: 분들이란
0: 예,
1: 말이에요.
0: 예.
1: 그리고 평가도 나

0: 괜찮았고요. 그래서 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네가 민주당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찍어주는데. 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분들인데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민주당도 하나의 선택지가 된 거예요.
1: 아.
0: 너 민주당만 아니었으면이 아니라 이제는 민주당도 선택지가 됐는데 내가 봐도 너 괜찮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주목도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1: 예.
0: 찍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론조사가 아하. 돌면.
1: 아하. 예. 실제로 대구 가셨을 때도 박경영 후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셨어요.
0: 박경영 후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몇몇 구청장 예. 후보들은 예. 형이 되게 좋고
1: 아하.
0: 기대감을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아하. 무엇보다도
1: 예.
0: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1: 대구 맞아요.
0: 대구가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뭔가 지역의 발전에 새로운 계기나 전기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 속에서 민주당도 하나의 선택지로 떠오른 거고. 근데 그 봤더니 십몇 년 동안 쟤는 떨어져도 또 나오고 떨어져도 또 나오면서 계속 네. 지역 주민들에게 열심히 뭔가를 어필하고 해왔던 친구들이 또 눈에 이제 들어오고.
1: 그렇죠.
0: 이렇게 되는 거죠.
1: 네. 그래서 대구도 기대해볼 만하다는 바람과
0: 상당히 이례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1: 그렇군요. 네. 부산 북가 오늘 이제 하정우 후보, 박민식 후보, 한동훈 후보 세 분이 이제 TV 토론회 드디어 했습니다. 네. 첫 번째 TV 토론회 이제 사전 투표 마지막 토론회가 됐는데 부산 북값도 즉 여론조사 상으로는 하정우 후보가 열세인 상황도 좀 나오고 있기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0: 부산 북값도 제가 갔다 왔는데
1: 네, 네.
0: 사실은 지금 상황은 박민식 후보의 표가 한동훈 후보 쪽으로 옮겨가는 형상이지 하정우 후보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1: 아 그런가요?
0: 네.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가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10%대로
1: 예.
0: 많이 줄으면서
1: 예.
0: 그 표가 이제 지금 한동훈 후보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양상인데
1: 예.
0: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북갑의 많은 분들이 시장은 전재수, 구청장은 정명희, 국회의원은 하정우로 해서 국가합을 예. 이 삼각편대로 한번 발전시켜보자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여기는 진짜 확실히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전재수 의원의 영향력이 강한 곳입니다.
1: 국가.
0: 예.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예. 내일 이제 사전 투표 첫날이긴 합니다만 6월 3일까지는 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0: 네, 맞습니다.
1: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이제 어제 저희 한판 승부에서 이제 김용남 후보.
0: 네.
1: 조국 후보,
0: 네.
1: 그다음에 유희동, 황교안, 김재현 후보 다섯 분 네. 함께 토론회 진행했습니다.
0: 네. 힘드셨을 것 같아요.
1: 아니 뭐 저희 방송은 저희 일이니까요.
0: 네. 네,
1: 힘들지 않았고요. 아무튼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지금 이제 조국 후보,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0: 네, 네, 네.
1: 그 김용남 민주당 후보 두 분이 계속하고 있고 어제도 두 분이 제일 치열하게 토론을 진행하셨거든요.
0: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네. 엎치락뒤치락.
1: 그러니까요.
0: 뭐 또 업체력 뒤치를 하는 가운데 그 격차도 오차범위네요.
1: 예, 맞습니다. 예,
0: 그렇게
1: 예.
0: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 예, 당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사실은 이제 당연히 이제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하는 입장이시겠지만
0: 뭐 민주당이야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맞죠.
1: 예, 예, 예. 예. 근데 이제 두 당이 그래도 우당이잖아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0: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격렬하게 경쟁하다 보니까 이 지선 이후에 또 두 당과의 관계 어떻게 될 것 이런 것까지 우려가 많으시거든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선거 과정이 과열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1: 예.
0: 이 과정이 또 잘 관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선거들이 있거든요.
1: 예, 예.
0: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과열 양상이
1: 예.
0: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올 상황이라서 좀 약간 답답한데
1: 예.
0: 이제 선거가 끝난다고 해서 또 정치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선거가 끝나면 또 다른 정치가 시작됩니다.
1: 아, 명언이네요.
0: 예, 그 예.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갈등도 조정되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1: 사실 어제 밤까지 정청래 당대표가 평택 단일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되긴 했었는데.
0: 정확히는 뭐 유희동 의원하고 황교안 의원이 단일화한다면 뭔가 예. 전략적 판단과 고민이 필요한 정도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네.
1: 예. 근데 오늘 상황은 거의 이제 단일화가 조국혁신당과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제가 이제 사실은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제 그 토론을
1: 예.
0: 다 보지 못하고요.
1: 네, 클립으로, 유명한 클립들이 많습니다.
0: 네, 클립으로 예. 좀 봤는데
1: 예, 예.
0: 그 분위기에서 단일화 어렵죠.
1: 아, 클립 보시니까
0: 예.
1: 예, 토론 클립 보신 박주민 의원의 반응은
0: 네.
1: 단일화 어렵겠다 보시니까
0: 네.
1: 아 그렇군요. 자 일단 서울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0: 네.
1: 이제 우리 의원님이 또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도 나오셨기
0: 네.
1: 때문에 무엇보다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은데 오늘 토론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늘
0: 아무래도 쟁점과 이슈는 많을 테지만 최근에
1: 예.
0: 불거진 안전 이슈가 주요한 이슈로 다뤄질 것 같아요.
1: 예.
0: 그 가운데 이제

0: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얼마나 일을 안 해왔고 얼마나 무책임한지가 좀 잘 드러나면
1: 예.
0: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성공한 그런 토론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0: 제가 봐도 예. 오세훈 시장 그동안 상당히 여러 번 그리고 오랫동안 시장을 역임해봤지만 뭘 예. 했다는 걸 찾기가 어려워요.
1: 예.
0: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잘 드러나면
1: 예.
0: 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그 오늘 토론에서 그동안 뭘 하셨냐라는
0: 네.
1: 그 질문을 가면 네. 정 후보 입장에서는 뭐 수월한 승부가 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유세 기간 동안 그러면 정 후보는 어떤 부분을 또 더 전략적으로 시민들을 만나면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0: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만약에 이제 한다면은 예. 그동안 이제 정책들도 많이 발표했지만
1: 예.
0: 아직 뭐 제가 듣기로는 발표하지 못한 정책들도 많으니까
1: 아, 그런가요?
0: 그런 정책들을 좀 발표하면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좀 넓혀 나가면 좋겠죠.
1: 뭐
0: 당연한 이야기인데
1: 예.
0: 막판으로 갈수록 점점 더 좀 힘을 좀 내면서
1: 예.
0: 보다 많은 분들 좀 만나 나가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요청 뭐 이런 건 있습니다.
1: 좀 현장에서 좀 덜 만난다는 지적이 있으십니까?
0: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예. 지금도 보면 간담회 형식이라든지 예, 예. 현장 소통 같은 거 많이 하는데
1: 예.
0: 승기라는 것을 계속 유지하고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소극적 운영보다는 계속 좀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포인트는 박원석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정원 후보 캠프 전략에 대해서 도전자인데 현역 챔피언 같은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다.
0: 그거는 뭐 상황이나 또는 여건에 따라서 예. 어떤 기조를 가져가는 건 있을 수 있는데
1: 예.
0: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는 각기 지방에서 선거를 치르는 지방선거긴 하지만
1: 예.
0: 분위기를 좀 좌우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1: 예.
0: 개인적으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리면
1: 예.
0: 다른 지역에서의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의 그런 약간
1: 파이팅
0: 요거를 주문하는 거지
1: 예.
0: 현재 뭐 정원호 후보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는 아니에요.
1: 예. 네. 사실 서울시장 선거가 지방선거의 꽃이잖아요 사실은.
0: 꽃이고 영향을 많이 미치죠.
1: 그 전국적으로 네. 영향을 미치기 영향을 때문에.
0: 미치고 또 서울에 아시다시피 지역적으로 보면 뭐 호남 출신 분들, 영남 출신
1: 그러네요.
0: 분들, 충청 출신 분들
1: 네.
0: 다 모여 계시고 또 예. 그분들이 지방에 계신 분들하고
1: 영향을
0: 소통하기
1: 주시고.
0: 때문에
1: 예.
0: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좀 활력 있게 해 주시면은
1: 예.
0: 또 다른 지방에도 조금 더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아니, 기대와 그런 거죠.
1: 이 바람도 예. 있으시고 또 요청도 하시는 건데 의원님이 이 바쁜 유세단 일정 중에 감사 정원
0: 네.
1: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하셨어요.
0: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경선을 뛸 때도
1: 이 예.
0: 감사의 정원은 중단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1: 예, 예.
0: 무리하게 서울시가 이제 준공을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는 준공이 되더라도 옮기겠다. 옮겨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1: 예.
0: 도시의 기능을 좀 봐야 되고 광화문 광장의 의미와 기능 역시 봐야 되는데 사실 조금 거기서 떨어진 곳에 전쟁기념관이 있고요.
1: 예,
0: 전쟁기념관에
1: 예,
0: 한국전 때 참전했던 유엔 참전국을 기리는
1: 예.
0: 동일한 취지의 아주 비슷한 모형의 조형물이 있어요.
1: 좀 작은 작지만
0: 조금 작지만.
1: 작지만
0: 그래서 사실 도시의 기능을 생각하거나
1: 예.
0: 광화문 광장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
1: 예.
0: 중복적으로 거기에 그 조형물을 설치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1: 예.
0: 반대를 했던 건데
1: 예.
0: 거의 뭐 소통 없이 이게 밀어붙인 거고
1: 예.
0: 또 황당했던 건 준공식의 시장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부르지도 않았다는 게 공식 입장인데 와가지고 축소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너무 황당한 장면들이 계속 연출되는데
1: 예.
0: 하여튼 뭐 그래서 저는 뭐 이미 준공됐지만
1: 예.
0: 다른 조치들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1인 시위를 한 겁니다.
1: 근데 이 감사 정원이 제가 듣기로 207억 원이 들었다.
0: 207억 원 들었죠.
1: 그럼 이게 중단하거나 하면 이게 207억 원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0: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그 조형물 자체를 부순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1: 예.
0: 위치를 옮기는 거니까요.
1: 아, 들어서 옮겨.
0: 들어서 옮기면 되는 거니까요.
1: 아, 어디서 옮겨야 됩니까? 그러면?
0: 전쟁기념관에
1: 예.
0: 이미 유사한 취지와
1: 예.
0: 모양의 그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1: 예.
0: 다른 형태의 것들도 한국전을 기리는 그런 공간이 장소 되게 많거든요.
1: 예, 예.
0: 거기 좀 집적시키고 입체화시키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1: 아, 예. 오히려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0: 네네네.
1: 취지도 더 살릴 그러니까 수 있다.
0: 그러니까 외국에서 찾아오시는 참전용사들이 거기 가시거든요.
1: 주로 용사
0: 거기 가셔서 다 예. 둘러보고 이렇게 하시고 또 그분들은 광화문 광장 오셨을 때 광화문 광장의 원래 의미와 취지 이런 것들도 느끼시면 되는 거고요.
1: 예.
0: 예.
1: 근데 일각에서 이번에 그냥 아예 광화문이 너무 많다. 조형물들이 좀 한 번에 좀 가.

0: 준수하고 정리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1: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과 아이디어들이 네. 있는데요. 예. 제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선 당시 아이디어를 냈던 게 광화문 미래 포럼이라는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해서
0: 예.
1: 거기서 광화문 광장의 조성 방식과 운영 방식 같은 것들 논의해 보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BTS 공연이 있었는데
0: 맞아요.
1: 이제 BTS 공연 이후에 다른 어떤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사실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0: 예, 예, 예.
1: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거나 하는데도 그런 시민들의 참여해서 논의하는 구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그 당시 공약을 그렇게 냈는데
0: 예.
1: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예. 만약에 정원 후보가 당선이 되면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1: 제가 이제 냈던 공약 중에 상당수를 이미 가져가셨고 이런 공약들도 가져가시겠죠.
0: 예, 예. 좀 어차피 다 서울 발전을 위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원팀이에요. 계시니까. 예, 원팀이에요.
1: 네, 누구 거라고 구분할 필요가 없죠.
0: 예, 네. 예. 그런 부분 고민도 말씀해 주셨고. 지난주 전북을 가셨습니다.
1: 네.
0: 이원택 후보 지원 유세도 하셨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후보 돈봉투 네. 사건 때문에 네. 제명이 됐다가 지금 이제 거의 부당하다. 이제 민주당 이원택 후보에 대해서는 너무나 그 어떤 당 절차가 간소했고 본인과 비교해서 너무 부당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분은 김관영 후보는 지금 무소속으로 나온 상태고 이원택 후보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김관영 후보의 기세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1: 네. 네.
0: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김관영 후보가 되고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안 될 경우엔 당 지도부도 굉장히 책임론에 휩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국민들이 네. 그 과정을 좋지 않게 봤다는 메시지 될 수 네. 있는 거 아닙니까?
1: 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북이라는 지역 자체가 네.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지역이죠. 그 자체가
0: 상징적이고
1: 상징적이죠.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선거에 졌다라고 한다면은
0: 네.
1: 정치적 의미가 매우 크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난번에 한번 내려 하루 종일 있었거든요.
0: 하루 종일 계셨어요?
1: 내일 또 내려가서
0: 하루 종일 또
1: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으로서는 참 놓치기가 어려운 지역이고 열심히 끝까지 해서 어떻게든 승리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0: 의원님이 가시면 또 전북의 시민들이 많이 알아보실 텐데 네. 뭐라고 말씀하세요?
1: 저에 대해서?
0: 예, 그러니까 의원님께 왜 지금 그 시민 전북의 시민들이 네. 화가 나 있고 왜 요즘 당 이원택 후보보다 김관영 무소속 후보의 지지를 표명하면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 저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내 제가 내려갔을 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보다
0: 예.
1: 서울시장은 어떻게 하고 여기 내려갔냐 떨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100번쯤 하는 것 같아요.
0: 아직
1: 떨어졌어요. 이렇게.
0: 그걸 모르시는 분도 예. 계셨구나. 아쉽지만
1: 예. 예.
0: 그 의원님이 예. 또 정치를 잘 아시는 분이니까
1: 예.
0: 김관영 후보의 돌풍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1: 김관영이라는 분 자체가
0: 예.
1: 제가 봤을 때는 지사로서 일을 못하신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잘하셨어요. 열심히 잘하셨고
0: 예.
1: 또 인간성 됨됨이 이런 것도 매우 좋으시고요. 저하고도 예. 매우 친해요. 그러니까 사실 새만금 예산이 깎였을 때
0: 예. 예.
1: 이원택이라는 분은 예. 지금 후보는 예. 삭발하고 단식하면서 그 세금 깎인 예산을 다시 편성시키려고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또 김관영 지사도 애를 썼었거든요. 저는 그때 원내수석으로 그 협상을 또 주도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협상이 마무리돼서 새만금 예산이 되살아났을 때 제가 명예 전북 도민증을 받았거든요.
0: 아 그러셨구나.
1: 그래서 사실 뭐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이유와 예. 판단 과정을 통해서 당이
0: 예.
1: 이원택 후보로 후보를 정했고 제가 봐도 그게 어떤 당의 어떤 미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김관영 지사하고 저도 굉장히 인간적으로 가깝고 친하지만
0: 예.
1: 무소속 후보로 이렇게 나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쉽고 유감이죠.
0: 예.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이제 명심 논란도 있었는데 김관영 후보가 대통령께 무소속 출마의 불가피성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하자 정청래 대표와 이원택 후보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뭐 대통령님 자꾸 이제 선거에 끌어들이는 거는 저는 예, 맞지 예. 않다고 보고요.
0: 예, 예.
1: 그리고 이미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는 청와대에서 입장이 나왔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0: 심각한 허위 사실 유포다 뭐 이런 예. 상황인 것 같고.
1: 네.
0: 근데 김관영 후보는 지금 반정청래 노선이세요. 만약에 본인이 당선되면 정청래 당대표는 물러나야 된다.
1: 첫 번째는
0: 예.
1: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원택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0: 아, 그래요?
1: 이렇게 먼저 전제를 크게 깔고
0: 예.
1: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김관영 지사가 당선이 된다면 예.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가 끝난다고 정치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0: 아.
1: 예.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원

0: 주택 후보가 이기는 게 민주당에게 맞는 것이고 저는 내일 그래서
1: 또 내려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주사 맞으면서 지금 일정 강력하게 네. 소화하고 계신데 지금 또 엄청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분 중에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에요. 이분이 대구로 갔다가 네. 부산도 갔다가 강원도도 갔다가 대전도 갔다가 충북 옥천도 갔다가 엄청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0: 네.
1: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제 부산에 30일 내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자가치 시장에
0: 탄핵. 이라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났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1: 예.
0: 그 당시 우리 민주당의 의석은 123석이었습니다.
1: 예.
0: 123석으로 탄핵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때 분명히 국민의힘 내에서의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을 한 겁니다.
1: 맞습니다.
0: 그리고 그 과정이 만들어지기까지 국민분들의 어마어마한 열망과 압력이 있었던 거예요.
1: 예.
0: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회의 의결이 있었고 헌재에서도 굉장히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내린 거고
1: 예.
0: 또 형사적으로도 이미 유죄 판결이 났었고 그게 어떤 법원에서 정했던 기간을 충족한 게 아니라 사면복권된 거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러면은 헌법의 엄중함이라든지 또 헌법에 기반을 둔 사법 시스템의 엄중함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렇게 정치적 행보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1: 예.
0: 예.
1: 30초 남았어요. 네, 내일부터 사전투표인데 네.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0: 이번 지방선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소멸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지방은 위기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 예.
0: 이럴 때 중앙정부와 발맞춰서 지방을 살리고 또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후보들 1번 후보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죠.
1: 네.
0: 1번 후보를 예. 많이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더불어민주당 오뚝 유세단 단장이십니다. 지금 굉장히 강행군 하고 계시는데 건강하게 선거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0: 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네,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본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현장 방송 블루 락커룸이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CBS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보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제 생활에는 저를 감동시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순간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활은 바로 이런 조각들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책 속 이야기. 중국의 인류학자 샹바오, 낯선 사람들과 부근 만들기 속 한 문장입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20번째 페이지. 미국 정부가 공개한 UFO도 이분 책 쓰는 속도는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UFO를 사랑하는 전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네,
1: 오늘 소개 멘트에 굉장히 부담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2: 아닙니다.
1: 아, 이쯤 되면 뭐 이런 표현 함부로 쓰지 말라고는 했지만 천문학적인 속도가 아닌가 싶은데 그새 또 신간을 내셨더라고요.
2: 네, 근데 사실 이번 신간은 제가 잡지사 덕분에 완성할 수 있는 신간이었거든요.
1: 그런가요?
2: 그 네. 잡지사에서 제가 간간이 스타리안 나잇이라고 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전해드렸는데 그때 전해드렸던 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잡지사와 너무나 인연이 깊은 아주 특별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지구인에게 별로부터라는 제목이군요.
2: 네, 맞습니다.
1: 예쁘게 나왔네.
2: 아, 감사합니다.
1: 저게 또 잘 되면 또 네. 스타리안 나이트 영상도 다시 또 조명을 받고.
2: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1: 그리고 이제 별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네. 또 잘 되면 시리즈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만 부작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 이번에 이제 별 12개를 넣었기 때문에 뭐 앞으로 남아있는 수백 개 별을 더 생각하면 무궁무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 네, 잡지사 구독자라면 서점 가실 일이 있다면 네,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뜨거운 이슈 하나를 먼지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 정확하게는 미국 전쟁부가 UFO 또는 UAP

0: 이 관련 자료를 연이어서 풀고 있습니다. 현재 2차 자료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공식 사이트의 조회수가 벌써 10억 뷰를 넘을 정도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먼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 시간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UFO라는 단어 워낙 익숙하고
1: 네.
0: 뭐 가져오셨어요?
1: 아, 외계인 친구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0: 예, 예,
1: 네, 왜냐하면 네. 제가 알지 못하는 또 비밀을 이 외계인 친구들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0: 오늘요?
1: 네. 아, 제가 오늘 외계인들의 네. 정보를 조금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 저 친구도 말을 하는 건가요?
1: 제가 한번 말 시켜보겠습니다.
0: 아, 예, 알겠습니다. 귀여우세요, 참 교수님께서. UFO라는 단어 워낙 익숙하고 UAP라는 단어도 이제는 좀 눈에 익는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UFO와 UAP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단 개념 정리부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사실 뭐 우리한테는 아직도 UFO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긴 하죠. 워낙에 많이 쓰였기 때문에 UFO는 좀 더 직관적이긴 해요. 말 그대로 확인되지 않은 비행 물체.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UFO라는 단어가 사실 어감상 조금 비과학적으로 느껴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뭔가 하늘에 떠있는 풍선만 봐도 거기에 외계인을 태워서 이게 외계인 우주선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음모론 같은 성격도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0: 네.
1: 오히려 이걸 좀 공정하게 보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이고 드라이한 과학적인 어휘로 바꾸려는 노력 중에 하나로 UAP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0: 네.
1: UAP는 사실 의미가 중간에 좀 바뀌긴 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모두 일컫는 표현으로 에어리얼 페노메논이라고 불렀어요.
0: 예.
1: 근데 이게 하늘 말고도 네. 지상에서도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0: 예.
1: 그래서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단어를 바꿨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 A가 에어리얼이 아니라 어노멀리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변칙현상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모든 지상과 공중에서의 모든 변칙현상을 지금 포함해서 얘기하는 게 UAP이고 그중에 하나가 UFO다라고 보시면
0: 그렇죠.
1: 되겠죠.
0: 이상현상 중에 비행체를 다룬 게 UFO가 되는 거고
1: 맞습니다.
0: UAP는 포괄적인 개념.
1: 네.
0: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미 정부가 공개한 자료 진짜 화제인데요. 여기 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 정부는 왜 이런 자료를 이렇게 공개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1: 사실 뭐 정확한 미국 행정부의 의도까지 제가 알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표면적으로는 이런 의도가 있을 거라고 많이 분석을 합니다. 이제 어쨌든 이번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정부와 달리 좀 더 우리는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꽁꽁 숨겨져 있던 어떤 기밀 자료 같은 걸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모두가 살펴보고 알아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보를 열어놓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1: 그러면 이번에 미국 국방부 전쟁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그 자료들이 어떤 자료들인지를 보면
0: 네.
1: 대부분 공군 파일럿들이 비행 중에 촬영한 영상들이 많아요.
0: 네, 맞습니다.
1: 사실 그게 너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공군 파일럿은 심지어 민간기도 아니고 공군 파일럿은 군인이잖아요.
0: 네.
1: 그러면 하늘에 뭔가 수상한 게 떠있다라고 하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겁니다.
0: 눈에 불을 켜고 보겠죠.
1: 맞아요.
0: 일단.
1: 예. 설령 그 실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 흘러나온 풍선이라 할지라도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정말 추적을 하면서 열심히 쫓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0: 그쵸.
1: 현재 대부분 접수되고 있는 UFO, UAP 영상들의 출처 대부분은
0: 예.
1: 다 공군 파일럿들이 촬영한 게 상당히 많아요.
0: 그거 자체는 이상하지 않다.
1: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되게 또 이슈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폴로 우주인들이 아폴로 12호, 17호 이런 미션을 날아갔을 때
0: 네.
1: 달에서 뭔가 수상한 거를 찍었다 아니면 뭔가 수상한 거를 목격했다고 증언하는 관제 기록들이 남아있다라고
0: 예.
1: 해서 또 그게 이제 공개되고 사람들이 또 진짜 신기해하는
0: 뭐 반세기 만에 공개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1: 맞아요. 이제 그런 예. 논란들이 조금 있었죠.
0: 예.
1: 그래서 오늘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정말 이게 과학적으로 봤을 때
0: 네.
1: 외계인들이 타고 온 우주선이라고 볼만한지
0: 네.
1: 또 아폴로 우주인들은 대체 뭘 본 건지
0: 네.
1: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토파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토파
1: 네.
0: 주시죠.
1: 네.
0: 과학자들은 이번에 뭐 자료 공개된 걸 대체로 어떻게 보고 또 우리 먼 교수님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1: 사실
0: 네.
1: 저도 내심 기대했어요. 왜냐면 굉장히 좀 두근두근 거리게 또 굉장히 잘 그 기분을 고양시켜 놓았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는 좀 다른 퀄리티의
0: 네.
1: 대단한 자료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되게 흥미롭게 기다렸거든요. 근데 사실 자료가 막상 공개되었을 때 과학자들 대부분은 좀 김빠진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봐왔던 자료랑 퀄리티나 형식적인 측면에서 크게 다른

0: 게 없었거든요.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여전히 과학자들이 이 UFO라는 이슈에 대해서 네.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네. 여전히 흐릿한 영상 자료 한두 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인 분석으로 제대로 들어가려면 그 이미지 한두 장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 뭐 레이더 관측이라든지 아니면 스펙트럼 관측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어떤 생물학적인 표본이나 어떤 분석 결과라든지 네. 이런 다양한 자료들이 함께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네. 그거를 한 데 모아놓고 메타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대다수의 UFO 관련 자료들은 되게 흐릿한 사진 한두 장 아니면 아주 짧은 몇 초짜리 영상 정도에 머물고 있다 보니까
1: 항상 궁금한 게 왜 UFO 사진이라는 거는 이 기술이 그렇게 발달했는데 화질이 저렇게 안 좋으며
0: 그러니까요.
1: 왜 저 사물을 네. 한 프레임에 한 각도에서밖에 찍은 게 없는 것인가 네. 그런 게 항상 궁금하긴 했어요. 예.
0: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뭐 단순히 이거 음모론이야 라고 치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네네.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UFO가 있습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둘 중에 한쪽에 치우친 의견이 아니라 UFO의 존재를 따지기 전에 애초에 UFO와 외계인 음모론을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의 방법론, 분석 방법 자체가 얼마나 과학적인 틀을 갖추고 있는지를 따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 네. 당연히 UFO가 정말 지구에 몰래 오고 있는지 아니면 외계인들이 지구에 찾아오고 있는지 알지 못하죠.
1: 네.
0: 저도 모릅니다.
1: 네.
0: 뭐 정말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스러운 기지에서 외계인들이 고문당하고 있을지 누가 네. 알겠어요? 근데 저도 모르지만 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현재 대다수의 UFO를 사랑하시는 덕후분들이 네. 열심히 UFO 이미지를 분석하고 영상을 분석하겠답시고 하시는 네. 그런 조사 방식이
1: 네.
0: 안타깝지만 기본적인 과학적인 틀을 갖추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1: 아, 그거를 오늘 알려주고 싶으시다.
0: 그거를 네.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사실 저는 이게 그분들을 단순히 음모론자로 취급하고 놀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1: 예, 예.
0: 좀 더 과학적인 틀을 갖추고 네. 과학적인 오해를 풀어오신다면
1: 네.
0: 우리 과학자들도 네. 훨씬 열린 마음으로 함께 토론회장에 나서서 함께 공론화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너무 비과학적인 방법론에 매몰되지 마시고 좀 더 과학적인 분석의 틀을 갖추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나온 겁니다.
1: 오히려 외계 생명에 대한 가능성을 끊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추적하고 탐구하는 분들이 이 천문학자, 과학자분들이라는 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미 정부에서 공개한 자료들이 과학의 틀에서 봤을 때 어떤 점에서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지. 예.
0: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들어서 많이 공개되고 있는 UFO 영상들 대다수가 공군 파일럿이 촬영한 영상이잖아요.
1: 네.
0: 근데 이 파일럿들 그 전투기에 달려있는 카메라들의 특징이 대부분 적외선 카메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적외선은 구름을 꿰뚫고 그 너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 미지근한 물체가 뭐 배터리가 들어있거나 엔진이 들어있어서 뭔가 수상한 적국의 비행 물체가 구름 속에 숨어 있어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1: 네.
0: 우리가 뭐 이렇게 누가 쳐들어왔는지 아닌지 확인할 때 벽이나 장애물 너머까지 온도를 잴 수 있는 열 영상을 찍잖아요.
1: 예, 예.
0: 그러니까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 UFO 영상들 대부분 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게 많습니다.
1: 네.
0: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적외선 카메라는 결국에 뭘 찍는 거냐면 그 물체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찍는 게 아닙니다.
1: 그러면요?
0: 그 물체에서 뜨거운 곳을 찍는 거예요. 뜨거운 곳을 찍어요. 아쉽게도 네. 대부분의 UFO 이미지를 간단하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시도를 하냐면 그 적외선 영상에 찍힌 하얗게 빛나는 그 부분에 윤광만 땁니다. 그리고 영상 속에 하얗게 빛나는 그 영역이 세모나니까 이 비행체는 세모 모양일 거야. 아니면 이 윤곽을 따보니까 이 네모난 윤곽이 그 사각형 모양이니까 얘는 사각형 큐브 모양의 UFO야.
1: 뜨겁지 않은 곳은 아예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0: 맞습니다.
1: 생각해버리는군요.
0: 그래서 예. 사실 특히나 적외선 영상 대부분의 공군 파일럿들이 공개하고 있는 그런 적외선 영상에서 하얗게 보이는 그 가장자리만 따서 그걸 그대로 UFO의 윤곽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1: 네.
0: 사실 과학적이지 못한 기준이 되는 거죠.
1: 심지어 아까 AI로 개선 작업을 거쳤을 때는 더 수상해 보이는
0: 네.
1: 그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는데
0: 맞아요. 예. 이게 또 되게 재미있는 게 네. 워낙에 또 요즘에 인공지능들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1: 네.
0: 이 UFO 영상을 또 개개인들이 분석하시는
1: 네.
0: 분들이 이렇게 화질이 낮은 이미지를 그냥 인공지능에 입력을 하고 네. 너가 화재

0: 를 개선시켜줘라고 해서 튀어나오는 사진을 그대로 믿으세요. 근데 사실 그거는 올바른 판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사실 그 화면 속에 찍힌 게 물론 뭔지는 알수 없겠지만
1: 네.
0: 적어도 그 가장자리를 그대로 믿고
1: 네.
0: 윤곽선을 그대로 믿고 판단하는 건 조금은 어렵다라고
1: 어렵다.
0: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굳이 뭐 AI로 적외선으로 촬영한 걸 AI로 개선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이제 영상을 압축하거나 하는 과정에서도 좀 착시가
0: 맞아요.
1: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0: 이게 우리가 그 영상 같은 거
1: 네.
0: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높은 용량의 고화질 영상을 막 메신저로 보냈다가 또 인스타에 올렸다가 또 그거 다운받아서 또 내가 보관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자동으로 영상이 열화되거든요. 왜냐면 원본 파일이 너무나 용량이 크기 때문에 어디에 업로드하거나 또 내가 다운받거나 메신저로 주고받거나 할때 자동으로 파일이 압축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상이 프레임마다 세밀하게 변해야 될 텐데 이걸 압축시킨다는 거는 프레임의 개수를 줄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초에 60컷인 영상이 있었는데 이거를 30컷으로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압축하는 알고리즘에서 그러면 이 사라진 그 이미지들을 어떻게 보강하냐면 이 사이사이 뜨문뜨문 비어있는 그 구간을 자동으로 그냥 연속적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1: 패턴에 따라서
0: 맞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냐면 예를 들어서 어두운 배경으로 밝은 점 하나가 날아가는 영상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고화질 영상에서는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열화된 버전에서는 갑자기 움직인 그 밝은 점 뒤로 뭔가 어색한 흔적이 남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1: 가끔 이제 비행체 뒤에 약간 꼬리 같은 게 달려 있어서 더 수상쩍다 뭐 이런 것도
0: 맞습니다.
1: 있는데 그런 것도 그렇게 열화된 결과다 볼 수도 있겠네요.
0: 맞아요. 지금 딱 말씀해주신 저 이미지도 실제 이런 UFO 같은 이상한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답을 제시하는 AARO라고 하는 공식 기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이상현상 조사국이라고 하는 되게 재미있는 곳에서 그 분석한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1: 이상현상 조사국은 공적 기관인가요?
0: 공적
1: 아,
0: 기관이에요.
1: 그래요?
0: 나사에 있는
1: 아, 나사에 있는
0: 기관입니다.
1: 거예요?
0: 네. 그래서 이런 그뭐 사람들 개개인 아니면 그 군사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들 중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분석하고 이제 답을 알려주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 보여주신 것처럼 저렇게 뭔가 쓱 지나가면서 마치 비행 물체가 엔진을 분사하고 남긴 흔적처럼
1: 맞아, 맞아.
0: 보이는 그런 흔적들이 단순하게 영상 압축 알고리즘에 의한 글리치라는 판단을 여기서도 내리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 밖에도 뭐 적외선 영상으로 이제 주로 찍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UFO를 그로 인해서 생기는 왜곡 어떤 걸또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외선 영상은 특히 온도를 찍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도 가능해요. 그 영상 속에서 뭔가 비행 물체가 적당히 미지근한 온도를 갖고 있어서 배경보단 뜨거웠으니까 잠깐 영상 속에 찍힐 수 있어요. 근데 그 비행 물체의 온도가 식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엔진이 달려 있는 아니면 프로펠러가 돌고 있는 드론 같은 거였다고 했을 때뭐 갑자기 시동이 꺼져서 뭐 온도가 내려간다거나 그러면 배경하고 온도가 비슷해질 수도 있습니다.
1: 그러네요.
0: 그러면 이제 적외선 영상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대로 또 UFO 영상으로만 보게 되면 갑자기 순간이동하거나 갑자기 스텔스 기능을 켜서 슉 사라지는 것 같은 더 이상한
1: 사라졌어
0: 모습으로
1: 방금.
0: 보이게 되는 거죠.
1: 방금 스텔스 기능 켰어요.
0: 맞아요. 근데 저런 현상은 사실 적외선 영상에서 너무 흔하게 벌어집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촬영을 해도 너무 자주 벌어지고요. 이거를 아예 전문 용어로 열적 크로스오버, thermal 크로스오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현상으로 벌어지는 되게 사소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1: 그러니까 가끔 이제 저런 영상에서 특히 뭐 갑자기 뭐 사라진다, 등장한다, 갑자기 뭐 인위적으로 급 방향 전환을 급하게 할수 있다. 그런 걸 보고 이제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저 정도 기술이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한다. 약간 뭐 이런 댓글도 많이 본것
0: 특히 이제
1: 같은데.
0: 저런 크로스오버로 인한 오류가 제일 극적으로 벌어지는 사례 중에 하나가 어떤 뜨거운 형체가 있는데 하필이면 가운데 부분만 온도가 좀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뭐 그게 정확히 정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영상 속에서 마치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였던 물체가 둘로 분리되었다가 다시 붙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이런 영상을 분석하는 게 거를 업으로 삼고 있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냥 열적인 크로스오버로 인한 너무 흔한 현상들인
1: 당연히 그렇게
0: 거죠.
1: 생각하시는군요.
0: 네, 맞습니다.
1: 좋습니다.

0: 이제 적외선 촬영이라는 게 형태를 정교하게 그리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떤 열의 정도를 포착하기 위한 용도라는 데서 오는 그런 왜곡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운동 시차에 대한 이해 부족?
1: 네, 뭡니까, 맞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저런 UFO 영상을 보면 진짜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인간의 기술을 초월하는 어떤 미지의 존재가 탄 우주선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0: 네.
1: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나 요즘에 또 미국 국방부 전쟁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대다수의 자료는 비행기를 타고 있는 전투기를 타고 있는 파일럿이 촬영한 거예요.
0: 네.
1: 그리고 파일럿의 카메라는 특성상 어떤 수상한 물체가 있으면 이거를 정조준해서 딱 타겟팅을 해놓고 그거를 쭉 따라가면서 찍을 수 있습니다.
0: 예.
1: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촬영하고 있는 비행기 자체가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빠르게 움직이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러면 설령 그 촬영하고 있는 비행 물체 UFO가 가만히 멈춰 있더라도 그걸 찍고 있는 카메라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뒤에 배경이 되게 빠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운동시차라고 부르거든요.
0: 네.
1: 실제로 이 운동시차가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0: 네.
1: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느리게 움직이는 풍선보다 빠른 속도로 앞질러 가고 있다면 처음에는 나한테 다가오다가 갑자기 방향을 트는 것처럼 네. 보일 수도 있고요.
0: 네.
1: 대표적으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건 우주에서도 벌어지는데
0: 네.
1: 지구에서 화성을 볼 때도 이상한 움직임을 보여요.
0: 지구에서 화성을 볼 때요? 네. 어떤 이상한
1: 일단
0: 움직임이?
1: 당연히 지구랑 화성은 평범한 행성이잖아요.
0: 네.
1: 다 그냥 태양을 중심에 두고 각자의 속도에 맞춰서 궤도를 돌고 있을 뿐이에요.
0: 그렇죠. 예.
1: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구에서 화성을 보면 그냥 일자로 쭉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으로 밤하늘에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실제 화성의 겉보기 움직임을 보잖아요.
0: 네.
1: 그러면 잘 움직이다가 갑자기 유턴을 합니다.
0: 역주행?
1: 네, 역주행을 해요. 그리고 또 유턴을 해서 다시 원래 방향으로 돌아가요.
0: 왜 이런 그렇게 되지?
1: 루프를 그려요.
0: 어.
1: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마이크를 태양이라고 해볼게요.
0: 네네.
1: 이 태양을 중심으로 안쪽에서 지구가 빠르게 돌고 있고요. 바깥쪽에 화성이 느리게 돌고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지구가 화성보다 더 빠르게 돌다 보니까 네. 가끔씩 지구가 화성을 앞지를 때가 있어요.
0: 네네.
1: 그래서 어떤 네. 일이 벌어지냐면 지구가 화성하고 좀 멀리 있을 때 이때에는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고 화성도 이렇게 가고 있겠죠.
0: 네.
1: 그러면 화성이 그냥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0: 같은 방향으로
1: 예. 그냥 쭉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0: 그렇죠.
1: 그러다가 딱 지구가 앞지르는 역전하는 구간이 있겠죠. 그럼 지구에서 보는 화성의 그 시선이 네.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겠죠.
0: 자동차 추월할 때도 우리가 옆차가 우리보다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1: 맞아요.
0: 거니까.
1: 예. 그 실제로 이런 역행도 자연현상에서도 벌어지거든요.
0: 그러네.
1: 그리고 이건 너무나 단순한 시차 효과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되게 많은 영상 전문가들이 요즘에는 또 3D 분석 툴을 활용해서 네. 가만히 바람 타고 흘러가는 풍선이라고 가정하고 실제 그 영상을 찍었던 공군 파일럿의 속도를 적용했을 때
0: 네.
1: 가만히 멈춰있는 풍선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지를 또 그 테스트해서 설명 자료로 보여주는 자료들도 되게 많거든요.
0: 네.
1: 근데 그런 걸 보면 저도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극적으로 착각을 일으킬 수 있구나라는 게 되게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0: 한때 그 미국 청문회에서도 공개돼서 좀 이슈가 됐던 것 중에 Go Fast?
1: 네네
0: 예, 영상이 있는데요. 저 영상입니다.
1: 아 맞습니다.
0: 네.
1: 저것도 보면은 바다를 배경으로 진짜 엄청 빠른 무언가가 슉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0: 맞아요. 예.
1: 근데 저것도 저건 그나마 다행히도 저 오른쪽 왼쪽에 있는 수치들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0: 예.
1: 당시 그 촬영 당시에 그 제트기의 속도라던가 고도라던가 이런 거를 바탕으로 실제 나사에서 공식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결과 저 물체는 엄청 커다랗고 엄청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한 뭐 만 피트 이내에서 적당히 한 10노트 안팎의 바람 타고 천천히 흘러가는
0: 네.
1: 풍선 정도인 걸로 추정된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0: 그렇구나.
1: 사실 우리가 저런 영상이나 사진을 분석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0: 예.
1: 안타깝지만 사진 한 장 혹은 영상 하나 정도 가지고는 사실 정확하게 그 물체까지의 거리나 속도를 알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적어도 그 물체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알려면
0: 네.
1: 두세 장 이상의 스틸컷은 필요하겠죠.
0: 예.
1: 게다가 또 우리가 제일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애초에 물체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그 물체에 대한 판단이 완전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잘 떠올려

0: 보시면 비행기 되게 빠르잖아요.
1: 네.
0: 근데 아주 멀리 하늘을 날아갈 때 우리가 눈으로 보면 별로 안 빠르게 보여요.
1: 세워라 내워라.
0: 되게 천천히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예. 반대로 내 눈앞에 슝 날아가는 파리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파리랑 비행기랑 달리기를 하면 누가 더 빠르겠어요?
1: 비행기가
0: 빠르죠.

0: 숫자조차 없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판단을 하기 되게 어렵고 정말 엄청나게 커다란 무언가가 아주 먼 거리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건지 아니면 아주아주 조그만 무언가가 코앞에서 적당한 속도로 날아가는 건지 이거를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울 겁니다.
1: 적외선 촬영을 위한 오류 그리고 운동 시차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생긴 오류에 더불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 중요한 게 이제 같은 대상을 좀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게 나오면은 네. 우리가 진짜 조금 신뢰가 갈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0: 사실 요즘에는 네. 이런 데이터가 되게 실제로 유용합니다.
1: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더 사람들이 동요하고 관련 영상을 10억 뷰 넘게 봤다는 거는 자료 공개 주체가 미국 정부였기 때문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오히려 뭔가 가장 좀 권위 있는 집단에서 UFO 음모론으로 될 수 있는 거를 좀 더 약간 불 지피는 느낌도 드는 것 같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예. 사실 저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둘 다 있고 네. 아마 의도치 않은 결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는 표면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미국 전쟁보의 의도라면 우리는 모든 정보를 나름 투명하게 공개할 겁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 투명성에 대한 남다른 의지를 보여주는 액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1: 네.
0: 근데 그랬을 때 긍정적인 측면은 막상 보면 다 긴빠지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숨길 때보다 네. 차라리 공개한 것이 더 음모론의 회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속 시원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1: 예, 예, 예.
0: 네. 봐라 막상 보니까 뭐 별거 없는 거 아니냐. 다 그냥 아무래도 네. 이 비행물체라는 이슈 자체가 국가 안보와 좀 직결된 이슈다 보니까 조심스럽고 소극적으로 대응했을 텐데 네. 다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 비교적 긴빠지고 평범한 현상이었던 것 같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1: 네.
0: 근데 반대로 또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앞서서 하다 보니까 진짜 그러면 더 숨기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또 다른 방향의 기대를 하게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1: 네.
0: 사실 저 같은 과학자들은 그런 것을 좀 멀리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현재까지의 객관적인 사실은 훨씬 간편합니다.
1: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진님은 UFO나 이제 외계인 부정론자가 아니고
0: 맞습니다.
1: 예, 단지 이제 공개되는 자료들이 과학적으로 설득력이 있는지 혹은 그 설득력을 검토할 만큼의 어떤 근거,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계신 건데요. 그런 또 어떤 철학적인 모순점 이런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미국 정부가 공개한 UFO 자료와 이를 둘러싼 음모론의 진실에 대해서 오늘 먼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와.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렉

중반 미국에서 유행한 오락 잡지나 SF 만화에서 질 나쁜 종이에서도 잘 보일 수 있는 원색 계열을 많이 썼는데 그중 이제 빨강이나 파랑보다는 아무래도 활용도가 덜했던 초록색을 이런 외계인을 그리는데 많이 썼던 그런 이유도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둘리는 왜 초록색일까요? 예, 아시는 분은 너튜브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네, 오늘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먼지님이 가져온 갖가지 외계인 모형도 다 일제히 초록색이에요. 예. 지구인이 떠올리는 외계인 중에는 왜 유독 초록색 외계인이 많을까요? 예, 아무래도 인간과 가장 거리가 먼 피부색이기도 하고 뭔가 파충류나 식물적 성격을 갖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1900년대

0: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군종병이 된 이유요?
2: 이왕 군대 가는 거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1: 신앙심을 지키면서 군복무가 가능하니까요.
3: 그래서 군종병에 지원했습니다.
1: 장병들이 저에게 의지할 때,
2: 신앙심이 더 깊어질 때,
1: 낯선 상황, 힘든 환경에서 군종장교와 함께 활동하면서
3: 저도 더 성장함을 느꼈습니다.
0: 신앙심을 지키며 군복무가 가능한 자아실현과 성장을 위한 통로 군종병. 군종병 지원 요건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군복무와 신앙을 함께 군종병.
0: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7: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울산시장 후보를 민주당 김상욱 후보로 단일화했습니다. 민주당과 진보당은 오늘 하루 동안 진행한 경선 여론조사 결과 김상욱 후보가 양당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선에서 패한 김종훈 후보는 결과에 승복하고 울산시 선관위를 찾아 후보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당일 오전부터 사고 직전까지 고가 아래 철로로 승객을 태운 열차 59대가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고가 붕괴 당일인 지난 26일 새벽 2시 30분부터 사고가 일어난 오후 2시 33분 사이 KTX 등 고속열차 28대와 전동열차 31대가 승객을 실은 채 고가 아래 철로를 통과했습니다. 교량 대들보 역할을 하는 거더가 29mm나 내려앉는 등 사고 징후가 확인됐음에도 즉시 이 구간을 통제하지 않아 고가 아래 철로가 장시간 위험 상태로 방치돼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보다 돈이나 효율성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사회 일각에 여전하다며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승강장에서 홀로 작업하던 청년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진 구의역 참사가 오늘로 10주기가 됐지만 그 이후에도 수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안전은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에서 진행됩니다. 이 기간 유권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오전 6시부터 오후

0: 6시까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 누구든지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2선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강전 실장을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2024년 12월 6일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아 보관했다가 폐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북한 핵시설 관련 정보를 누설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정동영 장관에 대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아 형사 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 3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평안북도 영변과 평안남도 남포시 강선 외에 평안북도 구성을 언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은 오전까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9도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입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 더 깊은 시선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은 홀로선 핵 개인 서로의 이름을 부르다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작가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직책과 부여받은 역할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이름을 정의하고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가 온다고 송기령 작가는 얘기합니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천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0: 여기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전화.
1: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2: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N코.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N코.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2: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레

0: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2: 네. 네.
1: 친정에 온 것 같아가지고. 오늘 드릴 얘기는 그 각자 살고 있는데 혼자 있으면 외로운데 어떻게 살까?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게인은 이제 자기 삶의 주체적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각자 자기 삶을 이제 완성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혼자 서고 나니 드는 생각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좀 작은 것 같고 그 다음에 혼자 있으면 외롭고 그래서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게 된 것 같아요. 먼저 좀 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를 보죠. 이게 도제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어떤 거냐면 공방이에요. 그래서 공방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그냥 배울 수는 없으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동료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apprenticeship, 도제라고 불리우는 건데 여기 있는 공방이 딱 모습이 그겁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이 혼자 계시죠? 아마도 이분이 마이스터일 것으로 생각하고 옆에 있는 분들은 이제 배우는 분들이니까 도제라고 부릅니다. 저희 생각엔 이제 스승이 계시고 그다음 배우는 분들이 계시고 두 개의 계층일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사이에 저니맨이라고 있었대요. 여행하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하면 제일 처음에 이제 어린 나이에 들어와서 배우는 분이 계시고요. 도제. 그다음에 그 위에서 숙련이 된 분들은 떠나는 분들 저니맨이 있고요. 그 위에 마이스터가 있는 3계층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일단 일정 수준 이상까지 기회를 배우고 나면 공방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방에 배운 걸 기반으로 다른 공방에 또 가요. 또 떠나요. 그래서 몇 번이고 바꿔가지고 그만큼의 어떤 새로운 기술과 견문을 넓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견문 넓힌 것만큼의 새로운 나에게 들어왔던 뭐라고 해야 되나 자극 그 다음에 새로운 배움이라는 것이 내 걸 만들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 배운 다음에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서 길드에 이렇게 제출하고 나면 길드가 심사를 한대요. 첫 번째가 품질이 되는지 두 번째가 길드에 있는 다른 분들 거랑 겹치지 않는지 이유가 똑같은 걸 주면 경쟁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걸 만들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면 제출했던 것들이 이제 일종의 증표가 돼가지고 길드의 일원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건 뭐였냐면 상당히 시스템화되어 있구나.

그다음에 그만큼 오랫동안 배우는 거구나. 또 한 가지는 발전을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시스템이 위기를 맞아요. 언제였냐면 산업혁명 때 위기를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시스템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장기간 동안 배우는 건데요. 그만큼 새로운 수요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이유가 주문이 들어와도 기다리세요. 20년 후에. 이유는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수요가 폭발했을 때 이걸 좀 더 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그야말로 이제 증기기관부터 수많은 엔진들이 나온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수요의 공급에 따르는 우리의 확장이 좀 쉬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 뭐냐면 장인에게 좀 불리해요. 지금까지는 장인이 생산의 주체였기 때문에 내가 곧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기계가 만들고 장인은 돕는 거죠. 심지어 그 일을 쪼갭니다. 쪼개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숙련자가 아닌 경우에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따른 약간 좀 슬픈 그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에요. 이게 1900년대 초반에 미국의 공장인데요. 보시면 굉장히 어린 분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슬프죠. 이유가 어린 분들은 이제 교육도 받고 놀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생업에 이렇게 배정되어 가지고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아이고 어린 분들은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린 분들도 일을 할 수 있어. 그 얘기는 일이 쉬워진 거예요. 단순한 일이구나.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분들이 일을 하면 그러면 숙련자가 좀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적게 보상받겠네 이런 게 유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인간과 기계와의 어떤 갓증 같은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 사진이 너무 슬픈 사진이라가지고요. 이 사진이 나온 다음에 노동에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고 더 노동권이 보호된 식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이렇게 힘들었구나라는 걸 알겠다는 거죠. 그래서 봤던 건 뭐였냐면 기계가 들어오니까 편해졌는데 그만큼 사람들은 좀 소외받는구나. 그럼 이런 일들이 과연 이렇게 20세기 초반에만 있었을까에 대한 게 궁금해진 겁니다. 그래서 좀 봤죠. 어떤 내용이냐면 요즘 굉장히 우리가 각광받는 기업들을 본 거예요. 시가총액이니까 보시면 이제 나오죠. 어떤 업종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평가받는지에 대한 여부인데 통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기업, 금융 기업, 그 다음에 뭐 제약업체, 중장비 이런 식으로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었거든요. 요즘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너지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금융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제약도 별로 안 큰데 가운데 파란색으로 엄청 많은 군이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테크, 기술 쪽입니다. 이유가 이게 21세기의 새로운 산업혁명의 엔진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테크 기업이 멋진 걸 만들면 AI부터 로보틱스까지 다른 산업이 수혜를 입습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우리의 엔진이 장착된 새로운 산업은 엄청난 성과를 내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이쪽 기업으로 우리의 관심이 움직이는 거죠. 실제로 보시면 지난 20년간 시가총액이 컸던 기업들을 보시면요. 처음에는 2004년도에는 뭐 예를 들어서 GE라면 중장비라든지 새로운 깊은 기계 쪽이었고요. X는 에너지 기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시티뱅크는 아시는 것처럼 금융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자는 제약업체인데 지금 거의 다 테크 기업이에요. 그만큼 새롭게 엔진이 더 고도화되고 있고 진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일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는 기술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혜택은 뭐냐 하면 아 우리가 하는 일을 기술이 도와주는구나 라는 부분이 있고 반대 그늘은 뭐가 있냐면 그러면 우린 뭐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업에 대한 새로운 내 업에 대한 재정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걱정 반 기대 반 보고 있는 것이죠. 보시면 이게 테슬라의 공장의 꿈이래요. 물론 많은 분들은 일을 스틸 하고 계시겠지만 아직도 사실상 이쪽의 꿈은 뭐냐면 사람이 없는 공장을 꿈꾸고 있다는 거죠.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면 루이비통 만들고 있는 LVMH의 공장이 있어요. 이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이 있고 기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사람 없이 기계만 있을까 혹은 기계 없이 사람이 있을까 양쪽으로 이렇게 분화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세요. 어느 쪽이십니까? 혜택이자 두려움이에요. 아 그래 이제 힘든 일은 기계가 하는구나. 그 다음에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부분의 선택 같은 것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들입니다. 그랬을 때 개인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보는 거죠. 이게 제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 겪었던 일이었는데요. 내용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도반 분들이랑 상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료도 모으고 이런 작업들을 하니까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작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모여야 되는데 이게 모이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안분들이 다 자기의 직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이는 시간, 장소에 대한 것들도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때 기준이 뭐였냐면 첫 번째 2호선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오시는데 전철역에서 가까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오신 다음에 그곳이 설비가 한밤중에도 이렇게 운영이 되는 곳이어야 돼요. 이게 아무 때 오셔야 되니까. 그랬더니 이제 나오는 건 쇼핑몰에 있는 공유오피스였어요. 흥미로운 건 뭐냐 하면 그때 경험을 말씀드리면 한밤중에 가면 주차를 무인 주차장에 합니다. 그 다음에 공유오피스에 들어갈 때 QR코드를 넣고 들어갔는데 역시 무인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필요하면 자료를 뽑아서 하는 프린트 같은 경우에도 무인으로 해서 뽑을 수가 있어요. 중간에 추출하면 스낵 같은 것들 먹을 수 있죠. 근데 그것도 똑같이 셀프 서비스로 스캐너로 하면 역시 무인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출하면 좀 더 식사 같은 게 필요한 경우에는 배달을 시키는데 그것도 역시 앱으로 시키고요. 그리고 정말 새벽 한 2시쯤 됐을 때 그때까지 이제 여는 곳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무인 편의점에 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먹을 걸 구할 수가 있었어요. 흥미로운 건 그걸 먹으면서 오고 있는데 쇼핑몰 봤더니 쇼핑몰 청소도 로봇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수개월 동안 사람을 만나지 않고 책을 썼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현재 사람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빈번한가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서울 시내 밀집된 곳에서 새벽 1시에 식사를 했거든요. 이유가 너무 세미나 늦게 끝났어요. 근데 이제 그 동네만 하더라도 워낙 많은 분이 오시니까 이게 주차가 어려워요. 예전 같았으면 좀 아무데나 세울 수 있어 그랬는데 요즘은 안 되죠. CCTV가 많기 때문에 어림도 없습니다. 물론 제대로 해야 될 것이고. 근데 봤더니 한가운데 요만한 나대지가 있는데 주차장이 들어왔더라고요. 한 20평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요 20평의 주차장을 못 세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20평이라면 한 4개 정도 면이 나오는데 지키는 분의 인건비가 주차를 받는 비용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나오잖아요. 투자 대비 효과가. 근데 그때 어떻게 되었냐면 전부 다 자동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주차장이 돌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주차가 가능했죠. 지금 우리는 사람 없는 환경으로 움직이는 중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민해 봐야겠죠. 그 얘기입니다. 유동화예요. 예전에 어땠었냐면 사람한테 일을 부탁할 때 고용관계였어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 일을 좀 부탁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모집 공고를 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력서를 받죠. 그 다음에 면접을 본 다음에 그분과 함께 일을 하는 구조였어요. 근데 면접 때는 멋진 분이었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신 어떻게 되냐면 먼저 탤런트 공유 플랫폼에다가 그 업무를 올려요. 그 다음에 잠깐만 도와주세요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흥미로운 경우에는 결과가 좋은 경우에 그분한테 넌지시 얘기합니다. 저희 조직에 들어오실래요? 예전에는 먼저 그분을 모신 다음에 일을 했어요. 이제는 먼저 일을 한 다음에 그분을 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익숙하지 않은 분은 입사가 안 돼요. 이유는 이미 검증돼야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날이 갈수록 더 그분에 대한 우리의 일하는 방식 자체가 더 새로운 형태의 옵션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거 저는 유동화라고 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용이 아닐지라도 일할 수 있고 고용의 방식 자체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극소화라는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일을 할 때 반드시 그분이 필요한가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르바이트를 좀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배달 일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의 일을 도와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는 대가를 받았죠. 근데 그러면 그 안에 세금이 들어있어요. 그럼 세금들을 모아서 그 다음에 이제 환급을 받거나 혹은 더 추가적으로 계산하는 작업들을 하죠. 종합소득세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그런 것도 어떻게 했냐면 세무사분들한테 부탁했거든요. 요즘은 서비스도 있어요. 그 서비스가 대신 청구를 해주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국세청의 홈택스가 그걸 도와줍니다. 예전 같았으면 회사 내에 세무 받는 분들 계시거나 세무사 분들한테 부탁했죠. 이젠 그렇지가 않고 서비스에 들어가서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로 자연스럽게 본인이 스스로 할 수도 있고 대행해준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고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유동화가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제는 흘러가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만나는 구성이 되고 두 번째 극소화가 되면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더 증강되기 시작하죠. 이 두 개 결합되면 개인이 커지는 거예요. 조직은 작아집니다. 예전에는 조직에 굉장히 많은 분이 있었고 일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젠 그렇지가 않고 대행시킬 수도 있고 스스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커지죠. 그 순간 조직은 작아지고 개인은 커지며 마지막에는 조직이 개인이 됩니다. 이제 모두 혼자 하세요. 나의 스승은 유튜브고 나의 동료는 AI예요.

그때 혼자 합니다. 혼자 하는 순간부터 모든 걸 혼자 하는 사람들과 혼자 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생겨요. 어떤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제가요? 당신은 뭐 하냐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당신도 해야겠죠. 그만큼의 공평한, 공정한 분배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되기 시작하면 개인이 증강되는 겁니다. 이분은 제이콥 컬리어라는 분인데 유명한 아티스트예요. 작사, 작곡, 편곡, 연주 뭐든지 혼자 합니다. 여러분이 계시죠? 이건 전부 다 합성한 거예요. 한 분입니다. 원맨 밴드라고 불려요. 이제 모두 혼자 간다. 그랬을 때 혼자 할 수 있는 역량과 거기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배움을 할 것인가가 각자에게 돌아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죠. 이 연결되는 건 그겁니다. 그렇다면 조직은 작아지고 개인은 커진 거네. 그럼 지금부터 조직의 이름이 내 이름이 됩니다. 이제는 내 이름이 중요해진 거죠. 이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아시죠? 이분의 성함은 지금은 아는데 예전에 이분이 한참 활동하실 때 이분을 일용엄니라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좀 억울하죠. 이유가 자신 이름도 있는데 그냥 극중 이름으로 부르니까요. 이분이 처음에 이 역할을 하셨을 때 나이가 32세였대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그런 메소드 연기를 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이때 이분의 명칭 자체도 일용엄니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성함을 부른 게 아니라 극중에서도 관계성만 얘기한 거죠. 일용이의 엄마란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했던 게 항상 좀 바쁠 때는 누구 엄마, 누구 아빠를 부르잖아요. 더 나가서 정말 급할 때는 일용아 그런대요. 그럼 이제 아들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쓴 거잖아요. 이건 합당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더 나이 드신 분은 옛날에 더 했다고. 옛날에 뭐라 부르냐 했더니 충주댁이라고. 심지어 고장 이름으로 불렀다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면 이름을 부르는 게 박하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본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조직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름을 잘 안 부르게 돼요. 예를 들어서 김영철 씨란 얘기는 사원일 때만 부릅니다. 그렇지 않고 승진하자마자 김주임님, 그 다음에 김대리님, 그런 식으로 호칭이 직책이 되고 그만큼의 님을 붙이는 것이 존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사람을 관계에 의해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개인을 안 보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됐죠.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고려대학교의 금문과의 신지영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서 언어의 높이뛰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 어떤 설명이 나오냐 하면 전 세계 언어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207개 언어를 분석해 봤더니 7개 언어가 2인칭 대명사를 상대를 공손하게 부를 때 호칭으로 못 쓴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 2인칭 대명사는 뭡니까? 너, 당신이에요. 근데 한국어는 너 그러면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당신 그러면 멱살 잡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그걸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만나자마자 뭘 물어봅니까? 저 명함을 과장님이시네. 그만큼의 존중하지만 거꾸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 이분이 과장님, 난 대리님. 그러면 이분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유가 그거는 그냥 직책에 불과한데 마치 상하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따르는 어떤 수직적인 위계가 만들어지니까 공평한 대화가 안 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좀 복잡한 얘기였어요. 어떤 얘기냐면 한국어의 특성이 상대편을 부를 때 2인칭 대명사를 못 쓰니까 할 수 없이 관계를 물어보는데 관계를 따지는 순간부터 상하가 나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에 대해서 평등하게 얘기를 못하는구나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조직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조직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죠. 저 몇 년생이세요? 형이네, 형. 그 순간부터 형님은 말을 많이 하시고 동생은 좀 적게 얘기하고 형님은 지갑을 열고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그만큼 평등하지 않은 상황으로 살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언어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좀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나온다는 얘기를 하세요. 이런 식입니다. 아주 어린 친구를 들어가서 이제 놀이터에서 놀리는 거죠. 앉아있는 친구가 있으면 물어봅니다. 아우 귀엽네, 몇 살이야? 5살이요. 그럼 말이야, 이 친구 6살이니까 형이라고 불러. 각인시키는 거예요. 어느 순간과 서열에 대한 부분을 만드는 것이 이런 형태의 우리 사회에 있는 잘못된 문화인구나 라는 아는 순간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이를 잊어버리세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나이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옳은가. 심지어 조선시대에는요 10살 정도는 친구였대요. 오히려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안 쓰는 말이 있죠? 빠른 80이라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냥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삶 속에서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면 이제 생각나는 건 어떻게 부르지? 이제 이런 게 생각나는 거죠. 자, 이 영화 보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아름다운 영화죠.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재밌는 건 말이죠. 여기서 만들었던 어떤 카피가 있는데요. 찬란한 순간이라는 카피가 있어요. 왜냐고 했더니 부르는 이름이 있었어요. 얼음공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예쁜 이름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리버리도 있고요. 4차원도 있고요.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주신 거 우리끼리 불렀던 이름이 결속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이름 불러줄 때 한 팀이 되는구나. 친구들이 지어준 이름이라는 게 엄청 아름다운 거였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기억하게 된 겁니다. 흥미로운 건 카피가 좀 예뻤던 게 이게 있었어요. 찬란한 순간 우리는 하나였다. 진짜 예쁘죠. 10대의 파릇파릇한 아무거나 봐도 웃었던 시절, 모든 즐거웠던 시절을 우리는 다 회상하고 있는데 제가 주목한 건 뭐였냐면 이게 왜 시제가 과거형이지 이거였어요. 우리는 예전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그리워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도 있는데 왜 자꾸 옛날만 그리워할까? 그게 뭡니까? 왕년에, 옛날에 이런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걸 좀 바꿔보고 싶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도 불리면 여전히 찬란하다. 내 이름을 가지면 찬란할 수 있는데 예전 것만 생각하고 계속해서 회상만 하게 된다면 나의 지금과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이름을 찾으셔야 돼요. 내 이름을 찾고 내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죠. 그런 분들이 좀 계시죠. 지금도 어떤 분이냐면 이런 분들입니다. 모두의 홍반장이죠.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시죠. 이유는 이분이 자격증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부터 의미를 갖는다라는 걸 알고 있게 된 것이고 이런 분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조성노아 선생님, 백년허리 선생님 이분들은 의사이시고 교수이지만 우리한테 다가오는 건 앞에 있는 수식어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아 천천히 늙고 싶어, 허리도 중요하지 이런 효용을 주시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우리 생각이 좀 더 커지는 게 아닌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직위와 직책을 빼고 내가 어떤 의미를 상대에게 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세바시에서. 세바시 여러 번 하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7년 전에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아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의할 수 있는 언어를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어요? 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게 리차드 로티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파이널 보케블러리인데 그렇다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명함에 회사 이름 빼고 직급 빼고 그걸 쓸 수 있을까로 설명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조직이 먼저였고 위치가 먼저였는데 그렇지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관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나온다면 나의 삶을 지금의 효용을 상대에 대한 어떤 배려를 넣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재밌는 건 이 다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잡지사와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희랑 인터뷰한 거 기억하세요? 저 인터뷰했었어요? 했대요. 9년 전에. 네, 그때 인터뷰했었던 얘기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제가 무슨 얘기 했었죠? 제가 했던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내 소원이 있는데 명함에 아무것도 안 넣는 거였어요.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 명함에 제 이름만 있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꿈이 있었나 봐요. 그거를 품고 있었는데 저는 까먹었지만 그걸 추구해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먼저 꿈을 꿔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꿈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제가 다른 얘기 뭐 했을까 두려웠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들은 기억하는구나. 그 다음에 내 뜻은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멋진 추억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똑같이 본인의 지나간 세월, 지금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호명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조직의 이름 뒤에 숨을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숨을 필요도 없는 사회예요. 자신이 한 일을 책임지고 온전히 자신의 한 일의 보상을 받는 새로운 공정한 사회가 옵니다. 이 공정한 사회 속의 일원으로서 온전히 내가 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만큼의 사람들로부터 위안과 영예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에 여러분은 동참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사회 변화 속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핵개인은 이제 홀라섰기 때문에 외롭지 않은 핵개인이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새로운 호명사회에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나마 CIPS 통증이 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발이 땅에 닿으면 불에 타는 듯한 통증이 찾아와 두 발이 멀쩡하게 있지만 더 이상 걷지 못했습니다. 오른발은 통증만 일으키는 애물단지 같은 존재가 되어 담당 교수님께 발을 잘라달라고 울며 불며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발을 잘라도 여전히 통증을 느낄 거라는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 찾아오는 통증을 기록해둔 표현입니다. 드릴로 뼈를 뚫고 면도날을 발 전체에 박아놓은 것 같음. 불에 타 진물이 나는 속살에 알코올을 들이붓고 있는 것 같음. 이런 고통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십 번의 신경차단술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통증이 악화되어 저는 말기 암환자분들보다 더 많은 양의 진통제를 먹었고 주사를 매일같이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잡히지 않는 통증에 만 2년에 걸쳐 케타민이라는 주사를 맞다가 호흡신경까지 전부 마취되어 죽을 뻔한 위기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몸에 척수자극기라는 기계를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척수자극기를 삽입하고 아주 조금씩 정말 개미 눈꽃만큼 좋아진다고 느껴지는 날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깜깜하기만 했던 제 삶에 찾아온 이 희미한 희망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희망의 불씨를 살려내야만 했습니다. CIPS 증상 중 하나로 통증 부위는 강직이 되고 점차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끝없는 재활치료와 운동을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통증이 시작된 지 4년째가 되던 어느 날 저는 아무런 보조기의 도움 없이 두 발로 걸어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두 발로 걷게 된 건 단 한순간에 일어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이약 물고 진행한 치료와 재활로 희망의 조각을 얻었고 그 조각들이 모이고 모여 기적이 되었습니다. 사실 두 발로 걷는 순간에도 통증이 심해 제대로 걷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보조기의 도움 없이 두 발로 걸어야 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모든 의료진분들이 인정한 최고의 보호자였습니다. 통증 환자가 힘든 사실 중 하나는 증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보호자분들도 많은데 저희 부모님은 제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고자 노력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딸의 간병을 위한 엄마의 퇴직은 또 하나의 희망 조각을 모으게 해주었는데요. 혼자 있었다면 통증에 지쳐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만 있었을 텐데 엄마의 설득에 날씨가 좋을 때면 같이 손을 잡고 집 앞에 나가 5분이라도 걸어보았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면 곁에서 응원해주는 엄마를 보며 다시 힘을 내었고 잃어버렸던 미소까지 점차 되찾게 되었습니다. 기적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저는 아프기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CIPS는 신경계 질환이라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통증이 더 심해져 응급실에 가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는 비가 오는 날 가족들이랑 차를 타고 외식을 하러 나갔다 오는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왼편에 있는 사진이 제가 그날 아빠 차에서 혼자 창문에 이렇게 적어놓은 낙서인데요. 조금은 위태로웠지만

다행히 저희는 밥을 맛있게 먹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저는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는 실패한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비 오는 날 가족들이랑 외식을 했다는 기억 자체가 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몸의 상태를 살피며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도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비 오는 날이면 직접 제 손으로 우산을 들고 두 발로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져 지치고 힘드신 분이 계실까요? 투병 중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은 오히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아무 별 볼 일 없어 보일 만큼 아주 작은 시도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우리의 모든 시도는 또 하나의 희망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잘 먹고 잘 자는 것입니다. 이미 건강을 잃어버린 환자인 제가 잘 먹고 잘 자는 이런 평범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더 치열하게 애써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긴장을 했을 때 음식을 먹으면 체하고 나죠. 제 몸은 통증이 쓰나미처럼 계속해서 밀려와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을 먹으면 항상 소화제를 먹거나 화장실에 가서 개원해야 했습니다. 먹고 토하고를 반복했지만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계속해서 한 입이라도 더 씹어 삼켰습니다. 이것이 환자인 제가 해야 하는 임무이기도 했고요. 밤에는 수십 알의 약을 먹고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통증이 약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할 수 있는 시도는 모조리 해보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누워 몸을 이완시키는 스트레칭을 해보고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음식과 영양제를 저녁 시간에 먹어보고 아로마 향을 베개에 뿌려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어떤 것들은 전혀 소용이 없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주 사소한 노력들은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게 해주었고 이 노력이 쌓이고 쌓여 이제는 아무런 약의 도움 없이 잠을 잘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애타게 기다리는 기적은 갑자기 단 한순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희망과 노력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기적이었습니다. 때로는 희망이 너무나도 작아 나에게 찾아온 건지 모를 때도 있고 분명 눈앞에 보였던 것 같은데 금세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하루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며 버텨내었더니 모든 시간들이 모여 기대할 수조차 없었던 오늘의 기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현재 저는 하루에 100알을 넘게 먹던 약을 줄이고 줄여 평균 3알 정도만 먹고 있습니다. 또한 회복의 첫 발자국이 되어준 척수 자극기마저 작년 여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지금 이 순간 아무 기계의 도움 없이 여러분 앞에 두 발로 서서 강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는 세상에서 고통을 가장 잘 참는 강한 사람으로 성장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고통을 통해 누군가에게 제 짐을 지어주는 관계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투병 중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해결책이 없는 질병이었지만 저를 살리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주신 담당 교수님들, 저보다 더 간절하게 저의 호전을 바라며 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해준 가족들, 또 그런 가족들이 버텨낼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친척분들과 지인분들 덕분에 저에게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 기적은 찾아왔습니다. 기적은 혼자만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환자로서 전념할 수 있었던 것도 가족들과 가족들을 지탱해준 주변 사람들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 위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반대로 나에게 그 작은 희망이 필요하다면 용기 내어 어려움을 먼저 고백해 보세요. 작은 희망은 모이고 모여 우리 모두에게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더 깊은 시선이란 주제였습니다. 첫 번째 강연, 홀로선 핵개인 서로의 이름을 부르다.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작가의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작은 희망이 모여 기적이 됩니다. 여기 저 살아있어요의 저자 김소민 씨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존 덴버의 Sunshine on My Shoulder 라이브 버전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라디오 세바시는 첼리스트인 예슬이 연주하는 동요 머리 어깨 무릎발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제 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당일 오전부터 사고 직전까지 고가 아래 철로로 승객을 태운 열차 59대가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고가 붕괴 당일인 지난 26일 새벽 2시 30분부터 사고가 일어난 오후 2시 33분 사이 KTX 등 고속열차 28대와 전동열차 31대가 승객을 실은 채 고가 아래 철로로 통과했습니다. 교량 대들보 역할을 하는 거더가 29mm나 내려앉는 등 사고 징후가 확인됐음에도 즉시 이 구간을 통제하지 않아 고가 아래 철로로 장시간 위험 상태로 방치돼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보다 돈이나 효율성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사회 일각에 여전하다며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승강장에서 홀로 작업하던 청년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진 구의역 참사가 오늘로 10주기가 됐지만 그 이후에도 수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안전은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에서 진행됩니다. 이 기간 유권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 누구든지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증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를 통틀어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신현송 총재 취임 후 첫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동 상황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사태 추이와 파급 영향을 조금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금통위원들은 오늘 회의에 앞서 일관되게 통화정책 방향 전환, 즉 금리 인상 사이클로의 진입을 사실상 공식화한 상태여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임금 협상이 노사 합의로 마무리됐지만 최대 노조이자 과반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지부에서 이탈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초기업 노조 가입자 수는 노노 갈등으로 6천 명 이상 탈퇴하면서 어제 오후 6시 기준 7만 명 이하로 떨어졌으며 6만 4,500여 명에도 못 미칠 경우 과반 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수학여행과 같은 현장체험 학습에서 안전사고가 나도 고의성이나 중과실성이 없다면 인솔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은 오전까지 구름이 많겠습니다. CBS 뉴스 이봉규였습니다.
0: CBS 나는 지금도 꿈을

0: 때론 쉬어가도 좋다. 힘이 남는다면 가볍게 달려도 좋고 옆에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업어주면 더 좋겠다. 그저 내가 이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곳에 닿을 수 있으리라 나는 생각한다. 방송인 박경림의 사람 중 일부입니다.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목사가 들려주는 생생한 삶의 현장이라는 제목의 최운형 목사입니다.
1: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 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5: 안녕하세요. 박요한입니다.
3: 오늘 초대 손님은요. 17년간 목회를 하시다가 사임을 하시고 지금은 조그마한 김치찌개집을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4: 네, 예수님을 설교하는 자에서 예수님처럼 행하는 자가 되고 싶어서 선택하신 길이라고 하시는데요.
5: 이게 목회 17년이면 네. 사실 좀 이제 안정된 목회 이렇게 그렇죠. 누르실 수도 있는데 네. 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따뜻한 밥상의 최운영 목사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3: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 예, 맞습니다. 네. 김치찌개집 사장님 느낌은 안 나시죠?
4: 네.
3: 체육 선생님 느낌이시죠?
5: 안녕하세요.
3: 목사님 반갑습니다.
5: 네.
3: 저희가 따뜻한 밥상 목사님이라고 소개해 올렸는데 따뜻한 밥상은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7: 저희 밥집은 네. 그 지금 되게 힘들고 가난하고 예. 어려운 사람들, 특히 청년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저렴한 가격에 예. 맛있는 찌개하고 예. 밥을 마음껏 먹고 배불리 가시라고 응원하는 그래서 이제 밥도 무한 리필로 주는 그런 식당입니다.
3: 네네. 근데 가격이 얼마예요?
7: 3,000원 벗습니다.
3: 3,000원에 계속 먹어도 되는 거예요?
7: 그렇죠. 3,000원 찌개를 시키면 네. 밥은 얼마든지 드실 수 있는 그런 식당이고.
3: 그럼 당연히 적자 아닌가요?
7: 적자는 아니고요. 예, 예. 겨우 예. 망하지 않고 잘 가고 있습니다.
3: 그래서 어떻게 운영해 보시니까 어떻게 좀 행복하세요?
7: 굉장히 행복하죠.
3: 예.
7: 날마다 행복하고
3: 예.
7: 저를 아시는 분들이 저에게 물어요.
3: 예.
7: 목회할 때와 지금 어느 쪽이 더 행복하냐.
3: 예, 예, 예.
7: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3: 네.
7: 교인들이 설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보다
3: 예.
7: 사장님 찌개 너무 맛있어요 하는 말이 더 행복하고
3: 와우.
7: 성도들의 찬양 소리보다
3: 예.
7: 이 빈 그 냄비를 끝까지 달그락 긁으시는 그 소리가
3: 예.
7: 저를 더 행복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3: 그 모습에 또 행복을 느끼시는군요.
7: 그럼요. 네.
5: 아니 근데 솔직히 진짜 궁금한 게
7: 네.
5: 이게 이렇게 정말 운영을 하시면 좀 이렇게 버거우실 것 같아요.
3: 네.
5: 야, 이게 내가 계속 이렇게 장사를 이렇게 해야 되나?
3: 그러게요.
5: 그렇죠. 근근히 뭐 이렇게 하시는.
7: 그 손님들이 밥을 유난히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4: 네.
7: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드시는 분 계시면. 제가 지금 5년 되어 가는데도
3: 네.
7: 이게 울렁거려요.
3: 울렁거린다는 건 어떤?
7: 속상하다는 뜻이죠.
3: 아.
7: 네. 너무 드시는데?
5: 아.

0: 그 제가 그걸 이제 저희 봉사자에게 이렇게 푸념을 하죠. 표정처럼 아 저분 너무 드시는데 아, 망하겠는데. 그러면 이제 봉사자분들이 아 목사님 기왕에 먹이기로 했으니까 기쁘게 하세요. 그렇게 제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저는 또 그래요. 아니 권사님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니까 그렇지 매일 나와보세요. 저게 아름다운 모습인가. 그래도 이제 그런 분들 그런 마음 가지고 집에 가면 저녁에 이제 고맙게도 그런 분들이 저를 초심으로 돌아가게 해요. 왜 이런 밥집을 하고 저런 분들이 당연히 와야 될 곳임을 생각하고 이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잡는 그런 계기가 되죠.
1: 보통 요즘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인건비 또 일하시는 분들 비용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고충이 많은데
0: 그렇죠.
1: 어떻습니까? 따뜻한 밥상은?
0: 저희가 이제 3,000원 받고 식당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인건비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자영업을 해보니까 인건비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알게 되고 저는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주방에 일을 하고 또 제가 홀도 매니징하고
1: 아 직접 다 하세요?
0: 그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건비라고 하면 이제 제가 받는 최저월 시급보다 조금 낮은 금액을 제가 받고 나머지 분들은 다 자원봉사로 이제 홀 서빙해 주시니까 인건비 문제에서 저희가 자유롭고 식당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 제일 최저 임금보다 더 낮은 시급을
0: 계산해 보니까 조금 덜 받더라고요 제가.
1: 더 낮게 받으시고 어차피 뭐 사장님이시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받는 입장이 아니니까
0: 더 받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정하고 저희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1: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서 그나마 버틸 수가 있는데 어떠세요? 그 강단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이 막상 가게를 운영해 보면 이 많이 다른 일이잖아요.
0: 그렇죠.
1: 어떠세요?
0: 일단 몸이 힘들죠. 하루 종일 노동을 해야 되니까 몸이 힘든데 근데 신기한 거는 제가 지난 4년 반 동안 몸이 아파서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몸이 힘든데 항상 건강한 느낌. 그리고 제가 전혀 몰랐죠. 이 밥집을 해보니까 제가 이 밥집에 상당한 재능이 있더라고요. 남들이 다 칭찬해요. 손도 빠르고 그래서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굉장히 풍성하게.
2: 그 전에 뭐 집에서 요리 같은 거 전혀 안 하는데.
1: 처음 하신 거예요?
0: 예, 할 줄 모릅니다. 설거지를 좀 했을 뿐이고. 뭐 제가 요리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1: 그래도 김치찌개 맛있나 봐요. 손님들
0: 지금은 굉장히 맛있죠. 저희 지역의 맛집으로 지금 리스트 되어 있습니다.
1: 그 김치찌개 집만의 비법이 있다면 어떤?
0: 그건 말씀드릴게요.
1: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은 말고,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집은 뭐 어떤데 우리 고기가 풍성하다 뭐 이런 예를 들어서
0: 저희는
1: 장점.
0: 정성.
2: 정성.
0: 가령 저는 밥할 때 항상 기도하거든요. 이 밥 물 맞추잖아요. 밥을 맞추는데 제가 서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밥이 많은지 적은지.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물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안수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쌀 이제 쌀 위에 제가 안수를 하죠. 이 밥이 맛있게 되어서
2: 맛있어질지어다.
0: 드시는 분들이 행복하기를 아침에 기도하고.
1: 목사님이 또 목회 활동을 어떠셨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볼 텐데 처음에 어떻게 목회자가 되셨을까요? 뭐 아버지 때문이라고 하는데
0: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는데 장남인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를 어려서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때는 당연히 나는 목사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나이가 들고 이제 철이 드니까 세상에
1: 아니죠.
0: 목사는 하면 안 되겠고
1: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0: 너무 가난하고 아버지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다가 아버지를 뺏긴 거잖아요.
1: 그렇죠.
0: 가령 뭐 어린이날 이런 날 되시면 저희 아버지는 이제 교인 중에 홀부모 자녀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을 가버려요. 저희는 안 데리고
2: 같이 데리고 오셨어요.
0: 그래서 이상하게 저희는 집에 있게 하고.
2: 아이고 참.
0: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고난 이런 걸 당하시니까 목사는 절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생각했고. 그런데 이제 대학 졸업할 쯤에 아버지가 네게 목사 되라고 말하진 않겠는데 신학대학원 시험만 한번 탁 쳐라. 그거면 내가 만족하겠다. 그래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한번 탁 쳤죠.
1: 붙었죠.
0: 근데 그게 덜컥 되더라고요.
1: 전 그래서 도망쳤어요. 전 그거 저보고 신학대 가라고 해서 저는 한국으로 도망쳐 나왔거든요.
0: 그래서 뭐 신학 합격되니까 한번 가볼까? 그리고 뭐 전도사 하고 신학교 갔더니 뭐 다들 소명이 있더라고요. 뭐 병고침 또 뭐 기적 꿈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졸업하고 전도사 하고

0: 목사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1: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셨고 네네. 목회를 하셨을 거 하셨잖아요.
0: 그렇죠. 나름 즐겁게.
1: 예. 어디서 하셨죠?
0: 한국에서 조금 하고 예. 3년 풀타임 목사를 하고 예. 미국으로 건너가서 예. 한인 교회 목사로 17년을 일을 했죠.
1: 예. 그럼 17년간 목회를 하셨는데 네. 왜 어떻든가 17년을 목회를 하시니까
0: 제가
1: 어떻든가.
0: 목사로서 이제 연륜이 생겨나고 예. 나이가 들어가는데 예. 이상하게 좀 불만스러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예. 좀 불편한 마음.
2: 네.
0: 그게 뭔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예. 제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인데 네. 제가 연구하고 설교하는 주제는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사람, 네. 또 병들고 아픈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웃이 네. 되시고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살리시고 같이 잘 살고 뭐 이런 삶을 사셨는데 목사인 저는 그 말씀대로 설교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점점 그것과는 멀게 사라지더라고요.
1: 예.
0: 연봉도 좀 많아지고 자리 좀 안정되고 그래서 이건 뭔가 아니다.
2: 네.
0: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결단을 했죠. 예. 내가 한번 설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근데 쉽진 않았지만 나이 50이 넘기 전에 예. 내가 한번 살아봐야겠다 하고 결단하고 예. 이제 변화를 시도한 거죠.
1: 그래도 이제 그게 사실 말처럼 쉽진 않잖아요.
2: 그러니까요.
1: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3: 혼자만의 결정도 할 수도
1: 예,
3: 없고
1: 할 수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3: 그러니까.
0: 쉽지 않았죠.
1: 예. 예,
0: 일단 제가 변화를 이제 주겠다 가난한 사람과 예수님 말씀처럼
1: 예.
0: 이웃을 위해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고 변화를 줘야지 했는데 막상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리고 제가 필요한 것도 별로 없고
1: 예.
0: 이렇게 살긴 살아야겠는데 뭘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오랜 기간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이제 설교하거나 제가 믿는 하나님은 처음에 목적지를 보여주지 않으시고
1: 예.
0: 한 발을 딱 내딛으면 그 다음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 같으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일단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자.
1: 예.
0: 사임하면 뭔가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1: 예.
0: 당일을 소집해서 저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했죠.
1: 당연히 당황해 하셨겠는데요.
2: 그러니까요.
3: 17년 목회를 하셨는데
1: 무슨 뭐예요?
0: 처음에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1: 네, 그렇죠.
0: 막 물으시더라고요.
1: 그렇겠죠.
0: 물으시고 근데 그중에 한 장로님이 참 지금 생각하면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는 게 목사님이 사임하시는 건 좋은데 이렇게 네. 대책 없이 가시면 교인들이 걱정하고
1: 네.
0: 그렇죠. 또 가십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한국을 가시든 뭐 다른 교회를 가시든 결정되면 사임을 허락해 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2: 네.
0: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뭘 할지를 찾는 중에
1: 예.
0: 제가 옛날부터 식당이 하고 싶더라고요. 식당이.
3: 그것도 좀 신기한 거예요.
0: 그러니까 전 요리도 할 줄 모르고
2: 그러네요.
0: 이상하게 손님 오면 어서 오세요 인사하고 자리 안내하고 주문 받고 음식 드리고 안녕히 가세요 뭐 이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3: 언제부터 약간 먹방을 보셔서 그러신
0: 거예요? 아니요. 미국에서 그때 먹방
3: 없었어요?
0: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텐데
1: 좋은 손님들만 보신 거 아니에요? 좋은 손님들,
0: 그럼,
1: 착한 손님들만
0: 그럴 수도 있어요. 이미지가 참 좋아가지고
2: 네.
0: 그러고 싶었는데 저희 교인 중에 식당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1: 예.
0: 제가 자문을 구했죠.
1: 예.
0: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돈 있어요? 음식 할 줄 알아요? 이거 최악의 노동이에요.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3: 현실적인데
0: 그래서 아 이건 아니구나 하고 포기하고 있는데 마침 제 페이스북에 기사 하나가 링크가 되었는데 서울에서 어떤 신부님 수도회가 가난한 청년들을 위해서 3,000원짜리 찌개를 판다는 기사가 딱 오는 거예요. 순간 가슴이 쿵.
3: 이거다.
0: 예, 바로 이거다.
2: 우와,
0: 아, 이거다. 내가 식당이 하고 싶었는데 이거 이 식당이구나.
2: 네.
0: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비행기 타고 바로 한국에 와서
1: 네?
0: 신부님을 찾아가서
1: 네.
3: 신부님.
0: 예, 저 이거 할 테니까 괜찮죠? 신부님도 하세요. 그래서 이제 허락받고 다시 미국 가서 저 할 거 찾았습니다. 한국 가서 김치찌개집 3,000원짜리 하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했죠.
3: 근데 뭐 그렇게 이제 모든 것들이 뭐 결정이 됐어요.
0: 네.
3: 그래도 이거 기대함도 있지만 현실에 딱 맞닥뜨렸을 때 뭔가 걱정도 있고.
1: 그럼요. 전 얘기만 들어도 걱정.
3: 이거 진짜 되나 뭐 이게 네. 어떠셨어요?
0: 뒤도 안 돌아보고 결정을 했는데 네. 이제 저희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새로 오시는 분을 이제 뽑고 이렇게 인수인계하는 과정을 석 달을 거치는데
1: 예, 예.
0: 걱정이 오는 거예요.
1: 그렇죠.
0: 정신이 이제 좀 들기
1: 시작하고
0: 염려가 네. 생기는데
1: 예.
0: 다른 걱정 염려는 제가 다 이렇게 물리쳤어요.
1: 네.
0: 물리쳤는데 마지막에.

0: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걱정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먹고 사는 문제.
1: 네.
0: 아,
2: 그렇지. 네. 당연히 그것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니요. 생각 못했어요. 마지막에 먹고 사는 문제가 나 한국 가서 먹고 살 수 있겠니? 뭐 먹고 살래? 네. 아, 그 생각이 딱 드는데 제가 목사로서 그런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네네. 먹이시고 입히시고 무엇을 먹을까 설교하잖아요. 네. 제가 그런 설교를 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2: 네네.
0: 저는 먹을 게 있으니까.
3: 아하.
0: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이 탁 침범하는데 한 일주일을 고민하는데 엄청나게 이 제가 가식적인 설교자였구나는 걸 깨닫게 되죠. 근데 사람이 가식적인 게요. 끝이 없어요. 계속 발전해요. 그래서 이 걱정이 멈추질 않으니까 하루는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아주 간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제 마음 다 아시죠? 제가 성경 가르침대로 한국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뭐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 부분에 뭐
4: 준비된 것도 아니고
0: 행여나 내가 누굴 돕겠다고 가서 잘 안 풀려가지고 밥도 못 먹고 살면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하시겠냐고.
4: 덕도 안 되고.
0: 그래서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딱 기도를 하는데 즉답이 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즉답이 오는데 최 목사야 걱정하지 마라. 너는 밥집 하니까 밥은 새끼 먹게 해줄게.
3: 야
0: 그냥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4: 그러니까 밥이 그 밥이 참 그 밥이 아닌 것도 있는 거지. 정확하게 해주시네.
0: 그래서 왔죠.
1: 그럼 그렇게 한국으로 오셨고 이게 한국에서 식당을 또 알아보는 와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확신이 드는 일들이 있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0: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2: 네.
0: 제가 사실은 결정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내 개인적인 인위적인 결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그 신학교 때 은사하셨던 서정훈 총장님께서 저희 집 가까이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 찾아가서 제가 총장님 제가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여쭤봤더니 총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잘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최 목사에게 순조로움을 선물하실 것이다.
2: 순조로움을
0: 선물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 예.
0: 그렇게 해서 아 순조로움 그럼 이제 앞으로 내가 가는 길에 순조로움이 있을지를 제가 살폈죠.
2: 네.
0: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3만 불 정도를 들고 왔어요. 전별금하고 뭐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경력금 3만 불 한 3,500만 원.
4: 네네.
0: 저는 그것만 될 줄 알고 왔는데 얼마나 그때 제가 엉터리였냐 하면 제가 살 집에 대해 생각을 못한 거예요. 월세방에 대한 계획이 없었고
4: 이거야말로 너무 대책이 정말
2: 이건 거의 13-14세가 그냥 무작정 한국 갈 때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오는 거
0: 비슷하죠.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게를 계약하는데 보증금을 내래요. 미국에서는 디파짓 그래서 한 달 월세만 내면 되는데 보증금? 그러니까 저는 3,500만 원이면 될 줄 알았더니 6,000만 원이 더 들게 생긴 거예요. 도착해서 순조롭지 않고 난관에 부딪혔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돌아가야 되나? 제가 어디서 그 돈을 벌어요? 근데 제가 부목사 할 때 그 서울 홍강교회 부목사를 할 때 저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친했던 교우들이 좀 계셨는데 가끔 연락을 주고받은 분들에게 제가 한국 갑니다. 그랬더니 오지 말래요. 왜 오냐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제가 들어갔습니다 하고 딱 들어가니까 그 다음 날 저를 찾아왔어요. 세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얼마 정도 비용이 들 것 같습니까? 제가 계산해보면 한 6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절반을 제가 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조로움? 생각도 못하는 돈이죠. 그래서 가게를 오픈하게 됐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는 만약에 제가 6,000만 원을 들고 와서 가게를 열었으면 그건 제 거잖아요. 소유권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고 제가 돈을 하나도 안 냈으면 지금 같은 책임감이 상당히 부족했을 것 같은데 반반 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 거죠.
1: 그러면 이 순조로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조언을 얻으셨잖아요. 그럼 장사를 시작하셨을 때도 그 순조로움이 계속 되었는지도 또 궁금해요.
4: 그러니까
2: 뭐 그렇지 않았겠죠. 지금 보니까 아무 대책 없이
0: 뭐 장사를 시작했는데요. 정말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2: 될 리가 없죠. 목사님 얘기만 들어도 될 리가 없습니다.
0: 맛이 없고 하루에 뭐 8명 뭐 10명 이렇게 오고 저녁 타임은 한 명 나눠줄 때가 너무 많았고 혼자 4시간을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몸만 바라보고 근데 아무도 안 오셔요. 안 오시더라고요.
4: 그래서 사장님 분이 맛이 없다 그러는데

0: 생각이 오겠어요. 네,
1: 뭐 할 줄 알아야죠. 근데 적자가 이제 쌓이잖아요. 예. 제가 예비비를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예. 그걸 갚고 하다 보니까 빚이 계속 쌓이더라고요. 예. 임대료 나가고 그렇죠. 장사는 안 되고. 예. 저는 한 6개월 정도는 적자일 거라고 예상하고 왔죠. 그 정도는 예. 지켜야 된다 왔는데 6개월 지나 7개월, 8개월, 9개월 계속 적자예요. 심각하게. 네. 그래서 빚이 한 900만 원인가? 까지 되는데 제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미국으로 야반 도주해야 되나 궁리하고 있는데 어떤 일간지에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네. 떠밀려서 쪽 예. 요만하게 아마 기사가 나왔는데 그 며칠 뒤에 세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2: 그러니까 뭐라고 인터뷰를 하신 건데?
1: 그냥 뭐 김치찌개 끓이는 목사님, 뭐 미국 교회 접고 와서 이 신기했던지.
2: 이 사연을.
1: 예, 이 사역을 이제 제가 김치찌개 만드는 것도 보여주고.
2: 사진 찍고. 뭐
1: 제가 그때 반지하 살았는데 궁색한 이야기도 좀 쓰고 뭐 그랬더니 세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2: 기사 보고.
1: 예, 각각의 세 분이 자기가 후원하고 싶다고 기사를 봤다. 예. 그 봉투를 주고 하시는데 예. 놀랍게 300, 300, 300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900만 원 빚을 갚아버렸어요.
2: 아, 그럴 줄 알았으면 빚 더 줘도 될 걸.
3: 진짜요?
2: 야, 그런
4: 진짜,
2: 거
4: 진짜 정확한 거.
1: 진짜 이건 목회 때는 못 느껴본 일종의 뭐 이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아,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안내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확신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3: 순조로움이 하나 정말 경험되시네요. 네.
2: 그럼 이제 그 빚 청산하시고 그 다음은 어떻게
1: 장사가 계속 잘 안 됐죠?
2: 예, 예. 빚은 갚았다고
1: 빚을 갚았는데 그렇다고 장사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예. 근데 장사가 갑자기 잘 그쯤에 이제 찌개도 맛을 좀 만들기 시작할 쯤이었는데 예. 장사가 갑자기 잘 된 계기가 하나 있어요.
2: 아, 네.
1: 어리석은 이야기인데 예. 그때 저희가 평균 하루에 한 40명 정도 오실 때예요, 손님이. 예. 근데 50명은 오셔야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볼 만하겠다 예. 생각할 쯤이니까 하루에 10명 더 오셔야 되잖아요. 네. 예. 근데 어떻게 오게 해요, 10명을? 예. 뭐 전단지를 돌려요? 예.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 10명을 오게 할까? 그걸 내내 궁리하고 있던 차에 하루는 문득 우리 3,000원짜리 집이지만 예. 이것도 비싸다는 생각이 돈이 없어서 못 오시는 분이 있겠구나 예.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분들 어떻게 먹이지 생각하다가 아하 쿠폰을 만들어서 예. 그분들에게 나눠주면 되겠구나 3,000원짜리 뭐 식권 그러면 그분들이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두 가지 교체하던 중에 식권을 몇 개 만들지? 그러다가 제가 아 300장을 만들어서 매달 줘야겠다. 네. 왜 300장이냐? 예. 하루에 10명이잖아요. 예. 10명이 더 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10명이 더 와야 되는데 10명 주면 아 그럼 되겠네 네. 하고 계산이 딱 맞아 떨어져서 우리 봉사자들에게 핵심 봉사자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봉사자 한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바보예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바보냐 그랬더니 돈 내는 손님이 와야 되지 돈 안 내는 손님이 더 오면 적자가 더 심해지죠 그러시는 거예요.
3: 지금 제 마음속에 그거 하고 싶었거든요.
1: 예. 근데 그게 저는 진짜로. 그 말을 듣는데 어 진짜네 생각이 어 정말이네 제가 계산을 잘하거든요. 네. 잘하는 사람인데
2: 잘하는 계산이 아니신 거 같아요.
3: 아니 저는 진짜 마음속에 목사님 바보예요 하고 싶었어요. 네. 진짜로. 예.
1: 근데 어떡해요 제가 목사인데 말을 뱉었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거둘 수도 없고 또 신행하자니 적자의 폭이 더 커질 것 같고 고민하고 있죠. 고민하는데

0: CBS의 대표 신앙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 내일 후속편이 이어집니다.
1: CBS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최대의 부입니다. 책 속 이야기 생텍쥐페리의 말입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화곡 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입니다.
1: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내 안에서 시작되는 부흥의 불길이란 제목

0: 이름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참으로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문득 우리의 영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혹시 겉모습은 바쁘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이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매 주일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세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곧바로 무기력한 모습에 빠져들게 됩니다. 뜨거운 감격도 구원의 기쁨도 잊어버린 채 그저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버텨내게 되고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는 비어있고 영적인 안일함이 우리의 마음을 덮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잠든 영성을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올 때 메말랐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뜨거운 열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참된 영적 부흥은 교회의 외적인 숫자가 늘어나는 것 이전에 바로 내 심령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왜 헌신하는 사람이 적을까? 라며 다른 사람을 향해 시선을 돌리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 위에 서 있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내 심령이 살아나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기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내 안에 메말랐던 눈물이 다시 흐르고 구원의 감격이 불타오를 때 비로소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주변으로 번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성령으로 깨어났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발걸음을 옮겨가야 합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머리로만 결단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원하십니다. 핑계와 불안, 두려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떠올려 주시는 이웃을 향해 구체적으로 다가가 보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초청의 말을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길 때 성령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굳게 닫힌 영혼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은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영적인 게으름을 과감히 버립시다. 대신 나로부터 우리 가정과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게 하옵소서라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당당히 일어납시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영혼구원의 자리에 기쁨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뜨겁게 세워주시고 메마른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의 소망을 꽃피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부흥의 시작점이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화곡 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였습니다.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정현 교회 김관선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여러분, 요즘 가슴 설레본 적이 있습니까? 가슴 설렌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빡빡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아침 설레이는 가슴으로 눈을 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네. 오늘도 하루 살아있게 하셨구나. 오늘은 또 어떤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오늘은 또 주님께서 내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을 해내실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눈을 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감격이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 설레는 거야 젊은 애들이나 그렇지 라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매일 가슴 설렐 수 있는 그런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침마다 눈을 뜨면서 설레이는 가슴으로, 그리고 이렇게 이번 주에는 또 여러분들을 새벽마다 만나는 것도 가슴 설레이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매일매일 가슴 설레이는 기쁨, 감격 넘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도 가슴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겠구나. 그런 감격이 넘치면 내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달려서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신은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땅에 묻히고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아버지 손에 맡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육체도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숨졌을 때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런 고백을 해요. 백부장은 누굽니까? 사형 집행을 책임졌던 로마 군인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죽음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에서 죽음과 그리고 삶을 건나드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처음 이런 고백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죽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죄인이라고 처형을 하지만 이분은 정말 의이다. 그렇게 백부장의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유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들을 본 사람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방인이 이분은 정말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한 상징성이 있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은 믿지 않고 이방인들이 믿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하고는 계속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선언한 게 뭐예요?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사도도 그렇게 선포를 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쳐나게 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넘어선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건 단순하게 갈릴리에서 그날 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까지 따라왔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갈릴리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이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것도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따르기 시작해서 끝까지 따라가는 이 여인들, 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들은 여러분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보고 부활의 감격도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이 여인들이 주님을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따르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삶의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일만큼은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해 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이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48절을 보면 무리들, 이 무리들은 뭐예요?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 그러니까 이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할 때도 계속 구경하러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도 보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오병이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도 경험했고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도 지켜봤던 이 사람들. 이들은 뭘 했어요? 가슴을 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슴을 치고 돌아갔다는 말씀은 사실은 가슴만 치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뭔가 좀 안다는 지식인들이 가장 역사 속에서 부끄러운 일은 뭐냐 하면 가슴만 치는 거예요. 가슴만 치지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슴만 치지 정말로 울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찾아내서, 그래서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가슴만 치고 살아간다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만 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가슴만 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행동하는 사람들,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라고 행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가슴만 치고 있어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랬고 가슴만 치고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 이게 우리들의 매우 소극적인 구경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독일의 패망을 우리가 알지만 히틀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할 때, 그때 여러분 거기에 저항했던 사람들, 독일 사람들이 있었어요. 디트리 보네퍼 같은 사람이 그래서 고난을 겪으면서도 저항을 했습니다. 그가 그래서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등 그의 책들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보네퍼의 행동하는 그런 신앙, 물론 뭐 우리 교단 같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보네퍼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보면

디트리 보네퍼는 그렇게 움직이고 행동하는 양심이었기 때문에 독일 교회가 그래도 부끄러움은 면했어요. 사실은 전쟁 후에 고백교회가 사과문을 냈어요. 사실 우리가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정말 가슴을 치고 행동해야 될 때는 아무것도 못하다가 다 끝나고 나니까 그 뒤에야 가슴 치면서 회개하고 반성하는데, 그나마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반성할 수 있는 가슴을 치는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까?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주일, 그리고 성탄절, 뭐 이런 절기들을 보낼 때마다 그냥 늘 보던 절기고 늘 그저 헌금도 하고 무슨 뭐 선물도 주고받는 절기로 끝나버리고 또 부활의 상징인 계란을 주고받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슴이 설레일 수 있고 설레이는 가슴이 삶의 동력이 되어져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어질 때, 그때 설레이는 가슴은 정말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공감하지 않는 세상일 수 있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예수님이 그것을 인용하셨던 것. 그러니까 여러분, 25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그리고 지금이나 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춤추어야 될 때 춤추지 못하고 가슴을 쳐야 될 때 가슴을 치지 못하는 공감 제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가슴을 다시 한번 설레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슴이 다시 뛰게 했으면 좋겠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냥 가슴이 콩당콩당 뛰던 어린 시절, 그리고 가슴이 벌렁거리던 시절을 지나서 이제는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뛰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 같이 죽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감격이 우리에게 정말로 설레이는 가슴 다시 살리고, 그리고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살아있는 자로서의 모습을 무엇을 통해서 표현할 것인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슴만 친다가 끝나버리면 되겠습니까? 가슴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말씀 앞에서 제대로 반응하고, 그 제대로 반응하는 것이 가슴의 뜨거워짐으로 변화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동행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긴 들었지만 도대체 확실하게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등진 채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사람, 그들은 열두 제자 중에 두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 많은 제자 군 속에 있었던 두 사람, 그런데 예수님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에게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길을 가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주고받냐고. 그랬더니 그들이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 소식도 못 들었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것은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내려갔어요. 믿지도 못하고, 그리고 부활의 감격도 지금 전혀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예수님 얘기 좀 하면 살면 좋겠어요. 네. 누군가가 저기서 내 얘기하고 있다 싶으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들으려고. 네. 여러분은 제 얘기 안 하십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 얘기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 찾아오세요. 이 녀석들은 무슨 얘기하나? 내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믿음 없는 녀석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저녁이 돼서 해가 저물 시간에 식탁에 앉습니다. 그 예수님이 떡을 떼주세요. 빵을 떼주세요. 그 순간 그들의 눈이 확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은 없어졌어요. 그때 그들이 한 말이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다시 뛰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부활주일 그러면 그냥 뭐 계란이나 주고받는 그런 절기로 끝나지 않고 정말 부활의 생명력이 내 가슴 속에서 다시 불쑥 올라와서 지쳐있던 내 삶에 새 힘을 얻고 우리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주님 안에서 희망을 찾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행동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 오늘날의 교회가 점점 가슴 뛰지 않습니다. 소멸사회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 교회가 소멸사회 중에서도 가장 일찍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가슴이 다시 뛰지 않고 우리의 가슴 속에서 끊임없이 뜨거운 열정이 뿜어져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소멸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소멸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린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믿고 있기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이란 뭐예요? 영원한 삶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가슴에 심장이 뛰면서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서 온몸으로 피를 흘려보내듯 내 가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함께 뛰면서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해 준 거예요. 죽음의 피를 뽑아내버리고 생명의 피로 갈아넣어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단순하게 2000년 전에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도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꿈틀대게 하는 진정한 힘인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우리는 어떻게 맞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서 여전히 심장이 뛰고 있다면 그리고 그 심장이 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심장이 뛰기에 심장이 뜨거워지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운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고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성탄절 그러면 뭐 요즘은 또 그 분위기도 많이 죽었지만 성탄절 그러면 사람들은 얼굴이 환하고 기쁘고 즐겁고 선물 주고받고 그러는데 부활주일은 성탄절만큼의 분위기도 되지 않잖아요. 사실은 기독교에서 가장 감격과 기쁨의 절기는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게 성탄절이라면 부활절은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력을 갖게 하신 최고의 절기가 부활주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설레이는 마음이 그리고 우리 얼굴에 그 감격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의 뜨거운 가슴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지만 기도 끝나고 예배 끝나면 그 벅찬 가슴을 가지고

0: 가지고 삶의 현장에 가는 거예요. 학교에 가고 그리고 집에 가고 출근을 하고 세상 속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 벅찬 가슴이 뛰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즐겁냐? 넌 그렇게 뭐가 기쁘냐? 넌 아직도 가슴이 뛰니? 라고 묻는 그 질문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은 아직도 가슴이 뛰세요? 목사님은 아직도 설레이세요? 그렇게 묻는 사람이 많아져야 살아있는 목사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가슴이 설레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신비해하잖아요. 그 팡팡 뛰는 심장 소리. 그런데 여러분 내 심장 소리도 내가 듣지 못할 정도로 약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심장 소리를 듣고 나의 심장 소리를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내 삶은 활기가 넘쳐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있는 교회, 살아서 힘차게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정현 교회 김관선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현 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0: CBS.
1: Don't you know I'm losing control.
0: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훈장 선생님께 꾸지람을 듣고 훌쩍이는 아이가 등장하는 그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간원 김홍도의 서당이라는 그림입니다. 훌쩍이는 친구를 보며 속으로 웃고 있는 것 같은 개구장이 동무들. 쓴소리를 하고 나도 마음이 편치 않다는 듯한 훈장님의 표정까지 생생하게 담겨있죠. 그가 이렇게 일상의 장면을 소중하게 그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찍이 그가 아들에게 남긴 편지에는 학비를 미처 다 마련하지 못해 쩔쩔매는 아버지의 걱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자기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며 다른 사람의 표정에도 집중했던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얼굴로 이 시간을 마주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작은 표정과 몸짓까지도 일상의 소중한 그리고 아름다운 장면으로 남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멀스미의 Even If로 박성욱의 CCM 캠프 2026년 5월 28일 목요일이에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아, 이 단원 김홍도의 이 사진, 네, 아, 사진이란다. 이 그림, 네, 기억이 납니다. 막 정밀하게 막 그린 건 아니지만 정말 슉슉슉슉 빠르게 붓이 그런 간 것 같은 느낌이지만 각각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그런 멋진 그림이죠. 아, 그런 그림을 그려내는 단원 김홍도의 마음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고 또 내 마음을 잘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강점이 있었군요. 여러분과 저도 이 시간에 CCN 캠프 2시간 동안에 서로의 일상의 모습들을 잘 그려내고 함께 그 그림들을 잘 서로에게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오늘의 일상의 이야기들 기다립니다. 실시간 문자 샵1212로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도 소곤소곤 대화도 이용하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고 진행자에게 비밀글도 남겨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광고 듣고 오늘의 노래들, 오늘의 이야기들 배달합니다.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룸 간유산균
0: 제조 종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Ken의 What did Jesus do? WWJD What did Jesus do? 함께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같은 제목의 소설이 꽤 오래전에 유행했어요. 네, 꽤 오래전, 정말 오래전이죠. 제가 대학생 때니까. 그래서 어떤 뭐 미국을 배경으로 해서 작은 도시의 선생님이었나요? 목사님이었나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으로 자신의 삶을 시작하면서 한 사람의 삶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는 뭐 그런 과정들을 담은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로도 나왔던 것 같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WWJD라고 써진 어떤 그 손목 팔찌를 차고 다니면서 삶의 어떤 고민이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또 그 질문의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죠. What did Jesus do? 우리의 시간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일상의 모습이었던 그 서당의 모습을 잘 이렇게 포착해서 그림, 아름다운 그림으로 남긴 단원 김홍도의 그림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상에서 아름다운 모습들 또 이건 예수님이 보셔도 정말 좋았을 거야. 나는 이때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고민과 그 고민에 대한 스스로의 해답을 찾아내는 과정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저는 오늘 오전 내내 정리할 일들이 있어서 뭐 이 컴퓨터 앞에서 한참 막 이렇게 막 정리하다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저도 질문을 했어야 됐네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 두 시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떤 노래를 선곡하셨을까? 이 노래를 틀었을까? 저 노래를 틀었을까? 고민하면서 함께 걸어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노래를 선곡하고 싶으십니까?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 보내주세요. 찬송가 이어드릴까요? 초롬입니다. 주사랑 안에 살면 그리고 땡스기빙 밴드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그러니까 주사랑 안에 살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하면 되겠는데요. 너무 부럽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땡스기빙 밴드 그리고 주 사랑 안에 살면 초롬의 노래 두 곡이어 들었습니다. 사연이 하나 왔는데요. 조금 긴 사연인데 우리 함께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피향기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샬롬. 우리 교회에 폐암으로 1년을 못 넘기시다고 했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교인들이 매일 중보기도 하고 권사님도 예배를 참 사모하시면서 7년을 지내시고 계시다가 어제 돌아가셨어요. 오늘 교인들과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부디 주님 품에 안겨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금요사냥 콘티에 들어있는 곡 Holy Forever 신청합니다. 연습하다 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한국어 버전 거룩 영원히로 들려주셔도 되고요 하시면서 사연 주셨어요. 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 많죠. 우리 매번 예배 때마다 대표 기도에서도 그렇고 또 중보 기도 시간에도 이렇게 했는데 때로는 정말 주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병의 진행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좀 기쁘기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하는데 우리 커피향기님의 교회에서는 정말 7년간 같이 그렇게 권사님과 함께 기도했던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이 참 아름답게 보이네요. 마지막 인사하는 자리에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던 시간들 아마 마음속에 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Holy Forever 저희가 가까이에 나갔어요. 그래서 한국어 버전으로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먼저는 잔치 공동체의 노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순전한 예배 메들리로 같이 듣겠습니다.

아이자야 61의 삶의 예배, 그리고 그 앞에 들으신 곡은 잔치 공동체의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순전한 예배, 두 곡이 이어지는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두 곡 다 우리가 드린

는 삶의 일상의 공간에서의 우리 삶의 태도를 예배로 노래한 곡이죠. 때때로 예배합니다. 그러면 뭐 꼭 예배당의 모임이나 어떤 이렇게 순서를 갖춘 시간을 통해 정말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가 않지요. 우리의 하루하루를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면 정말 일상의 모두 다가 일상의 모든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죠. 그렇게 치면 예배 시간에만 거룩하고 주일이 아닌 시간에는 안 거룩하게 느껴지는 우리가 좀 잘못된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런 노래들 들으면서 반성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딱 맞추는 시간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밤 10시부터 12시까지 CCN 캠프가 되면 참 좋겠어요. 예쁜 나나님께서 찬양 아니면 신청 불가능한가요? 하셨는데 네, 여긴 뭐 CCN 캠프니까요. 네. 가끔 아주 넓게 의미가 굉장히 그 좋은 가요라고 불리는 곡들을 틀기도 하는데 네. 뭐 어떤 곡을 원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503번님께서 피디님, 조찬미 씨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송 꼭 좀 부탁드립니다. 꼭 듣고 싶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거 우리 며칠 전에 들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혹시 방송에서 또 듣고 싶었다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음악은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장소에서 거의 다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죠? 우리 뭐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라디오에서 같이 듣고 싶어요. 꼭 좀 들려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방송 함께 듣는 분들과 같이 들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보내주는 신청곡들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함께 들려드리죠. 먼저는 나음의 생명의 은혜 듣겠습니다.

조찬미의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함께 들었고요. 비공개로 찬송이 아닌 곡으로 한영애님의 누구 없소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이 노래에서 누구는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헤매는 지체들로 해석해 봅니다 하셨어요. 한영애 누구 없소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소 그 곡이요. 네. 또 리니님은 찬양이 아닌 다른 노래들은 다른 곳에서 이미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CCN 캠프에서는 이름 그대로 CCN만 틀어주는 방송이길 바라봅니다 하셨어요. 네, 아, 그 말씀도 맞아요. CBS 음악 FM, 표준 FM 또 조이포유에서는 세상의 많은 음악을 서로 선곡하고 들을 수 있죠. 네, 뭐 여러분의 신청도 있고 방송을 준비하는 진행자분들, 제작진의 의도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 이 노래가 우리가 함께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같이 들을 수 있는 거죠. 절대 안 돼! 뭐 무조건 안 돼!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저희가 CCN 캠프라는 이름에서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노래들을 중심으로 방송을 하도록 약속을 서로 했습니다. 잘 된다고 막 바꿔부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이해 부탁드리고요. CC 와이너스의 노래 홀리 포에버, 보통 크리스 탐리의 노래로 들려드렸는데 오늘은 CC 와이너스의 노래로 들으면서 2부로 갑니다.

0: CBS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7: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10: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2: CBS 교계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유신 진화론을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기성총회는 총회 셋째 날인 오늘 유신 진화론 이단 규정을 투표에 붙인 결과 재석 인원 과반수 이상인 382명이 찬성했습니다. 일부 대의원들이 유신 진화론에 대한 교단의 연구가 부족하다며 공식 입장이 없기 때문에 유신 진화론의 이단 규정은 교단 위상의 실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지만 대의원들은 이단 규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0: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와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 등 기독교 교육단체들이 6.3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정책 평가 질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전국 58명의 교육감 후보에게 종교계 사학의 자율성 보장, 대안교육 지원 등을 주제로 5대 영역 15개 정책을 제안하고 입장을 물었습니다. 교육단체들은 총 9명의 후보가 응답해 응답률은 15.5%에 그쳤지만 제안한 정책에 대해 적극 찬성과 찬성으로 답한 비율이 91.1%에 달해 높은 정책 수락률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녀교육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며 좋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이탈 현상을 데이터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사단법인 꿈이 있는 미래와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최근 서울 강동구 오륜교회에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 트렌드 2026 다음 세대 목회 전략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기존의 경험 중심 사역 방식에서 벗어나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복음 전달 방식과 AI 시대에 맞는 다음 세대 교육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은 AI 시대일수록 교회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삶의 의미와 영성, 공동체성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경훈 오륜교회 목사는 데이터를 통해 시대 변화를 정확히 읽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새로운 사역 전략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교세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종교개혁자 칼빈이 강조한 영적 생명의 회복이 한국교회를 살릴 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회가 최근 경기도 구리시 제자교회에서 개최한 정기학술대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안양대학교 이은선 명예교수는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는 신학이 학문 안에 갇히고 신앙이 형식 안에 갇혀버린 데서 비롯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은선 명예교수는 성령의 살리시는 능력이 다시 강단과 성도의 삶 속에서 실천될 때 한국교회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자교회 유충국 원로 목사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우리 민족뿐 아니라 세계교회를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BS 교계뉴스 최창민이었습니다.
1: CBS
2: 인간의 운명이 어찌 될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운명이 뭔가 좋은 쪽이기를, 우리가 신이라 칭하는 존재에 다가가는 것이기를 우리는 소망한다. 사랑과 사랑에 담긴 모든 것, 열정, 정의, 신의, 희열, 존경, 이타심이 우리를 그 방향으로 데려간다는 걸 우리는 안다. 책 속 이야기, 베리 로페즈, 여기 살아있는 것들을 위하여 속 한 문장입니다.
1: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1시간도 12시까지 좋은 찬양과 CC의 워시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신청곡 보내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1212 열려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만 비밀글로 전달되니까요. 그쪽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2부에 광고 있죠? 광고 듣고 뉴스 CCM 만나볼까요?

0: 퀵퀵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퀵퀵퀵퀵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자, 2부의 시작은 언제나 UCCM 새로 나온 노래 한번 들어보면서 여러분의 레인보우 선곡표 하트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어서 모이세요. 오늘 함께 들을 새 노래는요, 박희봉의 사랑하며 섬기겠어요입니다. 박희봉 목사님이 작년부터 열심히 싱글 발표하시면서 이번에 한 다섯 곡 정도 담긴 앨범을 발표하셨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곡들도 있고 또 본인이 예배인도에서 사용하셨던 곡들도 담겨 있습니다. 박희봉의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같이 듣겠습니다. 오늘의 뉴 CCM이에요.

박희봉의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이 노래 뭐 교회에서 정말 많이 불렀던 경험을 갖고 계신 휴프 애청자분들 많이 계시죠? 네, 기타 한 대로 뭐 피아노 한 대로 네, 서로서로 축복하면서 그렇게 불렀던 노래 기억이 납니다. 오래된 노래를 다시 한번 이렇게 레코딩 녹음해서 발표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는 예쁜 노래들을 너무 옛날에 녹음은 좀 이렇게 뭐랄까 음질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랑받은 노래들은 한 번쯤 다시 불러주는 것도 참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내 아이 아빠님 오셨어요. 늦은 밤 찬양이 고파 왔어요 하셨습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찬양 3인분 제가 주문 넣어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드십시오. 아이가 날씨가 제법 더워졌어요. 밤이 되니 너무 시원하네요 하셨습니다. 네, 요럴 때 감기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기에는 좀 그런가요? 네, 제가 있는 스튜디오는 뭐 어차피 그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서 큰 어려움은 없는데 예, 낮 시간엔 또 너무 덥긴 하더라고요. 네, 요때 잘 이렇게 건강 관리하시고 또 점점 이제 5월 이번 주 이제 5월 지나가잖아요. 6월 되면 이제 또 이제 봄은 저리 가고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세미나님 오셨어요. 감정 소모로 지쳐버린 밤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CCM 찬양과 목사님? 아, 저 목사님 아닌데. 위로와 웃음으로 이 밤 행복하게 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듣고 싶어요. 나이트 근무 출근하면서 듣는데 계속 흥얼흥얼 스스로 북돋는 중입니다 하셨어요. 나이트 근무라고 하신 거 보니까 아마도 간호사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요. 네, 여러 가지 병상에 있는 분들을 대하는 일, 또 같이 일하는 분들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찬양 입에 딱 달고 감사를 전하면서 감사를 스스로에게도 전해주면서 토닥토닥하면서 걸어가시죠. 봄이 끝나간다는 말을 하고 보니까 그래도 좀 봄 노래 이어들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오세연의 꽃말이, 그리고 정예원의 새잎을 틔우리니, 그리고 정주연의 노래까지 세 곡 이어듣습니다.

정주현의 새봄, 정예원의 세이플, 티우리, 우리 봄과 관련된 노래들 함께 들었습니다. 떠나가는 봄이 아쉽지만 이 봄이 또 지나가야 1년 뒤에 또 새봄을 기쁘게 맞을 수 있겠죠. 가까워지는 여름에게도 우리가 아유 뭐 이렇게 더워 이렇게 짜증 부리지 말고 어서 와 더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풍기하고 에어컨 준비 다 했지롱 이러면서 말이죠. 여기 선풍기 준비하신 분 있어요. 준이비님, 샬롬, 캠프성웅님. 더위로 선풍기 틀고 자다가 목이 아파요. 그래서 꿀을 타서 먹었어요. 제가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지금도 선풍기와 흐흐흐흐 하셨습니다. 아, 선풍기 시작하셨군요. 네, 선풍기 틀고 자면 안 된다는 말 있는 거 진짜가 아닌 거 아시죠? 그렇다고 또 이렇게 선풍기 틀어놓으면 이렇게 방 안이 좀 건조해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목이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선풍기를 틀 때는 뭐 좀 이렇게 환기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타이머를 해서 좀 꺼지게 한다던가 그 방법을 좀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선풍기 깨끗이 예, 꺼내서 닦은 다음에 방방이 넣어놔야겠어요. 네. 조나단님께서 오셨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잠이 안 오네요 하셨어요. 아이고 어쩐 일이실까. 병원 가서 또 검사받고 하려면 컨디션 좋아야 되잖아요. 일단은 지금 빨리 주무세요. 지금 빨리 이게 딱 준비 딱 하시고 누워서 라디오나 레인보우는 볼륨을 조금밖에 줄여놓고 들릴락말락하게 해놓고 일단 주무세요. 내일 병원에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나이트 근무하신다고 신청곡 보내신 분 있죠? 세미나님, 줄을 찾는 모든 자들이 지금 듣습니다.

전산하의 목소리로 내 모든 슬픔 아시는 주님, 짐니에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이어들었습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목요일 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인보우 앱 업데이트가 있었죠. 네, 안드로이드 버전에서 업데이트를 하시면 그 안드로이드 스마트워치에서도 CBS 레인보우를 들을 수 있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네. 오, 이제 막 그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가방에 넣고 안드로이드 워치 시계를 통해서 레인보우 앱을 듣고 이렇게 막 보실 수 있는 거죠. 아, 저는 그쪽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설치해 보셨나 봐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여주 왕자님께서 갑자기 핸드폰에서 CBS 앱이 안 열려요 하셨는데, 아니 어쩐 일이죠? 그럼 안 되는데 지금 삭제하고도 새로 설치해도 안 열린다고 하시는데, 그럴 때는 핸드폰을 전체적으로 리부팅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윌러브의 노래 듣습니다. 낮은 곳으로.

Here We Came의 This Is Our God 함께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인데 오, 사연이 하나 좋은 사연이 왔어요. 9838번님께서 우리 아들이 40살 토끼띠인데요. 이틀 뒤면 결혼을 한답니다. 여자친구 따라 교회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행복한 결혼생활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늘따라 잠이 안 오네요. 매일 밤 들으면서 잠을 자는데 진행을 너무 잘하십니다. 샬롬 하셨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오늘 끝곡은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홍진호의 노래 들으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작가의 윤여민, 진행의 박성욱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또 만나시죠.

0: CBS I can't break the habit of my love It's so strong I just don't know the reason 당신 곁에 CBS 라디오 Leave me behind Out of your
1: life I will go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강명식의 찬양 천국 있으니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으로 하늘의 소망을 다시 한번 품으며 이렇게 재치 있고 유쾌한 찬양의 가사가 오늘 주시는 엄청나게 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돈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오히려 건강해서 불평불만이라기보다 그것으로 죄 지을까봐? 아, 저 오늘 다시 한번 강

0: 김명식 씨의 이 천국 있으니 찬양 가사가 마음에 콕콕 박히는 그런 메시지라는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는 축복송 두 시간 함께해 주세요.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 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 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 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사랑 이야기 하늘 위의 집 초가 삼간도 이렇게 시작하는 지금 추억의 찬양인데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세련되게 멋지게 불러주었습니다. 손영진의 은혜로다 역시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천국의 소망을 또 심어주는 멋진 가사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조금 흐릿한 날씨 그래도 주말에 점점 가까워오고 5월이 이제 자꾸만 손꼽아서 하루하루 5월이 가는구나 하는 마음이 또 듭니다. 자, 5월을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의 이야기 또 지난 시간 돌아보며 우리에게 있었던 참 감사한 순간들 떠올려 주시고 또 그 누군가를 위한 축복의 마음도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깜짝 놀랐는데요. 그 노래를 예라모십의 주 내 아버지라는 곡을 딱 잡아두고 있었어요. 어제 CCN 캠프를 듣다가 이 곡을 들었는데 그 예라모십의 많은 곡을 또 소개를 해드리지만 이 곡도 너무 좋은데 함께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또 오전 시간에 듣는 예라모십 곡도 여러분들께 또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목 부제가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데 제키리님께서 예라모십의 하나님의 열심 주 내 아버지 두 곡 중 한 곡 선곡해서 들려주세요 하시며 지난번 저희 CBS 성경필사전 다녀가신 후기로 목동 안양천 뚝방길도 걸으셨다고 써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강릉 사람이지만 이 목동 안양천 뚝방길 정말 너무 좋았다. 엄지척 해주시면 다시 한번 걷고 싶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선곡이 오늘은 제가 준비한 선곡과 신청하신 곡이 딱 맞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바로 전해드릴 거고요. 9089님 3월에 만학도로 늦은 공부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문불출 좌충우돌의 1학기였습니다. 그래도 충만한 은혜로 채워졌답니다. 오늘도 열공하시는 모든 만학도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하시며 남궁송옥 내 삶의 이유라 신청곡으로 남겨주셨어요. 이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예람 워십의 주 내 아버지, 남궁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 또 이어서 이유석 비바람 내 눈을 가려도, 국악풍의 찬양 신청하신 분 계셔서 바로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0161님께서 샬롬 이라면서 잘 듣고 있어요 보내주셔서, 찬양 듣다가 아이 국악풍의 찬양 한 곡 더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싶어서 얼른 626 서하얀 주님의 은혜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오늘 꼭 듣고 싶네요. 이쁜이 님께서 오늘은 Only Worship 앨범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커피향기 님께서 오늘 천국과 관련된 찬양들을 앞부분에 말씀 묵상하면서 쭉 전해드렸더니 폐암을 앓다 여러 고비를 넘기시며 5, 6년 더 사시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따님을 교회 전도하셨던 권사님께서 어제 저녁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 권사님의 기도의 사명으로 그 가족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시며 신청하신 지선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권사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천국의 씨앗이

지선이 부른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가 온리워십의 빈들의 마른풀 같이 역시 찬송가 함께 하셨습니다. 단비님께서 남동생이 대동맥 추적 검사 중에 MRI를 찍었는데 뇌를 열어 수술을 급하게 하게 되었어요. 6월 8일 수술 후유증 없이 잘 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는 사연 기도 제목으로 남겨주시며 젊으니까 잘 될 거라 믿고 기다리려고요 하셨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힐링 레인 마이클 W. 스미스의 찬양으로 1부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서 또 보내주시는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나눌게요. Reaching for

0: CBS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 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 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1650-7803, 02-1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김은영의 축복송 2부 문을 열었고요. 클래식 콰이어의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신혜숙님께서 사연과 함께 신청하신 곡, 그리고 이 곡을 들으니까 문득 주영훈, 조범진, 이철규 거기 있었다 이 곡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어봤어요. 아, 어제 본교에서 세계 선교의 날 각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오셔서 간증과 축복, 공로패 증정이 있었답니다. 그러던 중 예, 추억이겠죠. 신혼여행 다녀와 아버님이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다녀오라고 하셔서 남편과 둘이 갔다가 고종사촌 시동생님을 만나 온전히 3일 금식을 했었는데 그분은 뜻이 있어서 40일 금식 중이셨답니다. 그런데 어제 30년 공로상 받으신 걸 봤네요. 부모님 어른들 다 돌아가셔서 지난 30년간 만남이 없었다고 30년 만에 방송에서 뵈었네요. 고국에 계신 동안 건강히 계시다

고국의 향수 만끽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오, 오랜만에 이런 추억을 또 떠올려 주시며 연결되면 꼭 만나서 그동안의 회포도 푸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데이비드님께서요. 사랑하는 아들아라는 곡을 신청곡으로 써주시며 막내 아들 훈이가 6월 9일에 군대에 갑니다. 그래서 6월 3일 속초로 아내와 함께 셋이 놀러 갔다 오려고요. 군 생활 건강하게 잘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기를 아빠는 기도한단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연 주셨는데 이 곡이 원곡은 Life Itself Will Let You Know 인데요. 제가 이 곡을 정말 정말 어렸을 때 그 당시에는 안토니 퀸 이렇게 발음을 했었던 그 미국의 명배우 있잖아요. 그분의 나레이션 그래서 영어 버전으로 참 많이 들었었고 그 이후에 최불암 씨가 정여진이라는 정말 노래 예쁘게 잘하는 그 아동 그 어린이 음반을 냈었던 분이 있는데 어렸을 때 거기에 이 곡이 있어요. 이 정말 정말 주옥 같은 곡인데 데이비드님께서 이 곡을 써주셔서 오늘은 이 버전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최불암 정여진 아빠의 말씀이라는 곡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 곡과 또 너무나 유명한 CCM이기도 하지만 가요로도 사랑을 받고 너무 많은 여러 버전이 있는데 오늘 아빠의 말씀 이 버전하고 약간 LP 느낌 나는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서 들으셔야 왜 갑자기 축복송에서 이 곡이 나오지? 신청곡입니다. 신청곡이고 좀 추억의 버전으로 좀 들으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전해드립니다. 윤복희 씨가 부르는 우리는 하나 이 곡으로 준비를 했어요. 자, 이 곡과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신청하신 분 일찌감치 공주마마님께서 써주셔서 조수아 씨가 부르는 버전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또 삼남매 아빠님께서 흘러흘러 써주셨는데 We Love Anna and Delight의 흘러흘러까지 이어서 듣겠습니다.

그래 아가, 아주 큰 꿈을 가져라.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요. 아, 되고 말고. 넌 지금 막 시작한 거니까.

다가 용기를 가져라. 누구나 어른은 쉽게 되지만 혼자 일어서는 사람들은

아빠를 많이 올바르게 열심히 살았지. 이제 이 아름다운 세상은 네 것이야. 너는 지금 막 시작한 거란.

0: 댓글 아빠가 할 일은 끝난 것 같군.
1: 내 곁에 있어줘요.
0: 아빠가 가는 만큼 넌 오는 거야. 그리고 기억해다오, 너를 사랑하는 이 아빠.

네 곡의 신청곡 찬양을 쭉 전해드렸는데 뭔가 그 시간의 흐름, 세월의 틈틈을 한 장면씩 들여다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여진 최불암 아빠의 말씀, 윤복희 우리는 하나, 조수와 여호와께 돌아가자, 위러브 아넌딜라이트의 흘러흘러까지 정말 시간의 흐름을 흘러흘러 따라온 것 같은, 그래서 정말 CCM 하면은 오늘의 음악에 영원한 하늘의 메시지를 담는다. 그래서 CCM 캠프의 역사적인 그 주제 타이틀이 있는데 오늘의 음악에 영원한 하늘의 메시지를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은 축복송에서 그렇게 CCM 캠프와 연결된 뭔가 그런 음악의 흐름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서 좀 새롭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최불암 이 나레이션이 들어간 아빠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지금 축복송을 듣고 계시고요. 사연 신청곡이고요. 이렇게 구구절절 좀 소개를 해드리며 마음의 준비를 잘 하고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또 들으시다가 가사에 굉장히 또 최 여사님 추억을 전해주셔서 신청해 주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히코코님도 아빠가 가는 만큼 너는 오는 거야. 여기서 울컥했어요. 또 남자라면 대한민국 사나이라면 건강하게 잘 다녀와야죠. 제대 건강하게 제대할 때까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원성남님도 응원사연 써주셨습니다. 마이프리님께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인사 나눠주셨는데 마이프리 마이프리에서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좀 가끔 이런 선곡이 재밌지 않나요? I am free. 나는 자유해. 어노인팅입니다.

기름 부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예수 전도단 부흥, 그리고 앞서 프로비던스 워십의 부흥 있으리라, 어노인팅의 나는 자유해, I am fre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마이 프리님께서 이렇게 톡 하나 던져주신 씨앗이 이렇게 세 곡으로 쭉 이어졌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4힘의 You Are Holy 준비했습니다. 오늘 2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축복의 날 되시고요. 지금까지 김은영이었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미국인 조지 베듄이 1858년에 작사한 것입니다. 조지 베듄은 1805년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필라델피아 닉슨 대학을 졸업한 후 프린스턴에서 신학을 공부해 목사가 되었습니다. 1827년부터 조지 베듄은 뉴욕 라인벡의 네덜란드 개혁파 장로교회를 시작으로 여러 교회에서 목회를 했으며, 1850년부터 62년까지는 뉴욕 브루클린의 하이츠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박력 있는 설교가였으며 다재다능했던 베듄 목사는 격조 높은 찬송시를 써서 문학적으로도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는 무리한 사역으로 건강이 악화되자 1861년 요양을 하기 위해 이탈리아의 플로렌스로 갔는데, 그곳에서도 쉬지 않고 일을 하다가 1862년 4월의 어느 날 설교 중에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시미로다 라는 시편 148편의 말씀이 이 찬송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으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죄인을 부르시고 참 소망을 주십니다. 영원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참된 복을 얻었으므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입니다.

0: SBS
1: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프의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작년 의성 산불 기억하세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는데요. 그때 고운사라는 이름의 절도 대부분 불타버렸어요. 고운사 등운 주지스님의 이야기입니다.
1: 이 안에 전체가 불바다가 되니까 이 안에 온도가 1000에서 1500도예요. 소방관들도 이제 가족들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죽는 줄 알고.
0: 그런데 며칠 뒤에 스님의 눈에 작은 초록색이 들어왔습니다.
1: 제가 불 나고 한 3일, 4일 후에 산에 올라가니까는 온 산이 까만 재로만 덮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 사기 불어 한 뼘이 올라왔다. 소나무들은 이제 불이 오면 다 죽는데 저 소나무 밑에 팔뚝 정도 되는 굵기에

0: 사료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들은 다 타서 죽어버렸는데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개들이 올라와서 저만큼 커버렸어요.
1: 숲은 불탔지만 모든 것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고운산은 불탄 숲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인공조림 대신 숲을 그냥 놔두는 자연 복원을 택했는데요. 소나무는 소나무로서의 삶은 마쳤지만 다른 많은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의성에 가시면 폐허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친구여, 나쁜 무리가 꾀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두 번 돌아보지도 말고 한순간이라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라.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는 곳에서 은행을 터는 사람이 없건만 그들이 하는 짓이 꼭 그 꼴이다.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움켜쥘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초라한 사람이 된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4: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3: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5월 29일 금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권능과 영광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천지의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고 주권도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후손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계획과 약속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으나 말의 화려함이 아닌 지혜롭고 진실한 정책을 약속하게 하옵소서. 귀를 현혹하는 언어가 아닌 반드시 필요한 섬김을 찾고 헌신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국민의 눈을 열어 정직하게 실천할 수 있는 자를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로 엎드리게 하시고 한국 강산의 영적 흐름을 붙잡게 하옵소서.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 가치관이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를 이끌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각 분야의 리더들이 구석구석 빛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은 꿈꾸고 도전하며 성취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인생의 운동장이 희망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축복합니다. 사업을 일으키고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기업의 리더들을 축복하시고 하나의 사업이 일으켜지고 세워지기 위해 희생한 가족들의 헌신을 기억하옵소서. 한국 경제가 넓게는 세계 경제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무엇보다 가정과 사회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기업과 사업장을 축복하옵소서. 직장에서는 사명이 직업이 되고 산업 현장이 꿈을 펼치는 인생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주어진 일자리에 서로가 감사하며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주님의 축복과 따뜻한 사랑으로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산업에 창조의 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새아침의 기도. 서울시 도봉구 주사랑교회 정성일 목사였습니다.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유동 골뱅이.
0: 5월 29일 금요일 아침 CBS 새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상은의 목소리로 오 주여 자비를. 박진희의 노래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이어서 드보라 메이가 부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욥기 11장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1: 욥기 11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대답하였다. 네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네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을 줄 아느냐? 너는 네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네가 흠이 없다고

0: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네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네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네게 내리시는 벌이 네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네가 하나님의 기쁜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하늘보다 높으니 네가 어찌 미칠 수 있으며 소울보다 깊으니 네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 길이는 땅 끝까지의 길이보다 길고 그 넓이는 바다보다 넓다. 하나님이 두루 지나다니시며 죄인마다 쇠고랑을 채우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려라. 네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네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악에서 손을 떼고 네 집안에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너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다. 네 마음이 편안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괴로운 일을 다 잊게 되고 그것을 마치 지나간 일처럼 회상하게 될 것이다. 네 생활이 한낮보다 더 환해지고 그 어둠은 아침같이 밝아질 것이다. 이제 네게 희망이 생기고 너는 확신마저 가지게 될 것이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걱정할 것이 없어서 안심하고 자리에 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네가 누워서 쉬어도 너를 깨워서 놀라게 할 사람이 없고 많은 사람이 네게 잘 보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눈이 멀어서 도망칠 길마저 찾지 못할 것이다. 그의 희망이라고는 다만 마지막 숨을 잘 거두는 일 뿐일 것이다.
1: 성경 낭독 욥기 11장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이었습니다. 글로리 남성 사중창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찬송가 158장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날. 이어서 진아의 찬양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0: 새 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장로교회 김용관 목사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분노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는 머리가 명석하고 비상한 통찰력과 예리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성격이 급해서 어찌나 화를 잘 냈는지 누가 조금만 비위를 건드려도 분노를 폭발하고 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전황을 보고할 때도 혹시 화를 낼까 봐 사실 그대로 보고하지 못할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가 전쟁에서 패망한 근본적인 원인도 그의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영국, 프랑스 같은 연합군과 힘겨운 전쟁을 하면서도 일시적인 분노를 못 이겨 주력부대를 빼돌려 소련을 침공하였는데 바로 그것이 그의 일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개시했을 때 히틀러는 마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참모들은 소련군과 대치하고 있던 기갑사단만 그쪽으로 되돌린다면 간단하게 상륙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알면서도 잠든 히틀러를 깨우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소에 자기 부관에게 자기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절대로 깨우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한참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는 이미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완전히 상륙하여 진지를 구축한 뒤였고 이로 인하여 독일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히틀러처럼 크게 분노한 한 분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막고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기에 좀처럼 화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에게도 화내지 않으셨고 은삼십의 스승을 팔아넘겼던 가룟유다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당신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까지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까이 오는 것을 막은 일에 대해서는 크게 분노하셨을까요? 분노의 감정은 자기 이익이나 욕심이 채워지지 않거나 자존심이 상했을 때 표출하는 이기적인 분노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짓밟히고 죄와 불의가 득세할 때 일어나는 의로운 분노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이기적인 분노가 아닌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학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가부장적 사회였기에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도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넣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어린이의 말은 법적인 증언으로 채택하지 않았고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있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어린이들을 여전히 무시하고 학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에 의하면은 매년 전 세계 5세 미만 아동 사망자 수가 약 490만 명인데 그중 절반 정도가 제대로 먹지 못해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많은 어린이가 어른들의 폭행으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기도 하고 부모의 이혼으로 버려지는 어린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무척 슬퍼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지 못하고 어린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방해하자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아이들도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어른뿐 아니라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도 영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평생 가치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린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TV 오락 프로그램이 방해하며 PC게임이 방해합니다. 각종 스포츠 경기가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것들보다 더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른들입니다. 부모님 중에는 자녀들이 학원 가는 것, 시험 준비하는 것, 현장 체험하는 일을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일보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에 가는 일을 맡기도 합니다. 힘이 없는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야 하는데 제자들이 이런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어린이들을 막으니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분노한 이유는 어린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며 모형임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천국의 주인공으로 보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 합니다. 둘째, 어린아이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래서 열등의식과 우월감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의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천국의 주인공인 어린아이들은 진실합니다. 거짓으로 남을 넘어뜨리거나 음해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사랑을 믿기에 원하는 것을 부모님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때를 쓰기도 하고 증얼대며 반복적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마저 안아주시고 저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문헌에 의하면 그때 예수님에게 축복을 받은 아이들은 모두 당대의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희천장로교회 김용관 목사였습니다. 오베시브로는 찬송가 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유니즌의 찬양 이제야 나는 알았네, 수원 시립합장단이 전하는 참 좋으신 주님 세 곡 들으면서 5월 29일 금요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CBS 교계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가 유신 진화론을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기성총회는 총회 셋째 날인 어제 유신 진화론 이단 규정을 투표에 붙인 결과 재석 인원 과반수 이상인 382명이 찬성했습니다. 일부 대의원들이 유신 진화론에 대한 교단의 연구가 부족하다며 공식 입장이 없기 때문에 유신 진화론의 이단 규정은 교단 위상의 실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지만 대의원들은 이단 규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와 기독교 학교 교육 연구소 등 기독교 교육 단체들이 6.3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 정책 평가 질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전국 58명의 교육감 후보에게 종교계 사학의 자율성 보장, 대안교육 지원 등을 주제로 5대 영역 15개 정책을 제안하고 입장을 물었습니다. 교육단체들은 총 9명의 후보가 응답해 응답률은 15.5%에 그쳤지만 제안한 정책에 대해 적극 찬성과 찬성으로 답한 비율이 91.1%에 달해 높은 정책 수락률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이탈 현상을 데이터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사단법인 꿈이 있는 미래와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최근 서울 강동구 오륜교회에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 트렌드 2026 다음 세대 목회 전략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기존의 경험 중심 사역 방식에서 벗어나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복음 전달 방식과 AI 시대에 맞는 다음 세대 교육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은 AI 시대일수록 교회가 공동체성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 교세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종교개혁자 칼빈이 강조한 영적 생명의 회복이 한국교회를 살릴 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회가 최근 경기도 구리시 제자교회에서 개최한 정기학술대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안양대학교 이은선 명예교수는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는 신학이 학문 안에 갇히고 신앙이 형식 안에 갇혀버린 데서 비롯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CBS 교계 뉴스 최창민이었습니다.
0: CBS I can't break the habit of my love It's so strong I just don't know the reason 당신 곁에 CBS 라디오 Leave me behind Out of your life I will go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0: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 한별 목사입니다.
1: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한 성공이 없듯이 우연한 축복도 없습니다. 때가 찬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때를 뭐라고 얘기하죠? 심령이 가난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팔복의 제일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잘 나가다가 인생이 팡하고 막힙니다. 여러분, 인생이 막힐 때 불행한 걸까요? 축복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 나가다가 막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하지만 그는 막힌 겁니다. 무려 99세까지 막힙니다. 이삭도 잘 나가다가 막힙니다. 파는 쪽쪽 땅에서부터 물을 샘을 근원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샘의 근원을 찾을 때마다 팔레스타인이 와서, 블레셋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갑니다. 내 땅의 우물이니까 판 건 수고했지만 이건 우리 거다. 가는 곳마다 샘의 근원을 찾지만 이삭은 다 뺏겨버립니다. 불행한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요,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상속권을 받은 것이에요. 믿음의 기업을 삼은 겁니다. 그는 그 다음 날부터 맡깁니다. 돌베개 베고 자요. 마지막 순간에 다 이뤘다고 하는 순간에도 얍복강에서 맡깁니다. 인생의 중반에도 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13년 동안 맡기는 것입니다. 요셉, 처음에 너무 잘 나갔어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야곱은 상속권 때문에 문제가 있겠다. 아들이 많으므로 미리 정한 것입니다. 요셉이다. 그래서 요셉에게 구별시켜서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요셉은 꿈도 잘 꾸고요. 여러 가지로 낭만적으로 모든 것이 펼쳐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막히고 또 막히고 또 막히고 또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요셉에게 불행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힐 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축복이 있을지어다. 인생이 막힌 자로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나아만 장군을 뽑습니다. 성경에서 나아만 장군은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하면 총참모총장, 왕이 신임하고 백전백승에 아주 노련하면서도 용기 있고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는 나아만 장군입니다. 성공한 겁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 당시에 나병은요, 불치병이고 저주의 대명사예요. 질병으로 막힌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나이에 막힌 인생도 있어요. 사람에게 막힌 인생이 있어요. 계약 때문에 막힌 인생이 있어요. 갑자기 잘 나가던 모든 것들이 직장에서 갑자기 얼그러지면서 막힌 것이 있어요. 기가 막힌 프로젝트가 기가 막힌 구상으로 됐는데 모든 사람이 다 뛰어들었는데 갑자기 시절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막혀버린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오늘 질병에서 막힌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만 장군에게 어이가 안 왔을까요? 아니, 왕이 궁궐에서 쓰는 자기가 먹는 탕지 한 지 안 내려버렸을까요? 그러나 백약이 무효하고 차도가 1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계집종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잡혀온 계집종이에요. 부인을 섬기는데 그가 부인에게 계집종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님을 고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야? 우리 사마리아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앞에 가면 고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공경이에요. 이 계집종은 이것 때문에 목이 달아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디서 용기가 생긴지 확신이 있으면 막 차는데 중요한 것은 부인이 이것을 귀담아 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인이 남편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진 것이에요. 부인이 장군에게 얘기하는데 장군이 또 이 얘기를 들어요. 듣고서 장군이 많은 휘하들과 함께 준비한 선물과 함께 이스라엘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어쩜 이럴 수가 있죠? 나만 장군이 심령이 가난해진 겁니다. 저는 그때 길잡이를 누가 했을까 혼자 상상을 했어요. 아마 그 계집종 꼬마 어린 소년이 하지 않았을까요? 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계집종이고 그 계집종이 앞에 나가서 먼저 얘기하면서 말을 틀면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 되겠죠. 여러분 길이 인생이 막힐 때 하나님은 내 주변에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볼품없는 것, 가치 없는 것, 정말 작은 것, 그리고 사람 중에서도 가장 저 사람이 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내게 그런 소리가 들리냐 안 들리냐,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심령이 가난한 축복이 있을지어다. 엘리사가 노쇼 나오질 않아요. 컵빼기도 안 빼고 나만 장군 요단강에서 7번 당금질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장군이 거기서 갑자기 분노를 폭발해버립니다. 돌아가리라. 말머리를 돌려 돌아갑니다. 그때 하인들이 달려서 막습니다. 아마 어린 꼬마 계집종도 말렸겠죠.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뭘 하라면 더할 판인데 이까지 끝 못하겠어요. 말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 이 장군이 이 계집종과 하인들의 얘기에 또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군은 어떻게 돼요? 남에게 휘둘리고 부하에게 휘둘리면 소대장도 못하는 거예요. 반에서 줄반장이 되더라도 여러분 휘둘리는 사람을 자기 친구를 줄반장으로 세우지도 않아요. 어떤 전략이 있고 당당함이 있고 그럴 때 신뢰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장군이 그 어린 소녀의 말에 그냥 기우뚱하면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7번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면서 7번째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피부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신유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나만 장군의 나병만 고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만 장군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신약에서 이런 나만 장군과 똑같은 인물을 보고라면 저는 사도 바울을 뽑습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 저는 지금 승승장구합니다. 지금 선교가 물결을 탔어요. 많은 합류팀도 있고 기다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베이스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 나 이것이 내 약점이 돼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선교여행을 더 이상 못하겠고 마찰을 못하고 걷지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너무 핍박이 많고 곤란도 많고 더 이상 움직이지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면은 하나님 선교 하나님의 일에 더 한층 날개를 달아서 추진력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고쳐지면 설교 때 얼마나 또 큰 간증이 되겠어요. 사도 바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즉답이에요. 3번 기도했어요. 평범한 사람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건 뭐예요? 사도 바울 이것 때문에 너에게는 불편하고 너에게는 발목 잡힌 것 같고 너에게는 멍해고 너에게는 무거운 짐 된 것 같으나 이것 때문에 실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은 사도 바울이 다스리는 나라, 사도 바울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면 여러분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천국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과 동거함을 만민이 세상이 알게 하여

0: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또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선교를 가려고 방향을 틀었어요. 쭉 해서 틀었어요. 아시아 쪽으로 쭉 들어갔는데 모든 선교가 무르익었는데 하나님이 꽝 하고 막아버리십니다. 못 가, 안 가, 뭐 안 돼, 이건 안 된다고 딱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심령이 그랬을까요? 문 닫히는 소리가, 인생이 막히는 소리가 자기의 전 인생을 걸었던 선교사에게 꽝, 꽝, 꽝 닫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하라는 것인가? 아니에요. 유럽으로 틀어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면서 여러분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요 심령이 가난해지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중간중간 심령이 가난한 고백이 많아요. I'm a chief of sinner. 나는 이들 모두 죄인보다 죄인의 우두머리, 죄인의 괴수로서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자신의 심령의 가난을 계속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기가 막힌 신약 성경의 13권의 편지를 썼어요. 이것이 누가 알았으려 성경에 등재될 줄을.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보석 같은 말씀 중에 모든 것들은 여러분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요 마지막에 로마에서 처형장 바로 그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쪽으로 이송되었다, 내일 죽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제가 그 감옥을 갔는데 그 음산하고 침침한 곳에서 그 조그만 방에서 사도 바울이 그냥 필사의 각오로 적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도, 자기의 죽음도, 자기의 목배임도 바로 눈앞에 들고서 풍전등화 같은 촛불 같은 신세인데 그 풍랑 앞에서, 그 폭풍 앞에서, 그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써내려가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그런데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예수님 들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3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1: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0: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않아요. 기다리지 못해요. 그의 조급함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결과물을 낸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이성적으로. 그러나 조급함의 결과, 지금 비극의 쓴뿌리 중에 쓴뿌리가 그의 조급함에서 시작된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임했지만 내 뜻, 내 방식, 내 시간표, 내 타이밍에 맞춰 풀어낼 때 그 결과물은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망쳐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날 기다리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그냥 이런 증조가 나온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걸 날 대입해서 봐야 돼요.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1: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0: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요. 이미 응답하셨어요. 근데 더디어, 응답이 더디어. 영어로는 슬로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왜 이렇게 슬로우해?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기다리다가 목 빠져서 너무 미칠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실망합니다. 나중에는 기대를 안 하게 돼요. 너무 큰 기대를 하면, 기도에 대한 기대를 하면 실망이 더 클까 봐 아예 기도도 기대도 빼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충분히, 충분히 공감하면서 이해되는 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이 더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 그랬어요. 오래 참으신다가 뭐죠?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누구를 얼마만큼 기다리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다릴 필요가 있는 존재일까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전지전능하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그분의 뜻에 따라 그 타이밍을 알고 계시고 그 역사를 미뤄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운 대신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을 지연시키면서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참으사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2: 아멘.
0: 할렐루야.
2: 아멘.
0: 할렐루야.
2: 아멘.
0: 심판을 멈췄어. 잠시 잠깐 시간을 끌고 계셔. 날 살리려고 오래오래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 아멘.
0: 세상은 날 기다리지 않아요. 일정 나이가 되면 날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막히면 끝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막혔어? 더 이상 쓸모없다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저를 건져낼 힘이 없다. 저를 건져내도 저 사람은 다시 빠질 확률이 많다. 그러므로 나도 물귀신처럼 들어간다.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막힐 때, 기업이 막힐 때, 여러분의 관계가 막힐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 자체가 완전히 막혔을 때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그 시작하실 때 우리는 넉넉고 가만히 있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정중동 이러면 멋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구하시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저는 가능성이 있어.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저는 들어올 거야. 아니야, 내가 1분만 더 기다려주면 그는 일어날 거야.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고 기다릴 만한 너무너무 귀한 존재야. 하나님은 그냥 모든 천군 천사 앞에서 목이 빠져나 날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하나님이 난 보이는 듯해요. 왜 하나님이 날 기다리실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왜 날 기다릴까? 정신 차리기 기다릴까? 내가 똑바로 쓰길 기다릴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내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받을 가치가 있고 준비가 있고 받을 목적이 뚜렷하고 뭐 여러분이 뭐 어떤 모든 것이 모두 똘똘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정하시면은 그 인생을 한번 선택하시면 그대로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나의 어떤 점으로 행위로 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2: 아멘.
0: 여러분 상속자해 보세요. 자녀이면
2: 상속자.
0: 하나님의
2: 상속자.
0: 그리스도와 함께한
2: 상속자.
0: 그 어려운 히브리 말로 한번 해보실래요? 자녀이면
2: 야시.
0: 하나님의
2: 야시.
0: 그리스도와 함께한
2: 야시.
0: 하나님의 상속자로 선택받은 자들이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 고난이 뭐예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뭐야? 심령이 가난해지라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지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기다리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뭘까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뭘까요?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기다리신다.
2: 아멘.
0: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나오는 팔복의 제일 첫 말씀이에요. 팔복, 산상수훈은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냥 선포하시면서 시작하셨어요. 너희는 이런 복 있는 인생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면서 그냥 팔복의 처수가 처음 나오거든요. 여러분, 근데 왜 팔복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일까요? 심령이 가난해야 팔복이 있다. 여러분, 팔복의 순서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스피치하다 보니까 아무 뜻 없이 먼저 생각나는 대로 랜덤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을 맨 처음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성이 분명해요. 다시 얘기해서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

온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긍휼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박해라는 것은, 핍박이라는 것은 지가 지 잘못해서 받는 거를 핍박받았다 박해받았다 얘기해서 포장하지 마세요.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억울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임마누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밀어냅니다. 꼭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티를 내야 돼? 저거 어디에 미친 거 아니야?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고 교회 가서 그렇게 해. 그렇게 하는 사람을 박수치고 그 사람 보고 예수 잘 믿는다 그래요. 우리 집에도 아버지가 장로야. 우리 집에도 목사님이 있고 근데 우리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지혜롭게 하는 것이 좋아. 여러 가지 빠져나갈 정도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해보세요. 세상에서는 밀어내고 당신을 찌그러뜨립니다. 나중에는 끼워주질 않아요. 외톨이 신세가 돼요.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최후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들도 인생이 맡길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복이 있기를 예수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물질을 기다려요. 우리는 재벌을 재벌되기를 기다려요. 우리는 성공을 기다려요. 출세를 기다려요. 우리는 합격을 기다려요.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잘못인가요? 난 그것이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 기다리면서 인생이 계속 번영으로 진행될 경우 당신은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당신의 자녀도 심각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요 번영의 도가니 물질의 도가니보다는 차라리 고난의 풀무불이 훨씬 낫다. 고난의 풀무불이 훨씬 낫다. 왜? 그 고난의 풀무불에서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는데 똑같아요. 뭐 똑같아. 솔직히 까놓고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죄 가운데 한 사람은 죄를 자각하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한 사람은 자기 합리화 자기 포장을 열심히 하고 자기 가리기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안 지킬 수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피하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데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막힐 때 축복의 문이 열린다. 심령이 가난해지라. 어떤 사고로 인하여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심령이 가난해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에 부딪혀서 막힌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주여 매번 드리는 예배지만 매번 드리는 주일 예배지만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해. 이번 찬양이 너무 소중해. 이번 그의 대표 기도가 나를 향한 어떻게 내 마음을 알듯이 그가 대표 기도를 해. 이거 성령의 역사야. 옆에 있는 사람이 마치 나에게 당신도 풀립니다 얘기했는데 천사가 하는 것 같아. 왜 이럴까요? 마음이 약해져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마음이 약해지면은 많은 마음의 상처와 공황과 우울, 불안, 공포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기서 마음이 약해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지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면은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모가 피크를 쳐요. 인생이 막히면은 이 사람 돈이 막힌 거예요. 이 사람 길이 막힌 거야. 모든 것이 다 준비됐는데 갑자기 온 세계 정세가 뒤집어버렸어. 길이 막혔어. 오도가도 못 되는 신세야. 어떤 관계에서 절단되면은 여러분 거기서부터 자기가 떨어져 나가는 것과 얼마나 막히면 힘든데요. 질병에 막혀버리세요.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그냥 사형선고를 받는 것 같아요. 이후로 삶은 질병을 안고 가는 삶이니까 이게 내가 일반적인 일상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냥 인생

0: 꽉 막힌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만큼 하나님 말씀이 사모되는 것이 없고 그때만큼 하나님의 치유가 그리운 것이 없고 그때만큼 나를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 귀에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하다. 그전에도 말씀의 사모가 있어요. 그러나 뭐 한 줄 들으러 왔지, 뭐 한 줄 깨달아서 그러게.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에 달리면 그 말씀이 생명, 그 말씀이 생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실 때를 기다리라. 은혜 베푸실 때를 기다리라. 담을 그릇이 돼야 된다. 담을 그릇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른비와 늦은비의 축복이에요. 올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부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사야서 45장, 이사야서 45장, 이사야서 45장, 이 말씀이 실상전환 되리라. 이 은혜를 베푸실 때를 기다리라.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막혔을 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축복의 문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초자연적인 흐름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단 우리가 하나님께 한 발 이렇게 맞장구를 치듯이 해야 될 것이 있으니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져도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넘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무리 귀한 축복의 비락을 해도 감당하지 못하면 절대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베푸실 은혜를 받아들일 만한 세부대, 담을 그릇이 예비되기를 예수님 뜻으로 축원합니다. 그 담을 그릇은 하나님 내가 담겠습니다, 담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을 기다리지 말고 성공과 출세와 명예를 기다리지 말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이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답은 성령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만나라. 성령 하나님을 만나라. 심령이 가난해지라. 심령이 가난해지라.
1: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 한별 목사였습니다.
2: CBS
3: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영등포구에 자리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리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3: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가지고 성령 충만의 신앙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모든 전 세계 교회의 생일과도 같습니다. 우린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온 지구촌을 뒤덮고 있습니다. 1906년 미국 LA 아슈사 거리에서 한 무명의 흑인 목사, 노예 아들이며 천연두를 알아서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애꾸눈이었던 윌리엄 시모 목사가 3년 넘게 이 LA 아시아 거리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부흥운동의 역사가 한 세계를 지나면서 온 세계를 뒤덮어서 전 세계 7억 2천만 명의 성도가 오순절 성령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운동의 역사는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데 특별히 중남미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중남미에 있는 모든 나라의 기독교의 80% 이상이 다 오순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시대에 살면서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 문제 많고 어려움 많고 죄악으로 뒤엎인 이 세상에 살면서 나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마지막도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물결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분부입니다. 명령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침례받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받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기다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전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인데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장차 보내실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5장 2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나와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라는 것은 곁에서 도와주는 자, 그 사람을 위해서 변화하고 위로해 주는 자, 상담자, 대변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정에 설 때 우리를 변화해 주는 변호사와도 같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오셔서 한평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죄악상에 빠져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탐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침례는 성령 충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받고 충만으로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도우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악성을 이기고 문제와 어려움 많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출발이 성령의 침례인데 침례가 무엇입니까? 물에 완전히 잠길 것을 물침례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을 성령의 침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그제 바로 성령의 침례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침례를 받고 권능받아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마지막도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모여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국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부흥한 교회입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 가보면 우리 한국교회만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새벽 기도와 통성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1907년 장대현교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로부터 새벽 기도와 통성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미 북장로교 선교사였던 조지 맥균 선교사가 이러한 선교 보고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웨일즈와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하여 보고서를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교회의 성령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받았던 어떤 부흥운동도 능가할 것입니다. 예배당 안은 기도합시다 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리와 같은 기도소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교인들은 거의 모두가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목을 나열해가며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있었으며 많은 소리가 있었음에도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일사불란했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저들이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성기도로 출발하는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고 집에 가서 잠이 오지 않아서 설레는 마음으로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한 것이 바로 새벽 기도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 놀라운 풍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 후로 100만 불용운동이 일어나고 일제 35년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해방을 맞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35년 동안 연단의 기간을 지나간 다음 알게 모르게 성령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통성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사라지니까 이단들이 막 일어나서 통일교 전도관 이것이 일어나서 한국교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때 우리 여도 순봉교회가 해성처럼 일어나서 저 불광동 산기슭에서
저 서대문 로타리에서

여도로 오면서 불러 성령운동의 역사를 놀랍게 일으켜 한국과 온 세계에 큰 부흥의 역사를 끼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주 목회 주여 3창은 온 세계를 깨우는 놀라운 기도의 함성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할 때 흠의 역사가 물러가고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밖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왜? 능력 받기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무기력하고 쉽게 시험에 들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넘어지고 성령 충만이 없으면 우리는 죄악의 물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생기느냐? 성령 충만을 상실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는 마귀가 근처도 안 옵니다. 참 마귀는 지혜로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감사하지 않을 때, 기뻐하지 않을 때 우리로 와서 우리를 뒤흔들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밖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날 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저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저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니까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그 강한 바람이 큰 나무 뿌리도 뽑아내고 모든 물건을 날려버리는 것처럼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속에 뿌리를 했던 모든 흑암의 원사가 뿌리 뽑혀서 떠나가 버리고 문제와 염려와 근육까지 떠나가 버리고 주님의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풍이 한번 불고 나면 더러운 공기가 싹 사라지고 맑은 공기로 바뀌듯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내 마음에 모든 더러운 영이 싹 떠나가 버리고 주님이신 신선한 생명의 영의 바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오넘쳐서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심령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모든 흑암의 원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혀같이 임했다고 사도행전 2장 3절을 말씀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했습니다. 불은 어둠을 밝히고 밝은 빛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세상이 죄로 인해서 어둠으로 뒤엎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무속신앙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받아서 성령의 놀라운 횃불을 들고 어둠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이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모든 걸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죄악을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모습, 과거에 나의 어떠한 잘못이어서 나를 묶어놓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을 불로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죄악을 소멸하는 영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성결하고 의로운 생활은 성령께서 우리에 임하셔서 성령의 불로 모든 옛사람의 모습, 죄의 모습을 불살라버릴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임하시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어서 옛사람의 모든 취약의 모습을 불태워버리게 됩니다.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288년 전에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부를 받은 날입니다.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 8시 45분

같이 말합니다. 내가 평생에 복음을 전한 것은 항상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길이 있어서 쉬지 않고 전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다음 이 불타오르는 그 불 열정을 갖고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그를 뒤따른 분들이 만든 교단이 감리교단입니다. 감리교단의 상징이 십자가에 불이 타올라가는 것입니다. 불이 타올라가는 이 십자가의 그 상징이 감리교인데, 이 어떤 놀라운 불을 받아서 온 세계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대천덕 신부님 하신 말씀이 이 성령의 불에 등잔을 감리교에 맡겨놨더니 불을 점점 식고 열정이 식어져서 그 등불을 다시 성결교회에다 옮겨놨더니 성결교에서 불이 타오르다 또 식어갖고 이제는 순복교회에다 옮겨놨고 순복교회에서 타고 있다. 할렐루야. 감리교나 성결교나 우리 순복음 다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 방언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900년 가을에 찰스 파란 목사님이 캔사스주 타피카시에 베델 성경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모아서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오후엔 기도하고 저녁엔 전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 3일간 휴가를 주면서 너희들이 3일 동안 집 와서 성경 읽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조사해와라. 그랬더니 저들이 다 같이 와서 말했습니다. 성령 받을 때 방언을 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방언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의 송구영신 때 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학생들이 한 40명, 지역 주민이 70명 모여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20세기가 열리는 1901년 1월 1일 오전 11시 그 중에 아그네스 오즈만이라는 학생의 마음속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안수해 주세요. 안수하자마자 방언이 터져나왔는데 보니 평생 배워보지도 못한 중국말로 3일 동안 방언을 했습니다. 그러나서 거기는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말하게 되고 20세기 오순절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부분 다 성경하고 방언을 말하실 줄 아는데 방언기도는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기도의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우리의 기도생활을 힘있게 합니다. 능력있게 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기쁨 충만해요. 성령 충만의 그 열매는 기쁨 충만입니다. 마음에 늘 우울하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있으면 성령 충만한 것 아닙니다. 오늘 다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방언을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일제 붕의 주역이었던 이반 로버츠는 광부였습니다. 1878년 영국 웨일즈 남부 강하고 소도시인 로허에서 평범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잘하시는 부모님께서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성경과 기도가 하루에 일과였습니다. 청소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를 도와서 나가서 탄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광부들이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고 농담을 할 때 그는 저 구석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존 버넌의 천례역정 등 신앙서를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13살 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 한 번도 개판 적이 없고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당시 웨일즈가 영적으로 크게 침체됐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술과 도박, 방탕, 불신앙이 온 사회를 덮고 있을 때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둘째는 웨일즈의 붕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10년 넘도록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 이 지역에 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1904년 어느 날 새벽 1시에 그가 잠에서 깨어나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그가 새벽에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으로 막 충만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그 같은 놀라운 역사가 하루 이틀 몇 달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과 비

0: 전에 보이셨는데 앞으로 10만 명의 영혼이 돌아올 것이다. 이 부흥의 역사가 웨일즈를 넘어서 온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모든 지역에 퍼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이 뜨거워진 마음을 갖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잠깐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세요. 탄광에서 일하고 있는 광부가 이 청년이 와서 목사님에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겠다 그러니까 탐탁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도 간청하니까 그러면 이번 수요일 날 내가 광고를 할 테니까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난 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라. 그래서 수요일 날 목사님이 광고를 했습니다. 오늘 이반 오버츠 청년이 여러분에게 꼭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시간 되신 분은 남아서 그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17명이 남았습니다. 17명에 전한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첫째로, 당신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한다. 둘째로, 당신은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습관을 모두 제거해야만 한다. 셋째로, 당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 한다. 넷째로, 당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전역에 나가야만 한다. 이때 불이 떨어졌습니다. 17명이 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로 그가 다녀오며 말씀 전할 때마다 놀라운 풍역사가 일어나서 한 달 만에 3만 7천 명이 회개하더라고. 할렐루야. 5개월 만에 10만 명이 돌아오고 웨일 사회 전체가 변화돼서 술집과 도박장들이 다 문을 닫고 범죄율이 감소되고 원수들끼리 화해하고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빚을 서로 갚고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다가와서 이 웨일즈의 부흥이 영국 전역을 넘어서 유럽, 미국, 인도, 아프리카, 한국에까지 전파되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운동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입니다. 주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우리가 한때 은혜 받을 때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불이 꺼지고 식어져서 기쁨도 감사도 없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부정적인 생각에 들어와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들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러 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마음의 미움, 분노, 모든 잘못된 인간의 모습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이신 평안함과 기쁨이 말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정신질환은 물러 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 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 6181-9191번입니다.

0: CBS
1: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입맛대로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자들이 그럴듯하게 말을 바꾸는 시대입니다. 이 사람이 보여주는 증거를 보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보여주는 증거를 보면 저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자들이 증거도 쉽게 조작하는 시대입니다. 신천지 교주의 말을 옳다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여전히 20여만 명이라고 합니다. 사회를 향하여 거짓말을 하라, 이웃을 향하여 거짓말을 하라, 심지어 가족을 향해서도 거짓말을 하라, 그렇게 자신의 정체를 숨겨라. 그래야 너가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되어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말을 20만 명이나 믿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양심에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도록 신천지 교주는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거짓말을 잘하는 것이 진실한 믿음이라고 세뇌를 시켰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이 불과 몇 년 전 코로나 팬데믹을 잘 막아오던 우리나라를 한순간에 초토화시켜버리며 엄청난 국민들을 감염되게 만들었던 끔찍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누구의 말을 믿고 따를지의 문제가 내 생명과 우리나라의 운명을 실제로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나의 생각을 아무에게나 맡기면 안 됩니다. 나의 인생을 아무에게나 맡기면 안 됩니다. 아무 뉴스에나 아무 카톡 메시지에나 아무 영상에나 나의 생명을 맡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을 무례하게 공격하는 자들의 말은 믿지 맙시다. 마귀는 하나님을 무례하게 공격했습니다. 이간질하는 자들의 말은 믿지 맙시다.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말을 바꾸는 자들은 믿지 맙시다. 마귀는 말을 그럴듯하게 바꿉니다.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갑시다. 분별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까지 한마음예담교회 이정택 목사였습니다.
2: CBS
3: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4: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5: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2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었습니다.
6: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달력을 보니 어느덧 5월 한 달도 꽉 찼습니다. 문득 나무의 나이테를 보는 것 같은데요. 그냥 햇빛이 오면 햇빛 쪽으로,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왔는데, 그랬을 뿐인데 이 모든 날들이 층과 결이 돼서 우리의 시간을 채웠습니다.

우리 아내도 그런 나이테가 있겠죠. 힘들었던 시간 그리고 버텨낸 시간들이 보이지 않는 내공이 되어 우리를 좀 더 단단하고 깊게 만들어 왔을 겁니다. 아직 조금 남아있는 5월의 끝자락을 소중히 품으면서 오늘 금요일을 시작해보죠.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즈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Good Music Station. CBS FM.

Standing on the promise,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정명주님, 5월 한 달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임중현님, 5월의 마무리. 뒤돌아보면 너무 빨라요. 올해도 벌써. 그러게 말입니다. 예, 또 달력을 한 장 더 넘길 준비를 해야 하고요. 2026년의 상반기가 어느새 이렇게 많이 채워졌습니다. 특히 이달은 여러 가지 행사 날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애청자분들

분주하셨을 텐데 각자 계신 곳에서 평안하고 건강하게 오늘을 맞이하고 계시기 바래요. 사연과 신청곡은 우선 문자로 주시려면 샵 939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두셨죠? 게시판 들어오시고요. 어머키님께서 가족 간의 갈등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며 Haven of Rest,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신청하셨습니다.

0: And he will. He said, I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1: 어머니께서 여든이 넘으셨는데 유방암이 재발돼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은하철도님의 신청곡 God will take care of you. 너 근심 걱정 말아라. 8325님 반갑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CBS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채널에 맞춰 좋은 음악을 듣는 것이고 이것이 최고의 힐링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사연을 길게 주셨는데 좀 더 읽어보니까 커피 쿠폰도 받은 적이 있으신데 가족들한테 기쁘게 자랑도 하고 일상의 큰 활력소가 되어 주었대요. 맞아요. 저도 한번 돌아봤어요. 그래서 나의 일주일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인가, 나한테 활력소가 되어줬던 게 무엇인가 봤는데 참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CBS 프로그램 진행자 중에 한 명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회사에 잠깐 데려왔는데요. 이 녀석이 케이지를 탈출해서 CBS 어딘가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내용이 제가 소속돼 있는 모든 그 단체 카톡에 올라온 거예요. 고양이 사진과 함께 이 녀석을 보시는 분은 얼른 제보해 달라는. 아유, 주인은 얼마나 애가 탔겠으며 그 소식을 접한 저희는 재밌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결국에는 찾았습니다. 마치 이제 회색빛으로 죽어있는 듯 했던 이런 사람들의 단체 카톡이 갑자기 확 살아나는 걸 느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게 참 별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요. 지금 게시판 보니까 이제 레인보우로 들어오신 건 아니죠. 제게 문자를 통해서 오늘 레인보우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지금 이 업데이트 버전이 배포되는 중에 뭔가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오늘 게시판 참여가 좀 어렵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타미 워커, Power in the Blood,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아돌프 히틀러는 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와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쌓인 독일 국민의 분노를 유대인에게 돌렸습니다. 마치 유대인을 제거해야만 독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릇된 종말론적 세계관을 퍼뜨렸죠. 그 결과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이 희생되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히틀러는 여성에 대해서도 왜곡된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여성의 역할을 아리아인 출산과 가사노동으로 제한하고 사회 진출을 박탈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격화되자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서 여성을 대거 산업 현장으로 동원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였죠. 결국 유대인 혐오와 여성 편견은 정의가 아닌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획된 이데올로기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편견과 신념이 만들어낸 혐오는 아주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오늘날에도 반복되는 편가르기와 혐오 조장 앞에 성경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가르치며 서로의 다름을 존중할 것을 명합니다. 나와 다른 타인을 인정하고 품을 때 비로소 연합된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장 김민철 목사님의 죄의 전파와 그 대가.

아침 6시 버스를 타면 들리던 찬양이 이 방송이었군요. 지금은 퇴직하고 남편 도시락 싸서 출근시키고 느긋하게 듣고 있습니다. 예, 최혜경님, 그 방송이 여기였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하고 계세요. 박은성님 신청곡 He Knows My Name, 내 이름 아시죠? 였고요. 조금 전 묵상 시간에 이어서 He's Our Peace, 주는 평화였습니다. 5월 29일, 네, 이번 달의 마지막 평일이네요. 사연을 하나라도 더 소개해 드려야 하는 참 아깝고 귀한 시간인데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 CBS 레인보우 통해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 레인보우 앱 업데이트 버전 배포 과정에서 좀 오류가 생겼나 봐요. 예, 그래서 오늘 레인보우 접속이 안 되거나 접속을 하려고 하는데 화면이 하얗게 돼요. 뭐 아무것도 안 떠요. 이렇게 다양한 지금 제보를 주고 계시고 접속은 되는데 참여가 안 된다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저희 기술국 쪽에서도 지금 인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불편 드려서 죄송합니다. 유해피봄님, 새벽 예배 후 부천숲 누리길을 걷고 있어요 하시면서 I'd rather have Jesus,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신청하셨어요.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사전투표하러 가요.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동그리님. 정종배님은 투표하고 와서 짜장면을 만들고 계시다는데 중국집 하시는 분일까요? 하늘소망님 샬롬. 사전투표 마치고 집으로 가는 중 다들 현명하게 선택하실 수 있기를. 아유, 부지런하신 우리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애청자분들. 그리고 투표하고 왔다는 인증샷 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1582님께서 오늘 열차 이용하시는 분들 사전 확인하십시오. 서소문 사고로 열차 상하행선 중단 및 정거장 단축 운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도 감사합니다.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님께서 주신 노래 스탱카 라친. 제정 러시아 시절 민중봉기에 슬픈 사연이 있는 곡입니다. 선율은 단순하지만 추억을 소환하고 중독성과 묘한 매력이 있어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네요. 하며 신청하신 러시아 민중봉기.

0: 샤브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6: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8: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보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금요일 CBS 아침 뉴스 이지민입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전국에서 진행됩니다. 유권자는 자신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오전 6시부터 오후

0: 6시까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 누구든지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철거 작업 중이던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에서 대들보 역할을 하는 거더의 이상 징후가 발견된 직후부터 붕괴 사고가 나기까지 전혀 통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고가차도 아래 철로로 승객을 태운 열차만 무려 59대가 지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고가차도 거더에서 29mm 단차가 확인된 26일 새벽 2시 30분부터 붕괴 사고가 일어난 오후 2시 33분 분까지 12시간 동안 KTX 등 고속열차 28대와 전동열차 31대가 승객을 실은 채 철로를 통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철거 시공사와 발주자인 서울시가 단차 발견 사실을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련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보다 돈이나 효율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사회 일각에 여전하다며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어젯밤 처음이자 마지막 TV 토론에서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로 격돌했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서울시 담당 본부장이 철근 누락은 중대 과실이 아니라며 시장한테 보고도 안 했다는데 본부장 판단처럼 이번 사고가 일반적 부실 시공인지 아니면 중대한 부실 시공인지 물으며 오세훈 후보를 몰아붙였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이에 철근 누락이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는 하자인지 판단을 했다고 한다며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 공사를 계속할 정도의 강도가 유지된다고 판단해 공사를 하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고 맞섰습니다.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60일간 휴전 연장과 이란 핵 프로그램 협상 개시를 위한 양해각서에 합의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최종 승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전쟁 발발 이후 가장 중요한 외교적 돌파구가 될 전망이지만 최종 합의에 도달하려면 추가적인 집중 협상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반관영 매체 타스님 통신은 양해각서 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악시오스 보도를 반박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양해각서 합의설에 따른 종전 기대감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05% 오른 56,668.97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58% 오른 7,563.67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0.91% 오른 26,917.47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했는데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3.71달러로 전장 대비 0.6% 하락한 반면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88.9달러로 0.3% 상승했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신현송 총재는 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행 연 2.5%로 동결한 뒤 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로 보나 성장으로 보나 환율 부동산으로 보나 갈 길이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날씨를 이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1: 오늘 아침 기온 대부분 어제보다 조금 낮아서 서울은 17도, 부산 20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도 선선한 날씨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어제보다 커지면서 오늘 한낮에는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과 동두천, 강릉과 대전이 28도까지 오르고 전주

27도, 대구 29도가 예상돼 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끔씩 구름이 끼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 중서부 지방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밖에 늦은 오후부터 경남 서부 내륙은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CBS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5: 이순환 우수제품.
6: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5: 무상
4: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6: 버릴 때는 무상 방문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7: 물이 새는 축사나 공장의 지붕을 고치는 작업,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작업, 채광창을 밟아서 깨지거나 발을 헛디뎌 떨어질 수 있는 장소, 잠깐이라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추락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광창을 덮거나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8: 정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며 안전시설 설치 비용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산업안전포털에서 신청하세요.
7: 내일 더 안전하게,
8: 내일 더 행복하게.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9: 엄마 회사 같이 갈래?
10: 엄마
11: 민준아
12: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3: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0: 아빠 늦게 와도 돼.
12: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4: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10: 나도 바쁘니까 끊어.
12: 주말에도 긴급 돌봄.
10: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2: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4: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0: 7시 10분입니다. 이어서 박성태의 뉴스쇼가 방송됩니다.
1: 박성태의 뉴스쇼.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만 오후부터는 안개가 걷히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0: 네,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어제에 이어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에서는 오차범위 밖 또 안 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이야기를 어제 들었고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연결해 선거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금요일의 코너 뉴스락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양당이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지 또 격전지의 쟁점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9일 금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현대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2: 네, 오늘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입니다. 뉴스연구소입니다. 경향신문 박순문 기자,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2: 예, 박순문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3: 오늘 내일 사전투표.
2: 예, 오늘과 내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하고 본투표가 이제 6월 3일입니다. 자, 사전투표 시작 내용부터 정리를 해봅시다.
3: 네. 조금 전이죠. 오전 6시부터 이미 시작이 됐고요. 오후 6시까지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그 신분증만 챙겨가시면은 주소지 상관없이 원하는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가 있고요. 그 사전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 보시면 됩니다. 그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 그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은 하거든요. 근데 예. 이게 캡처해가지고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앱 실행해가지고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투표 용지가 이번에 좀 많습니다. 대체로 7장 정도를 받으실 텐데 만약에 재보궐이 있는 지역이다 이러면은 이제 한 장을 더 받아가지고 총 8장을 받게 됩니다.
2: 예.
3: 그 어디서나 하셔도 되지만 이 관내 사전 투표소냐 아니면 관외냐 이거에 따라서 절차는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관내라고 하면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시군 안에 있는 투표소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서울 종로구에 그 주소지가 있다 이러면은 예. 종로구 안에서 하면은 관내 투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뭐 강남구로 갔다 이러면 이제 관외 투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 일단 신분증 보여주고 본인 확인하고 뭐 서명하고 이런 과정까지는 같은데 투표 용지 수령할 때부터 달라져요.
2: 예. 그러니까
3: 관내에서는 이제 그냥 받으셔가지고 이제 그 기표소 들어가서 기표하고 도장 찍고 그다음에 투표함에 넣으면 그냥 끝이 나는 건데 관외 투표에서 할 때는 그 회송용 봉투를 투표용지 받을 때 같이 받게 되거든요.
2: 예.
3: 왜냐면 이제 관내에서 하면은 보내야 되잖아요. 관내 지역으로 다시.
2: 예를 들어 내가 지역구가 강릉인데 지금 뭐 서울에 있다. 그러면 서울에서 관외 투표를 하고 이게 이제 강릉으로 가는 거군요.
3: 맞습니다.
2: 통해서.
3: 그래서 그 투표용지 받으실 때도 회송용 봉투를 하나 더 받아야 되고
2: 예.
3: 그다음에 이제 기표한 다음에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걸 닫은 다음에 투표함에 넣으셔야 됩니다. 본투표는 다음 달 3일이죠. 그때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사전투표하고 다른 거는 이제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 거기 가서 예. 딱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가 사전투표 하루 전날이다 보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양당의 사무총장이 각각 판세를 분석하는 그런 기자간담회를 했거든요.
2: 예.
3: 이 먼저 광역단체장부터 양당 비교해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일단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6개 중에 9곳을 우세하다고 봤고요. 5곳이 접전, 1곳이 열세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일단 열세라고 본 지역이 어디냐? 경북입니다. 그리고 접전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전북 이렇게 봤는데
2: 예.
3: 전북은 국민의힘과의 접전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 무소속의 김관영 후보하고 접전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두 곳만 우세로 꼽았거든요.
2: 예.
3: 그리고 이제 경합 지역은 8곳으로 분류를 했는데

0: 경합 지역, 그러니까 아까 방금 민주당 접전하고 국민의힘의 경합, 이게 비슷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서울, 부산, 울산, 경남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네 곳은 민주당하고 마찬가지로 접전이나 경합 지역이라고 봤고, 국민의힘에서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 경합 지역이라고 본 데는 대전, 충남, 충북, 강원입니다. 그 요 지역들도 뭐 해볼만하다 이렇게 본 거고요.
1: 대전, 충남, 충북, 강원은 민주당에서는 접전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될 거야라고 보고 있는
0: 우세하다고 보는 지역들이죠.
1: 국민의힘에서는 아니야, 여기 해볼만해라고 보고 있는 거군요.
0: 네.
1: 또 이제 대구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이거 해볼만해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거기는 우리 거야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0: 그렇죠. 예. 그래서 양당 분석의 같은 지역은 일단 경북. 여기는 이제 국민의힘이 이긴다라는 거에 대해서 양당이 거의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긴다라고 양당이 동의하는 지역은 광주, 전남, 그다음에 인천, 세종, 경기, 제주 이런 지역들입니다.
1: 재보궐선거가 이번에는 또 관심인데 이건 양당이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0: 민주당은 9곳이 우세하다라고 보고 있고 3곳이 접전이고 열세가 2곳이라고 봤거든요.
1: 예.
0: 일단 민주당이 열세라고 보는 지역, 여기는 대구 달성하고 울산 남구 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는 국민의힘 의원이 있었던 지역구예요. 이제 물론 예. 울산 남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민주당 소속이긴 한데 국민의힘에 있다가 넘어간 지역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접전이라고 본 지역은 부산 북갑, 여기인지 그리고 경기 평택을, 이 두 지역은 지금 다자구도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들이잖아요.
1: 예.
0: 그리고 이외에 충남 공주부여 청양 이 지역도 민주당은 접전으로 보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 우세하다라고 보는 지역은 대구 달성이고, 국민의힘은 조금 세부 그 분류를 하나 더 넣었어요. 경합 우세라는 지역도 넣었거든요. 이 경합 우세 두 곳을 울산 남갑이랑 충남 공주부여 청양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경합 지역이긴 한데 조금 우세하다 이렇게 보는 지역이 두 개고요.
1: 예.
0: 경합 지역은 부산 북갑, 근데 이제 추격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양당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부 전투는 사실 무소속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 민주당은 무소속 김관영 후보하고 하고 있는 거고
1: 예.
0: 국민의힘은 부산 북갑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하고 지금 내부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친명계 쪽에서는 대체적으로 뭐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지선에서 공을 나눠가는 구조, 나눠가지는 구조다 보니까 이제 누가 잘했느냐 이런 오히려 공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해가지고 지선에서 승리한 거야, 아니면은 정청래 대표가 선거관리 잘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좀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향후에 좀 있고요. 근데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건 오롯이 정청래 대표가 공천을 해서 이제 생기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다 보니까 이 공은 딱 정청래 대표 혹은 과도 정청래 대표 이렇게 딱 한정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1: 예.
0: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당권파들이 부산 북갑 관심이 다 큽니다. 사실은 이제 비당권파도 관심이 큰데 여기를 예를 들어 이제 비당권파 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는 지고 부산 북갑은 예를 들어 한동훈 후보가 이기고 또 서울은 오세훈 후보가 이기고 이렇게 되면은 그나마 주류 교체가 좀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지난번에 국회 부의장 선거 때 이미 주류가 확실하게 좀 정의가 다시 됐기 때문에
1: 예.
0: 주류가 되게 많았잖아요. 예춘연계라고 보는 건데 그 구조가 현재로서는 안 바뀔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1: 현재로서는 안 바뀔 거다.
0: 그리고 대구 쪽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 지금 국민의힘은 우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뭐 대구 쪽에 뭐 다른 의원들 뭐 인사들 쭉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드는 분석 중에 하나가 그 보통 대구시장 선거를 하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잘 투표장에 안 갔다라는 거예요. 투표율이 예. 낮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좀 사표 심리가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못 이길 것 같은데 그냥 가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분위기를 보니까 뭐 그냥 비유적으로 95% 이상은 다 나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해볼만하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요.
1: 예.
0: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은 예를 들어 투표율이 낮다 최종적으로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안 나왔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반영이 돼서 봐야 된다.
1: 그러니까 기존의 투표를 여긴 뻔히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데인데 뭐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안 했다면 이번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좀 있다. 걸로
0: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거죠.
1: 예, 가능성이 네. 높다. 현재 7시부터 시작된 6시부터 시작된 사전 투표의 투표율이 나왔는데요. 7시 현재 0.5%입니다. 이게 이제 2022년에 했던 제8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당신 0.48 그러니까 0.02% 포인트 더 높다. 당시 투표율이 전국 투표율이 50%였는데요. 이거보다는

0: 약간 더 높게 지금 초반에 가고 있다. 이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랑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투표율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일단 중앙선관위가 28일 공개한 유권자 의식조사 뭐 이게 예. 있는데 유권자의 78.1%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수치가 1회 지방선거 1995년 1회 지방선거 79.3%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예요. 이거는 선관위는 항상 조사하거든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번에 투표하겠다는 사람 많다. 그리고 이제 뭐 모든 선거가 그런데 대체적으로 2000년대 초중반 이후로 투표율이 예. 계속 올라가는 추세예요.
0: 예.
1: 그러니까 지방선거 투표율도 예를 들면 2002년에 48.9%였는데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2018년에 60.2%까지 올라갔다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3개월 뒤에 지방선거는 50.9%로 거의 10%포인트 빠졌거든요.
0: 이때가 많이 낮았어요.
1: 많이 낮았어요. 네. 이거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실망해서 안 나왔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60% 그 2018년 60.2%를 넘을 수도 있다. 지금
0: 예.
1: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투표 참여하겠다 의사가 매우 높다라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전투표율로 기준으로 하면은 4년 전 지방선거 사전 투표율이 20.6%
0: 예.
1: 정도였고 이게 이제 최고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도 어쨌든 다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0: 아무래도 사전 투표가 더 편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전 투표율 자체는 계속 올라가는 경향인 거죠.
1: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은 뭐 투표율이 높으면은 민주당이 유리하고 뭐 이런 공식들이 전체적으로 옛날에 있었는데. 이제 역대 모든 선거를 통틀어서 역대 최고 사전 투표율이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됐을 때가 36.9였는데
0: 예.
1: 그때 이제 보수 후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비례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 얘기인즉슨 이제 노인분들 노년층도 사전 투표 많이 하고
0: 예.
1: 이제는 이제 본 투표 날은 놀러 가고 뭐 이런 게 조금 어느 정도 패턴이 정착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사실은 이제 하도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 이게 이제 떡밥이 많이 뿌려져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동안 했는데 요즘은 이제 적극적으로 좀 사전투표 많이 하라고 독려를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대충 보면은 크게 이제 투표율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나올지 좀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 반응이 되는 정도는 볼 수 있겠네요. 1차 예. 투표율 보면 지난 지방선거보다 어느 정도 높냐 이게 추세가 보통 이어지긴 하더라고요.
1: 예, 예. 예.
0: 네. 두 번째 주제 볼까요?
2: 처음이자 마지막 서울시장 토론회.
0: 어제 밤늦게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2: 네, 밤 11시였어요.
0: 이 쟁점을 좀 짚어보죠.
2: 네, 그러니까 그간에 나왔던 뭐 서울시장 후보들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다 종합적으로 다 제기가 됐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고요.
0: 예.
2: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 서울시장 토론회라고 제목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단 한 차례 하게 되고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정은호 후보는 이 10년간의 무능을 심판해달라 이런 프레임을 들고 나왔어요.
0: 예.
2: 반면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 동안 서울이 정상화됐다 이런 걸로 좀 맞서는 그런 그림이 있었고요. GTX 철근 누락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잖아요.
0: 예.
2: 이건 지금 전방위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공격을 받았는데 일단 오세훈 후보는 기존의 입장을 좀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보고를 받았냐 못 받았느냐 이런 것들을 다른 후보들이 문제 삼았는데 보고받은 적이 없다. 뉴스 보고 알았다 이런 입장을 유지를 했고요.
0: 예.
2: 그다음에 또 하나의 그 축이 정원호 후보가 과거에 이제 그 술자리에서 폭행했던 전과 이 문제가 또 하나가 있잖아요.
0: 예.
2: 이 개혁신당의 김정철 후보는 이걸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당시에 여성 종업원한테 외박을 나가자고 강요를 했느냐 안 했느냐 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원호 후보는 이건 토론 주제랑 무관한 내용이다. 선거 과정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0: 예.
2: 그리고 토론이 한 차례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오세훈 후보가 계속 양자 토론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 정원호 후보가 좀 거부를 해왔었거든요. 이 문제를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가 뭐 정원호의 토론 도망 달력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판례를 들어가지고 좀 공격을 하면서 이런 걸 금융시장에서는 불완전 판매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많이 공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정원호 후보는 이런 것들도 흑색선전 네거티브다 이렇게 좀 반박을 했습니다.
0: 예.
2: 서소문 고가차도도 쟁점이 됐었고요. 정원호 후보는 이게 안전불감증이라고 오세훈 후보를 공격을 했고 오세훈 후보는 참사를 선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부동산 공급 정책 이것 가지고도 역시 대립을 했는데 그 정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세훈 후보 때문에 주관안이 일어나고 있다. 공급 물량 약속했던 걸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임시장,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 재개발, 재건축이 다 해제가 되고 안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거를

0: 자신의 임기 동안 원상복구하고 있었다 이렇게 좀 맞섰습니다.
1: 예, 김준일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토론의 성적표 김평론가가 볼 때 어떻습니까?
2: 뭐 딱히 누가 잘했다 못했다 좀 평가하기가 어려웠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좀 추세를 말씀드리면은 TV 토론으로 인해서 지지하는 후보를 바꾼다는 경향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1: 예.
2: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TV 토론 이제 김대중 대통령, 이회창 총재, 김대중 후보와 이제 이회창 후보 막 붙었을 때 그때는 그 정치학자들 이제 그때 논문들 보면은 한 3% 포인트가 왔다 갔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은 자기 확신을 강화하는 기제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내가 이 후보를 막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하면 이재명을 더 찍어야 되는 이유를 저 TV 토론에서 발견하고 뭐 이준석이면 이준석을 발견하고 그 지지해야 되는 이유를 그래서 하지 이게 후보가 바뀌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실수를 막 하지 않는 이상 뭐 안철수 의원한테 죄송한데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뭐 이 정도 급을 하지 않으면은 예. 이제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1: 그럼 지지자들의 응원전 정도로가 됐고 그러면 토론에 나선 후보들도 사실은 전투만 하는 그런 양상이 좀 있는 것 아닌가. 최근에 한판 승부에서 평택을 토론했고요.
2: 예.
1: 부산 북갑도 토론회가 있었고 서울시장 토론회가 있었는데 과거와 달리 좀 더 격해진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지지 예를 들면 평택을 선거도 그 TV 토론에도 예. 그 CBS 토론에도 이게 지지층 결집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격하게 저쪽을 비난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지층이 좀 더 적대감을 저쪽 진영의 적대감을 가지고 지지층 결집하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
1: 예.
2: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게 지금 오늘부터 투표일이잖아요. 그리고 어제가 이제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었잖아요. 대선을 기준으로 하면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들어가서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 아, 결과가요?
2: 예, 결과가. 뭐 소위 말해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012년에 예. 이제 문재인이 그때 박근혜 추월했다 막 이제 민주 쪽에서 막 좋아했지만은 결국 그런 거 안 일어났거든요.
1: 예.
2: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다. 그리고 그러니까 단위가 클수록 덩어리가 클수록 그게 어려워. 그러니까 작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그런 게 가능해요.
1: 변수가 있으니까요.
2: 지역구가 작은데 예를 들면 뭐 이번에 보궐선거나 이런 데서는 조금 변수가 크지만은 이게 샘플이 커지면은 그게 쉽지가 않은데 서울시장은 이미 뭐 천만 명이니까 950만 명이 사는 데니까
1: 예.
2: 이게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어제 이제 네 명의 후보가 또 양자 토론이면은 오히려 약간 뭐 그거 제가 선호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공방이 있으면서 성적표가 딱 나오는데 타자가 하면은 이게 어쨌든 주의가 분산이 되잖아요.
1: 예.
2: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보기는 쉽지 않다. 뭐
1: 장단점이 늘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후보들이 다 나오면 이제 아무래도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있고 또 양자 토론하면 집중도는 더 높은데 그럼 소수 후보들의 이런 권리를 박탈한다. 그런 것들 정보를 제대로 제공 못하는 것 아니냐 또 얘기도 나오고요.
2: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힘에서 이거 원래 법으로 한 번 하기로 돼 있는 거 세 번 하자 이렇게 법안 발의했거든요.
1: 예.
2: 저도 이제 광역단체장 정도면은 세 번은 이제 해야 된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서로 막 기피하고 이유대고 안 하려고 하는 게 다들 이제 1위 후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이 차제 좀 바꾸자. 그리고 결선 투표제도 좀 도입을 하면은 소수 후보들도 훨씬 주목받거든요. 그럼
1: 그렇죠.
2: 이 사람들의 정책. 그래서 조금 정치의 효능감을 느끼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1: 예. 결선 투표 도입 타자란 얘기가 이제 대선 때는 늘 나오는데 대선 지나고 다시 쏙 들어가고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볼까요?
0: 금리 동결 하반기엔 인상.
1: 예. 금리 동결 금통위가 금리 동결을 결정했는데 좀 뒤엔 올릴 거야라는 신호를 명확히 쳤죠.
0: 네.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2.5%거든요. 연 2.5%인데 어제는 일단 이걸 유지하겠다, 동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 예.
0: 이렇게 되면 작년 7월 이후에 8차례 동결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오히려 방점은 금리 인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동결하겠다라고 했는데 의결문에다가 이제 금리 인상할 것이다라는 그런 취지의 언급이 있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큰 흐름을 보면은 2024년 10월부터 작년 5월까지는 쭉 인하였었고요. 그리고 작년 5월부터 어제까지는 동결이었고 이제 앞으로는 인상 이런 그림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럼 왜 올리느냐? 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표현한 걸 보면은 이번에는 물가 성장 환율 부동산 이거 봤을 때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란 전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성장. 성장이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주가 많이 끌어가면서 수출이 좀 좋아지는 상황이 있고요.
1: 예.
0: 환율이 좀 안 좋잖아요. 1,500원 안팎이라서 환율 방어의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고 가계부채도 많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가지 이유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1: 예, 김준일 평론가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금리가 올라가는 건 이제 명확해졌다. 하반기에.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2: 그러니까 매파들이 이제 신영송 총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커졌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주식이 좀 과열됐다라는 평가들이 있잖아요.
1: 예.
2: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동자금이 너무 많이 풀렸다. 그래서 이거를 금리를 좀 올려야 돼. 좀 대출 받아가지고 지금 비투하는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가피한 거고 두 번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점도표라고 이제 하는 이제 금통위에서 뭐 예. 연준도 미국에서 하는 건데 6개월 뒤에 어느 정도 찍을 거냐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는 거라서 점도표라고 하거든요.
1: 아, 금통위원들이 난 이렇게 네. 생각해 이렇게 찍는 건가요?
2: 1인당 3개를 찍어요. 3개를 찍으니까 3개를 같은 데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하나씩 다 다른 데 찍을 수도 있는데 지금 6개월 후에 금리 전망을 보면은 현 수준인 2.5는 두 개밖에 안 찍혀요. 총 21개가 찍혔는데 예. 그중에서 현 수준은 두 개 그리고 7개가 2.75 그리고 10개가 3%예요. 그럼 예. 0.5% 올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2.5보다. 지금 가장 대세는. 그러면은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금리 인상할 수 있다. 당장 그래서 7월 달에 올릴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미. 0.25%포인트. 뭐 그렇게
1: 일단 반도체 수출이 많이 늘어서 뭐 경제 성장률 예상치도 원래 2월에 2.0% GDP 이렇게 하느니 내다봤는데 이것도 많이 올렸더라고요. 2.6인가요? 확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경제는 좋아질 거라고 보고 그럴 때마다 나오는 게 이제 물가니까 금리는 올린다.
2: 그리고 이제 전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란 전쟁 예. 그것 때문에도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자극을 받고 있어서 하느니 예. 그걸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상황.
1: 예.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왔는데 이거 좀 잠깐 볼까요?
0: 네. 그제는 강세였는데 어제는 좀 엇갈렸습니다. 오전에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모두 주가가 빠졌거든요.
1: 예.
0: 그랬는데 하이닉스는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2.44%가 빠졌고 하이닉스는 2.05%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 상품들도 연동해가지고 반응이 엇갈리게 된 건데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3.8에서 4.4% 정도가 올랐고요.
1: 예.
0: 반대로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은 3.9에서 5.3% 정도가 빠졌습니다.
1: 예, 이거 레버리지 ETF가 나오면은 아무래도 투자 자금도 좀 더 몰릴 수가 있고
2: 예.
1: 수확기미도 돌아오고 이래서 이제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거다라는 기대가 좀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러니까 공격적인 베팅을 좋아하는 분들이 다 외장으로 나가 해외로 나갔잖아요.
1: 예.
2: 그걸 이제 붙들어서 좀 달러 좀 원 달러 환율이 불안하니까 이걸 하려는 건데 좀 시기를 봐야 돼요. 아직까지는 그거를 뭐 볼 수는 없는데 시장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커질 거다라는 거고
1: 예.
2: 지금 공매도가 하루에 3배 3조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역대 최고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삼전이나 하이닉스는 이제 막 두 배로 막 이제 ETF 막 이제 돈이 올라가는데 다른 데는 오히려 막 빠지는 데가 많으니까 그걸로 공매도 지금 외국인들이 치고 뭐 이런 상황이라는
1: 예.
2: 거예요. 그래서 주식 시장 전반의 변동성은 매우 커질 거다 앞으로 이것 때문에. 그래서 부작용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1: 네. 반도체로 투자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반도체 말고는 다른 건 다 별로다. 다른 걸 팔고 이제 반도체로 들어가면 다른 종목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다른 종목이 떨어질 거라고 미리 본 사람들이 이제 미리 공매도를 치고
2: 예.
1: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다.
2: 이런 공매도 거죠. 세력에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대요. 지금 10% 이상 또 수익률을 올렸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거든요.
1: 예.
2: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서 또 움직이고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다.
1: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 김준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1: 예,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되죠. 이제 본격 투표하는 때인데 어제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저희가 전화로 연결해 만나봤고요. 오늘은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를 전화로 연결해서 쟁점 사항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4: 네, 전재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네. 오늘과 내일인데요. 부산 민심은 전재수 후보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4: 제가 그 부산 시민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1: 예.
4: 아,

0: 일단 이 제가 연설을 좀 많이 하고 다니다 보면 목이 좀 상해서
1: 예.
0: 아, 청취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1: 예.
0: 예. 부산에 이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왔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또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라든지,
1: 예.
0: 또 매출이 10조 원을 넘는 HMM 본사의 부산 이전,
1: 예.
0: 또 부산 회사 전문법원의 부산 개청이라든지,
1: 예.
0: 이런 것도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대단히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왔던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하나씩 이제 현실이 되다 보니까, 야, 이게 부산에 정말로 이게 되는구나.
1: 예.
0: 그런 기대감이 부산 시민들 사이에서 상당히 넓게 퍼져 있고요.
1: 예.
0: 그렇다면 이런 기대를, 정말 현실로 만들 수 있고, 그 기대가 기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효과를, 해수부 부산 이전, HMN 본사 부산 이전, 이 효과를 10배, 100배로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1: 예.
0: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많이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치적 이념적 지지를 넘어서서 실제 부산을 변화 발전시킬 사람,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이 누구냐. 아마 이걸 기준으로 선거를 하지 않을까. 제가 시민들 만나보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이다, 어느 당을 지지한다 이런 걸 떠나서 누가 부산에 도움이 되겠냐 이런 판단을 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말씀이시군요.
0: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부산이 이게 계속해서 침체의 긴 터널에 갇혀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 부산 시민들도 이제 야 이거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든 이 긴 침체 터널을 벗어나야 되는데.
1: 예.
0: 그러려면 이번 선거는 여야의 대결, 또 진보 보수의 대결, 또 국민의힘 민주당의 대결이라기보다는 정말 이 긴 침체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서 부산을 변화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1: 예.
0: 바로 이걸 기준으로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지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1: 어제 박형준 후보에게 물어보니까 제 물음은 이런 물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여당의 지원을 받아내기에는 여당 후보가, 그러니까 전체 후보가 유리하지 않게 했냐고 그쪽에선 얘기한다라고 하니, 예를 들어 HMM 본사 이전 같은 경우 본사의 핵심 기능들은 안 와서 이거는 지방선거 전에 이전을 성급히 추진하다 보니 일부만 왔다. 그래서 효과가 반감됐다라고 주장했거든요. 반론하신다면요?
0: 그러니까 참 제가 박형준 후보님 대단히 좀 아쉽고 좀 안타까운 것이,
1: 예.
0: 해수부 부산 이전도 불가능하다 그랬었고요. 매출이 10조 원이 넘어가는 HMM 본사 부산 이전도 말도 안 되는 허황된, 뭐 말하자면 이게 불가능한, 예.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해수부 부산 이전이 현실이 되고 HMM 본사 부산 이전이 이제 현실화되니까 이제는 부산 이전 해봐야 부산 경제에 별 도움이 안 된다.
1: 예.
0: 그다음에 무슨 알맹이는 빼고 뭐 이전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폄훼를 합니다.
1: 정확하게는 예. 박형준 후보 측의 주장은 정확하게는
0: 알맹이를 빼고 내려온다는 거죠.
1: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저겁니다. 예.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뭐 정부 여당이 일단 빨리 추진하다 보니 성급하게 해서 알맹이가 빠졌다는 게 요지인 것 같아요.
0: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을 했지 않습니까?
1: 예.
0: HMM 본사 부산 이전, 해수부 부산 이전, 그다음에 회사 전문법원, 그다음에 50조 원에 달하는 투자 재원을 가진 동남투자공사를 부산에 설립을 해서,
1: 예.
0: 부산의 전통 제조업에서 첨단 AI 산업까지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고 부산을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거점과 엔진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즉 행정과 사법과 기업과 금융을 부산에 집중해가지고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게 된다면,
1: 예.
0: 서울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 이 공약 전반을 전재수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한 이 공약을 제가 이재명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면서,
1: 예.
0: 국정과제에 포함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국정과제 포함을 해가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온 것이고, 거기에서 선거 때 이거를 하고 저걸 하고 이런 식으로 국정과제를 누가 대체를 하겠습니까?
1: 예.
0: 그렇기 때문에 국정을 이 공약을 전제서 손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국정과제에 반영했던

0: 돈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 시간표와 목록표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1: 예예.
0: 자신이 정치적으로 불리하다 그래서 아 전 지수에게 유리한 것은 아, 저 선거를 앞두고서 기획한 거다.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기획한 거다.
1: 알겠습니다.
0: 선거를 앞두고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박형준 후보는 만덕 센텀 대신도 지하 타차도가 있거든요.
1: 예.
0: 그거 이 개통하기 전에 지금 출퇴근 시간에 완전 지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난리도 아닌데 그 개통하기 전에 많은 시민들 또 전문가들이 그랬거든요.
1: 예.
0: 그 보완을 하고서 개통해야 된다. 분명히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밀어붙여서 개통을 해버리는
1: 예.
0: 바람에 지금
1: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또 박형준 후보 측의 얘기를 들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그래서 그렇게 예. 좀 하지 않았었으면 좋겠다.
1: 네. 예.
0: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그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했어요. 그제가 바다의 날이었죠. 그래서 방문해서 시장에 들르기도 하고 또 해양수도 강국을 부산에서 시작하겠다라고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거 관권선거다.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0: 올해가 부산항이 개항된 지 150년입니다.
1: 예.
0: 부산항 150년이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부가 개창한 지 30년이 되는 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해양수산부 부산시대 원년입니다.
1: 예.
0: 그러고서 맞이한 바다의 날이거든요.
1: 예.
0: 그 해양수산인들에게 바다의 날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부산항 150주년, 해수부 30년, 해수부 부산시대 원년 바다의 날. 대통령에게 주어진 일을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국민의힘 논리대로 하자면 대통령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1: 예.
0: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바다의 날은 대단히 중요한 날이고 특히 올해 바다의 날은 해수부 부산시대 원년을 열어내고 부산을 해양수도로 키우겠다라고 선포한 원년이기도 합니다. 그런
1: 예.
0: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바다의 날에 오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하나 더 만들겠다라고 하는 지방주도 성장 전략을 말씀해 오셨던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신 거기 때문에
1: 그러면 뭐 관권선거 개입 의혹 그런 의도를 가진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혹시 그러면 뭐 부산을 해양강국의 거점으로 키우겠다 이런 취지의 말들은 선거에 도움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0: 근데 이게 느닷없이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요.
1: 예.
0: 선거를 계기로 기획돼서 나온 것이 아니고 지난 대선부터 부산을 해양수도로 키우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해수부 부산 이전, HMM 본사 부산 이전, SK해운 본사 부산 이전, H라인 본사 부산 이전을 통해서 지금 해오고 있는 일들입니다.
1: 예.
0: 그렇잖아요. 그러면 선거 기간이 보통 한 100일 되는데
1: 예.
0: 100일 동안 대한민국의 국가과제, 지방주도 성장 전략, 5억 3특 전략은 다 멈춰야 됩니까? 한시가 급한데, 그렇게 좀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전에 또 같은 날도 있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부산에 들렀습니다. 기장에 들렀죠. 그 옆에는 이제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와 박민식 부산 북갑 후보가 같이 동행을 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산의 국민의힘 지지 호소는 어떻게 보십니까?
0: 예,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1: 그건 어디에 국민의힘 후보들에게요?
0: 예, 그렇습니다. 예.
1: 될 거라고 보십니까?
0: 글쎄,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면은 제로가 되지 않을까 뭐 보는데 뭐 제가 뭐 크게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예. 아, 네,
0: 언론표도 있을 것이고
1: 예.
0: 뭐 일론표도 있을 것이고
1: 예.
0: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크게 플러스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1: 예, 그게 뭐 일각에서는 그건 뭐 정청래 대표 측에서 얘기한 거기도 하고요. 탄핵당한 대통령이 이렇게 가는 게 과연 옳으냐라는 식의 지적도 있었지만 일단 전재수보에는 뭐 큰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쪽으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1: 아 그렇게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0: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선거를 하다 보면 이제

0: 여탄 그분들에게는 박민식, 박형준 후보에게는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1: 예. 최근 부산시장에 대한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요. 뭐 어제 JTBC나 또 오늘 중앙일보 아침에 보도를 보면 오차범위 바깥으로 전재수 후보가 박형준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조사도 있지만 최근 일부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23, 24일 조사한 건데요. 부산의 805명이 대상입니다. ALS 방식이고요. 전재수 44.8, 박형준 42.8, 오차범위 내에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조사도 나오고 있는데 이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0: 오차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여론조사도 어제 오늘 많이 나왔거든요.
1: 예.
0: 예, 오차범위 안에 있는 것도 많이 나왔고, 오차범위 안에 있는 것보다 오차범위 바깥에 있는 여론조사가 어제 오늘 훨씬 많이 나왔고요.
1: 예.
0: 근데 지금 제가 시민들 만나보면 이게 여론조사 피로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많은 여론조사가 걸려오니까,
1: 예.
0: 그래가지고 이제 여론조사가 좀 많이 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에서 7번째 선거인데,
1: 예.
0: 그 여론조사에 따라서 이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 며칠 남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그 7번 부산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단한 번도 예외 없이 끝까지, 시민 한분한 분의 마음을 얻겠다. 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1: 예.
0: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부산의 마음을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얻어내겠다고 하셨는데,
0: 그렇습니다.
1: 당에서도 지금 접전지로 부산이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이건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0: 원래 부산 선거는 제가 7번째 선거인데 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1: 예.
0: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선거 결과도 단한 번도 이렇게 편안하게 가본 적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역은 여전하고요.
1: 예.
0: 그런 측면에서 뭐 양당에서 접전지로 분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만 이번에는 그래도 제가 조금 달리 느끼는 것은 우리 부산 시민들이 정말 기회가 왔다. 이
1: 예.
0: 기회를 놓치면 두번 다시 부산에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절박한 마음들을 또 부산 시민들도 가지고 계신 겁니다.
1: 예.
0: 정말 안 된다, 안될 거야라고 했던 일들이 정말 이재명 정부 지금 1년 사이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이 기회를 반드시 잡으려면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정말 힘있게 부산으로 확 잡아당겨올 수 있는 능력이 누가 있는지,
1: 예.
0: 중앙정부를 강력하게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누가 있는지, 그리고 전재수가 그동안 부산 시민들께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실적과 성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일정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0: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부산에서 정말 새로운 부산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박형준 후보 측에서는 시장의 연속성을 들어서 사실은 전재수 후보는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시장의 연속성으로는 본인이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신다면요?
0: 제발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도 이 시간에도 1년 365일 중에 단 하루도 걸러지 않고, 부산을 떠나는 부산 시민들이 36명입니다.
1: 예.
0: 매일같이.
1: 아, 하루에 36명씩
0: 하루에
1: 떠나나요?
0: 36명입니다. 예. 하루에
1: 예.
0: 36명, 1년 365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36명의 시민들이 부산을 떠나고 있고, 100대 기업 하나 없고, 1000대 기업이 18개밖에 없고, 이 성과 없는 시정을 해왔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1: 예. 예.
0: 이미 HMM이 자산 기준 재개 17입니다. 본사 부산이전 확정했고요.
1: 예.
0: 불가능하다고 했던 해수부 부산이전 했습니다.
1: 네.
0: 해상전문법원 동남투자공사. 이 변화가 가져오게 될 파급효과를 10배, 100배 키워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부산 시민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1: 예.
0: 생각을 합니다.
1: 부산의 주요 지역인 부산 북갑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하정우 민주당 후보가 부산 북갑에서 전재수 의원을 지지했던 그 표

0: 심을 다 받아야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1: 시간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그럴 예. 수가 있는데
0: 예.
1: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북갑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0: 예.
1: 그리고 제 집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북갑에 이제 많은 지금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고
0: 예.
1: 최근에 이제 여론은 좀 다릅니다. 최근에는 이제 상당부분 흡수를 해가고 있고
0: 예.
1: 그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하정우에게 믿고 맡겨볼 만하다. 그리고 선재수가 부산시장이 되더라도
0: 예.
1: 부산의 국회의원이 18명인데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한 명도 없어버리면 선재수가 부산시장 되더라도
0: 예.
1: 선재수를 우리가 키웠는데 저는 우리가 키운 선재수가 일 제대로 하려면 집권 여당 국회의원 한 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0: 예.
1: 이런 여론이 지금 어제 제가 이제 합동 연설을 했거든요.
0: 예.
1: 그런 여론들이 이제 상당히 좀 있고 그러니까 우리 북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키워가지고 더 큰 일을 하라고 더 큰 세상으로 내보낸 놓은 전재수인데
0: 예.
1: 전재수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집권당 국회의원 하나 있어야 된다. 이 여론이 상당히 급속도로 퍼지고 있고
0: 예.
1: 그다음에
0: 급속도로 퍼지고 있지만 있다고 말씀하시면 최근에 여론조사 흐름은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좀 치고 올라오는 형세고 현재 모든 여론조사는 사실 예. 하정우 한동훈 간의 오차범위 내 접전입니다.
1: 그 여론조사 그 이제 백데이터를 보시면
0: 예예.
1: 진보 보수 그 표본이 있잖아요.
0: 예.
1: 제가 그걸 다 보고 있는데 보수 과표집이 너무 심합니다.
0: 아 보수 과표집이 심하다는 말씀이시군요.
1: 예. 왜냐하면 거기 이제 그 한동훈 후보 쪽에서 그 제가 듣기로는
0: 예.
1: 단일화 대비를 해가지고 이제 여론조사 전화 오면은 잘 받아라 이런 이제 비상 말하자면 비상 대기 이런 게 예,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답니다.
0: 지지층의 전화 대기가 훨씬 더 많다는 그렇지. 말씀이시군요.
1: 그래서 실제 이제 표본을 보게 되면
0: 예.
1: 진보보다 보수 샘플 숫자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나오고 있는 형국이랍니다.
0: 예. 부산 북갑에서요?
1: 그렇답니다. 예. 그런데 예. 제가 이제 우리 표본이 제대로 잡히려면 북구 같은 경우는 진보
0: 알겠습니다.
1: 30, 보수 35, 중도 35로 이제 표본이 잡혀야
0: 예.
1: 아, 제대로 된 이제 이제 그 민심의 흐름을 예. 반영을 하는데
0: 네 시간이 네. 거의 다 마무리 되세요.
1: 모두 과표집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부산 북갑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걸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재수
1: 하겠습니다.
0: 예, 민주당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3: 우와.
2: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6: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0: 전화.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큐.

0: 예,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1: CBS 요즘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뷰 맛집 어딘지 궁금해? 애기봉 전망대에서 찍는 인생샷. 짜릿한 한달다리와 감각적인 미디어아트 전시까지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의 랜드마크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방문 전 예약은 필수. 검색창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을 검색하세요.
2: 안녕하세요, 통계조사원입니다. 오늘도 통계조사원은 국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자 현장 곳곳을 찾아갑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그리고 동네 사장님 응답들이 우리 삶의 모습을 담은 다양한 통계로 작성되어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지원합니다. 더 나은 육아 환경, 보다 많은 일자리, 더 활력 있는 경제를 만드는 정책의 시작. 바로 통계조사 응답입니다. 통계청의 새로운 이름 국가데이터처로 국민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3: 안전모 착용, 안전대 점검, 안전벨트 고정. 생명을 지키는 책임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노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집중 계도를 실시합니다. 사업주도 노동자도 우리 모두가 안전실천의 주체입니다. 안전모, 안전대, 안전벨트. 생명을 지키는 가장 작지만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박성태의 오늘 한 컷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뻔한 정치평론에 저항한다 뉴스 락. 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노영희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하원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서울부터 평택, 부산 그리고 대구까지 6.3 지방선거 판세를 하드하게 예측해보겠습니다. 그럼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12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마다스
1: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마다스.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CO
7: 행복 짓는 건설금융 K-PINCO 믿음 쌓는 건설금융 K-PINCO
6: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는
7: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CO
8: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9: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박성태의 시선 오늘 한 컷.
1: 예,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전화는 안녕하십니까? 어디 어디 누구누구 후보입니다. 그들의 기계는 참 부지런해서 하루에도 몇 통씩 울려댑니다. 단체장 후보 전화도 많지만 특히 전국의 교육감 후보들의 기계가 더 부지런합니다. 아무래도 유권자들이 누군지 잘 모르니 더 이름을 알리는데 열성이지 않을까.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을 뽑는데 후보만 쉬운 8명입니다. 이름도 모르는데 그들이 대체 누구고 어떤 삶을 살았고 교육감이 되면 또 무슨 일을 할지 가늠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혹 파란 점퍼를 입었는지 빨간 점퍼를 입었는지 때로는 누가 더 파란 누가 더 빨간 점퍼인지만 보는 게 아닐까. 네, 교육감 직선제 이대로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세금의 20.79%를 지방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도 좀 고쳐야 합니다. 학생은 뚝뚝 줄어드는데 예산은 훌쩍 올라갔습니다. 그들만의 잔치인데 돈잔치까지 돼서는 곤란합니다. 오늘 한 컷입니다.

0: 예. 진부한 평론에 저항한다. 답답한 정치판을 흔들어 깨울 평론 샤우팅.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노영희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하은기 전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저는 이렇게 힘차게 이렇게 좀 오프닝을 했는데 다들 뭐 이렇게 딴 거 폼 보시고 이렇게 딴 거 하시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약간 그런 거 아닙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3: 뭘요?
0: 아, 지금 좀 힘 좀 내시라고 그랬더니 또 뭘요? 네.
3: 힘내고 있습니다.
4: 아, 서 변호사에서 힘 빠져 있어요.
0: 힘 빠져 있어요.
5: 한동훈 대표 지지 선언 해야 돼가지고 긴장하고 있는 상태.
4: 오늘 할지도 몰라요. 기대해 보세요.
2: 나는 근데 약속은 지키는 게 맞다고 봐요. 네.
5: 신의 성실 의무를 좀 다해 주십시오.
2: 대표님 말이 있으면 날 쳐다보시고. 네, 약속은 지켜야지. 다 들었는데.
0: 아, 제가 그 약속을 못 들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이.
2: 한동훈의 지지율이 30% 예. 이상 되면
4: 그리고 격차가 10% 이상 나면
2: 그럼 한동훈 지지하겠다 지지선언하겠다라고
4: 어. 얘기했는데
2: 그 얘기 뭐, 이지전부터
4: 어저께 조사해 보면 11군데에서 다 앞섰잖아요. 나온 조사가 전부 다 11군데 조사가 앞섰고
0: 격차가 10% 이상은 났죠. 뭐 박민식 후보와
4: 15% 뭐 이렇게 20% 이상 나는 것도 있고
5: 지금 또 변호사 하시니까 신의 성실 의무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2: 아니 서정이 날씨는
0: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저는 서정욱 변호사님이 여기서 한동훈 지지 선언을 할 수 없는 걸 이해해요.
2: 왜?
0: 서정욱 TV 구독자 유지해야 돼요.
2: 아니 근데 약속은 하지 말았어야지.
5: 구독자 물갈이가 필요한 거죠 이제.
0: 아

0: 구독자 물갈이로.
1: 어차피 지방선거 끝나고 난 뒤에 물거품이 될 구독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0: 알겠습니다. 저희가 분위기 좀 띄워보자고 했더니 서정욱 변호사님의 약속이 부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저희가 칠판을 하나, 미니 칠판, 정말 미니해요. 미니 칠판 하나 드리고 보드펜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어느 지역에 누가 이길 것인가, 전체 판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에 잘 나가시는 네 분의 평론가에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몇 대 몇, 앞이 이제 민주당입니다. 어쨌든 여당이니까 몇 대 몇으로 화이트보드에 적어주십시오. 예. 하은기 대변인님 다 빨리 적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먼저 들으셨으니까, 적으셨으니까. 네. 예, 하은기 대변인님. 뭐. 15대 1. 예, 15대 1로. 예. 1이 경북이겠죠?
2: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0: 자, 그러면은, 예. 그 다음에, 노 변호사님.
3: 저는 12대 3대 1이요.
0: 12대 3대 1이요?
3: 네.
0: 아, 12대 3이고 1은 모르겠다.
3: 네. 여기서 모르는 일은 대구.
0: 대구.
3: 그다음에 3은 경남, 전북, 그다음에 경북.
0: 경남,
3: 전북,
0: 경북. 경북. 예.
3: 전북이 특이하죠?
0: 예. 전북은 이제 김관영 지사가 일 거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은 조금 이따 더 듣도록 하고요. 예, 김정영 최고위원님.
4: 저는 이게 이제 민주당이 최대 얻을 수 있는 게 15고 예. 국힘이 최고 망하면 하나인데.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이 최고 망하면 9석만 얻는 거고 예. 국힘이 제일 잘 되면 7석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중간에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 레인지가 너무
0: 레인지가 너무
3: 그렇게 안 가요. 어렵지 않아요.
0: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중에 어디 그냥 요거랑 비슷한데요.
4: 전북은 전북은 무조건 김관영 씨가 되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3: 그렇게 비겁하게 네. 하시면 안 되지.
4: 네. 아니면 우리가 분이. 점쟁이가 아닌데 뭐
1: 레인지가 너무 넓은 거 아니에요?
4: 아니, 표준편차도 있고 여론조사도 그런 마당에. 이거 신뢰도 95%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
0: 제가 볼 때 저 정도면 99.5%예요. 99.5%. 예, 네, 알겠습니다. 서정 변호사님.
5: 저는 이제 그 8대 7대 1인데요.
0: 예.
5: 불과 1년 전에 그 전 국민이 투표를 해봤잖아요. 예. 김문수 후보하고 이재명 대통령. 그게 바뀔 리가 없다. 거기 김문수 후보가 6군데 이겼어요.
0: 예.
5: 그러니까 영남 5개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강원도 예. 6개 이겼어요. 저는 뭐 그 중에 한 5개 정도는 사수한다. 그런데 예. 김문수 후보가 졌지만 또 이게 이준석하고 합치면 이긴 지역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서울.
0: 서울.
5: 또 충청에도 하나 정도는 이길 것 같아요.
0: 예.
5: 그렇다면 이게 저는 최하 7개를 한다. 그다음에
0: 최하입니까 7개?
5: 네, 최하.
0: 국민의힘 7석 최하.
5: 김문수가 6군데 이고 하나 정도는 더 이긴다 이거죠.
0: 지난 2주간 시사 프로에 나왔던 모든 판세 중에 가장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지금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5: 아, 이번에 이거 깜짝 놀랄 만한 결과 나올 겁니다.
0: 예. 저희가 진지하게 하기 위해서 5만 원씩 걸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5: 그것도 좋아요. 네.
0: 아, 그래요?
5: 네.
0: 사행성이 있으면 안 되니까.
5: 깜짝
3: 그동안에 솔직히 말해서 맞춘 게 별로 없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5: 아, 보십시오.
0: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보십시오에 힘 떨어졌는데요. 강하게 해주세요.
5: 이미 전 국민이 그때 대선 때 그 예. 투표해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이겼는데 어떻게 칠 수가 있어요?
0: 알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들어서 하나씩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역별로 이제 하나씩 볼까요? 지역별로. 예. 일단 그러면 서울 민주당 정원 후보 대 오세훈 후보 어떻게 보시는지. 예.
3: 누가 이기냐?
0: 정원 후보 대 오세훈 후보입니다. 예. 지우개 좀 예. 보내주시면. 서울은 예 지금 제 오른쪽 화면의 왼쪽 패널 분들은 다 정원오라고 이름을 쓰셨고요. 예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께서는 오세훈 예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님은
5: 오세훈이 50대 47.
0: 아, 정교하신데요.
5: 그 김정철하고 좀 있는데 저는 네. 한 3% 정도.
1: 아니 뭐 프로토 하시는 것도 아니고.
5: 이 5가 정원할 때 5가 아니고 오세훈할 때 5입니다.
0: 아, 정원의 5가 아니고 오세훈의
5: 5입니다. 50대
3: 47. 47은.
5: 그리고 정원은 47, 오세훈은 50.
0: 아.
5: 그다음에 나머지 김정철 나머지 뭐 한 이상.
3: 아, 그럼 그냥 오세훈만 쓰면 되지. 뭘 또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5: 아니 그 수치까지 제가 예측하는 거예요.
0: 지금.
5: 한 3% 차로 이긴다고.
0: 이거 캡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50.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정원 후보가 되면 47에 3.

0: 3%니까 오차범위 내었다라고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1: 어차피 변명 안 합니다.
2: 아, 아니, 내가 보기에 5세 정원호가 되면 그 5는 정원호였다 또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3: 예, 그럼 어제 TV 일주일 남았잖아요. 네. 그 일주일 남아서 그 사이에도 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한 박빙이지 않습니까? 예. 모든 여론조사가 박빙이어서 누가 이길 수도 있어요. 누가 이길 수도 있고 정원호 씨가 이길 수도 있고 오세훈 씨가 이길 수도 있는데 두 후보가 뭐 누가 이길 수도 있는데 저희는 당연히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그 오세훈 후보가 이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4: 저도 뭐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15대 1이라고 했던 게 평론적으로 전망한 게 아니라 그냥 뭐 희망, 의지 이런 표현이죠. 사실은 뭐 당연히 어딘 진다 이렇게 말하는 게 부적절해서 15대 1이라 한 거고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도 많이 좁혀지고 있는데 신승할 것 같습니다.
0: 아, 신승할 것 같다. 네. 어제 TV 토론은 어떻게 보셨어요? TV 토론 했는데 사실은 좀 약간 싸움이 좀 많았다라는 거 보고
4: 좀 뭐 TV 토론 그 저 대구 말고는 직접적으로 본 건 두 지역밖에 없거든요. 예. 보궐선거 평택이랑 부산 북갑밖에 부산, 없거든요. 거의 이제 UFC를 하니까 보고 있는 거고 다른 토론 사실 기억에 잘 남는 게 없습니다.
0: 기억에 남는 게 없었다. 정원 후보가 사실은 오세훈 후보 측에서 계속 공격한 거는 TV 토론을 잘 못할 것이다. 예. 그전 사실 인터뷰 같은 데서 별로 답을 안 해온 게 있어서 그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혹시 김종혁 최고님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3: 아니 그러니까 이거 토론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전날 오늘 이제 투표 시작하는데 그 전날 밤 11시 12시부터 그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유권자에게 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제가 보니까 대개 이쯤 돼서 제가 북갑에서 보니까 유권자들 보니까 이쯤 되면 사전 투표하기 전에 이미 마음을 다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여론조사 하던 게 좀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막판 가면 확 달라지잖아요. 그게 진짜 유권자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일부 대부분 다 정했어. 그래서 예. 응답도 잘해줘. 이미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이미 다 마음 정한 사람들 놓고서 갑자기 뭐 TV 토론한다고 그래서 그 밤 전날 밤에 했다고 해서 그게 달라질까?
2: 와, 요즘 같지 않아요. 저는 원래 오세훈 후보가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고 이제 상식적으로. 예. 알려져 있기를 그리고 정원 후보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고 정치 구력도 짧으니까 예. 맨날 수세적으로만 밀린다 이런 얘기가 사실 계속 그동안에 돌았기 때문에 이쪽 패널들 나오시면 항상 토론하자 하자 하자 하자 오세훈이 이길 텐데 하자 하자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딱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오히려 그 뭐 해가 펼자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다 정해놓는 거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저께 정원 후보 대 오세훈만 딱 놓고 본다면 정원 후보가 매우 잘했다 사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예. 특히 정원 후보가 그동안 되게 남이 공격하면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는 방식으로 점잖게 하다가 이 GTX 철거유량 문제라든가 서순문 고가철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안전과 예.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쪽을 지적하는 것도 아니면서도 실제 어떤 식으로 했었어야 되는지 또 집값 안정 문제라든가 이 공급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는 정말 말들을 다 되게 잘하고 잘했다. 정책을 정확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태도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딱 김종혁 최고가 하는 말 첫 번째 일성이 아, 뭐 TV 토론 보고 뭐 결정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순간 아 이거는 끝났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3: 착각은 자유니까. 네, 뭐
4: 지식인,
3: 좋은 대로 생각하세요.
4: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이 TV 토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선거 판세에 TV 토론이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TV 토론 잘하던 사람 아니에요. TV 예. 토론만 보고 나면 저런 사람 뽑으면 안 되겠다는 게 드러나지만 그래도 표에 크게 영향이 없잖아요. TV 토론이 선거 캠페인에 있어서는 방어 전략이거든요.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이런 장면만 안 만들어내면 사람들 예. 기억이 잘 안 남는 것이고 사실 요즘에는 유튜브 쇼츠로 다 가공되기 때문에 토론이라기보단 홍보물에 가까워요. 내가 쇼츠에서 뭘 남길 것이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 남겨봐야 잘 아시겠지만 사실 알고리즘이 자기 진영한테만 이제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 캠페인을 전개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획하는 사람 말고는 의외로 TV 토론이 판세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더라.
0: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 뭐 저는 안전 이슈가 큰데요. 예. 서소문에 근하게 코레일이나 철도공단에서 이제 그 야간에 작업을 좀 해달라 이런 데 그 계속 요구가 있었거든요. 예. 따라서 그 저는 국가 이재명 정권 책임이 더 크다. 그러고 그 지지 사이트에 뭐 참사가 더 크게 나면 호재다. 뭐 이런 데 글도 올렸다 삭제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게 우리 역풍 불 거예요. 그리고 GTX 삼성역 때문에 서울시 공

0: 공무원들을 그렇게 국회가 불러서 일도 못할 정도로 계속 괴롭힌대요. 예. 이래도 되겠습니까? 전부 이게 국가공사예요. 저는 뭐 우리 이재명 정권이 책임지면 지지 오세훈 시장에게 몰아붙일 일이 아니다 봅니다.
1: 그럼 뭐 오세훈 시장 무슨 책임을 지는 거예요?
2: 아무 책임도 안 진다는
1: 얘기죠. 그냥 뭐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안 지고 그런 겁니까?
0: 아니 그거는 철도공단과 코레일이 계속 철거 용하잖아.
2: 자기가 그 책임의 주체라고 분명히 써놓고도 아주 어쨌든 뭐 그거는 다 판단을 우리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특히 잘했던 게 하정우 후보가 되게 정말 자기 전문 분야에서 목소리를 잘 내고 명확하고 아주 똑똑하게 설명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3: 그러면 저희가 그 다음이 대구로 가려고.
2: 아,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3: 하정우 후보 얘기 나와서 부산 북갑을 먼저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부장 북갑에는 하정우, 한동훈, 박민식 이렇게 세 후보 중에 어떤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이건 이제 당선 예측 가능성이에요.
2: 당선될 것이냐.
3: 예측. 네. 이거를 화이트보드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적어주시고 하나 둘 셋 하면 네,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예. 지금 제일 고민되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2: 뭐 아, 저렇게, 것 같고. 저렇게 써.
1: 아니, 정무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2: 그냥. 아니, 그렇게 쓰면 어떡해.
0: 아니, 이거는 지지하고 틀립니다.
3: 아니, 제가 볼 때는 범퍼를 좀 낮다라고 이해를 하도록
0: 그러니까
3: 하겠습니다.
0: 객관적인 예측이 제가 지지하는 거 틀리죠. 저는 박민식 지지한다고 여러 번 했고. 아, 예. 지금 이제 여론을 보면 한동훈 되지 않을까.
3: 그러면 먼저 가장 복잡하게 쓰셨으니까
0: 한동훈 1등, 한동훈 하정우 1등? 2등, 박민식 3등은 안타깝지만 네. 이미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4: 뭐가 안타까워요?
2: 뭐 샤이 보수가 10%가
3: 박민식을 지지 샤이 박민식이 있다면서요.
2: 네, 그거 어디 갔어요?
0: 그게 10% 있어도 10% 있어도 이게 1, 2, 3은
1: 너무 샤이해서 진짜 부끄러워져가지고 투표장에도 안 나갈 편이
0: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뭐 객관적인 평론가 입장으로서 보면 예. 한동훈이 대상승세고 뭐 10개 이상 여론이 다 1등 논이 뭐 이게 높다 가능성 높다
3: 예,
0: 이렇게 봐야죠.
3: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하원기 되면요 하정우 이쪽은 이제 하정우예요.
1: 네 하정우 뭐 후보가 당선되면 좋겠고 당선되길 바라고 지금까지도
3: 잠시만요 의지 말고 예측을 얘기해 주세요.
1: 위험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지금 위험한 게 여론조사 추세선이 너무 안 좋고요. 그 지역의 뭐 고포시장 이런데 보면은 듣기로는 휴민트들에 의해 듣기로는 그 한동훈 후보 팬클럽 전국에서 예. 와가지고 막 팔아주고 가고 그런데요. 예. 그래서 무슨 얘기 도는 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AI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아 어저께 한동훈 뭐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많이 팔아주고 갔더라 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세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캠페인 전개할 때요 나머지 일주일간 하정우 후보께서 좀 신경을 써서 총력전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 예. 일단 예측은 위험하다는 게 하원기 대변인의
1: 지금까지는 말이죠. 구도의 마법 때문에 아직까지 괜찮은데 까딱 방심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 예, 김재욱 최고위원님.
4: 저는 뭐 한동훈 후보가 그 정치 그 사에 기록될 빛나는 승리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3: 저기 너무 황금빛 수식어는 좀 빼주시고.
4: 왜냐하면
3: 예측을 좀 해주세요.
4: 아니, 보면요, 그 하정우 후보는 처음부터 이재명 예. 대통령과 정청래 후보의 후광, 대표의 예. 후광 이런 걸 받고 전재수 후보의 지지 예. 이런 걸 온팍 받고 와서 처음부터 올 때부터 30%대였어요.
3: 예.
4: 그래서 잠깐 이 사람이 좀 잘하지 않을까 해서 37% 9% 뭐 이렇게까지 올라갔었어요.
3: 예.
4: 그다음에 박스권의 가치들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본인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능력 이런 것들이 그냥 드러나면서 아, 저 사람 아니구나라는 것들이 확인됐던 것이고 그다음에 박민식 후보는 또 장동혁 지도부로부터 완전히 이른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뭐 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윤호개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지금도 보면요 거기서 그 자유대학이라든가 그 청년들이 내려와서 선거운동 해주고 있고
3: 예.
4: 그다음에 무슨 저 우리공화당 소속으로 보이는 뭐 그런 얘기들이 막 쫙 퍼져 있더라고요. 갑작스럽게 그 자원봉사자들이 하나도 없다가 막판에 막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뭐 우리 공화당 소속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양쪽 모두의 어떤 그런 현직 대통령과 현직 당대표와 이런 쪽에 지지를 받고 있는 두 후보와 맞서서
3: 예.
4: 그리고 3자 구도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평론가들 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뒤집어져서 격차가 엄청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렇게 되면 아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그런 빛나는 승리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1: 이게 서정국 변호사님께서 열심히 안 해주셔가지고 박민식 후보가 지지율 방어를 안 해주신 탓도 있고.

0: 거든요.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팬덤이었기 때문에 이입을 잘 못해요. 지금 당장 유권자들이 예. 내려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면은 결국 캠페인을 보고 결정하게 되는데 박민식 후보가 하는 걸 보면 그 주민들이 하정우 후보에 대한 애정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 저런 사람 뭐 이렇게 당선됐다가는 큰일 나겠다. 한동훈 후보 당선을 시켜가지고 어쨌든 보수도 빨리 바꿔야겠다 이런 심리가 생기게 만드는 캠페인을 전개한단 말이에요. 머리 깎고 무슨 이상한 쇼츠 만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 저는 이렇게 된 거는 다 박민식 후보와 서정 변호사 탓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저는 기본적으로 하정우 수석이 사실 정치 구력도 짧고 본인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시간도 조금 없었었고
2: 예.
1: 그다음에 좀 내려가서 갈팡질팡한 부분도 있었었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잘 될지 처음에 있던 이 지지도를 깎아먹는 모습이 조금 속상했는데 토론 생각보다 엄청 잘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점점 이제 스며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예. 저는 매우 잘하는 것 같고요. 또 지역구 국회의원이잖아요. 이분이. 그러면 지금 전재수 시장의 선전이 매우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하고 이 지역구 국회의원 간의 합이 되게 잘 맞을 것 같고
2: 예.
1: 시장하고 국회의원하고 합이 잘 맞으면 중앙정부와 또 연결돼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 후보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만들어놨을 경우에 그 북가외에서의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뭐 즐거움이 이라든가 뭐 이득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 그냥 한동훈 후보가 막 가서 싸운다.
2: 예.
1: 국회 가서 막 이재명을 막 혼내준다.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 시장하고의 관계성이 좋아진다거나 뭐 좀 예산을 많이 빼온다든가 이런 건 사실 못할 것 같거든요.
2: 예.
1: 그러면 계속해서 보수 제거를 얘기하지만 또 기존 보수인 국민의힘하고도 또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 또 막 엄청난 권력 다툼이 있을 거라서 이게 보수 제거는 잘 안 될 것도 같고 그럼 당의 지지를 못 받는 국회의원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당연히 할 것 같고
2: 예.
1: 그리고 전재수를 뽑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하정우 쪽으로 손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지 뽑기는 전재수 뽑으면서 한동훈을 찍는다? 그럼 전재수하고 한동훈 간의 연결거리가 그럼 우리에게 얼마나 산뜻하게 다가오겠냐 그 생각하면 좀 잘 안 될 것 같아서.
3: 근데 왜 여론조사는 그렇게 나와요?
1: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내가 설명할 게 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3: 그것도 조작이에요?
1: 저는 아니 조작은 아니죠. 어쨌든 이제 중요한
2: 건 전재수 후보를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어제 박형준 오늘 전재수 후보한테는 부산 북검 물어보니까 전재수 후보 입장은 보수 과표집이 좀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더라 북감에. 그러니까 본인의 추정입니다 추정. 왜냐하면 진보가 약 30, 뭐 보수가 35 이 정도가 본인이 북갑에서 올해 국회의원을 해서 그 정도가 보통 구도인데 여론조사에는 조금 더 보수층이 과표집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3: 페북에 네. 보면요. 네. 그 전재수 후보 선거운동하던 분이 북갑에 와서 지원 유세 왔다가 쓴 글이 올라와 있어요.
2: 아 그래요?
3: 뭐라고 돼 있냐면 야 여기 보니까 흰 그러니까 하얀 옷 입은 지지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주민들을 만나서 설명하고 이러는 거 있는데 야 큰일 났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하면서 다른 사례 뭐 박재호 씨 얘기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때도 이러다가 졌다 이러면서 여기 정말 위험하다 내가 와서 보니까 이런 글들 같은 게 올라와 있어요.
2: 예.
3: 뭐 희망사항은 희망사항이고 제가 북갑에서 어저께 밤에 올라왔는데 그 지켜본 바로는 이미 뭐 판은 끝난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전재수 후보야 뭐 자기가 내려와 달라고 요구한 후보니까 거기서 이런 황금 구도에서도 한동훈이 이기는 걸 보면 본인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2: 예.
3: 그러니까 그렇게 변호를 하시겠지만 현장에 가보면 전혀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고 제가 이 얘기를 지금만 한 게 아니고 전대부터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 구도와 완전히 다른 깜짝 놀랄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입증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0: 저도 아까 전에 위험하다고 했지만 아직 일주일 남았고 저렇게 김종혁 최고위원처럼 저렇게 오만하게 판이 끝났다고 할 때 방심하고 있을 때 하정우 후보께서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 그런데 그 선거할 때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전재수는 전재수고 하정우는 하정우입니다. 제 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한다 해서 당이 민주당 후보 찍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80% 때 지방선거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 안 놓잖아요.
2: 예.
4: 그게 전재수 찍었다 해서 하정우 찍는 것도 아니에요. 왜 사람마다 다 판단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서행 보호도청이 많아요.
2: 예.
4: 제 주위에도. 따라서 그러게 전재수도요. 옛날에 전재수가 아니에요. 까르띠에 전의 전재수와 까르띠에 후의 전재수는 다른 사람이에요.
2: 아, 까르띠에가 변곡점입니까?
4: 그렇죠. 까르띠에 예. 전의 전재수는 참 성실하고 친화력도 있고 참 이게 그 이런 좋은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2: 예.
4: 까르띠에 이후의 전재수는 전부 거짓말쟁이하고 시계 받고 나서도

0: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보사진이 네 명이나 기소됐는데도 모른 채 하고 이런 게 이제 완전히 위선자 거짓말쟁이 무책임 이런 이미지예요. 따라서 예. 하정우한테 도움 안 될 겁니다. 전재수가.
1: 제가 지금 앞서 전재수 후보가 얘기한 여론조사의 보수 과표집 주장에 대해서 일단 어제 KBS에 나왔던 결과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KBS가 이제 결과값은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아, 저 조사는 아니었고요. 제가 지금 화면에 보는 건 그냥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500명 부산 북갑 조사인데 민주당 하정우 35, 한동훈 39, 박민식 15 조사였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념 성향이 진보가 20%, 중도가 35, 보수가 약 35 이렇게 잡힌 조사입니다.
2: 진짜 차이가 많이 나네요.
1: 네, KBS에서는 그러니까 500명인데 진보가 102명, 중도가 172명, 보수가 175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0: 그런데 네. 여론에 저렇게 잡히면요, 네. 실제 투표도 저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1: 예.
0: 아마 이게 보수층이 두 명이나 나와 있기 때문에 투표로도 많이 갈 겁니다.
1: 예.
0: 저는 저게 실투표하고 차이가 안 난다 봐요.
2: 그동안에 네. 주장해왔던 샤이 보수 얘기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박민식 샤이보스의 기억은
3: 여론조사 과표집이 되는 이유도 다 있는 거거든요.
0: 그러니까
1: 예.
3: 안 받기 때문에 보수가 과표집이 때문에 그렇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받는 이유에 대해서도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밀린다고 해서 과표집 되고 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안심한 거기 때문에 남은 일주일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1: 다만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부산 북갑을 원래 이전에 그러면 어느 정도 했냐 진보 중도 보수 앞서 이제 전재수 후보는 전재수 후보가 알기에는 진보가 30, 뭐 보수가 35 이랬다고 말씀했는데 그전 조사는 없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북갑으로만 놓고 본 조사는. 그래서 정확한 원래 지형이었다는지는 지금 뭐 가늠하기 쉽진 않을
2: 근데
1: 거다.
2: 근데 그 지난번에는 그랬대요. 이 북갑이 원래 여당 성향이어가지고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도
1: 예.
2: 이재명 대통령에게 표를 좀 많이 주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였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0: 그러니까 어디가요? 반대
2: 북갑이.
0: 아니. 김문수 후보가 우리가 10% 이기고
1: 예, 이겼었어요.
0: 이준석까지 합치면 6-3입니다.
2: 그럼 더 네. 보수적이라는
3: 오직
2: 거예요?
3: 전재수만 그렇죠? 이겼어요.
2: 아, 전재수. 그러니까 전재수만 이겼는데 그 지역만. 부산
0: 6-4로
3: 부산만.
0: 이준석하고 김문수.
3: 그 북갑이요.
2: 그러니까 북갑이 전재수가 이겼잖아.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0: 지지율
2: 이런가 이게 좀 높이 올랐다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아니에요. 부산 전체가 다 이렇게 낮게 나왔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근데 그래도 그나마 부산 북갑은 조금 높게 나왔다는 거지.
4: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0: 아니요.
2: 그렇지 않아요. 네,
4: 전혀 그렇지 않아요.
0: 북갑이 어르신들이 많아서 더 보수예요.
3: 전재수는
4: 50%대로 당선됐지만. 그 이재명 대통령은 41%인가 예. 얻었고 그때 김문수 후보가 50% 52%인가 예. 얻었기 때문에
0: 맞습니다.
4: 다른 부산 지역에 비해서 오히려 보수표가 더 많았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뭐 지금 아마 이제 선거 결과 보시면 알 거예요.
3: 저렇게 오만할 때
4: 오만한 게 아니고
1: 지금 김정일 최고위원 오만합니까?
3: 예, 지금 예. 한동훈 저기 후보께서 치고 올라고 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처럼 자꾸 말씀을 하시는 저런 예. 상황이 바로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4: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거 말고 그냥 무슨 뭐 오만함 그런 것도 벌어서 그냥 객관적이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제가 현장 갔다 왔더니 분위기가 이렇더라 얘기 말씀드렸을 때 에이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그 이후에 대개 보면 현장 분위기가 여론에 반영되는 거 한 일주일 정도 예. 걸리더라고요. 그 격차가 있더라고요. 근데 현장에서 보는 느낌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구나 식당에서 여기저기서 하는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구나 그런 것들이 결국 일주일쯤 뒤에는 투표로 나타나는 거고 이번에 이제 깜깜이 선거 들어가기 전에 여러 군데에서 수없이 많은 군데에서 여론조사 했잖아요.
2: 우리 4시 가볼까요?
1: 광고
2: 북갑에 잠깐만 북갑에. 우리 4명이 부산 북갑 한번 가볼까요?
1: 잠시만요.
4: 저는 안 갑니다.
3: 진행을 좀 존중해 주십시오. 네,
1: 광고를 듣고 올 텐데 광고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리해가지고 광고 끝나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갑작스럽게 뭐

0: 어, 들고 왔습니다.
1: 지금 광고 막 끝났어요. 정리해 보면 이제 김종인 최고의 말씀 그렇습니다. 하정우 보는 왜 김어준 씨 쇼에 나가서 징징댔냐라고 얘기를 해서
2: 그거는 원래 하정우 씨가 처음에 이 전략 자체를 그런데 큰 데에는 나가지 않고 그 부산 북갑을 막 훑은다 그랬었어요. 예. 근데 그러다가 그게 별로 이렇게 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니까 차라리 이제 전국적 인지도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속으로 좀 하자 이래가지고 김어준의 뉴스 공장하고 예. 맵쇼를 나가서 인지도를 좀 높이자라는 게 처음에 이제 얘기가 됐고 그건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내려가 거기 그 지역에 가가지고 열심히 한다는데 이게 조금 먹히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1: 뭐 제가 아니 진짜로 제가 뭐 이렇게 논평을 쳐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저기 뉴스 공장과 외부쇼 듣는 분은 다 정우 찍어요.
2: 아, 그렇죠. 근데
1: 여기를 나왔어야지 여기.
3: 그렇죠.
2: 뉴스쇼를 맞아요.
3: 맞습니다.
1: 진보 보수가 다 같이 좋아하는 네, 뉴스쇼를 네. 다 같이 아니, 싫어하거나 다 같이 좋아하는.
4: 김어준 쇼에 나가서는요. 김어준 씨가
2: 무슨 가르쳐주죠.
4: 네, 네. 학생 얘기하듯이 네. 노래 불러봐. 네,
2: 원래 뭐 그래. 김어준은.
4: 이랬더니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난번 총선할 때 의원들 불러 후보들 불러다가 절해봐. 그러니까 거기서 큰 절에서 그게 여태까지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 후보가 나와서 그 쉰 목소리로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김어준 씨 옆에서 낄낄대면서 웃고 있고 저는 그거 보면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겠다. 이게 진영을 떠나서 야 아무리 진행자가 거기 선거운동하는 후보한테 이렇게까지 모멸적으로 행동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완전히 권력자가 되셨어요, 이제는.
1: 예.
2: 김어준 권력론은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하정우가 그래서 도움이 됐느냐를 봐야 되잖아요.
4: 저는 마이너스라고
2: 봅니다.
3: 뭐 저도 패착이라고 생각해요.
2: 패착이요?
3: 김어준 뉴스 공장은 사실 진영 내부 경선할 때 유리한 데지 영남 같은 험지 선거할 때는 나가는 게 오히려 손해요.
1: 잠시만요. 노영희 변호사님 제가 진행할게요.
3: 그러네.
1: 잘 일이 많잖아요.
3: 어 자연스러웠어요.
1: 공격길에 대답하면 어떡해요? 안기대변님. 대기 변호사님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플러스 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3: 지금
1: 제가 지금
2: 전혀 모르신 것도 이제
1: 중간적이다. 서정욱 변호사님.
5: 저는 하정우가 제일 잘못한 게 이거 주식 100억 포기했다는 거.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100억 그 포기 그게 제일 최악. 그다음에 김어준 춘애가 노래 부른 게 두 번째 제약. 세 번째가 손털털. 세 번째. 네. 네 번째가 이제 오빠. 이걸로 예. 끝나버린 거예요.
1: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 공간을 자꾸 선거운동의 공간으로 활용하시는데 예. 여기까지 듣고 토론은 하정우 후보 토론에 대해서는 한기 대변인 어떻게 생각해요? 같은 하시니까.
3: 어제 저는 쇼트로 이렇게 떼서 봤는데 예. 서로 자기가 잘했다고 우길 만한 그런 토론이었던 것 같아요. 토론에서 뭐 이를테면 한동훈 대표께서도 결국 참지 못하고 주적이 누구냐 이런 거 묻더라고요. 아무 상관도 없는. 근데 거기에서 서로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취조실입니까? 뭐 이러잖아요. 네. 서로 자기 진영 입장에서 사이다를
1: 먹이는
3: 그런 거잖아요. 근데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중간지대를 가져와야 하는데 둘 다 중간지대에 소구할 수 있는 토론이었던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산 북감 치열하게 한동훈 후보를 밀고 있는 김종현 최고위원과 또 박민식 후보를
5: 박민식 후보 한 말씀 도와줄게요. 옛날에 전재수 붙을 때 여론 20% 이상 졌다가 예. 까보니까 2% 미만이더라. 그래서 여론이 오염됐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1: 박민식 후보의 주장이죠.
5: 예,
3: 그 속이 너무 극단적 주장 아닌가요?
2: 아니, 그런 주장도 있고 실제 그렇게.
1: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다음 곳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을 와 여기도 초 접전 발음이 안 나오네. 접전지구. 뭐 TV 토론이 이 자리에서 있었는데 아 TV 토론이 아니죠. 라디오 토론이 있었는데 거의 뭐 완전 전쟁터더라고요. 예. 네. 누가 될지 먼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 네. 대구 도 가는 거죠?
1: 아, 대구도 가죠. 대구도 가는데 일단 평택을 갔다가 대구 조금 이따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다 한 분씩 적고 있는데 아, 근데 이렇게 차례차례 진행이 안 떨어지고 서정욱 변호사님 복잡하게 하세요.
5: 왜요?
1: 우리 단순한 거 좋아하는데.
5: 1등 될 사람 적어놨잖아요. 아, 1,
1: 순번대로, 순번대로.
5: 계속 순번대로 적은
1: 순번대로.
5: 거예요.
1: 순번대로 알겠습니다. 자 들어주시면은 예, 노영희 변호사님 김용남 대 조국이 동률일 것 같다. 유희동이 조금 처진다. 현재 상황을 이렇게 보셨고 예, 하은기 대변인 김용남 김종혜 최고위원님 조국 서정욱 변호사님 조유김이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과 노영희 변호사님은 완전히 반대되는 그걸 하셨네요. 네.
3: 한 명만 적어야지 무슨 누가 보면 중대
5: 아니, 순서를 적었다니까.
3: 중대 선거구제인 줄 알겠어요.
5: 아니, 1, 2, 3단 길이 될 거다.
1: 될 거는 그러면 조국 후보가 될 거다.
5: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김용남은

0: 뭐 저는 대법뿐만 아니라 농업법인 예. 그다음에 가정사 문제 있잖아요. 형제들 간에 부모님 이걸로 이미 끝나버렸어요.
1: 끝났다. 친구잖아요.
0: 선배죠.
1: 아 선배요.
0: 그런데 객관적으로 제가 조국 치자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들어가면 이게 조국 됩니다.
1: 조국 된다.
0: 그다음에 유희동 후보가 아마 2등 할 거예요.
1: 유희동 2등.
0: 단일 안 되면. 그다음에 김용남 3등인데 이제 여기 변수는 단일하는 황교안 대표 남아 있는데 예. 지금 들어가면 이게 저는 조국 된다고 해요.
1: 지금 들어간다면 역시 조국.
2: 아니 저는요. 그냥 객관적으로 관측하는 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유희동 예. 후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에요.
1: 예.
2: 그리고 김영남 후보하고도 친분이 있잖아요. 그 패널로서.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대단히 저로서는 불만스러운 결과지만 조국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은데 그 결정적인 게 김영남 후보의 그 대부업 논란 있잖아요. 뭐 예. 그 이전에 무슨 조인타까 뭐 촉대 뭐라고나 정강인 찼다 뭐 이런 것들은 과거의 일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에 대부업 부분은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예.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 씨가 그 당선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저는 유희동 후보가 끝까지 좀 분발을 해서 뭐 단유라도 이루고 그래서 좀 역전극을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3: 네, 예. 저는 뭐 다들 객관적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민주당인으로서 별로 객관적으로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저도 최대한 객관성을 발휘해야 될 것 같네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예. 사실은 손이 가는 후보가 없어요. 조국 후보도 마찬가지고 김영남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법 관련해서는 위법은 아닌 것 같은데 판단하기인데 정치인이 대부업 저런 거에 연루되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1: 예.
3: 과연 제가 이를테면 여기서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김용남 후보는 대부업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하거나 받은 게 아니라 동생이 어려워지니까 농업법인을 받았는데 농업법인의 자회사로 대부업이 딸려 있었던 것이고
1: 예.
3: 지금까지 나온 바에 의하면 대부업에 의해서 뭐 한 번 배당받은 게 없고 수익을 얻은 바가 없고 이런 얘기를 해도 유권자에게 잘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1: 예.
3: 그래서 손이 안 가요.
1: 그냥 심플하게 맥락은 김용남 대부업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3: 뭐 이거를 프레임으로 만들면은 김용남 후보 찍어야 된다는 사람들은 조국의 강을 건너자고 할 거고
1: 예.
3: 조국 후보 찍자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조국의 강 건너가지고 하는 게 김용남의 늪이냐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조국의 강 건너서 김용남 늪 건너고 계속 반복하다가 유희동 찍자 이렇게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1: 예.
3: 결국 손이 안 가는 상태에서 누구 하나를 상대평가로 해야 될 텐데 둘 중에는 그나마 그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분이 아니라
1: 예.
3: 아직까지 의혹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한테 그냥 눈 딱 감고 찍을 확률이 되게 높아서 김용남 후보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 높다. 예, 노영희 변호사님은
4: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 예. 네.
4: 저는 김영남 후보가 원래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민주당의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예, 그 김영남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사람들이 조금 대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단 안 좋은 시선이 있고
1: 예.
4: 또 하나는 김영남 후보 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명을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김영남 후보의 지지도가 점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사실 조국 후보가 또 이제 그거를 반사이익을 좀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둘이 같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 같고 대신 유희동 후보한테 되게 여부질이 되게 잘 되는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황교안 후보하고 사실은 같이 단일화가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더니 그 얘기는 하면서 아직까지는 또 얘기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국하고 김영남 후보가 될 가능성이 좀
1: 둘 중 한 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4: 예, 좀 더 있고 그다음에 대신에 유희동 후보하고도 또 차이가 별로 안 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투표율, 보수 결집 이제 이런 것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0: 그런데 진보 단일화는
1: 저희가
4: 광고?
1: 저희 PD가 영상을 준비했어요.
4: 아, 영상.
1: 평택을의 치열한 접전을 아주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한판 승부 토론의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5: 자녀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할 의사나 계획이 없었는데도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6: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고요. 최종적인 대법원 판결은 존중합니다.
5: 그렇지만 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6: 대법원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5: 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7: 저희 어머니가 리어카를 끄면서 간장 행상을 해서 어렵게 자식을 키우다가 20년을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 건 이거는 폐륜 정치 아닌가요?
1: 예. 김용남 후보는 잠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그러고요.
0: 그런데 네. 지금 저는 좌파 쪽이 단일화는 이제 끝났잖아요. 오늘 사전 투표니까. 네.

0: 근데 우리 우파 쪽의 단일화는요, 6월 2일까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황교안 대표 지지자들은요, 아, 사전투표를 아예 안 해요.
1: 그러네요. 그런 맹점이 있었네요. 전부 부정선거라니까.
0: 90% 이상 본투표하자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2: 너무 좋아요. 그래서.
0: 그러니까 제 말은 주말에 만나서 월화중에 단일화만 되면요. 예. 저는 충분히 그 효과는 똑같다 보고 사표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황교안 대표에게 호소하는 게 출마해서 4등 해가지고 그 미래가 있나요? 예. 지금 어차피 그 지방선 끝난 보수가 재편돼요. 뭐 장동의 체제가 어떻게 될지 한동훈 어떻게 될지 재편될 때 역할을 좀 하려면 예. 이번에 멈추는 게 좋아요.
1: 그런데 저 토론회에서 황교안 후보와 유희동 후보도 부정선거 뭐 이런 거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여서 단일화가 되면 유희동 후보가 부정선거 세력이 될 수가 있잖아요.
0: 아니 그거는 저는 이래봐요. 우리가 이게 그 더 큰 대의 이재명 정권 심판 더 큰 대의 앞에 그 더 낮은 거는 게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부정선거 이슈는 그 하이 문제고 더 큰 거는 게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아니, 조국을 막아야 된다. 예.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3: 그러니까 보수 우파 유니버스는 뭐 그게 더 큰 대인데 사실 그냥 그 객관적 지표로 보면 어쨌든 간에 그 지역의 성향, 유권자 성향은 진보 민주당 민주 후보 민주 계열이 한 과반이 넘어요. 예. 과반이 넘는 걸 이제 조국 후보랑 김용남 후보가 쪼개먹고 있는 것이고 그 두 분 다 손이 안 간다고 해서 유희동 후보나 뭐 황교안 후보로 가는 유인이 없어요. 둘 중 하나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럼 캠페인을 하는 모습을 보면 김용남 후보 처절하게 하는데 조국 후보 쪽 조국 혁신당 선거운동원이 막 길 막고 밀치고 그거 다 펴떨어지는 행위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전개할지 모르겠지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하던 대로 계속하면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표를 깎아먹는 방식으로 계속 갈 거다.
1: 지금의 캠페인 생각합니다. 방식이. 네.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에 대한 과도한 공격이 오히려 조국 후보 측의 표를 깎아먹을 수가 있다라는 게 하은기 대변인의 얘기고요.
3: 영남권 후보들은요. 심지어는 예. 국민의힘 후보 선거운동원들이랑도 악수해요. 그분들도 다 유권자니까요. 그런데 굳이 거기서 남 후보 그 선거운동 하는데 가서 방해하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게 보이거든요.
1: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김종일 최고위원님?
4: 아니 저는 그 유희동 후보가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그분이 이렇게 별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하은기 대변인 말씀과는 달리 중도층에서 야 조국도 좀 이상하잖아. 그리고 알고 봤더니 김용남도 좀 이상하네. 대부업 이게 뭐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희동 후보에게 그 투표할 수 있는 가능성은 꽤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도대체 부정선거 주장하시면서 왜 출마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번 선거에서 지고 나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고 나면 더 이상 뭐라고 그럴 건지 이것도 부정선거로 졌다라고 얘기할 거 하실 것인지 그게 참 궁금하고요. 예. 그래서 그냥 빨리 그 드롭하시고 그 사퇴하시고 그다음에 유희동 후보 지지라도 하시는 게 그나마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결정이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저기 맞는 말씀이라고 동의하시는 분들 꽤 많을 텐데 어제 황교안 후보의 기자회견문을 보면 입장문이죠. 보면은 상당히 이제 격앙돼 있더라고요. 단일화는 죽어도 안 할 것 같은. 진짜. 나를 아주 우습게 보는 어디 나한테 들어오라고 그래. 그래서 격앙된 입장문이어서 이게 쉬울 건가라는 생각을
2: 저도
1: 듭니다.
2: 안 그래도 CBS 그 저녁 때 했었던 토론회 다섯 명 걸 봤거든요. 예. 근데 저는 황교안 후보하고 유희동 후보가 사실은 단일화를 논의하고 있다는 그 기사가 나온 다음에 저녁에 그 토론회가 있어서
1: 그렇죠.
2: 저는 생각보다 두 분은 되게 좀 약간 서로 공격하지 않는 방식으로 토론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여지를 두고. 근데 오히려 황교안 후보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희동 후보에 대해서 뭐라고 막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이분 되게 공정하구나.
3: 그 토론회는 정말 만인에 대한 투쟁이었죠.
1: 네가 부정선거 기회를
2: 너무 재밌었어요.
1: 알겠습니다. 평택을 지금 뭐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보면 김어준 씨 방송에서는 이제 정청래 대표 얼마 전에 출연했을 때 김용남 후보가 사퇴하는 게 맞지 않냐는 쪽으로의 뭐 질문도 좀 있는 것 같았는데 정청래 대표는 단호하게 좀 그럴 리는 없을 것 같다라고 했고 김용남 조국 간의 단일화는 뭐 당연히 없다고 봐야 되겠죠.
2: 네, 없다고.
1: 두 분도 감정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네, 보면
3: 비스티 보이즈라는 영화가 있는데 하정우 배우가 출연하는 거거든요.
1: 아, 비스티 보이즈.
3: 입으로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여자친구를 때리거든요. 아.

단일화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손으로는 때리고 있는데 입으로만 단일화 단일화 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일화는 없고 이게 저는 사실 걱정되는 게 선거 끝나고도 저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이 효과로 남을 것 같아서 예. 지금부터라도 좀 네거티브로 좀 소강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0: 후보냐 민주당 후보냐 누가 될 건지를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 한 명이 이원택 후보, 하원기 대변인이로 들었고요. 친청이시군요. 나머지 김관영 후보입니다.
1: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전망이 아니라 민주당인답게.
0: 당인답게.
1: 예, 제가 민주당
0: 객관적인 예측을 해달라.
1: 민주당원이면서 민주당이 아닌 분 이렇게 당선될 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해서.
0: 부적절해서.
1: 그런 아. 지금 지표로 따지면. 위험하죠. 전북은 진짜 위험하고 김관영 그 후보한테로 지금 완전히 거의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0: 예.
1: 일주일 만에 어떻게 뒤집나 걱정입니다.
2: 결국 이제 유권자들은요 제일 심판한 게 불공정이에요. 예를 들어 김관영 후보도 잘못이 있죠. 예. 대리기사비 준 거는. 그런데 이원택은 잘못이 없느냐? 그 김설지 도의원이 70만 원 대납 의혹이 있는데
0: 예.
2: 하나는 바로 덮어버리고 하나는 바로 그 조건 내니까 불공정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개파에 따라 이게 유권자들 심리 이게 커요.
0: 심리가 제가 어제 전북을 갔다 왔어요.
3: 오.
0: 민심을 파악하러 간 건 아니고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3: 아.
0: 싹 갔다 왔는데 장례식에 이제 쭉 민심을 들어봤거든요. 네.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미용실 민심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미용실에 이제 아주머니들 앉아서 이번에 누가 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억울하게 김관영 지사가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많고 다만 또 이렇게 민주당, 조직은
3: 민주당.
0: 조직은 확실히 이원태 후보 쪽이 강하다. 왜냐하면 이제 이쪽이 돼야 우리도 뭐 이런 게 좀 네. 있는 조직이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들어보니까.
4: 네, 근데 바람을 이기는 조직이 없더라고요. 선거를 해보면. 근데 저 전북 같은 경우는 저는 이미 승부가 끝났다라고 생각이 돼요.
0: 예.
4: 김관영 씨, 저도 이제 그 전북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좀 지인들 아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바닥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호남 지역에서 아주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5.18 그 집회에 갔을 때도 막 고고함 치는 소리가 있고. 전북 오죽하면 전북에 가지를 않잖아요. 제가 보기에 전북에 내려가잖아요. 저 지금 정청래 대표 아마 쌍욕 나올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뭐 항의 집회 열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들 우려해서 저는 안 간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그 부분은 아마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정청래 대표에게 큰 타격이 이 결과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아마 하정우 후보에 대해서도 내려가서 오빠 오빠 했던 거 있잖아요. 이것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거잖아요. 그래서
0: 예.
4: 정청래 리더십 내지는 정청래 후보의 저 당대표로서의 자질 이런 것들이 시험대에 올랐는데 그 시험대는 처절하게 실패로 끝난 것 같다. 이로 인해서 8월 전당대회의 그 뭐 역동성 같은 것들은 더 커졌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장동혁 대표도 가서 박민식 후보 지원하러 갔었지만 그 이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지지도가. 그리고 그거는 부산의 그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양 후보에 잘하면 양 후보의 무덤이 될 수도 있겠다. 이번 예. 선거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시간이 한 초 남았는데
3: 보니까 김관영 후보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이 즈음에. 근데 처음부터 이분이 무소속으로 나가야지 생각을 한 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 당대표가 공천을 불공정하게 했다는 게 하나가 있었고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너무 조금 억울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안호영 의원하고 이원택 의원 사이에 경선에서도 예. 특히 많이 드러났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세력이 들어가게 되면 또 예. 민주당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죠.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디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0: 닥터 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또 눌어붙었네.
1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13: 네, 오늘 뉴스쇼 본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대구랑 몇 곳을 유튜브에서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14: CBS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15: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지혜입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듯하지만 점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두 달간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사고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주민 여러분도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점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시설은 점검 결과를 안내하고 조치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년 집중안전점검. 국민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
16: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7: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기자입니다. 7월 22일 상하이 우전 항저우로 역사와 예술을 만나는 인문학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18: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겸 사진작가 오재철입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인생샷 찍는 법을 1대1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17: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꾸죠.
18: 선착순 딱 40분만 모십니다. 4박 5일 정말 특별한 추억, CBS 시투어에서 함께 만들어요.
17: 여행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18: 문의전화 서울 771-1932.
19: 날씨와 생활입니다. 일부 서해안은 안개 낀 곳이 있지만 오늘 오전 중으로 대부분 지방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다만 중서부 지방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0: 오후부터는 경남 서부 내륙의 경우 5mm 안팎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지역은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대부분 어제보다 조금 낮아서 서울은 16.6도의 최저 기온으로 시작했는데요. 그 밖의 지역도 선선한 날씨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커지면서 오늘 낮에는 초여름 날씨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서울과 동두천, 강릉과 대전은 28도까지 오르겠고 전주 27도, 대구 29도가 예상돼 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올 여름철 전반적인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서 더위가 일찍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0.8도입니다.
1: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3: 엄마
4: 민준아
3: 유정아
5: 필요할 때 확장 돌봄.
6: 넌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4: 아빠 늦게 와도 돼.
5: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7: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4: 나도 바쁘니까 끊어.
5: 주말에도 긴급 돌봄.
4: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5: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8: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9: 이순환 우수제품.
10: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9: 무상 방문 수거.
10: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10: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1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13: 레인보우.
1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는 속담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요? 마음이 급하면 서둘게 되고 서둘다 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돼서 기껏 해놓은 일도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죠. 네, 그러니까 쫓기는 기분이 든다 싶을 때는 일단 마음부터 다잡는 그런 여유가 필요하다는 얘기일 겁니다.

월말이 되면 한꺼번에 일이 몰리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분주해집니다. 물론 그럴 때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긍정의 화신들이 계시는데요. 바쁠수록 하늘도 한번 쳐다보고 주변도 좀 돌아보면서 쉬엄쉬엄 천천히 가는 게 이분들의 철칙이라고 하죠. 5월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도 조금 그랬으면 합니다. 기왕이면 다 잘 될 거다. 느긋하고 여유롭게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한 템포 쉬어가시죠. 자,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5월 29일 금요일 입주 1329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